0: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25주년 추모식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25년 전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신성한 서약을 다시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금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국제 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 물은 전장보다 3.02달러, 2.81% 내린 배럴당 104.6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물은 전장보다 2.43달러, 2.37% 하락한 배럴당 100.0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두 유종 모두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인 가운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에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이 호르무즈 통항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 14일 오만 살랄라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오만의 주선으로 성사된 이 회동에는 오만을 포함한 걸프협력회의 6개국과 이란의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란 외무부도 성명에서 14일 회동을 확인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 항로 지정과 관련한 이란 오만 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3도입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이번 가을 어디로 갈까?
3: 외나무 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2: 풍기 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어디?
3: 바로
2: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풍기 인삼공원과 남원천에서 열리는 2026 영주 풍기 인삼축제, 장안별, 성리, 길려원 그리고 김용빈의 흥겨운 공연까지 10월 3일과 4일 무선마을에서는 영주 무선 외나무 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풍기에서 기운 충전,
3: 무섬에서 낭만 충전,
2: 올가을
3: 축제도 2배,
2: 즐거움도 2배,
3: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2: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토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행복할 때를 꼽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을 때를 맨 앞에 둡니다. 또 여행이나 나들이 정답게 지내는 시간처럼 좋은 사람과 좋은 경험을 같이 나누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라고 제시를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족과 친구와 맛있는 거 드시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K-푸드. 최근에는 중동 쪽 수출 성적이 두드러진다네요.
1: 네, 한국 식품류를 파는 가게가 세계 곳곳에 많아지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죠. 할랄 인증이 표기되어야 한다는 점. 네. 할랄 인증은 허락된 것이라는 뜻인데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하고 가공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래요. 라면, 간편식과 건강식품, 화장품도 이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어우, 반응이 뜨겁다네요. 해외에 갔다가 우리나라 식품을 파는 매장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는 분들도 많고, 작은 가게 안에까지 우리나라 과자가 있어서 반가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0: 아우,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현재는 K-푸드 수출 품목 중에 라면이 1위인데 당당이님들은 앞으로 인기를 많이 모을 품목으로 무엇을 내다보시겠습니까? 만두? 냉동김밥? 볶음밥이나 뭐 밥 종류? 떡볶이? 이번 주말에도 벌초하러 가시는 데 많은데 맛있는 거 드시면서 우리 K-푸드의 미래도 점쳐보시죠. 아, 그리고 벌초하실 때요. 안전장구 꼭 착용하시고 예초기 사용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고 말벌이 놀라지 않게 밝은 색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색 입으면 곰인 줄 알고 공격한다는 설도 있으니까요.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팀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팀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팀.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팀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언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덮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국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8: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0: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2: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1: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2: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토요일 여성시대 K푸드의 당당함에 대해서 이야기.
1: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2: 그러니까요.
1: 반갑고.
2: 참 우리만 알고 우리가 참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즐긴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뿌듯합니다.
1: 아니, 나는 어저께 무슨 저 백화점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2: 네.
1: 줄이 너무 긴 어떤 매장이 있었어요.
2: 예.
1: 보니까 그 매장 이름은 무슨 알려진 게 아니라 K푸드라고 쓰여져 있는 매장이었어요.
2: 그냥 K푸드라고 쓰여있어요?
1: 네. K푸드 이렇게. 네. 어우, 줄이 뭐 얼마나 긴지 몰라.
2: 뭐 어떤 거 파는지 혹시 보셨어요?
1: 그건 못 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가려서.
2: K푸드.
1: 아니 근데 뭘 팔길래 그럴까 하면서 못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까뜩 매워갖고
2: 네.
1: 매장 매대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2: 궁금하네요.
1: 희한하더라고요.
2: 야, K푸드 중에 뭐가 그렇게 인기여서 줄을 서고 있었을까?
1: 나는 제일 그 달인 따빙하면서 놀랐던 게 김밥이었어요.
2: 김밥을
1: 빠르게 싸서 급냉을 시켜서 컨테이너로 실어서 수출을 한다 했을 때
2: 네.
1: 야, 그러면 이거 급냉한 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 어떻게 해 먹어야 되나? 우리는 항상 즉석 김밥만 먹잖아요.
2: 그렇죠. 냉동했다 다시 먹는 경우는 잘 없죠.
1: 그렇죠.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까 고민했던 생각이 나네요.
2: 그렇군요. 하긴 또 수출하려면 그런 기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2: 자, 또 다들 추석 준비 한창 분주하실 텐데 저희도 오랜만에 살림장만 퀴즈
1: 네?
2: 준비했습니다.
1: 오! 좋아요.
2: 여성시대 로고가 새겨진 명품 타월 세트 스무 박스를 쌓아놓고 드리는 깜짝 퀴즈입니다. 자, 최근에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새로 생긴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 또 오셔도 긴 사연 쓰기엔 살짝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코너죠. 이름이 편지 아니고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편지 아니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 네,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여성시대 홈페이지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시면 일반 사연 게시판 아래쪽에서 바로 정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 미니로 주시면 우대할게요. 미니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듭니다. 20분 뽑아서 타월 세트 드리겠습니다.
2: 네, 편지 아니고 이것. 이것은 무엇인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짤막한 이것. 하나 소개해 주시죠.
2: 그럴까요? 말 나온 김에.
1: 네네.
2: 네. 박은주님께서 이거 주셨네요. 73년생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두 아이 모두 군대도 무사히 다녀오고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네요. 저도 직장 다니며 건강 챙기고 조금씩 노후 준비도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생일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제 생일은 대충 지나가기 일쑤였는데 이번 생일에는 여성시대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한마디를 꼭 듣고 싶어요. 토요일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올해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아요. 희은님, 일중님의 목소리로 꼭꼭꼭꼭 제 생일 축하해 주세요. 안 해드릴 수가 없죠.
1: 안 해드릴 수 없죠. 그렇죠. 네.
2: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1: 네. 박은주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일중 씨도요. 꼬박꼬박. 네. 이름 대면서.
2: 박은주님 생일 축하드려요.
1: 백화점 상품권 생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2: 방금 박은주님이 주신 게 딱 요 정도 길이가.
1: 그렇죠.
2: 다음에 요게

0: 변화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명절이 끝난 후까지도 피로가 이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증후군을 겪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어쩌면 재수없는 소리라며 싫어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 북적거림이 좋다. 이번 명절에는 무슨 음식을 해드릴까?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모두가 기뻐할까? 고민하는 시간마저 내게는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진다. 2017년 설날 난 조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시댁 식구 16명 모두에게 똑같은 색깔의 단체복 파자마를 만들어 드리기로 한 것이다. 미리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만들어 뒀다가 설날에 모두 모였을 때 서프라이즈 하고 짜잔 보여주려는 게 내 계획이었다. 어린애 같지만 몰래 요런 걸 준비하는 것도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외출복이 아니라 집에서 편히 입는 옷이니 바느질이 조금 서툴러도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계산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릴 만한 천을 고르고 키와 체형이 모두 다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치수를 가늠하고 재단하고 재봉틀을 돌리는 일이 꼬박 20날 가까이 이어졌다.
1: 어우야, 보통 일 아니네요.
0: 사실 눈도 침침하고 허리와 어깨도 결려서 몸은 참 힘들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작업하는 내내 재밌고 즐거웠다. 파자마 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 옷을 입고 기뻐할 모습이 연상되었다. 재봉 바늘은 천을 꿰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한땀 한땀 새기고 있었다. 완성된 파자마에는 상표 대신 이름표를 달았다. 영원한 공주마마, 자유로운 영혼, 언제나 내꺼, 감성의 쿨가이, 부자가 예약된, 할 말은 하면서 산다. 각자의 성격과 매력을 떠올리며 붙인 별명이었다. 여기에 새해를 축복하는 짧은 편지도 함께 넣었다. 부족한 솜씨이지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해 만들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실 때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설날 아침 차례와 세배를 모두 마친 뒤 나는 커다란 가방 하나를 조용히 거실에 내려놓았다. 가방이 열리자 집안은 금세 웃음바다가 되었다.
1: 아, 내 별명이 이래? 야, 너는 별명 뭐라고 써있니?
0: 아, 재수씨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1: 우리 다 같이 입고 사진 찍자.
0: 누군가는 보자마자 바로 갈아입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표를 읽으며 맞아 맞아 손뼉 치고 웃었다. 다른 가족의 별명을 보며 온 식구가 한참을 시끌벅적 즐거워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뿌듯한 미소만 지었다. 그날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가족들의 웃음이었다. 시댁에서 성과가 쏠쏠했던 이 파자마 선물을 친정 식구 17명에게도 또 했다. 모두가 모이는 친정아버지 제삿날 엄마부터 조카들까지 똑같은 색깔의 단체의 파자마를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를 열었다. 이때도 역시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 나는 두 배의 기쁨을 선물로 받았다. 시간은 흘러 이제 우리 시댁 가족은 그때보다 5명이나 더 늘었다. 며느리와 사위가 들어왔고 손주들도 태어나 훌쩍 자랐다. 어머님께서는 그때 만든 파자마가 이제는 많이 낡았다고 말씀하신다. 가끔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아 새 식구들의 파자마를 만들고 오래 입으신 분들의 옷은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1: 어우, 명절 준비 힘들지 않으세요? 게다가 큰 며느리도 아니면서.
0: 나는 그저 미소로만 답하곤 한다.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명절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웃을 추억을 만드는 시간. 내게 명절 행사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다. 가족의 웃음이야말로 내가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다. 올 추석에는 또 어떤 작은 이벤트로 가족들을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하는 사람. 이것은 항상 가족들의 웃음을 디자인하는 나의 행복한 별명이다.
1: 야, 정말 명절을

0: 최고의 선물이네요.
1: 아, 가족 사진까지 주셨어요.
0: 어, 궁금해요. 아, 야, 집에서 이렇게 편한 파자마를.
1: 일단 상의는 갈아입질 않으시고 하의만 네. 다 입으셨다. 체크무늬. 네. 아, 좋은데요. 편해 보이고.
0: 예쁘네요, 심지어.
1: 어머나, 이 포장까지 이렇게 하셨어.
0: 거기에 이제 야, 이름과
1: 완전히
0: 함께
1: 전문가다. 네,
0: 각각의 별명들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1: 그러게.
0: 참 받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 기뻐.
0: 어머, 진짜 이건 꼭 사진으로 남겨야지.
1: 그러게. 아유, 여간 내기가 아니시다, 진짜.
0: 네.
1: 식구들의 웃음을 보는 그 즐거움.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하는 사람. 박월서님.
0: 하지만 그 정말 스무 일이 네. 걸릴 정도로 고된 네. 일이지만 행복하게 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진짜 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아 이렇게 보이는
1: 네,
0: 어떻게
1: 네.
0: 보면 약간의 덕담가도 같은 별명들을
1: 맞아요.
0: 아 적어주신 거잖아요. 예 받는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좋으셨겠다.
1: 아 뛰어나다 그 발상 자체가
0: 그러게요.
1: 네
0: 네. 아 이런 저 잠옷 있으면 진짜 입고 잤으면 좋겠다. 예. 박월선님 아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예,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주신다면은 또
1: 왜 뭘 바라고 아이고
0: 그래 아유. 아니 아니 보내달라는 게 아니야 별명 별명
1: 아 그래요 좋아
0: 예
1: 별명
0: 별명을 우리 식구들이 또 각자를 지어준다 그러면은 보자 나한테는 뭐라고 하려나 그래도 해피바이러스
1: 꺽다리 아저씨. 꺽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꺽다리 아저씨.
0: 우리 집 대들보. 와, 좋다. 이런 걸로.
1: 오, 대들보 좋겠다. 좋네요.
0: 우리 집 네. 대들보로 해주세요. 그만 좀 대들어. 자,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의 당당히 분의 사연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이사를 앞두고 이래저래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흔쾌히 정산을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26년 동안 회사와 함께해준 노고에 고맙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금액을 위로금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이 돈은 너를 위해서 꼭 써 하시며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시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요.
1: 아 진짜 그랬겠다.
0: 사실 대표님께 감사한 일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 월세방 하나 구하는 것조차 막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울 임원회에서 지냈는데 얼마 후 동생들까지 서울로 올라오면서 저희가 함께 지낼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월세는 왜 그렇게 비싼 건지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제 사정을 알게 된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1: 동생들도 서울에 올라왔다며 같이 지낼 집은 구했어?
0: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자 대표님은 동생들과 함께 지낼 전셋집을 알아보라며 선뜻 사비로 전세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집가기 전까지 그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때 받았던 감사함은 26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감사했던 건 금액의 크기보다 대표님께서 저와 함께했던 오랜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 회사에서 26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도 참 좋은 인연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받은 감사와 따뜻함을 저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더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제가 받았던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좋은 인연으로 함께해 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처럼 꼭 좋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1: 아, 참 진짜 이런 인연은 정말 네. 쉽지는 않아요.
0: 네.
1: 어르신이 좀 베푸는 마음이나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가능한 거지.
0: 맞아요.
1: 인정을 받았다는 것도 또한 기쁘고. 그죠?
0: 한 회사에
1: 함께한 세월.
0: 이렇게 긴 세월 한 그렇죠? 회사에 몸담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한데 거기 대표님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요.
1: 그렇죠.
0: 야, 이건 정말 대단하죠. 쉽지 않은 복입니다.
1: 네,
0: 복.
1: 네, 정말 복이에요.
0: 네. 그러기에 대표님이시지만 또 어른으로 네. 허,

0: 본받고 싶다. 좋은 어른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분이시잖아요.
1: 그러니까 옛날에 동생들까지 서울 올라와서 이제 함께 사는데 같이 지낼 집은 예. 구했어 하면서 이야. 사비를 내주신. 저도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노래 맨 처음에 시작해서 그때 뭐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0: 네.
1: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몇 번 돼요 인생에서.
0: 그러세요? 네. 누군지도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1: 이미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이자를 받겠다 하고 네. 얘기하셨을 때 전 섬찟했어요.
0: 왜요?
1: 또 이자라니. 그 엄마 빚을 갚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받고 싶은 이자는 너의 웃음이다. 이제는 좀 환하게 웃어라.
0: 이야.
1: 그랬어요.
0: 웬일이야.
1: 네. 그런 도움을 받았죠.
0: 야, 그건 고리라도 갚지.
1: 예. 그렇지. 잘 웃잖아요.
0: 내가 받고 싶은 이자는 너의 웃음이다. 네. 와, 이거 한번 저도
1: 네, 써봐야겠어요.
0: 한번 써야 되겠어요.
1: 네, 그러세요. 네.
0: 쓸 일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1: 오늘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박월선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또 서울의 당장이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어요.
0: 네,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네. 광고입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옆집 변호사로 돌아올게요.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입니다.
4: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겉옷을 꺼내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큰데요. 내륙 중심으로 10에서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가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이 일찍부터 많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포승분기점까지 32km 구간 길게 밀리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은 동탄 분기점에서 천안 호주휴게소까지 40km 구간 충청권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진입하면 논산 쪽으로 가는데 풍세에서 차령터널 또 정안휴게소에서 정우터널까지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시간은 법에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옆집 변호사.
1: 법률 문제 앞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갈 것 같은 법률계의 엉가남.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예.
0: 이 별명이 이
1: 네. 엉가남.
0: 엉간한 마음에 드세요?
2: 어, 정말 마음에 듭니다.
0: 왜요? 네. 그래요?
2: 예, 예. 어우, 사람이 엉덩이가 가벼워야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2: 어디 예. 놀러를 가서도 무겁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청소도 하고.
1: 반짝반짝 일어나. 네. 바로바로 일어나가지고.
0: 네. 행동력으로.
2: 맞습니다.
0: 보여주는.
1: 아, 딱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의 줄임말인데요.
0: 네.
1: 부지런하고 행동 빠른 남자들을 말하는 건데 요즘 SNS에서 엉간함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0: 아, 예.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엉간함이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네.
2: 저처럼
0: 네.
2: 가만히 있질 못하고
1: 네. 뭐
2: 새로운 이슈 같은 거 있으면 근처 가서 좀 파보고
0: 아닙니다. 호기심
2: 처음 맞습니다.
0: 네. 네.
1: 그런 능력도 필요하죠, 진짜.
0: 그렇죠. 네. 그럼요.
1: 우리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보죠. 며칠 전에 마을을 나가는데 어떤 분이 도로 왼쪽에서 돗자리를 펴고 들깨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들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도로에 들깨를 내놓고 말리는 거 이거 불법 적치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0: 이제 조금 후부터는 자주 볼 수 있는 농촌에서는 그죠?
2: 그렇죠.
0: 네, 신장로 집 앞에 신장로에 햇볕 좋은 데다가
2: 맞습니다.
0: 이제 깔판 비닐 깔판을 쫙 깔아놓고 들깨도 말리고 뭐 여러 가지 말리시죠.
2: 네, 저도 또 자전거 많이 타니까
0: 그렇죠.
2: 한적한 국도 같은 데를 좀 찾아서 많이 다녔는데
0: 아, 네. 네.
2: 보면 이제 아, 이 동네 특산물이 뭐구나 이런 거를 자전거 타면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0: 어때요? 이렇게 도로에 무언가 농작물을 이제 추수한 농작물을 펼쳐놓고 말리는 거 괜찮은가요?
2: 네. 일단 당당님이 궁금하신 건 밟는 걸 걱정하시니까
0: 그렇죠. 네.
2: 그것부터 밟는 답변을 드리면
1: 네.
2: 알고 밟았다면 이건 손괴죄죠.
0: 아, 그렇죠. 네.
1: 알고 밟으면 손괴죄.
2: 네, 손괴죄라는 건 물건을 못 쓰게 만드는 건데 꼭 뭐 부수는 것도 해당하지만 그 물건에 해당하는 용법에 맞춰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손괴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판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부부싸움하다가 밥 먹다가
1: 네.
2: 이제 배우자가 화난다는 이유로 상대방 밥그릇에다가 침을 뱉은 사건이 있었는데
0: 네.
2: 어쨌든 그렇다고 밥그릇이 부서지고 뭐 밥이 부서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용법대로 이게 좀 쓸 수는 없지 않아요. 누가 침 뱉은 거 먹기 그러니까.
0: 그렇죠.
2: 이거를 손괴죄로 본 판결이 있었는데
0: 아.
2: 음식 역시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거 뭐 농작물 역시도 알고도 밟았다. 그러면 이거 좀 위생적으로 찝찝하고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충분히 손괴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아.
2: 하지만
1: 그렇죠. 네. 이게 어디 놓여져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2: 맞습니다.
1: 네.
2: 근데 뭐 껌껌한데 모르고 밟았다거나 빠르게 지나가다가 어 하고 밟고 보니 농작물이나 그러면 이거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잖아요.
1: 네.
2: 우리나라에 과실 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 어, 과실 손괴는 처벌하지 않는다.
2: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문제 밟았을 때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고도 밟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질문에 가는 거죠.
2: 네.
1: 자, 이렇게 도로에 들깨를 펼쳐놓고 말리는 거. 그럼
0: 이거는
1: 요거는
0: 정당한 건지.
2: 네.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1: 어?
0: 농촌에서는 어디다 내놓고 말리듯이 말리든 상관이 없잖아요.
2: 그래도 이거는 뭐 사유지라든지 아니면 자체 건조장 같은 데 말리셔야지 도로.
1: 아.
2: 이거 차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잖아요.
0: 네.
2: 도로에다 말리는 건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 그래서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불법 적치물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이렇게 말리는 경우를 그 규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1: 네.
2: 도로교통법 117조에 의해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해질 수가
0: 아이고.
2: 있어요.
0: 아이고.
1: 그러니까 도로에 이렇게 함부로 뭐 널어두고 그러시면 안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불법 적치물이다.
2: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0: 네.
2: 단순히 넣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1: 네.
2: 이렇게 되면 물건을 넣어놓는 사람이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1: 오히려.
2: 아, 네.
1: 과태료 나오지 사고 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지 그러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널려 있어서 사고가 난 케이스 이건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없긴 했는데 다만 도로에다가 허가받지 않고 물건 놔뒀다가 사고 난 경우 이런 네. 경우에는 물건을 둔 사람이 여기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잘라둔 나무 같은 걸 그냥 도로에다 쌓아놨다. 네. 이런 경우는 그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꽤 있어요.
3: 네.
1: 그렇다면 아무리 시골 마을이지만 이렇게 벼 쫓고 이렇게 뭐 말리고 싶을 땐 그래도 본인들만의 사유지나 네. 이런 곳에서 좀 말리셔야 되겠네요.
2: 맞습니다. 그리고 농민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0: 보통은 이제 도로변이 볕도 좋고, 그리고 또 아스팔트 달려보면 따끈따끈하거든요.
1: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맞아. 네.
0: 그래서 좀 유혹을 느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앱은 무료입니다. 이제 첫 번째 상담 편지인데요. 저는 1991년 10월 3일에 결혼해서 올해로 결혼 35년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이제 이혼하고 싶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한번 할 때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저에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첫 부부싸움은 결혼 72일 만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욕을 했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와서 말려준 덕분에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신혼 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철제 의자로 등을 맞아 119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저를 발로 차 쓰러뜨려 기절하게 한 적도 있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서 농에 머리를 부딪히고 온몸을 발로 밟은 적도 있습니다.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 한 번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남편은 목신경을 다쳐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이후 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애정 표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하면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은 저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고3 때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고 다시 밀걸레로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이는 1년 6개월 동안 아빠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은 친형과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보증을 섰고 문제가 생기면 뒤처리는 제가 감당했습니다. 또 남편은 술과 담배를 즐기며 밖에서 친구들은 자주 만나면서 가족에게는 항상 무관심했습니다. 딸은 지금 대학생이고 아들은 직장인인데 아이들이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직장 생활은 괜찮은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하루 중 단 1분도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친정엄마 생신이라 남편에게 전화라도 드려라고 했더니 3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엄마인데도 너그 엄마 전화번호가 뭐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35년 동안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폭력도 있었고 칼을 든 위협도 있었고 119에 실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에 대한 무관심도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35년 동안 고여있는 썩은 물 속에서 살았구나. 이제는 그 물에서 나와 새 물에서 살고 싶습니다. 마음 편하게 밥 먹고 존중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어제 남편에게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혼하고 싶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변호사님, 35년을 함께 산 지금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 폭력이라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9나 병원 기록을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제가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한지, 35년 전부터 있었던 폭력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꼭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아, 진짜. 이야. 폭력도 웬만해야지. 경제적인 문제까지.
2: 참.
1: 장장이님은 이혼 사유가 충분할까요? 여쭤오셨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2: 이런 분은 애시당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분 아닐까요?
1: 나는 35년을 참고 산 건 또 이번에 어느 정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봐요. 참고 견뎌준 게.
2: 아, 네. 진짜.

0: 지금이라도 나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얼마나 그런 마음이 간절하실까요?
1: 너무너무 간절하겠죠.
2: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담당님들께서도 네. 이거 사연 들으시면서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이혼 사연은 이거 충분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2: 충분합니다.
0: 네. 네
2: 예능 프로나 아니면 뭐여서 드라마에서 이혼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스토리들이 정말 많잖아요.
0: 네.
2: 그래서 아 스토리가 이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많으니까 이혼 사유도 뭐 다양하고 복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이혼 사유는 일단 6가지밖에 안 됩니다.
0: 법적인 이혼 사유.
1: 이혼 사유가요?
2: 그리고 네. 여기에 해당하면 보통 이혼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륜하는 네.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기의 유기라 그래서 아기. 정당한 이유 없이 뭐 동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협조하지 않는다든지 부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0: 네.
2: 그래서 뭐 오랫동안 집에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안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1: 네.
2: 세 번째가 아마 사연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심히 부당한 대우. 그래서 배우자가 나한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보통 뭐 장인이라든지 장모 아니면 시어머니, 시부모님. 이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다섯 번째가 배우자의 생사불명. 그래서 생사불명의 상태가 3년 이상 되거나
0: 네.
2: 아니면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또 이혼 사유가 됩니다.
0: 중대한 사유. 여기에 뭔가 좀 많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의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여섯 가지 사유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그러니까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온 거잖아요.
1: 네, 네.
2: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이미 결혼은 이미 파탄 난 거잖아요.
0: 네.
2: 이런 배우자랑 어떻게 살겠어요?
0: 아, 그러니까요.
2: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지금이라도 당당이님이 마음 먹으시면 저는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0: 네.
2: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뭘 준비해야 하냐고
2: 네.
1: 여쭤오셨잖아요.
0: 이게 오래전 일이라 뭐 증거를
1: 어느 정도 뭐 폭력이 있었는지를 지금 어떻게 예.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2: 증거가 없어서 또 망설인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2: 또 부부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일이 막 다 CCTV를 다 찍고 네.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0: 맞아.
2: 그리고 내가 막 결심을 했다가도 마음 놓으면서 그냥 뭐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1: 네.
2: 하나 말씀드릴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좀 이걸 포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2: 네, 왜냐하면
0: 네.
2: 제가 지금 이혼 사유를 1번부터 6번까지 얘기했습니다.
1: 6번까지.
2: 근데
1: 아, 네.
2: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는 어쨌든 상대방한테 아니면 상대방 측에 책임이 있는 경우예요.
0: 네.
2: 근데 여섯 번째, 그러니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0: 네.
2: 이런 경우는 상대방 책임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파탄이 나면
0: 네.
2: 법원에서는 아 얘네들은 더 못 살겠구나 이 부분은 더 못 살겠구나 하고 헤어지게 만들어주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여섯 번째 사유 같은 경우는 증거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2: 네. 왜냐하면 우리 둘 관계가 파탄이 났다? 이거를 사실 증거로 일일이 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네. 네.
2: 그렇죠.
0: 네.
2: 대화를 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어떻게 증거로 입증하겠어요. 뭐 부부 관찰 카메라를 두고 CCTV를 촬영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연처럼 당당님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좀 설득력 있게 써서 내주시면 증거가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네, 이건 파탄이 난 결혼 관계구나 하고 이혼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0: 저에게 보내주신 사연 요거 잘
2: 맞습니다.
0: 간수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1: 그러면 되겠네요.
2: 네.
1: 그죠?
2: 그래서 준비 증거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적어 놓으신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인정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1: 네.
2: 하지만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더 못 살겠구나. 파탄이 났구나. 이렇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근데 지금
1: 너무 참으셨다. 너무 오래 전부터.
0: 35년을 참아오셨는데.
1: 와.
0: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사연 속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 다 제출을 했어요.
2: 네.
0: 근데 남편이 보통 남편이 아니야. 또 얘기들
1: 복수.
0: 야 그런 적 없어요.
1: 이렇게 되면
0: 네. 내가 언제 그랬어?
1: 아니면 네. 복수하려고 덤벼들면.
0: 뭐 나 이런 적 없다.
2: 네.
0: 라고 발뺌을 한다거나
1: 아우.
0: 증거가 있냐?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혼 사유가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부당한 행위를 했다.
0: 네.
2: 그리고 그게 아니지라도 우리 부부는 여섯 번째 사유 파탄이 났다 이건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부당한 행위가 인정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증거가 없으니까.
0: 네.
2: 하지만 여섯 번째 파탄이 났다라는 거는 증거가 좀 적어도

0: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지 말지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양희은 씨가 방금 상대방이 보복하면 어떡하냐
1: 난 그것도 겁나
0: 네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를 제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2: 네, 네.
0: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우려가 있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시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거주를 지원하기도 하고 임시 숙소 같은 거.
2: 네.
0: 그리고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경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기도 하고
1: 네.
0: 또 하나 뭐 국선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담을 연결해줘서 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걸 이 부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상대방이 공격할 우려나 이거 있으면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2: 자, 그럼 이혼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우리 당당이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0: 일단 지금 적어두신 거 이거를 좀 날짜별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혹시라도 증거를 좀 더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좋은데
2: 네.
0: 정 힘들다면 지금 자녀분들도 이 그
1: 그렇죠.
0: 상황을 보고 오셨던 네, 성인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럼 그 성인된 자녀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거창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1: 네.
0: 그러니까 성인인 자녀가 아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겠죠.
1: 그렇겠죠.
2: 그렇군요.
1: 네. 다음 상담 편지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48살 남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창 멋부리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머리 모양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때 유행하던 젤을 머리에 잔뜩 바르고 학교에 다녔는데 선생님 눈에는 그게 영 보기 싫었던 모양이죠. 어느 날 선생님이 졸업 앨범에 들어갈 제 사진을 보시더니 사진 속 제 머리카락 부분을 매직으로 새까맣게 칠해버리셨고 졸업 앨범에 그대로 실어 만들어버렸습니다. 졸업 앨범은 친구들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 사진이 우스꽝스럽게 나온 채로 졸업 앨범에 남아있는 게 너무 싫었고 당시에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속이 상해요. 요즘은 사진을 마음대로 합성하거나 재미나게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사진을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졸업사진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신 선생님이나 학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편집해 공개하는 건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야, 30년 전 일이에요.
0: 네.
2: 근데 이제 우리 당당이님 마음에는 그 사진 볼 때마다 또 그걸 떠올릴 때마다 상처로 남아 계신 거죠.
1: 모욕적이라고 느낀 거죠.
2: 그쵸?
1: 네.
2: 아유,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래. 예.
0: 아, 저는 지금 그러니까 48이라고 하시니까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2: 네네네.
0: 중일충신도 아마 비슷하실 텐데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무렵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복제판 만화 같은 거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때
2: 예.
0: 노출이나 이게 있으면 그냥 그 복제 만드는 만화 그 회사에서 매직으로 이렇게 뭐.
2: 아, 맞아요.
0: 수영복을 네. 그린다든지.
1: 아, 예, 예.
0: 네. 그래서 선생님도 아마 이런 걸 생각하시고.
1: 예.
0: 아, 학생.
2: 자체 모자이크 처리를.
0: 맞습니다.
2: 네.
0: 헤어스타일이 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신 게 아닌가.
2: 근데 이게 졸업 앨범에 올라간 사진은 진짜 평생 가는 건데.
1: 네. 3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근데 법적으로 책임 묻는 게 가능합니까?
0: 아유, 이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1: 그죠?
0: 네. 아마도 이제 누군가의 이런 뭐 평판을 훼손한다거나
2: 네.
0: 아니면 누군가의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거에 해당하는 죄가 명예훼손죄나 아니면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한테 고의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0: 네.
2: 고의로 이렇게 매직을 칠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
0: 결과적으로 이분의 평판이라든지 좀 마음이 다쳤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어쨌든 이거를 평판을 훼손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2: 네.
0: 학생에. 그냥 아마 선생님은 당시만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선생님이고 졸업앨범에 편집 권한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 복제 일본 복제 만화에 수영복 그려놓듯이
2: 네.
0: 아, 적절치 않은 머리 스타일은 내가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1: 네네네. 네, 네. 네.
0: 그래서 고의가 없었던 게 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따져볼 게 공소시효입니다.
2: 공소시효요?
0: 네. 이분이 어쨌든 이게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2: 네.
0: 그런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사실 적시에서 명예훼손 한 경우는 5년,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는 7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무리 또 설령 법적으로 문제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0: 받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일부러 망신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었을 수 있지만 네. 나의 동의 없이 내 사진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원본 사진을.
0: 맞습니다.
1: 네. 근데 이것도 참
0: 그렇죠.
1: 쉽진 않다.
0: 네.
1: 지금 와서 다시 법적인 책임을 맡기는.
0: 그리고 이게 또 조금 이제 지금 와서도 지금 만약에 그럼 이게 오늘 벌어졌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되냐라고 하면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한테 고의 그러니까 누군가의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인정되기도 쉽지 않지만 또 하나는 편집권이라는 게 있고 또 요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보정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2: 네네.
1: 네네.
0: 근데 정답. 네 맞습니다. 정당한 보정과 정당하지 않은 보정이 뭐냐. 이거를
2: 그
0: 또.
2: 그 경계가.
0: 맞습니다.
2: 확실하지 않죠.
0: 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지금 문제 낸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다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1: 어하, 그래.
2: 할 수 없군요.
1: 현지. 참.
2: 네.
1: 세월이 그 30년 새 달라져가지고 요새는 워낙에 자유분방하게 오히려 막 졸업사진을 막
0: 네.
1: 찍는데.
0: 네. 네.
1: 이 저희랑 진짜 동년배세요. 48세면은.
0: 그렇죠. 네. 네.
1: 근데 그 30년 전에는 제일 바르고 뭐 어떻게 멋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머리를 매직으로 그냥 다.
0: 선생님 마음은 이게 졸업 앨범에 나가면 우리 학교 좀 위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뽀샵도 있었던 시기고 아니니까.
2: 아니니까.
0: 선생님 네. 매직으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닌가.
2: 네. 네.
1: 그런 또 시대를 살아왔네요.
0: 맞습니다.
2: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 아 우리의 옆집 변호사님 오늘 엉덩이 가벼워 얼른 일어나시.
0: 네 날아가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B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6시까지 트로퍼 스파이어는 금호 KTS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7: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0: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집 변호사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지는 3, 4부엔 명곡극장 이어지니까 저희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 인원 70%가 비소득권. 정부기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만나면 행복한 세상.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보실과 관계기관이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전세계 석유 공급과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지 시간 11일 발표한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올해 하루 평균 석유 공급량이 1억 70만 배럴로 작년과 비교해 57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보고서에서 예상한 430만 배럴보다 더 큰 감소폭을 전망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북동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0: 29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시간 11일 알자지라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콩고 남키부주 정부는 하루 전 주도 북하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학교 두 곳으로 번지면서 지금까지 학생 등 2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서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간 10일 이스라엘군이 감행한 공습으로 모하메드 압델 살람 알리아주리와 다른 지휘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알리아주리는 하마스에서 칸 유니스 여단 부사령관 등 여러 직책을 맡았으며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계획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미국 유가정보업체 가스버디는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6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아동의 먼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3도입니다. 강다소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미국에는 못생긴 개 선발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벌써 50년째 이어져 온 행사인데요. 예쁘지 않은 강아지도 입양되도록 사회 인식을 바꿔보려는 취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외면받는 생물들이 있죠. 마트나 백화점의 진열대에는 예쁜 과일만 올려지고 못생긴 건 폐기됩니다. 또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는 일도 겉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파충류나 곤충은 관심을 끌지 못하죠. 모든 생물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하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2: 김일중입니다.
1: 와, 갈수록 봄, 가을이 짧아진다고 하니까 요맘때 주말은 왠지 좀 바깥에 나가야 할 것 같지 않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언제 그렇게 더웠냐 하는 듯이 바람도 선선하니까요.
2: 네, 이 가을이 또 언제 훅 지나갈지 모르니까 즐겨야죠. 근데 반대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집이 최고다, 주말에도 나는 무조건 집에 있고 싶다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일명 집돌이, 집순이들. 재미로 보는 집돌이, 집순이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 네, 좋죠.
2: 네, 우리 당당이님들도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약속이 취소되면 아쉬움보다 기쁨과 안도감이 먼저 든다. 두 번째, 외출 한번 하려면 최소 며칠 전부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 막상 나가면 재밌지만 집에서 나가는 게 너무 귀찮다.

0: 번째, 침대나 소파 근처에 충전기, 물, 리모컨 등을 다 갖다 둔다. 다섯 번째, 한 번 나가면 장보기, 볼일, 약속을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한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이미 아, 집에 언제 가나를 생각한다.
1: 네.
0: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오면 나가지 않을 명분이 생겨서 좋다. 여덟 번째, 배달 주문할 때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를 선호한다. 아홉 번째, 주말 내내 집 밖에 안 나가도 답답함이 전혀 없다. 열 번째, 집에서 12시간 이상 누워만 있을 수 있다. 자, 몇 개 체크하셨어요?
1: 7개요.
0: 예?
1: 7개 나왔어요.
0: 그래요?
1: 네. 저는 7개.
0: 뭐나?
1: 만렙 집돌이 집순이. 집이 세상의 중심이고 진정한 집콕족이다.
0: 예. 이제 7개에서 10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1: 네, 그렇죠?
0: 예. 만렙 집돌이 집순이. 완벽한 집돌이 집순이란 뜻이고요. 4개에서 6개에 해당되시면 반반 선택형이랍니다. 그러니까 외출과 집 휴식의 균형이 필요한 타입이고요. 0개거나 혹은 3개까지는 완전한 박돌이 박순이.
1: 바깥에서.
0: 예,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입니다. 아, 네.
1: 전혀 아니에요. 밖에서 에너지를 얻지 않아요.
0: 나는 왜 하나밖에 없지?
1: 뭐, 아, 그래요? 진짜 박돌이다.
0: 아니 완전
1: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시구나. 아, 일종 씨가.
0: 그러진 아니요. 전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아하는데. 마음이
1: 하여튼 좀... 이 설문에서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0: 이거였어요. 침대 소파 근처에 충전기 물 리모컨을 이렇게 갖다 두고 딱 쉬할 때는. 그것도 너무 좋아하고.
1: 물론 그렇지.
0: 네.
1: 예.
0: 근데 뭐 약속 취소됐다고 막 기쁨 만도가.
1: 난 너무 있어. 기뻐, 그럼.
0: 어, 진짜요?
1: 네, 그 공짜 시간이 어떻게. 자, 이걸 갖고 뭘 하지? 막 이래. 집에서 뭘 할까?
0: 어머.
1: 그렇다니까. 자, 주말 아침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서든 밖에서든 주말에 에너지 충전하기 좋은 시간. 지금부터는 우리가 명곡극장으로 모시죠.
0: 네. 좋아하는 노래, 추억과 사연이 담긴 노래,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0: 여성시대입니다.

0: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1: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0: 여성시대
1: 명곡 극장.

0: 자, 명곡자 오늘의 첫 곡은 문자로 4680님이 주셨네요.
1: 저희 남편은 술, 담배, 커피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몸에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지금 대학병원 입원 6주차입니다.
0: 음흠.
1: 남편을 위해 신청해요. 김수철 씨가 부른 노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0: 그렇죠.
1: 아니 입원 6주차면 이거 중증인데요.
0: 그러게요.
1: 그러게요. 심하네. 좀 심하시네요.
0: 아닙니다.
1: 네, 그렇죠.
0: 이번 기회라도 제대로 몸 회복하시고 새 출발하신다는 마음으로 진짜.
1: 네, 그래야죠. 아, 식구들 생각해서도 그렇지.
0: 맞아. 몸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냈잖아요.
1: 알아차려야죠.
0: 알아차려야죠. 자, 옆에서 따끔하게 이렇게 진짜 호통 한번 쳐줘야 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김수철이 부릅니다. 정신 차려!

0: 네, 김수철님의 정신 차려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성시대 한 가족이시죠?
1: 아, 그래요?
0: 김수철 선배님은.
1: 네. 네.
0: 거기다가 또 반전 매력의 소유자 같으세요. 어딘가 살짝 허술해 보이지만 알면 할수록 또 천재시고. 방금 들은 이 노래 정신 차려도요. 얼핏 들으면 그냥 신나고 발랄한데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1: 그렇죠?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여기저기

0: 어떻게 이렇게 묻어두고 있었느냐. 해갖고 그 이들이 추진을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그 통째로 다 그렇게 해주는 법은 별로 없는데 거기서 전시를 했죠.
1: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0: 예, 근데 사람들이 다 입을 떡 벌리고 좀 장안에 유명하다는 그 갤러리
1: 네.
0: 화랑들 거기서 거의 뭐 태반을 구입했다고 들었어요.
1: 그래요?
0: 이제 물감값 좀 갚아야 돼 뭐 이러면서
1: 와. 네.
0: 물감값이 그렇게 비싸더군요.
1: 네. 진정한 아티스트.
0: 네, 맞아요. 예. 그래요.
1: 야.
0: 그리고 뭔 일이 세상에 완전히 나오기까지는 입 꼭 다물고 있어. 절대로 입을 열질 않아.
1: 나라면 절대 못해.
0: 그래.
1: 난 친구들 다 얘기해. 나 있잖아. 그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야, 요새 좀 잘 그려지는 것 같거든. 조금만 기다려봐봐. 그러다가 관두겠지. 아유, 진짜. 말은 다 해놓고 관두지. 아, 진짜. 아, 존경합니다, 선배님.
0: 아, 진짜. 존경받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야.
1: 네. 네. 자,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어서 341호님이 주신 곡 소개해드릴게요.
0: 얼마 전 영동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무한도전 영동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효고와 정형돈이 같이 불렀던 멋진 헛간이요. 예전에 이렇게 짝지어서 하던 가요제 재밌었는데.
1: 맞아, 맞아.
0: 새삼 그립습니다.
1: 네. 자, 굉장히 다양한 가요제가 있었어요. 이 무한도전에는. 네, 강변북로 가요제, 올림픽대로 두둥둥장 가요제, 이거 뭐지?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자유로 가요제, 영동 고속도로 가요제까지. 네, 그리고 그때 정형돈 씨하고 이제 밴드의 혁오 씨가
0: 혁오
1: 함께
0: 밴드.
1: 네, 팀을 이뤘는데 5대 천왕이라는 팀명으로.
0: 오.
1: 네, 2015년 무한도전 영동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마지막 엔딩 무대를 장식했던 노래입니다.
0: 2007년부터 2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열었군요.
1: 가요제를 했어요. 무도에서.
0: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가 2015년에 있었군요.
1: 네. 자, 그때 엔딩 문제를 장식했던 노래 정형돈과 혁오의 멋진 헛간 듣겠습니다. 1, 2, 3, 4.

0: 네,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에 이어서 다음 명곡도 만나볼까요? 5755님이 주셨네요. SG 워너비 데뷔도 20년이 넘었네요. 나의 최애 가수 보고 싶고 듣고 싶어요. 라라라 들려주세요.
1: 네, 그렇다면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4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영광을 달리고 음악과 캠핑의 낭만까지 이번 가을 문경 영광에서 제대로 놀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가을 영광을 따라 달리는 특별한 러닝 영광 다이나믹 리버런에 도전하세요. 참가 접수는 9월 13일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캠프와 업사이클링 체험, 다이나믹 듀오와 마이티 마우스가 함께하는 영광 뮤직페스타까지 올가을 가장 다이나믹한 주말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2026년 안동 MBC 신인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초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주말입니다. 고속도로 일찍부터 나들이 차량이 많은데요. 우선 경부선은 부산 방향으로 모두 5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동탄분기점에서 남사, 입장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옥산휴게소에서 청주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중부선에는 사고입니다. 남이 방향으로 남이천 나들목 부근에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장휴게소에서 남이천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이후로도 진천, 오창에서 남이분기점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팔단분기점에서 포승분기점으로 24km 구간에서 쭉 밀리고요. 중앙선 부산방향 제천터널에서는 사고 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부 첫 곡은 0890님이 주셨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너튜브에서 들은 노래 한 곡이 마음을 크게 울려서 찾아봤습니다.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라는 노래인데요. 보컬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인 터라 노래가 더 와닿나 봅니다. 하셨어요.
1: 오호, 그러셨구나. 그린데이 보컬 빌리 조 암스트롱이 10살 때 아버지가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82년 9월 초 그때 너무 슬퍼서 방문을 잠그고

0: 울고만 있으니까 엄마가 밖에서 나오라고 문을 두드렸겠죠, 이제.
1: 네.
0: 그때 빌리조가 울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9월이 끝나면 깨워주세요.
1: 아하.
0: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이 기억에서 바로 이 노랫말이 써졌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거의 20년 후에야 그때 그 슬픔과 상실감을 비로소 대면하고 만든 곡이래요.
1: 아, 그렇군요. 이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노래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0: 그렇죠.
1: 네, 0890님이 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0: 가을이 왔다는 게 물씬 느껴지네요.
1: 그렇죠.
0: 여성시대 명곡 극장.
1: 다음 명곡은 6312님이 청해 오셨어요. 저희 남편은 은퇴하고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는 다정한 사람인데요. 오늘 아침 알바하러 나가는 길을 배웅했더니 문 앞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0: 나 어제 이발 했는데 아무도 몰라봐 주네. 지난달에도 몰라보더니만.
1: 순간 너무 미안했습니다. 눈썰미 없는 나 때문에 많이 서운했을 남편. 미안해요. 다음엔 귀신같이 알아봐 줄게요. 남편이 자주 흥얼거린 노래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신청합니다.
0: 자, 뭔가 좀 깔끔하게 단정하게 이발을 했는데
1: 네.
0: 집안에 식구들이 아무도 몰라주면
1: 그렇게 그렇게
0: 심지어 이번 달에도 아니고 지난달에도 몰라보더니 다음부터는 진짜 꼭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자, 신청하신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들려드리기 전에 미니로 이기훈님이 가을 되면 이 노래부터 꼭 들어줘야 합니다 하시면서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듣고 낭만에 대하여까지 이어집니다.

0: 이거 뭐 토요일 아침부터 아주 마음이 그냥
1: 네
0: 남자의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하네요.
1: 아 그래요?
0: 예.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에 이어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까지 두 곡 이어 들었습니다.
1: 여성시대 명곡 극장 이렇게 아. 즐기다 보면 정말 시간이 휙 순삭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아, 이제 노래로 정말 가을이 오고 있구나를 확실하게 느끼는 곡들이었어요.
1: 네, 네. 네. 자, 자영업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 이렇게 사연을 시작하신 3324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문득문득 걱정이 밀려와요.

0: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지치지 않으려 합니다. 롤러코스터에 힘을 내어 미스터 킴 듣고 싶어요.
1: 자영업. 네. 이제 어느덧 6개월.
0: 잘 버티셨다. 6개월이면.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1년에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넘겨봐야. 네. 뭔가 이렇게 저 결산을 할 수 있다.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신 거잖아요. 물론 잘 버티고 계시지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예, 그거 하나로 지치지 않으려 합니다. 네. 라는 말씀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신청곡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어 미스터 김 오늘 끝곡으로 광고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6: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궁 1522588. 관절 보궁.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3: 경복.
12: 잠재력은 전문가로
13: 경복.
12: 4호성 캠퍼스
13: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3: 경복대학교.
1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7: 이 포드 너무 날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핸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살,
1: 우리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1: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 덴트.

0: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0: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힘을 내요 미스터 킴. 롤러코스터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만나요. 여러분.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곧 국화가 피고 진한 내음도 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국화과 식물의 꽃은 한 송이처럼 보여도 실은 여러 송이가 모여있다고 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꽃잎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꽃인데 한데 모여 한 송이인 척 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크기가 커져서 눈에 잘 띄고 차례대로 피고 지면서 더 오랫동안 나비와 벌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엣지 종료 다음 날인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계열과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보실과 관계기관이 긴급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는데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 장남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린 두 자녀가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한 셈입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무단은 이와 관련해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국제 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은 전장보다 $3.02, 2.81% 내린 배럴당 $104.6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물은 전장보다 $2.43, 2.37% 하락한 배럴당 $100.05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두 유종 모두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의 87.94%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선버스 회사 3개사 조합원 찬반 투표 역시 찬성 80.5%로 쟁의 행위가 결정되면서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이 결렬되면 16일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01년 9.11 테러를 주도한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 알카에다의 고위 지도자 8명을 상대로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보상 프로그램은 엑셀을 통해 알카에다 핵심 지도자 정보에 최대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34억 원 현상금 공제를 띄웠습니다. 현상금 공고 이미지에는 알카에다 지도자 8명의 사진을 올리고 이란을 피난처로 활용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상대로 폭력을 사행하는 알카에다의 고위 지도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지 기온 21.3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유쾌의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희성입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서병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2: 네, 여러분께서는 육개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 열려 있으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많은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을 할 텐데 김승원, 한동훈. 자, 이번 일주일 동안 김성원 후보자 검증이 사실상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처럼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좀 두 가지를 나눠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김성원 후보자에게 무엇을 검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검증 방식이 적절한가. 너무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나온 김성원 후보자의 의혹을 좀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시작은 청탁 의혹입니다. 로비스트라고 불리는 양모 씨 부탁을 받고 김 후보 후보자가 식약처에 청탁을 넣었다 이건데, 이후에 이제 양 씨와 찍은 사진도 나오고 또 자세한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제네셀 주가 조작 의혹까지 붙게 된 상황이고요.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국내 기업이 다국적 기업에 밀려서 코로나 신약 개발에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서 절차를 밟아달라 민원 딱 한 번 전달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이 이 사건을 집중 수사했는데 나온 게 기소유예뿐이다. 자,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의혹과 해명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요.
3: 이 의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공익에 따른 민원 전달이었다는 얘기는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회사만 당시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식약처에 임상시험 하겠다고 제안한 기업체가 거의 2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왜 하필 이 회사만, 이 회사에 대한 임상 승인이 안 나면은 국부가 유출된다, 외국 기업이 먼저 선점한다는 논리가 되려면 굉장히 뛰어난 어떤 개발 실적이 있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뭔가 누락하고 불리한 건 거짓으로 서류를 내서 승인받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고, 애초부터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 영역이, 사적 관계가 공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민원 자체의 성격도 바뀌었고, 민원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니까 이거 뭐야? 양모 씨 뭐 주머니 부풀려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단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뒤로 가 있어요. 이 폭로자를 어디서 났어? 이거 뭐 맞아? 이거 주가 조작 시점하고 안 맞는데, 이렇게 가면 앞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뒤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저는 앞에만 집중해도 충분히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럼 청탁과 고충 민원과 이걸 나눌 수 있는 기준 자체는 뭡니까?
4: 그건 이제 두 가지 판례가 제시하는 게, 첫째 이권 대가성, 돈이 개입됐냐, 이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누구나 청탁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했느냐. 이게 그 양모 씨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게 뭐 강승 PD가 부탁해도 똑같이 국감도 가서 청탁했겠느냐. 이 두 가지가 판례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는 결국에 오빠 게이트라고 보는 게, 양모 씨하고 친분 때문에 국감 도중에 막 식약처에 보내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냥 보좌관 보고 알아봐 뭐라든지 이랬겠죠.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본인은 500만 원밖에 못 챙기지만 양모 씨는 한 10억 가까이 챙긴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본인이 정말 눈물이 나게 보고 싶은 여자 돈을 벌게 해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적법한 민원, 공익 민원이 아니고 부정한 청탁이다. 판례 기준에 하면 이렇게 봅니다.
2: 그러니까 대가성 그리고 보편성, 이 부분에 있어서 다 그냥 청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5: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이 의혹이 가장 첫 단추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 기소유예 처분은 그거는 죄가 있는데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있다는 거잖아.
2: 여기서 시작하는 아니다.
5: 그런데 이제 여론이나 이제 언론 흘러가는 걸 보면 기소유예가 무엇에 대한 기소유예인지를 자꾸 누락.

0: 을 시켜서 다 섞어 버려요. 정확하게 특정된 건 500만 원짜리 뇌물 약속죄에 대한 기소 유예이고 말금 말씀하시는 그리고 최근에 뭐 이야기 나오는 뭐 300억짜리 제3자 뇌물죄 뭐 제넨셀이 300억 투자받도록 해줬다. 혹은 양수진 씨가 뭐 6억을 받게 해줬다. 이거는 검사가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기소 유예가 아니에요, 이건. 기소를 안 한 겁니다. 전혀 그렇게 입증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검사 결론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청탁, 부정한 청탁성을 부인했다. 뭐 여기까지는 일단 자료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가려놓고, 그러니까 좀 가지치기를 해놓고 윤희석 대변인님이 말씀하시는 게 본질이에요. 이건 지금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로서 부정한, 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거냐,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느냐. 앞으로 이게 반복이 안 될 거냐. 이런 것들이 핵심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여기 가기 전에 혼탁해지는 이유는 뭐 남녀관계인 거 아니냐 뇌물죄인 거 아니냐 민주당 오빠들이 여러 명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혹은 기소유예도 뭐 정치적 고려에 의한 뭐 그거 아니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 의원이 하루 어제도 80몇 개를 글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던지신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반박이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오히려 가려지고 뒷문제에 막 계속 끌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에 있는 문제는 근데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네. 정리가 아니라 김성훈 후보자가 사과하셔야죠. 이 부분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민원 전달한 거다라고 하기에 궁색한 거라는 걸 제가 계속 지적해왔고 사적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관계라는 건 아닌 것이 부인됐습니다. 검찰절에 다른 사람이 연인인 걸로 밝혀졌어요. 그렇지만 친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문자를 줬을 것이냐 그리고 좀 더 안 알아보고 문자를 쉽게 전달했을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그 약이 임상승인이 안 됐잖아요. 저 임상실험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모집도 못했어요. 실험자들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결국은 공직자로서는 가벼운 처신이었고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친해서 그냥 믿고 그냥 전달해 준 것은 잘못했다. 요게 돼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 예, 요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의 민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지역민들이 제기하는 지역민원이 있고 하나는 이제 상임위와 해당되는 어떤 이익단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임위 민원 같은 경우는 보통의 힘센 사람들,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큰 협회라든지 이 정도가 아니면 국회의원하고 면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이제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의 지인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훈 후보자가 이제 부주의하고 부적절했던 거는 이게 지역 민원이 아니라고 하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이걸 넘겼어야 됐다. 그러면 훨씬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오해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인이 쉽게 말해서 많이 신경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인 민원이라고 이거 청탁이 있는 거 아니야?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초반에 어쨌든 이 기소유예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난 잘못이 없어. 아니 법이 왜 필요했어? 이거 기소유예 됐는데도 이걸 가지고 계속 잘못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재판은 뭐하러 받고 뭐 수사 기소는 왜 하는 거야? 이런 논리로 좀 밀어붙였는데 그게 이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이런 폭로 내용들을 보니까 국민 정서하고 조금 동떨어진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과를 해야지 국민들이 아 그래 어쨌든 시작은 좀 부적절했네. 그렇지만 김승원이라는 국회의원이 그러면 지인의 민원으로 시작은 됐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검증을 하려고 했는지 혹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려고 압력을 넣는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봐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청문회에서 기소유예가 된 이유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하면 됐을 텐데 이게 앞단의 내용이 인정을 하지 않고 한동훈 의원이 조금 연인관계로 몰고 가는 이런 것들이 공감받으면서 복잡하게 꼬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 전에 김성원 후보자가 본인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봅니다.
2: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처벌 면제됐다 이 부분을 내세우지 말고 처신이 적절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사과를 해라. 그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처신이 적절했다 안 했다 이걸 보는 시각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김 후보자가 실제로 이제 부정한 청탁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로 양 씨의 통화 녹음 녹취를 한동훈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 여부가 논란이라서 이건 적절성 여부를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 김성훈 후보자 측이 그래서 녹취록 원문을 전체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뭔가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 나를 뒷받침해 줄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

0: 한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여기서 이득 부분 무슨 뭐 녹취록에서는 이 정도는 아닌데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딱 봤을 때 제네셀이라는 회사의 민원이 너무너무 합당해서 식약처에서 이걸 모르니까 내가 이 촉진제가 돼서 승인이 빨리 나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양모 씨가 이득을 얻을 것 같으니 내가 양모 씨 민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1: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발췌하고 얘기를 할 때 폭로할 때는 그것을 한동훈 의원이 선택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 나와 있는 그 폭로의 내용을 두고도 앞뒤에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또 내용이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더 많은 국민들이 전체적인 걸 보고 이게 정말로 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공익성이 있었는지 판단을 하게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김승원 의원이 양 씨에게 지인이기 때문에 돈 벌게 해주려고 특혜를 주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또 따져 내용을 따져보면 이건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판단할 수 있게 하자. 저는 그런 겁니다.
0: 이상 어떻게 더 정보를 공개해요? 여기서 더 나가면 하루에 800개 올려야 돼요?
2: 네, 서정 변호사님.
3: 예를 들면 이제 악마의 편집이 있긴 있죠. 네. 녹취록에. 그런 게 짝있게 해가지고 뜻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이런 게 악마의 편집인데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건 그게 전혀 아니에요. 본질은 이게 전혀 영향이 없다 보고요. 저는 어제 그 김성훈 후보자가 해명한 게 진짜 황당한 게 보세요. 다국적 기업의 압력에서 절차가 진행 안 됐다. 아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화이자나 이런 회사가 제네셀을 어떻게 알아요? 제네셀 임상도 못하게 압력을 어디 이어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코로나 치료제가 전 세계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인데 제네셀이라는 회사도 모르는데 다국적 기업이 압력했다. 어느 다국적 기업이 이었냐 말이야. 이게 아무것도 이거 밝혀보세요. 전 청문회 때 날카롭게 물이던데 봐요. 자, 두 번째 더 웃기는 게 당시 확인한 자료상 해외에서도 임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다 했죠. 인도에서 임상 이상을 하는데 치료제가 아니에요. 국가 허락을 받은 치료제가 아니고 허락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이거는 이게 그냥 보조제처럼 천연물 추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임상이 안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식약처에서 14가지 보완 요구하는데 인도에 임상 자료 내놔봐. 이거 못 내요. 인도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위 임상이라고 이게 이미 그게 기사까지 다 났어요. 김성원 의원이 조금만 기사만 봐도 인도의 임상이 허위다. 식약처가 이걸 보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김성원 의원이 청탁 안 하면 14가지 보완이 어떻게 2주 만에. 청탁하고 2주 만에 임상 성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해외 임상을 믿었다는 거 본인이 진짜 믿은지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해서 확인해 보면 인도의 임상이 허위다. 알 수 있었는데
2: 알겠습니다.
3: 그냥 한 거죠.
1: 근데 이 얘기는 참 구구절절 일주일 동안 제가 많이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이게 처음부터 신약이 개발되는 그 승인 기간이 71일인 거고 이제 제네셀이 했던 거는 이제 기존에 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약물 재추출이라고 해서 뭐가 더해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임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33일로 이제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12개 회사가 그 신청을 했었을 때 다른 회사들도 2일에서 5일 걸린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뭐 완전히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녹취록이라든가 추가라든가 자료를 보면 그 김승원 의원도 그 양모 씨한테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자료를 보내달라고 메일도 보내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 검증도 없이 그냥 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부탁한 건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인 거고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크게 검찰의 수사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기소 유예가 됐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4: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만
2: 예.
4: 지금 서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판결의 내용에 그 지금 아까 그 양수진 씨가 6억을 받은 이익을 받은 게 이게 결국 이 승인 관련돼 가지고 이익을 얻은 거고 그 이익 얻은 거 알면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 주장이신데 판결의 그 대상이 됐던 거 보면 강 교수가 양 씨한테 6억 원 뭐 전환사채 인수라는 형식을 들어서 6억 원을 준 것이 과연 이 승인 때문에 간 돈이냐 이게 쟁점이 됐어요.
5: 네.
4: 쟁점이 됐는데 그 부인이 됐어요. 강 씨하고 강 교수하고 양 씨 사이에 다른 거래 관계도 있고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부인이 됐는데 이제.

0: 가서 다시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6억 받을 거 알고 이렇게 승인 문자 전달한 거지.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뭐 제3자 뇌물죄에 엮는 것도 300억짜리 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뇌물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청탁이. 근데 제3자 뇌물은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어야 되거든요. 이 부정성 자체가 검찰에서 부인이 돼가지고 기소가 안 된 걸 다시 갖다 붙이는 형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계하는 거고요. 다만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것들은 이 법적 논쟁을 떠나서 그래도 오빠 오빠 하는 사람 부탁하니까 문자 전달해 준 건 맞잖아. 식약처에서 반칙은 없었지만 식약처 공무원 하나도 기소가 안 됐고 이례적인 승인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 문제 있는 약인데 뭐 독약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효능이 떨어진 약이 맞는데 그걸 이제 사과하라는 거죠. 제
1: 알겠습니다.
0: 말씀은.
1: 또 하나의 쟁점이 지금 이게 오빠들 게이트로 명명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사적 관계를 규명하는 게 이번 이 검증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적 관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적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종류의 민원이 전달이 됐겠느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식약처장한테 직접적으로 문자로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투철한 공익의식 때문에 내가 뭘 알아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밀접한 관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공익적인 게 있어야 가는 건데. 근데 그걸 지금 증명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공익적이라는 게. 방금 전에 양모 씨가 금전적이도 안 얻었다. 법원에서는 부인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모 씨는 그 제네세라는 회사의 민원을 왜 전달했을까요? 공익적인 마인드가 투철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만 얘기하면 뭐 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님 두 분 계시니까 세상이 법으로만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걸 보면서 얘기를 하잔 말이에요. 그 사적 관계가 문제돼서 오빠들이라고까지 명명이 나온 것은 양모 씨라는 사람이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런 국회의원들하고 교류를 가지면서 뭔가 공적인 일에 자꾸 들어갈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걸 국민들께서 인정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그 오빠라는 단어를 양모 씨가 쓴 거고 그게 녹취록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쓰는 거죠. 그거를 한동훈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둘 관계는 남연대 남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막 선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필요는 없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거기서 거명된 전현직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양모 씨 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내 이름 얘기한 거 가지고 나한테 이래 이럴 수는 있겠는데 잘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전현직 의원이 뭐 의원일 때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의정활동하고 공적인 일을 하면서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람 입에서 본인들 이름이 나오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3: 맞아요.
1: 예.
2: 그게 중요한 거지.
3: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럼 송영길 의원은 뭡니까? 송영길 의원은 양 씨를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김성원 후보자고도 몰라요.
2: 아,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3: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라도 이 정도 사실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 송영길 의원에 있어서는 발언을 거둬드려야지. 그 발언 보면 어때요? 뭐 송영길 의원 뭐 요구?
2: 그거는 양모 씨가 얘기했으니까.
3: 그러니까 그래서 예, 사건하고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좀 그래도 얘기하고 또 민주당 오빠들이라고 한 자체가 제가 김성원 후보자에게 오빠라고 한 거는 좋습니다.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오빠들하고 전선을 확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힘 오빠들도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오빠들은 왜 얘기 안 했냐, 얘기를 안 한 거냐, 몰랐냐. 그 정도는 한동훈 의원이 또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희가 비판하는 그거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송영길 의원은 좀 사과하세요.
2: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민주당 의원만 얘기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고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지. 만약에 이게 정말 대형 게이트라면 국민의 의원 만약에 거명된 분 있으면 뭐 관련해서 다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야 의원들이 다 포함된 오빠들 얘기다. 요거는 요 팩트를 좀 정리를 하고 일단 광고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0: 하십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전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수도권은 흐리지만 남부지역으로는 쾌청합니다. 활동하기 좋은 기온과 날씨인데요. 다만 해가 드러난 광주는 30도, 부산 29도까지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겠고요. 서울 27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주말 나들이 차량이 많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천안 방향으로 차량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반대 논산 방향은 천안분기점에서 차량터널 정안나들목으로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경부선 서울 부산 방향은 북천안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42km 구간이 충청권에서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마성터널에서 여주분기점 사이 25km 구간 강릉 쪽으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4: 네, 김승원 후보자 검증의 대상으로 삼을 주제인가? 이거 마지막으로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을 통해서 제넨셀이 주가 조작을 했다. 한동훈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후보자의 직접 관련성 연결고리가 아직까지 제시는 안 됐어요.
5: 그게 되려면 검찰이 그렇게 기소했을 거예요, 이 사건을. 3년을 조사를 하면서 그 구도가 된다면 6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약속죄가 아니고 뇌물죄로, 뇌물 약속이 아니라 그냥 뇌물수수로 그렇게 기소를 했을 거예요. 그게 부정한 청탁부터 혹은 주가조작 문제도 뭐 양 씨가 됐든 그 관련자들이 주식을 사라 뭐 어쩌고저쩌고 서로 문자 메시지 오고 가고 이게 지금 갑자기 새로 부상한 자료가 아니고요. 수사 자료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 봤어요. 검찰도. 봤는데 결국 기소를 못했다는 건 김승원 의원이 거기에 개입된 것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검사는 어쨌든. 근데 지금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 의혹을 제기해야 될 부분은 검사 당신들은 왜 이걸 기소 안 했냐. 기소 유예 아닙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 부분 불기소한 거예요. 그걸 더 먼저 물으시라.
6: 네. 저는 이제 그때 제넨셀에 투자한 회사가 8개 정도 돼요. 제일 먼저 KH 필룩스 있잖아요. 배상윤. 여기서부터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세종메디컬이 들어오는데 그 조합에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 또 주식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강모 교수가 양모 씨한테 1억을 주면서 야 언제 임상 떨어지니까 주식 사나 수익금 생명 우리 반띵이야 반띵 이것도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로 돈 벌라는 게 의혹이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 강 변호사가 강모가 양모의 6억 천안 사태 투자한 걸 가지고 뭐 정당한 투자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0: 아니에요. 10억을 원래 주긴 했는데 임상시험 나면 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연인이라고 꾸미가지고 1억은 빌린 걸로 꾸미있어요. 이번에 의견서 냈잖아. 우리 연인 관계니까 1억은 빌려준 거야. 빌려준 게 아니에요. 자, 6억은요. 한번 생각해. 그 회사가 구스타라는 회사거든요. 양목 한 회사가 자본금 5천만 원에 2천만 원짜리 특허 사가지고 빈껍데기 회사에 그때 계좌가 압류되고 있었어요. 계좌가 압류. 이런 회사에 6억을 전환사채를 사줄까요?
1: 자, 그러면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0: 증명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런 회사에 6억 전환사채를 왜 사겠습니까? 10억 주기라는 방법이다. 저는 이게 엄청난 게이트인데 그때가 우리 축소됐고 윤석열 정권이 안 한 게 아니고 개엄 이후에 윤 정권이 망하고 나서 기소해 놨던 거예요. 따라서 저는 전면 재수사에 대한 특검을
1: 그러니까 이게 금전 거래와 이 주가 띄우기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를 네. 이제 김수원 후보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 연결고리를 그렇죠. 국민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2: 예, 전환사채 6억은 제 생각이 아니고 판결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겠습니까? 판사님 판단한 거 그다음에 검찰 수사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 아니, 그리고 기소유예가 자꾸 그 내란 이후에 났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 이거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9월에 내란 일어나기 두세 달 전에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럼 검사들은 그 내란 일어날 것도 다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맞지가 않고 본질로 돌아가면 뭐 그 양 씨하고 강 씨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를 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게 김성원 후보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 근거를 얘기하면서 의혹을 제기해야 그게 신뢰성을 갖는 거지 그냥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나쁜 거다 특검하자라고 하면 공감받지 못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뭐 검증해야 될 핵심 쟁점들을 짚어봤는데 이 많은 의혹에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검증 방식의 적절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편집 논란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 후보 측이 공개한 전문과 한동훈 의원이 제시했던 그 녹취록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을까? 맥락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맞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문을 공개했다는 그 부분하고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하고 이렇게 봤을 때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저는 못 느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뭐 금전 얘기를 했더라도 뭐 수천억 이익 이 부분을 특별히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걸 앞에를 다 읽고 나서 생각한 것과 그 부분만 떼서 읽었을 때 도대체 뭐가 바뀌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3: 근데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청난 수익이 결정되니까 거기가 복마전이야. 그러니까 승인이 되는 순간 수천억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되니까 시간 절약하게 메일로 자료를 보내줘. 이게 이제 전체의 대화인데 앞뒤를 빼고 그냥 승인이 되는 순간 수천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것만 얘기를 하면 네. 상상의 나래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과거 얼마 전에도 박상영 검사 우리 막 국회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도 서민석 변호사하고 대화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그랬습니다. 다 공개하라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 결국에는 그 전용기관이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보려면 전체 공개하면 되는 거죠.
1: 네. 그 편집 논란 중에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범위도 있잖아요.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다시 있었는데 왜 이건 또 공개를 안 했나.
4: 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정말로 이게 소위 말하는 게이트화 돼가지고 이 제네셀 관련한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국회에서 정식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다 나오겠죠 정말로. 뭐 한간에 막 저희 당에 관련된 분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게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잘 보잔 말이에요. 김승원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 자격이 있어 없어 이 얘기 지금 하는 중에 나왔으니까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중해서 김승원 후보는 어느 당 소속이냐? 민주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 뒤까지 얘기하자는 얘기는 너무 과한 거죠. 그 다음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 김승원 후보자만 지금 검증하려고 해서 너무 많잖아요. 이걸 여기까지 가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2: 그러니까 저도 그 동의해요. 그래서 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오빠들이 더 있냐고 질문을 막 했어요. SNS에.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김승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로비에 가담한 것처럼 냄새를 풍겼는데 그 최재성 의원의 녹취록 보면 많은 것들이 삭제가 된 채로 업로드 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최재성 의원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은 이 시각처 로비 관련돼서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최라고는 했지만 특정이 금방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 민주당이 김성현 의원뿐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냄새 풍긴 건 분명히 이건 저희가 봤을 땐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 잘랐던 것 중에 저는 제일 치명적으로 봤던 건
1: 예.
0: 이제 김성현 의원이 데이터 같은 것들 이메일로 받았는데 그래 내가 한번 체크해봤다 괜찮은 것 같다. 그럼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줄까라고 이제 양 씨한테 얘기했더니 양 씨가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잘린 겁니다.
1: 네.
0: 식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고 이게 왜 딜레이가 되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 그랬어요. 요 부분은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삭제죠. 무슨 내용 요약이 아니고 이 내용은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건 아니고 체크만 해달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는 것이 이제 검사들이 보면은 사건의 큰 줄기를 쫙 그려놓고 이 결론에 맞는 거에 집중해서 막 꽂혀서 달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듯한 얘기는 의도적으로 보질 않아요. 이게 이제 확증 편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검사들의 약간의 직업병 비슷한 건데 그래야 또 수사 동력이 있어요 원래. 그런데 이게 한번 판결까지 거쳤으면 그래도 조금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하면 좀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이제 내 논지하고 안 맞는 것들은 지우고 올리자. 그렇게 보이니까 문제제기를 한다는
2: 그건
0: 거죠.
2: 그건 본질이 아닌 네. 것 같은데요. 김승호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전달했잖아요.
0: 그런데 이제 부정한 청탁을 한 건 아니에요. 부정한 청탁을
2: 하면. 양무시 차원의 얘기고 우리는 김승원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얘기를 하는 게 본질을 벗어나는 거라고요. 양무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어떻게 움직였냐가 중요한 거지 양무시가 뭐라고 얘기했냐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왜 김승원 후보자는 양무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럼 식약처장한테 전달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0: 전달한 건 잘못된 건데요.
2: 그 얘기하는 거예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잖아요. 네.
2: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더 부적절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0: 우리 식약처에 봐서 반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승인이 네네. 안 돼야 될게 된다거나 네. 이례적으로 빨리 됐다는 걸 볼 때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됐었거든요. 네.
3: 자, 이게 네. 녹취록을 한동훈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성훈 쪽도 들고 있고 바로 반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여러 사람이 지금 들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의원이 조작이 가지고 욕을 안 내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게 청탁할 때 우리가 뭐 불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어디 맡겨 있으니까 잘 좀 살펴봐주세요. 다 이렇게 청탁해요. 그게 부정한 청탁이에요. 왜 남들이 못하는 걸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가장 황당한 게요. 오늘 그 공무상 비밀 누설로 수사 착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상 비밀 누설이 뭔지 판례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냐. 1급 비밀, 2급 비밀 이렇게 형식으로 분류된 게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누설될 경우에 국가 기능에 큰 이게 장애를 가져올 만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실질비,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미 다 이 사건을 지나서 두 명은 약속으로 재판 중에 15일 날 결심해요. 김성원 의원은 헌법소원까지 가 자료 다 갔어요. 근데 옛날에 다 지나간 기소 계획서 뭐 8개월 이게 누설된 데서 우리 국가 기능에 엄청난 장애를 초래합니까? 이건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고소를 하고 수사 착수하고 이게 피의 사실입니까?
1: 알겠습니다.
3: 범죄 사실이 아니잖아.
4: 근데 이제
3: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부당한 지금 이게 민주당이 공개하고 네. 있는 거예요.
4: 근데 이제 이것도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밀이라는 게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비밀이 1급이든 2급이든 어떤 몇 급이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비밀 유출이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찰하고 조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정보 오픈할 수 있는 정보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 김승원 의원도 녹취록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본인과 양 씨 간의 녹취록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양 씨와 강 씨와 다른 제3자들의 녹취록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만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만 폭로가 됐으면은 거기서 오케이.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민주당 오빠들로 확전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 씨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아. 말하면 되게 빨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 오빠들과 무소속이니까 민주당 오빠들, 국민의 오빠들 다 같이 얘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2: 특수한 무소속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장전에서 네. 하자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13일 동안 올린 글이 300건을 넘어섰는데 이제 키워드를 하나를 던지고 해당하는 그 녹취를 하나씩 풀어내는 스타일. 이게 전형적인 검사 취조 방식 아니냐.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살레미식이라고 네. 소위 말씀드린. 근데 살레미식도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할 때 살레미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게 유도하고 거짓말을 하면 또 하나를 내가지고 또 거짓말인 걸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뭘 가지고 있는지 다 가지고 있는 게 뭘까를 모르게 한 다음에 그 유도하는 그 전술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살라미하고

0: 저도 조금 다른 부분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건데, 중원 앙방식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병렬적으로 막 나열을 하고, 반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바로잡지 않고, 다른 의혹을 또 제기하면서 덮어씌우게 하는 느낌이 저는 계속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많이 올리는 것도 다소 의아하긴 하지만, 그건 뭐 큰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제기하시는 방향이 너무 이 전선을 확대시키면서 민주당 오빠들이 해서 민주당 게이트화 할 것처럼 하다가 최재성 의원이 관여한 게 없고 노출용만 봐도 혼낸 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건 일단 제껴놓고 그 다음 거 이건 300억짜리 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 그랬다가 또 뭐 남녀관계일 수도 있다. 뭐 집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니까 막 펼쳐놓는 그림이 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그 윤희석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앞단의 본질 있잖아요. 그거는 갑자기 뒷전으로 밀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의 검증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1: 들어요. 원래 예.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 검사 출신은요. 검사 방식으로 이게 폭로하는 겁니다. 기자 출신 국회는 기자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 출신은 의사 출신들 하고 운동권 출신 국회는 운동권 방식으로 하는 거죠. 평생 검사하신 분이 검사 방식으로 폭로하는 게 이게 뭐 문제입니까?
2: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검사 방식이라고 예. 우리가 지금 의미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의 예. 어떤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대중적으로 검사 방식으로 뭔가 정치인 한동훈이 하고 있지 않냐라고 비난하는 부분은 약간 그 부정적인 검사들의 그 수사 행태 그런 것을 지금 빗대서 표현하고 있지 않나.
3: 일반 국민이 검사의 수사 행태를 어떻게 알아요? 검찰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언론에서 또는 정치인들이 얘기한 검사 방식이라는 게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다른 걸 갖다 붙여서 있는 죄를 마치 크게 만들거나 본질이 아닌 거를 붙여서 원래 거를 더 크게 만들거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미치겠다 하는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본질적으로 틀린 얘기냐 이게 의혹 제기를 못할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빠라는 얘기도 사실 그 지점을 집요하게 얘기하면서 대중에게 각인되게 하는 방식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프겠지만 대중들은 열광합니다. 너무 쉬운 단어고 너무 극적인 단어가 거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반응을 해서 기사가 나오는 거지 한동훈 의원이 이게 무슨 수사도 아닌데 뭘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을까요? 개인이.
4: 이번 그 예. 근데 이번, 이거 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벌써 한 이틀 된 것 같습니다. 김수건 후보자하고 양 씨가 마치 집에 가가지고 단둘이 있는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빨리 공개하세요. 왜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공개하세요. 그래서 빨리 김수건 후보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2: 왜 오빠라는 표현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양 씨 자택에서 단둘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나 답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군요.
1: 그건 필요할 때 알아서 공개하면 되죠. 그걸 살려고 합니까?
4: 자, 아니 왜냐.
1: 아니, 잠깐만. 오케이. 이게 심판이 누구냐. 지금 심판은 국민이죠.
2: 예.
1: 한동훈하고 김성원 싸우고 있죠. 그럼 여론이 심판이죠. 지금 누가 여론이 높아요. 김성원 인명 찬성이 높다면 김성원 이긴 거야. 반대가 높다면 한동훈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그 여론 한번 보세요.
4: 아 근데 이제 아니, 저희는 일단, 그런 거죠.
2: 일단 예.
4: 단둘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의심이 더 커지니까 저희는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공개해라.
3: 아, 그 뒤에 그렇죠. 말이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3: 그 뒤에 나가는 생각은 개인의 자유예요.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 거죠.
2: 자 지금 방송에서는 국민들이 어쨌든 최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지금 마련해 드리려고 그렇죠.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 방식이 적절한가 이 의혹이 처음 나왔던 거는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검찰 내부 분석 그러니까 기소계획 보고서가 어떻게 외부로 나왔는지에 대한 해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3: 그거는 네. 자 한동훈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녹취록 뭐 편집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미루어 보면 다 갖고 있는 건 아닌 듯 보여요. 편집이 아니라 받은 게 그거여서 그거를 올린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전문을 다 갖고 있다고 저도 보지 않아요. 제보를 받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제보라는 차원에서 그 기록이 나왔다. 그거를 제보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보를 받아 하나를 거쳤잖아요. 그럼 그 제보자를 그럼 수사를 할 거냐. 또 우리 공익 제보자에 관련한 보호 법률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0: 그걸 가지고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는 거는 대단히 무리하죠. 이걸 또 노회찬 의원 살해하고 얘기를 하든 그럼 노회찬 의원이 그때 벌받은 게 잘 됐단 얘기입니까?
1: 그렇게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내부 문건 제보자를 통해서 전달이 됐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이 내부 문건인지를 몰랐을까? 이런 후속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증거 기록하고 기소 계획 보고 뭐 보고서 계획서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닌데 약칭해서 기소 계획서로 평한다면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증거 기록 같은 것들은 물론 여러 이해관계자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계획서는 검찰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제보할 수 있는 성격의 문서가 아니다. 그럼 제보를 했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검찰 내부에서 제보했다만 돼요. 그거 외에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검찰 내부 자료고 어디에도 열람이 안 되고 법원도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법무장관 네. 직무대행도 대정부 질문에서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부지검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할 때 이제 기소유예가 특혜 아니냐. 원래는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기소계획서 보니까 기소한다고 돼 있는데 왜 기소유예가 됐을까요? 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서를 타이핑을 치셔가지고 SNS에 올리신 거죠. 한동훈 의원이. 그 직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서부지검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갔냐 이거. 나가면 안 되는 문서인데. 그래서 감찰을 했대요. 이미 네. 내부적으로 서부지검 네. 안에서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한동훈 의원은 어쨌든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검찰 내부 문서라는 걸 알고 있는 분이어서 어떤 경로로들 입수를 했을 때 이건 업로드 할 때에는 적어도 이거는 이렇게 올리면 그냥 제보다라고 그냥 퉁칠 수,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퉁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준 사람은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인식은 당연히 하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3: 이게 무슨 문서냐면 보통 기소사건에 이런 문서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쪽지 구형에 공판카드에 구형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원이고 법사위니까 위에 이제 보고하려고 이례적으로 만든 서류인데 내부 보고용이에요. 그럼 이제 부장검사 검사장하고 대검에 쭉 가잖아요. 이 와중에 한 명이 뭐 복사할 수도 있고 컴퓨터로 만들기 때문에 함부를 더 출력할 수도 있죠. 유출된 데 여러 군데 있고 네? 또 전직 거기 부장검사들이 다 변호사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1: 그러니까요.
3: 그건 모르겠는데
1: 예, 예.
3: 이게 지금 와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거 유출된 데서 우리 국가 기능이 무너집니까? 이미 헌법소원 가 있고 공인 검증하기 위해서 유출한 건데 한동훈 의원 누구한테 받은지 말할 의무는 없고 제 말은 여러 군데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1: 한동훈 의원은 이제 공익성이 핵심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공익성이 있으면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
0: 아니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 두 명이 있어요. 나쁜 범죄자가 있어요. 그럼 총 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경찰이 뭐라고 하니까 형 우리 경찰이야. 절차 지켜서 재판받게 해서 처벌받게 해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의원이 폭로했냐 그것보다도 어쨌든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은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인사청문회 끝나고 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히 뭐 메신저 공격한다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이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때 시작한 수사고 또 거기에 관련 그 결제 라인에 있던 사람이 몇 명 많지도 않잖아요. 다섯, 여섯 명인데 그중에 두 명은 또 법무부 장관 하실 때 가까웠던 대변인이고 부대변인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건의 본질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 끝나고 저는 각자 기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3: 알겠습니다. 더 심각한 김의겸의 수사 기록은 더 심각해요.
1: 알겠습니다. 이게 본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유튜브 연장 방송을 할 거라는 예고를 드리고 그 민주당이 전체가 이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 시기나 당 차원의 전략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4: 대응 전략이
1: 네. 민주당에서 예. 처음에는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자고 했다가 지금 이제 총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총력 대응을 하자 이렇게 나선 상황인데요.
0: 저는 방금 말씀드린 거 연장선인데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막 그 뭐 자료 어디서 났냐 그만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한동훈 의원이 많은 걸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틀린 것만 바로잡고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 가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 해명하고 더 씌워진 어떤 이 악마와 부분은 해명하셔서 국민의 여론을 좀 뒤집는 것이 저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4: 그 방향이 맞죠. 그 한동훈 의원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장에도 논리에도 허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걸 민주당에서 총력 대응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기소 계획서 같은 것도 누가 이거를 빼냈는지 뭐 빼냈다고

0: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나갔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왜 한동훈 의원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제가 한동훈 의원이 뭔가 과거에 검찰 네트워크를 통해서 빼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증명된 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의원 악마화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무리하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방향 잘못 잡은 거죠.
1: 국민의힘 안에서도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지금 갈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데 국민의힘 명단에는 한동훈 의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외에서 뭔가 청문회에 뭐 지원 사격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2: 그거는 이제 증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1: 예.
2: 증인은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한동훈 의원을 국민의힘 한 명 빼고
1: 예.
2: 한 명 대신 청문회로 좀 여차. 이렇게 주장했는데 제가 물어보니 법상으로는 아직 곤란한가 봐. 그러니까 복당을 시키게 된대.
1: 예, 예.
2: 근데 징계인들 복당을 임시로지 이게 좀 곤란하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1: 그러니까 정점시 원대가 안 된다고. 예? 그래요. 정점시 원대가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국회법상으로 안 된다고.
2: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로 복당을 시키게 되는데 징계가 그게 이제 좀 곤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한동훈 의원이 들어가서야 된다 보여.
3: 임시시켜 또 제명시켜요?
1: 알겠습니다.
0: 너무 그렇게.
1: 예, 일단 광고 넘어가시죠.

0: 지친나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육해상 개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 오늘 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강수영, 서정우, 윤희석 네 분과 함께했고요. 잠시 뒤에 유튜브 연장 방송 좀 더 이어가고요. 본 방송은 내일 또 다시 11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0: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바에, hey, 대리.
0: 음주 후엔 티맵대리.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정오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 종료 다음 날인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계열과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보실과 관계기관이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심이 이미 명백한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김 대표는 정반대 길을 택했다며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니라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제보자를 공격하고 피해 주주의 목소리에는 침묵하며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며 김승원 검증을 하랬더니 제보자를 검증하고 청탁 의혹을 밝히랬더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잡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상가 단지 내 보행로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남성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에 설치된 차단봉을 들이받고 차량 통행이 제한된 상가 일대를 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주변에 상가 이용객이 많았지만 시민들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를 내리게 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유가정보업체 가스버디는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6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도 평균 경유 소매 가격이 갤런당 6.06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갤런당 3.71달러와 비교해 63.3%나 치솟은 겁니다. 미국 주유소에서 팔리는 평균 경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전 세계 석유 공급과 주요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지 시간 11일 발표한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올해 하루 평균 석유 공급량이 1억 70만 배럴로 작년과 비교해 57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됐습니다. 지난달 보고서에서 예상한 430만 배럴보다 더 큰 감소폭을 전망한 것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 먼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2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영화 음악에는 조금 특별한 운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면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영화가 끝난 뒤에도 생명력을 갖고 살아남는 음악들이 있죠. 어떤 곡은 영화 제목보다 더 유명해지고 또 어떤 곡은 원래 있던 노래였는데 한 편의 영화와 만난 뒤에 전혀 다른 생명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손석희 12시 오늘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은 박정용, 김학선, 김윤하 세 선곡위원과 함께 스크린을 떠난 뒤에도 오래 남아있는 각자의 영화 OST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네 사람의 영화 속 플레이리스트를 펼쳐보도록 하죠.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보금 1522-5888. 관절보금.
5: 관절을 편하게 관절보금.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보금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조강기.

0: 예, 손석희 12시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 매주 세 분의 선곡 위원들과 함께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내 인생의 영화 OST 뭐 꼭 OST가 아니라 삽입곡이라 하더라도 영화와 함께 오래 기억에 남은 음악들을 두 곡씩 골라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토요일의 방송은 음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유튜브가 아닌 라디오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박정용, 김학선, 김윤하 선곡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스튜디오를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1: 네.
0: 앉은 대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1: 네. 어, 맞아요.
0: 맞아요. 네.
1: 저는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0: 예.
1: 우리 박정용 위원님이 넌 거기 앉아라. 라고 해서 여기 앉았습니다.
2: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자리만 좀 예. 돋보이는 자리거든요. 이게 제가 딱
1: 아, 아무도 보질 않는데 아니요. 돋보여서 뭐 그러죠?
0: 혼자 앉아 계시니까
2: 힘내죠.
1: 예, 예.
2: 이게 다 배려인데 하, 이게
3: 저 지금 주인공 같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2: 네.
0: 아무튼 뭐 저는 좌윤아
1: 맞아요.
0: 우정영 학선 대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아, 다녀왔습니다.
1: 네네. 네. 아, 아쉽게 저랑 엇갈리셔가지고
0: 아,
1: 저는
0: 그러네요.
1: 이제 네, 네. 일요일까지 아, 있었어서
2: 네 명 중에 두 명이나 갔다 오고 정말 시네필이네요 저희.
0: 네. 사실 저는 뭐 자격은 안 되는데 네,
1: 재미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0: 아주 좋았습니다.
1: 아, 네.
0: 그 장항준 감독한테 이제 흔히 하는 속말로 코가 빼서 갔다 왔지만 아무튼 네. 우리 저. 훌륭한 관객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고 네. 있고 저로서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네.
0: Running on Empty, 시드니 루멧 감독의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1: 네.
0: 우리말로는 뭐 허공의 질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맞아요.
0: 원뜻은 그게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영화 음악제잖아요.
1: 제천 국제 영화 갑자기 헷갈리네요.
0: 음악영화제.
1: 음악영화제입니다. 네. 네. 네.
0: 음악이 들어갔어야 되는 영화.
1: 네. 네.
0: 그래서 거기서 저는 Running on Empty는 사실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이 거의 주제곡이나 마찬가지라서
1: 네. 죄송해요. 또 웃어서 제임스 테일러
3: 이제는 네. 제임스 테일러 이름 나오기 전에 그놈의 앞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놈의 네. 제임스 테일러
0: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지만 그러나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1: 그럼요.
0: 네, 영화 중간에 또 많이 또 눈물도 흘리시고 그랬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야유를 보내셔서 제임스 테일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토요일에 예, 두 시간 내내 들어볼
2: 저도 좋습니다.
3: 네. 네, 저도 좋습니다.
1: 좋죠.
0: 농담이었습니다.
2: 아예 몰아서 한 번에 좀
1: 제임스 테일러 특집.
2: 네,
1: 제가 여덟 곡 꼽아오기.
0: 네. 예, 준비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영화 음악 중에 러브 스토리 1970년에 나온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2: 아, 저는 나중에 봤죠.
1: 저도 완전 나중에 네. 봤죠.
0: 아, 그렇죠.
1: TV에서 네, 해줄 때 봤어요.
3: 저도 TV에서 봤습니다.
0: 예, 저는 개봉관에서 봤습니다.
1: 아,
0: 네.
1: 역시.
0: 예, 1970년, 전 71년에 봤는데 정확하게는.
1: 네.
0: 예, 그 겨울에 봤습니다. 영화 러브 스토리 라이언 오닐과 알리 맥그로. 에릭 시걸이라는 그 대중 그 소설, 뭐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작가이기도 하죠.
1: 네.
0: 그 감독은 아서 힐러 감독. 부잣집 아들 올리버 베릿 4세와 가난한 이민가정의 여대생 제니퍼 카빌레리. 지금 나오고 있네요.
1: 아, 네.
0: 아, 제가 공개할 곡을 이렇게 삐지로 먼저 공개해버리니까 약간 그 맥이 빠지는데.
2: 요 곡은 좀 진짜 맥이 빠지는 면이.
1: 그래요?
0: 예.
1: 다 아는 곡이 싫다니까.
0: 그러게요.
1: 네.
0: 하여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셀프 서비스로 결혼해 우린 저 성공합니다. 셀프 서비스라는 건 사실 이,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기 온갖 반대,
2: 네.
0: 특히 남자 집안에서는 뭐 결사 반대하죠.
1: 네.
0: 근데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신부, 그러니까 알리 맥그로의 집안으로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한테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너네 뭘로 결혼을 해? 결혼식은 어떻게 하는데 주례는 있어? 그랬더니 주례 없이 합니다. 그랬더니 너네 셀프 서비스 하는구나.

0: 그래서 이제 그때 관객들이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관객들이 지금 아마 한 70, 80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부잣집에선 당연히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죠. 가난한 사랑이 시작되는데 이 영화는 사실 뭐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니퍼는 불치의 병으로
1: 그렇죠.
0: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대사, 두 사람이 이제 한 차례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올리버가 하루 종일 제니퍼를 찾아 헤매는데 제니퍼는 집 앞에 계단에 앉아 있을 때 하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1: 기억하세요?
2: 저 기억 안 나요.
0: 예,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I'm sorry.
1: 이제
2: 기억납니다.
1: 네.
0: 예.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는 말.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신파극의 거의 모든 요소를 갖췄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어떤 신파적 요소를 상쇄하는 것이 바로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영화 남과 여의 주제곡 그런 뭐 너무나 유명했던 그때도 프란시스 레이의 영화 음악. 나중에 그 다음 해인가 71년에 아카데미 영화 음악상을 받기도 했죠.
1: 네.
0: 예, 여러분들 이렇게 그 얼굴 뵈니까 다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 거
1: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3: 경청하고 있었어요.
1: 아, 예. 약간 뭐죠? 그 실시간으로 그 영화와 어떤 그 예. 역사를 즐겼던 분의
0: 아, 예, 예.
1: 뭔가 실화 듣는
2: 그렇죠.
1: 듯한
2: 약간
1: 느낌.
2: 말을 끼어들기가 좀 어렵죠.
1: 네. 아, 네. 그렇죠. 네.
0: 아니 무슨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표정이니까 제가 지금 보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1: 아, 네. 아 네. 좋으신 거구나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0: 아무튼 저는 그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던 그 겨울에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한창 뭐 감수성이 예민했던
1: 네. 네?
0: 그런 요즘 뭐라고 그러죠? 중학교 2학년은?
1: 중2.
0: 예.
1: 중2병 뭐 이렇게.
0: 무서운 중2.
3: 중2. 네. 모르겠습니다.
0: 아무튼 그때 봤습니다.
1: 미인 네. 강하신데 모르시네요.
3: 그러니까 제가 모를 정도면.
0: 이 영화에서 그 누구죠? 그 라이언 오닐이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 부잣집 그렇죠. 아들이니까.
1: 네.
0: 예. 아이사큐 했습니다.
1: 네.
0: 우리 좀 돈이 좀 있어야 되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3: 네.
0: 그게 그렇게 그 멋져 보여서 아이스하키용 스케이트를 제 친척 집에서 좀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얻어다가 한동안 그걸 또 연습을 했습니다.
1: 예.
3: 어느 링크에서 하셨나요?
0: 겨울에 뭐 따로 그냥. 링크가 있는 건 아니고요.
1: 아, 그냥 얼어붙은
2: 그때는 동네마다 작은 링크가 있었죠.
1: 에이.
2: 야외.
0: 그게 뭐냐면 그 개천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아이스링크가 유일한 실내 링크였는데 지금은 물론 없어졌죠. 네. 근데 이제 동네 개천을 막아놓고 이렇게 스케이트장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스하키용 그 하키를 타면서 이게 사실 뭐 그 제대로 배운 게 아니어서 제대로 뭐 이렇게 타질 못했는데 저는 그냥 그 팥빙수를 조금 가는 정도.
1: 아 난로. 그 네. 스케이트 날로. 아, 네.
0: 그 정지할 때 이렇게 네. 좀 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 좀 기술이거든요.
2: 그것만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1: 있죠, 있죠. 네.
0: 굉장히 중요하니까.
1: 그거 좀 싫어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얼음이 패이는 거죠?
0: 아, 살짝 갈죠.
1: 아.
0: 팥빙수 갈듯이. 예.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1: 네.
0: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아, 오늘 들을 곡은 그 유명한 메인 테마 Where Do I Begin 이걸로 시작되는 그 노래는 아니고
2: 네.
0: Snow Frolic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교정의 학교가 하버드였거든요.
1: 네.
0: 그것도 물론 이제 기어 입학제로 들어간 돈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하버드 교정의 눈이 하얗게 내렸고 그 위에서 이제 두 연인이 뒹굴면서 노는 그런 장면에 Snow Frolic이라는 그 음악이 깔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제가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방송반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눈이 뭐 굉장히 펑펑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교길에 고등학교 운동장에 하얗게 눈이 쌓였어요.
1: 아.
0: 하버드 교정처럼.
1: 아.
0: 예. 거기 이제 그 하얗게 깔린 눈이 깔린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저 방송반이었으니까 스노우 프롤릭을 틀어줬어요.
1: 아 저는. 네. 재현하셨는 줄 알고 아, 약간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3: 뭐 낭만 치사량.
1: 예예, 예, 저 좀 약간 치사량 올라올.
2: 많이 본 사람 있나요 이거?
0: 근데 뭐 연인들끼리 아니라 이제 까까머리들이 그 위에서 놀고 있어서 좀 분위기는 좀 그랬지만.
1: 네.
0: 네, 그때를 떠올리면서 스노우 프롤릭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영화 러브스토리 중에 스노우폴릭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눈만 오면 라디오에서 이 음악이
1: 맞아요,
0: 나오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요즘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1: 네.
0: 네. 하여간 뭐 그때 풍경이 제가 지금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떠오르네요. 네, 고등학교 때 그 하얀 눈 내린 운동장에 그 휘문 제가 나왔는데 그 남녀공학이었으면 그림이 좀 됐을 텐데.
2: 네. 아우, 남고생들만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0: 자, 첫 번째 곡이 이제 영화의 오리지널 스코어였다면 두 번째 준비한 곡은 이제 삽입곡입니다. 이 노래는 1967년에 나왔는데 무려 한 30여 년 뒤에 한국 영화의 한 장면과 만나서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곡입니다. 이명세 감독의 1999년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 아.
0: 예, 저는 뭐 이 영화 아주 명화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네.
0: 여기에 쓰인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듣겠습니다. 이 영화는 뭐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영화 두 사람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한 여덟 개 정도 되는데
1: 몇 개 있죠? 네.
0: 투 캅스 뭐 라디오 스타 등
1: 네.
0: 저는 이 영화가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명세 감독의 1999년작 범죄 액션 영화의 명작. 특히 달빛 격투신 뭐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외에서도 그 장면에 굉장히 많이 주목했던 기사가 나왔고요.
1: 네.
0: 한국 영화 격투신 중에 최고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안성기 씨가 마약상을 죽이는 장면의 배경음악 비지스의 홀리데이.
1: 네.
0: 사실 이 음악은 실제 사건에서 유명해진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1988년에
1: 네. 네,
0: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주인공이죠. 그때 그 12명의 그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영등포교도소에서. 호송과정에서 이제 탈출을 했고,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지강헌을 비롯한 몇 명은 그 서대문구에 있는 그 북가좌동, 거기 가정집으로 잠입을 하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영화였어요.
2: 네, 영화였죠, 진짜.
0: 막 그 지붕 위를 타고 거의 날다시피 그렇게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북가좌동의 그 가정집에 인질들로 이제 가족들이 잡혔는데 그때 그 유명한 스톡홀름 신드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범인과 인질로 잡힌 자의 어떤 정신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1: 네.
0: 발생.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잘 해줬거든요. 네. 장시간의 이제 그 고침 끝에 창가에서 주범이었던 지강현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진압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병원으로 실려가다가 결국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됐어요.
2: 그때 네. 제 기억으로 아마 휴일이었고
0: 네. 맞아요.
2: 저도 그거 다 같이 봤던 중이에요. 예.
3: 그때 딱 유나 씨 좀 전세대여서
1: 맞아요. 네. 제가 좀 네. 많이 네. 어릴 때여서 아마 부모님이 못 보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 창가에서 이렇게 흉기로
1: 그렇죠. 맞아요. 무기를 다 들고 있으니까
0: 예예. 자살하려는 그런 장면까지 다 나가서 제가 그 몇 시간 계속됐던 특보의 앵커였습니다. 직접 진행하면서 다 과정을 지켜봤죠. 참 뭐랄까 개인적으로 뭐랄까 분명한 범죄임에도 분명하고 아주 틀림없는데 그 장면을 쭉 보면서 어떤 뭐랄까 이러면 안 되는데
2: 네.
0: 범죄니까 근데 약간의 뭐 애틋함 이런 것들이 떠오를 정도로
2: 그 사정을 약간 이해하게 되는 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계속 얘기하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 당시에 그 전두환 씨의 동생이었던 전경화 씨가 뭐 엄청나게 돈을

0: 예, 횡령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과 비교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지강원이 이 경찰에게 예,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들어있는 카드 테이블
1: 같은 것 같은데
2: 예. 무슨 생각했어요?
1: 왜요? 스콜피언스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예. 그게 맞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0: 예.
1: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틀어달라고 했는데 네. 스콜피언스의 아. 홀리데이를 예. 갖다 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0: 근데 노래는 아무튼
2: 비지스로
0: 홀리데이가 네. 나왔죠. 아. 창가의 인질과 함께 등장했을 때도 이 노래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명세 감독이 그러니까 그 장면 물론 봤을 테고
3: 네.
0: 자신의 영화에 이 음악을 가져왔던 거죠. 그러니까 살인의 장면과 격투의 장면에 이 음악이 아주 대비적으로 쓰이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굉장히 좀 박혔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역으로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 30도, 서울 27도가 예상되고요. 고속도로는 차량이 많고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오산과 안성 구간 밀리고 이후로 북천 안에서 청주까지 37km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의 사고입니다. 남이천 나들목에서 사고인데요. 이 사고 여파로 2km 구간 정체 모아졌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에서도 사고입니다. 판교 방향 안현 분기점 4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평촌에서 판교 분기점 또 성남에서 서하남 구간 길게 밀립니다. 광주대구선 광주 방향 동고령 일대 역시 4km 구간 사고 여파로 어렵습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brand in
2: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샤볼데이.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8: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로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10: 예, 손석희의 12시 토요일 코너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 1부를 마쳤고 이제 2부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각자가 사랑하는 영화 OST 삽입곡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제 제가 들려드린 러브스토리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사운드트랙을 들었고 김학선 위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이 예, 돌아왔습니다. 네. 2부입니다.
11: 네. 예. 네.
10: 오늘 이번 주제를 김학선 위원께서 정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토요일 주제를 많이 정하시네요.
12: 아닙니다. 맞아요. 맨 처음에 영화음악 주제는 박종용 위원이.
13: 아, 지금? 네. 손 선배님이 학선 씨를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학선 씨가 정한 거죠.
10: 아, 제가
12: 그렇게 전달을 받고
10: 고백을 하자면 네. 저는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네. 이분이 워낙 고집이 셉니다.
12: 아, 네. 전혀 아닙니다. 이게 박종용 의원이 전에 한번 던진 거를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10: 아, 그래요.
12: 이걸 한번 해봅시다.
10: 근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애초에 네. 던져줬던 주제는 영화는 크게 흥행하지 못했지만 네. 음악은 남은 작품들 맞습니다. 해서 제가
14: 맞아요.
10: 제작진

0: 내게 좀 뭐라고
1: 네.
0: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골라내냐. 그리고 그 흥행하지 못한 것과 한 것의 그 기준은 뭐냐.
2: 네.
0: 그랬더니 이제 우리 고집쟁이 김학선 의원께서 아, 그럼 그냥 영화 음악으로 합시다. 이렇게
2: 네.
0: 하는 모양이에요.
2: 맞습니다. 처음에 냈던 건 흥행보다 이른바 망작이라고 하는데
3: 예. 평가는 별로 안 좋은데 음악은
2: 사운드 트랙은 너무 좋은 그런 것들을 하려고
1: 저는
2: 했는데
1: 여기서 그냥 성격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 네.
1: 어쨌든 하나 뭔가 좀 비틀어야 되는데.
2: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1: 네.
2: 주제는 사실 많을수록 좋고 저희가 영화 음악으로 할게 너무 많으니까
1: 맞아요.
2: 이건 그냥 계속 이걸로 뭐두 주를 해도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일단 그 영화 음악 안에서 각자 인상 깊은 의미 있는
1: 맞아요.
2: 영화들을 영화 음악을 골라보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첫 곡으로는 레오나드 코헨의 Everybody Knows.
0: 아, 예.
2: 네.
0: 볼륨을 높여라.
2: 네.
0: 그 영화죠, 예.
2: 맞습니다. 이게 Pump Up the Volume.
1: 네.
2: 영화. 근데 한국에서는 볼륨을 높여라라는 제목으로 예, 개봉됐고, 그리고 제가 이걸 학창시절에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봤던 것 같고, 제가 평소에도 원래 약간 불만이 많은데, 학창시절에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0: 예.
2: 학창시절에.
0: 어련하시겠습니다.
2: 네, 불만이 정말 많았고, 아, 한국 라디오는 도대체 왜 이럴까?
1: 그때도?
2: 네, 그때도.
1: 지금도
2: 네.
1: 그때도.
2: 왜 이럴까? 왜 음악을 이렇게 잘 소개를 안 해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볼륨 루프라를 봤는데, 이게 뭐 음악을 틀어주는 방송은 아니었지만, 뭔가 좀 일종의 쾌감 같은 걸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영화의 딱 시그널 음악으로 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이 영화가, 이 볼륨 루프라 영화는, 평소에는 굉장히 학교에서는 막 소심하고 왕따당하고 그러는 주인공이 반만 되면 DJ 해리라는 인물로 변해서 이제 막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막 터뜨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3: 학선시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거기에
1: 그 얘기 안 하고 있었네.
2: 네, 뭔가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딱 음악을 이제 방송을 만약 예를 들면 밤 10시에 시작을 할때딱 방송 시작하면서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정말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짜릿했어요. 이 음악이 나온 순간, 와, 정말 이건 멋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시그널, 그때부터 라디오에서 특히 시그널 음악의 중요성? 이런 것도 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0: 아, 중요하죠. 뭐,
2: 네,
0: 얼굴인데.
2: 그래서 이 손석희 열두시 시그널도 제가 너무 인상 깊게
0: 레드 제플린.
2: 맞습니다.
0: 그 타임스 타임. 아니요. 그 이상의 타이틀곡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2: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보통 노래 있는 음악을 시그널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렇죠. 연주곡을 쓰거나
2: 같은 노래 많이 하는데
3: 사랑받는 비결을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1: 그렇죠.
2: 불만을 가진 와중에도 이게 뭔가 좋은 점을 얘기해야 더 진정성이 있고 그래서 그 순간이 저한테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그 레너드 코헨의 노래가 나올 때 그래서 그 짜릿했던 기분이 아직도 있어요. 영화가 뭐 사실 예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때 고등학생이던 김학선의 뭔가 심정을 대변해주는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대변해주던 영화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사실 영화에 장면 장면은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대략의 내용 그리고 제가 원고 때문에 예전에 한 7, 8년 전에 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봤는데도 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1: 그 정도로 인상 깊지 않은
2: 아니요 그냥 그
1: 얘기인가요?
2: 장면 그리고 내용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학창시절의 김학선에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1: 그렇죠.
0: 그 나이 들수록 그런 현상은 좀 심하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왜, OTT 같은 데서도 영화를 보고 있는데, 한 중간쯤 가가지고, 아, 이거 본 영화지.
1: 중간까지 가야 되는군요.
0: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너무 거기에 상심할 필요는 없어요.
1: 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손 DJ님은 항상 노래 소개하거나, 뭐 이런 어떤 과거 일 얘기하실 때 보면 엄청나게
3: 엄청
1: 선명하게
3: 디테일하게.
1: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던데?
0: 제가 그런 면에서는 기억력이 좀 있죠.
2: 근데 개인적인 얘기는 기억 나지 않나요? 근데 영화 이런 거는 전 소설도 그렇고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3: 근데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영화였어요.
2: 아, 인상 깊었다니까요? 그때는,
3: 기억이 안 나는데?
2: 그때는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딱 마이크를 들고 음악을 딱틀 때, 그리고
1: 맞아요.
2: 음악이 흘러나올
3: 이게
2: 때.
3: 지금도 되게 컬트적인 영화라고
1: 맞아요.
3: 학선 씨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1: 맞아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3: 완전 컬트 영화.
1: 저도 이 영화 때문에 그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주연이잖아요. 이 배우를 굉장히 어렸을
3: 좋아했었죠.
1: 때부터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0: 크리스찬 슬레이터는 그 뭡니까 영화 그 영화 제가 이름은 잠깐 잊었는데
1: 네.
0: 어, 트루 스토, 트루 로맨스.
1: 아, 트루 로맨스. 예. 맞아요.
3: 그것도 컬트 영화죠.
1: 맞아요.
3: 컬트 영화만 찍네.
1: 맞아요.
0: 근데 그 이후에는 큰 뭐 이렇게 화력상은 없어서
2: 아쉽게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0: 뭐 근근하게 네. 네, 활동을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이게 음악 자체도 너무 훌륭했고 레너드 코헨이 이 앨범 I'm Your Man 내면서 굉장히 뭔가 변신을 했잖아요. 전화를 그냥 포크 가수에서 신디사이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 음악도 야,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도 멋있구나 여전히 예. 그런 생각을 했고 또 OST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2: 예.
1: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좋은 당시에 뭔가 불만이 많고 아, 왜 맨날 이런 뻔한 음악 말고 새로운 음악을 찾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네. 적절한 사운드 트랙 음반이어서
0: 네.
1: 제가 막 이 CD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예. 노력했던 기억도 납니다.
2: 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손석희 12시의 음악은 어떻습니까?
1: 아, 훌륭하죠. 제가 시그널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다고 했고 예. 아, 요즘 네, 제가 선곡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어이가 없네요. 정말. 네.
1: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0: 네.
2: 아,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죠. 1990년의 영화 볼륨을 높여라의 삽입곡 레오나드 코헨의 Everybody Knows를 듣겠습니다.

0: Everybody knows, 레오나드 코헨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그 전주가 왜 반주를 탁탁 치고 네, 들어가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 타이틀 음악에 정말 잘 어울릴 네, 것 같네요.
1: 이거
0: 네.
1: 시그널 음악으로 한번.
0: 예.
2: 누구에게 권하시는
0: 저희 시간은 안 되고.
1: 네, 저희 시간은 안 되고. 네. 네.
0: 여기는 뭐 난공불락의 뭐, 레이첼 플린이 있기 때문에.
1: 피디마 타 방송사 뭐 피디마 작가님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2: 심야 네. 방송에 한 번. 네. 네. 뭐 특히 추천드려봅니다.
0: 그 코헨의 목소리가 또 심야에 어울리니까.
2: 맞아요. 네.
1: 맞습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1: 네. 예. 그리고 저 아는 예전에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성문영 씨 음악평론가.
2: 네.
1: 예. 그분이 DMB에서 라디오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 세상은 듣지 않는다였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 프로그램에 시그널을 쓰면 딱 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0: 아. 네. 그 제목도 뭔가 좀 삐딱선.
1: 네. 삐딱선입니다.
2: 맞아요.
1: 네.
2: 맞아요.
1: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렇죠. 약간 그런 취지로 예. 프로그램을 정했었죠.
0: 예. 또 오늘 아마 듣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음악을 간만에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두 번째 인생 영화 음악은 뭘까요?
1: 네. 두 번째 영화로는 제가 봄날은 간다.
0: 아, 예.
1: 준비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유지태 씨가 부른 그해 봄에라는 네. 곡을 일단 선곡을 했습니다.
0: 이 곡은 그 주제곡 중에는 그렇게 많이 않는 곡인데.
1: 언급이 안 되죠. 그 예, 예. 김윤아 씨가 부른 주제가 그 동남의
2: 봄날은 간다
1: 유명하고
2: 네.
1: 또 심성락 씨가 아코디언을 연주한 원파인 스프링데이인가 그 네. 곡이 유명하긴 하고 이 곡은 예. 이제 덜 알려졌는데 저는 이렇게 배우들이 가끔 직접 노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0: 예.
1: 뭐 엄청 뛰어난 가창력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풋풋한 느낌이 살아서
0: 그렇죠. 네. 영화에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섞여드는
1: 네,
0: 진정성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고요.
1: 그리고 그 당시에 유지태 씨가 연기했던 그 상우라는 캐릭터가 정말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시듯이 그 노래를 예. 불러줘서 저는 이 OST 안에서 이 노래가 좀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지금도 가끔 찾아듣는 곡이기도 하고요.
0: 예.
1: 그래서 아까 사실 이 곡 고르고 막 했을 때 옆에서 계속 한석규의 8월의 크리스마스 막 박정용 면이 막 부르고 막 아니, 그랬었거든요.
3: 노래는 저도 유지태 씨 노래가 더 좋아요.
1: 예. 네. 아 근데 사실 이 영화를 얘기하면 허진호 감독 영화를 얘기하면 사실 8월의 크리스마스랑 이 영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0: 예, 예.
1: 이 영화를 같이
0: 결이 또 좀 네. 닮기도
1: 네. 네. 그리고 뭐 멜로 3부작이라고 해서
2: 네.
1: 허진호 감독 영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면 막 물어봐요. 두 영화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0: 예.
2: 지금 혹시
1: 아닙니다.
2: 손 DJ님께
1: 여쭤볼 수도 있죠.
2: 여쭤볼 수 아닌가요?
1: 네.
0: 저는 그 이 영화 그러니까
1: 네.
0: 봄날은 간다의 그 저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1: 네,
0: 그냥
1: 맞아요.
0: 또 헤어지는.
2: 네.
0: 그때 왜 그 이영애 씨가 다시 와서 이렇게 옷깃을 여며주고 가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1: 네.
0: 이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1: 네.
0: 배우는 한석규 씨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1: 네.
2: 예, 예.
1: 근데 영화는 아무튼 이 영화가
2: 봄날은 간다인가요?
1: 예. 제가 그 전까지 지금 사람들한테 조사했는데 16대 7이었거든요. 16명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0: 아, 그래요?
1: 네. 네. 7월, 7명이 봄날은 간다.
0: 아, 오히려 또 좀 뿌듯한 느낌도 드네요.
1: 네, 저도 약간, 저도 사실 제가 약간 이렇게 홍대병 같은 게 있어서
0: 예.
1: 소수의 선택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아, 일단 예.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약간 시한부 인생 나오잖아요. 제가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합니다.
0: 예.
2: 아까 러브 스토리.
1: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딱히. 근데 시한부, 그러고 그게 60년대 영화인데, 이 시대까지 시한부로 하는 건 좀
2: 90년대는 안 돼.

0: 광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장치를 마련해 놓고 관객들한테 좀 강요하는 부분이 네,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이 영화는 물론 그렇지 않죠.
1: 저는 봄날은 견디가 훨씬 더 그래서 좀 현실적이라는 예. 예, 생각을 했고, 그리고 노래 자체도 저는 이 노래가 더 좋고, 사운드 트랙도 봄날은 가운다 사운드 트랙이 더 예. 좋아서 저에게는 그냥 무조건 봄날은 간다
0: 예.
1: 입니다. 근데 이게 은수, 상우 이 캐릭터가 있는데, 사실 그 영화 볼 때는 제가 한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어떤 예.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야 뭐 이렇게 보면 아 은수 저 나쁜 여자.
2: 아, 순화시키셨네요.
1: 네, 순화시켜서.
2: 네네.
0: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네. 나쁜 여자. 사람 마음을 네. 갖고 놀고, 막,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0: 나이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에서 그 얘기를 맞아요. 하는 분이
1: 네,
0: 많이 계시죠.
1: 맞습니다.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아, 좀 싫더라고요, 상우.
2: 답답해요.
1: 네, 답답하고, 왜 은수가 상우를 떠났는지, 네,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사실 죽음 앞에서는 얘기할 만한 게 없잖아.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죠. 없는데 이 저는 봄날은 간다에서는 이 두 사람의 선택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만한 거리가 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2: 예. 역시 연애 리얼리티 좋아하는 성격다운 픽이시네요. 저분이 지금 거의 뭐 음악평론계에서 예.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 전문가로 아니,
1: 이렇게 원하네요.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저는 오직 나는 솔로만 보고요.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보고 나는 솔로 보는 것도 연애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2: 인간 분상을 탐구, 예.
1: 인간 탐구 용어
0: 그런 그렇죠. 설명은 필요 없고요.
1: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저는 이 봄날은 간다가 굉장히 좀 깊이 와닿았고 예. 제가 조만간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아 그때는 또 어떻게 다가올까 약간 그런 뭔가 기대 같은 것도 좀 예. 있습니다.
0: 저는 그 작년에 이영애 씨를 직접 그 TV 질문들에서 만난 적이
2: 네.
0: 있습니다. 예. 뭐 여전히 아름다우시더군요. 영화 속처럼. 라면 먹고 갈래라가 유명한 대사예요.
2: 네, 네, 맞아요.
0: 정확한 대사는 라면 먹을래라였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내가 라면으로 보여. 나중에 얘기하죠. 상우가 화가 나서. 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0: 예. 굉장히 신나셨습니다.
2: 네.
1: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소리가 일단 유지태 씨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0: 예.
1: 딱 중저음으로 깔리는 이 목소리가 좋고 그리고 이 영화 전체가 이 노래 안에 그대로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0: 예.
1: 이 배우들이 부른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한 두 곡 있는데 하나가 유지태 씨가 부른 것과 달콤한 이상에서 황정민 씨가 부른 버전이 하나 있거든요.
0: 아 그런가요?
1: 황정민 씨도 그 노래를 굉장히 멋있게 부른 게 있어서
0: 예.
1: 이 두 노래가 저에게는 배우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0: 네,
1: 투탑입니다.
3: 그렇군요. 박선 씨 굉장히 신나셨네.
2: 장난 아니네요. 오늘.
3: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0: 예.
3: 16대 7이었잖아요.
0: 예.
3: 약간 의기소침했는데
2: 그렇죠.
3: 손 DJ님이 딱
1: 저는 의기소침하죠.
3: 합류하니까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일종의 홍대병이 있어서 네. 저는 이게 적은수가 선택한 게
3: 아, 더 좋았습니다.
0: 네. 네. 16대 8이 됐네요.
1: 16대 8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수화 작가에게 아직 물어보지를 못해서 이따가 나가서 한번
3: 잠깐만
1: 보겠습니다.
3: 윤아 씨는
1: 네. 8월의 크리스마스.
2: 네, 저는 8월의
3: 저도
2: 크리스마스였습니다.
1: 네, 2대입니다.
3: 2대이네요.
0: 네. 아 그래요?
2: 네.
1: 이 네 명 가운데서는 2대입니다.
2: 예. 좋네요. 팽팽하고.
0: 이소아 작가는 봄날은 간다라.
2: 아, 역시. 홍대병들은. 네. 어쩔 수가 없네요.
1: 네. 네. 좋네요.
3: 신나네.
0: 뭐. 16대 9입니다.
1: 네, 16대 9. 네.
0: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민 의원이나 김여 의원이 홍대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2: 네, 네. 모르죠. 뭐 저도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얘기하다 네. 보니까.
0: 알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2: 네.
0: 예, 예. 유지태 씨가 부른 그해 봄에. 이게 부제가 아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me for 상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인원 70%가 비소득권. 정부기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2: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대기록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시뉴스입니다.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는

0: 가능한 사랑의 수상 여부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넷플릭스 영화 가능한 사랑은 지난 7일 베니스 현지 프리미어 상영 직후 미국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 영화 평론가들이 매긴 메타크리틱 점수에서 96점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는 마틴 맥도나 감독의 와일드 호스 나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룩백 등 모두 21편이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 사자상을 놓고 겨룹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 종료 다음 날인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개월과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보실과 관계기관이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000세제곱미터당 최대 1,5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결과 유럽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이달 들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메가와트 시당 80유로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우회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과 펌프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격 주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파이프라인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약 1,200km에 있는 송유관으로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수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상가 단지 내 보행로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남성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에 설치된 차단봉을 들이받고 차량 통행이 제한된 상가 앞 일대를 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주변에 상가 이용객이 많았지만 시민들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를 내리게 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 먼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3도입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체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1: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그대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브루노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3: 예, 1피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의 확장판 오늘은 좋아하는 영화 OST 내지는 삽입곡을 주제로 해서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세 분과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가 끝났고 3부로 들어섰는데 3부는 박정영 위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4: 네.
3: 오늘 선곡에 박 위원께서는 잊을 수 없는 OST라는 소제목을 붙여주셨는데
4: 네.
3: 어떤 영화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5: 아, 네. 이거 이 주제로 한 번 더 하시죠.
6: 아, 네. 한 번 더
5: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 아니, 왜냐면 자기 곡 소개하기도 전에 이미 한 번 더를 외치시는.
6: 너무 좋은 주제여서.
4: 네.
5: 제가 정말 좋아하는 OST가 남아있는데.
3: 예.
5: 오늘 꼽은 두 OST는 말 그대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저한테 준.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막 뛰어나거나 이게 아니라.
3: 예, 예.
5: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영화는 영화 훌라걸스고요. 예.
3: 일단 이제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5: 네.
3: 그럼 이 주제를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6: 네.
3: 저희 프로그램은 뭐 청취자분들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5: 네.
3: 게시판의 반응을 보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아마도
4: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은 반응을 얻으려면
5: 아, 네.
4: 네.
5: 반응이 좋을 겁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
3: 예.
5: 그 네. 아오이 유가 주연인 훌라걸스 2007년도 개봉한 영화고요.
3: 예.
5: 이 영화를 짧게 설명하면 이게 폐광을 앞둔 일본의 한 탄광촌 갑자기 거기에 뜬금없이 그 마을을 이제 좀 살려야겠다는 그런 회의를 한 끝에 하와이아

0: 센터가 생겨요.
1: 예.
0: 그러니까 뭔가 하와이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센터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훌라 댄스 팀을 여성들을 모아서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에 기미코라는 아오이 유가 주연한 키미코도 그 훌라 댄스 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 예.
0: 뭔가 책임감 때문에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훌라 댄스를 배우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본인도 좀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고 뭔가 희망 없는 약간 검은 탄광촌이 조금씩 바뀌는 이런
1: 예.
0: 그런 되게 행복하고 희망적이고 보면 너무 기분 좋은 영화인데요. 이게 그 2007년도 그해 30회 일본 아카데미상에 뭐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1: 어우, 다 받았네요.
0: 여우주연상. 한 11개 부분을 다 휩쓸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꼭 뽑았던 이유는 이해 개봉을 했고 명동에 있는 CGV 기억나세요? 지금 없어졌어요.
1: 아~ 예, 예.
0: 거기 예술영화관이 있었는데.
1: 아, 그 있었어요. 예.
2: 있었어요. 네네네.
0: 개봉을 다 이제 하고 내려가기 얼마 전에 이제 딱 마지막으로 이걸 꼭 봐야지 하고 가서 봤는데 제가 영화관에서
2: 울었어요?
0: 혼자 보게 되는 경우가 한 몇 번 있는데 약간 호러 영화 같은 걸 보다가 저 혼자 남잖아요? 그럼 저 무서워서 나가거든요? 아, 약간 그러지 않으세요?
2: 아.
0: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런 경우에서 큰 영화관에
1: 예.
0: 근데 이때 혼자 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1: 아 그렇게 관객이 없었어요?
0: 관객 마지막이어가지고 그래서
1: 예.
0: 이걸 나갈까 말까 하다가 잘 못 견디는데 이거 이때 아니면 놓치니까 봤어요. 보고 정말 너무 행복한 기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우이유가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2: 네네.
0: 그러니까 아우이유가 거기서 막 훌라 춤을 춰요.
2: 알죠, 알죠.
0: 그러니까 뭔가 나만을 위해 춤을 춰주는 것도
2: 나고. 이게 뭐지?
0: 아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아닙니다. 이거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2: 아, 네네.
0: 그냥 그
1: 아니면 거기 왜 부정적인 게 왜 끼겠어요?
2: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0: 이분들 표정은 그렇게 안 지셔요.
2: 아니에요.
0: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영화 속 그 극장이 너무나 저와 그 영화가
1: 예.
0: 많이 존재하고 너무나 행복한 게 기억에 남았던
1: 참 그 예. 와닿기도 합니다.
0: 네.
1: 어저께 한영애 씨의 노래를
3: 맞아요.
0: 그렇죠.
1: 목전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0: 2m 거리에서
1: 2m도 안 됐습니다.
0: 아 진짜요?
1: 코앞에서 불러주셨습니다.
2: 네, 네 맞아요. 네.
3: 그거랑 좀 다르긴 하네요.
0: 다르지만
3: 뭔가 느낌은
0: 비슷합니다. 네. 근데 영화 음악도 여기 한 몫을 했고요. 이 훌라걸스의 주제가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하와이 하면 훌라춤이 떠오르지만
2: 네.
0: 하와이를 대표하는 악기가 우크렐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하와이의 상징인 악기고요. 하와이 출신의 세계적인 우크렐레 연주자가 일본인이에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제이크 시마부크로라고.
1: 아 이름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2: 네.
0: 그 연주자가 이 OST의 음악을 맡고 연주했는데 이 타이틀 테마곡도 정말 너무 행복한 곡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음악이 한 몫을 했죠, 그 행복함.
2: 네. 네.
1: 그, 이 영화는 결국은 이제 그래서 해피엔딩인가요?
0: 아, 해피엔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결국 그,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뭔가 예. 도전은 하게 된다. 그게
1: 그렇죠.
0: 핵심인 네. 것 같아요.
1: 영화는 꿈을 심어주는 거니까.
2: 네.
1: 예. 예. 훌라를 소재로 한 일본 영화, 하와이 출신의 대표적인 우쿨렐레 연주자, 영화 훌라걸스의 OST. 제이크 시마부크로의 훌라걸을 젠틀리 윕스 앨범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0: 우크렐레 연주. 아, 모처럼 뜻네요. 네. 우크렐레 연주는 사실 참 그 악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1: 맞아요.
2: 밝은데 살짝 애소 같은
0: 그런.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게 하와이의 어떤 정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근데, 그거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영화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영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잘 들었습니다. 아주 덕분에. 예. 두 번째로 준비하신 곡은 어떤 걸까요?
2: 네. 두 번째로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 순간을 남겼던 영화가 2019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고요.
0: 예.
2: 윤희에게입니다.
0: 윤희에게?
1: 네. 네.
2: 이 영화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늦게 좀
1: 아, 그런가?
2: 호평을 받으면서
1: 네.
2: 좀 많이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게 된 영화인데
1: 제주에서는 진짜
2: 저희 이 주위에서
1: 아, 그래요?
2: 그렇구나. 김희애 씨가 주연을 한 영화예요.
0: 누구요?
1: 김희애 씨.
0: 아, 김희애 씨가
1: 맞습니다. 예, 예.
2: 드라마에서는 주연을 많이 하는데 이런 약간 독립 영화에 주연하는 건 굉장히
1: 맞아요.
2: 이례적이었고요.
0: 그러네요.
2: 그다음에 아이오아이의 멤버인 아이돌 그룹인 그 김소혜라는
0: 네. 예.
2: 이 멤버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연기를 잘해서
1: 맞아요.
2: 확 배우로 이제 올라섰는데
0: 아.
2: 그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김혜 씨가 이제 주인공이고요. 이혼 후에 대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되게 평범한 일상을 사는 그런 윤희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근데 윤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 보내온 편지인데요.
0: 예.
2: 그 편지를 몰래 이제 딸 그 김소혜 씨가 그 세봄이라는 친구가 읽어요. 읽고 이 사람을 엄마와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하면서 그 발신인은 오타루에 사는 사람이에요.

0: 이제 그 윤희, 그러니까 김혜 씨가
1: 한 50년 지난 영화는 됩니다. 아까 그 러브 스토리처럼. 예.
2: 네네. 네. 네.
0: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윤희, 네. 그 김혜 씨가 이제 그 과정에 용기를 내고 예. 나중에 직접 만나기까지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떤 기억이 있냐면 홍대 앞에 있는 상상마당 시네마라는 예. 곳이 있습니다.
2: 예. 네.
0: 저는 이제 금요일이었고 제가 공연장을 했으니까 공연하다 보면 한 3, 4시간 정도가 빌 때가 있어요. 딱 빌 때 대기 시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런 정보 없이
1: 예.
0: 김혜 씨가 나온다니까 사실 기대서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좋아하지만 김혜 씨가? 이러면서 뭐 독립영화라니까
1: 예.
0: 여기에서 이 음악을 맡았던 사람이 김혜원이라고 김사월 김혜원의 그 김혜원이라는 네. 음악가가 있고
1: 예.
0: 임주연이라고 뭐 언니네 이발관 키보드도 하고 네. 싱어송라이터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음악을 해서 예. 보러 갔는데 정말 너무 너무 벅찬 감정을 안고
1: 그래요?
0: 영화를 보고 딱 나왔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막 그 홍대 앞에 거리에 정말
1: 얼마나 많겠어요.
0: 사람이 가득 찼잖아요. 근데 정말 한 30분 동안 이 벅찬 나만 혼자 그 거리에 있는 것 같고 영화가 너무 좋으면
2: 네.
0: 그 여운이 있잖아요.
2: 있죠, 있죠.
0: 네, 그랬던 그 영화의 기억 때문에
1: 예.
0: 이 음악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네. 음악이 됐어요.
1: 아, 그 박정영 씨가 그 가만히 보면 그 설명을 참 그 네. 맛깔나게 잘하세요.
3: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이거 영화 보고 너무 좋아서
2: 네.
3: 음악도 너무 좋아서
2: 그쵸. 네.
3: 제가 사실 이런 부탁을 잘 안 하고 못하는 편인데
1: 예.
3: 김혜원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서 뭐래?
3: 내가 이 음반을 너무 갖고
2: 싶어서 내가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3: 이 음반을 너무 갖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2: 네.
3: 직접 보내줬더라고요.
1: 아,
2: 권력 쓰셨네요.
3: 영화 음악 감독에게 직접 음반을 네. 받은 예. 사람이 됐어요.
0: 저는 샀는데.
1: 그 연락처가 네. 어떻게 됩니까?
3: 근데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보진 못했습니다.
2: 아, 네. 네.
0: 꼭 추천합니다.
3: 네, 한번 예. 보시면.
1: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보고 싶네요.
0: 그리고
1: 네.
0: 그 손티제이님 또 아마 오따로 가보셨나요?
1: 뭐, 물론이죠. 예.
0: 아, 그러면 가봤습니다. 그냥 겨울에 가요. 당연히.
1: 겨울에 갔는데 네. 제가 갔을 때 눈이 한 허벅지까지 쌓였을 테니까.
0: 아. 예. 그 풍경이 다 담겨 있고.
2: 맞아요.
0: 뭐 연기도 너무 좋고
1: 예.
0: 연출 각본 하여튼 모든 무드가 너무 좋았던 저한테는 예. 따뜻한 영화로 남아 있고요.
1: 아, 네. 그 러브레터를 보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2: 네.
1: 비슷한 결로 비슷한 정서를 느낄 수도 있겠군요.
2: 그럴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편지라고 하는 매개로
1: 그러게요.
2: 이제 되게 오랫동안 예. 잊혀졌던 어떤 사람과의 교류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윤희에게가 더 좋은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0: 네.
1: 설명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성공.
1: 예. 이게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은.
0: 아, 근데 이제 예. 곡이 되게 짧아서요.
1: 예.
0: 인트로 격인 윤희에게라는 곡하고요. 여러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1: 그래서 예.
0: 김희애 씨가 그 첫사랑에 다시 대답, 회신을 보내는 나레이션이 나오고 그 나레이션과 아웃트로 격인 나도 내 꿈을 꿔. 요렇게 세 곡을
1: 예.
0: 이어서 소개를 할까 하는데 세 곡을 다 합쳐도 뭐 5분밖에 안 돼요.
1: 아, 그런가요? 예. 잠시 긴장했습니다.
0: 네네.
1: 제가 뭐 한 14분짜리 가져왔던 사람으로서.
0: 프리버드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 네. 예. 그럼 듣겠습니다. 편지 3이라는 제목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레이션 트랙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레이션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준에게 잘 지내니? 네 편지를 받자마자 너한테 답장을 쓰는 거야. 나는 너처럼 글재주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지만 나는 네 편지가 부담스럽지 않았어. 나 역시 가끔 네 생각이 났고 네 소식이 궁금했어. 너와 만났던 시절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 그렇게 충만했던 시절은 또 오지 못할 거야. 편지에 너의 집 주소가 적혀있긴 하지만 너한테 이 편지를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나한테 그런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기를 내고 싶어.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추신, 나도 네 꿈을 꿔.

0: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가을로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경부선 부산 방향은 53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안성에서 주감휴게소 사이 충청권에서 이동하기가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여주 분기점에서 밀립니다. 중문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정체가 이어지고요.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의 교통량이 많습니다. 남한성에서 안진터널까지 16km 구간에서 쭉 밀리고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의 정체도 긴데요. 천안분기점에서 차량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로 서울 쪽으로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졸업생.
1: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2: 예, 손석희 12시 토요일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 이제 3부를 마치고 4부로 들어섰는데 3부의 마지막 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 윤희에게 주제곡을 들었습니다. 우리 박정영 위원을 홍대 인파 속에서 30여 분간 망연자실하게는 아니고 네.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그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아, 좀 좋네요.
3: 네.
2: 나레이션도 아주 아름답고 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부로 넘어왔는데 네. 늘 그렇듯 마지막 순서는
3: 왜 늘 그렇죠, 저는?
2: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3: 네.
2: 김윤하 선거위원이 늘 마지막을 좀 장식해 주고 계신데.
3: 네. 예. 제 순서가 드디어 돌아왔고요.
2: 예.
3: 저도 이제 두 작품을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좀 심플한 편인 것 같아요. 제 예. 인생의 영화들이기도 하고 또 영화 안에서 음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 그러니까 뭐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정서를 아우르는 그런 영화들을 가져왔습니다.
2: 예.
3: 그리고 또 앞서서 러브레터 얘기가 나와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영화의 감독이 그 러브레터의 감독인 이와이 슌지 감독이에요. 아마 이와이 슌지 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러브레터라고 하는 그 영화를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와이 슌지의 최고작이자 제 인생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긴 영화는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OST인 옌타운 밴드의 마이웨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어요.
2: 예, 이 영화 한 30년 된 영화죠.
3: 맞습니다. 예, 딱 30년이 올해로 돼서 작년에였나 올 초에 한국에서는 4K 마스터링 같은 걸로 한번 재개봉이 되었었고
2: 예, 예.
3: 일본에서는 올해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좀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

0: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 영화에 주인공격인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좀 어린 소녀고 예. 이제 이 소녀의 시선으로 영화 안에 여러 인물들의 인간 분상이 그려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제 인터넷 닉네임으로 평생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아게하라고 예. 하는 그 호랑나비잖아요 일본어로 예. 그 닉네임을 제가 평생 썼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1: 예.
0: 이 영화를 제가 그때 LD로 처음 봤었어요.
1: LD?
0: 네.
1: 레이저 디스크.
0: 기억나시죠?
2: 네. 기억납니다.
0: 이 한국이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그때만 해도 일본 영화가 정식으로 개봉된 일이 예. 거의 없었거든요. 30년 전이니까.
1: 예.
0: 그래서 러브레터 개봉 뒤에 이와이 슌지 붐이 한국에 좀 소소하게 일어서 주위에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귀하게
1: 예.
0: LD를 어딘가에서 구해와서 혹은 그걸 비디오 테이프로 세 번, 네 번 다시 복사해서 예. 그걸로 나눠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1: 아, 그 레이저 디스크는 잠깐 동안 있다 사라진 명품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 청계천에 가면 가끔 구할 수 있었죠.
0: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워낙에 그런 매체들이 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예, 예. 발매가 빠르게 돼서 LD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손 못 대고 그걸 한 네 번 정도 카피한 비디오 테이프로 봤던 기억이 나고
1: 예.
0: 참고로 자막은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자막이 다 들어가지만 예, 예. 인터넷으로는 이때는 카피본이니까 자막이 없죠.
2: 그럼 그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봤어요?
0: 처음에 그냥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이 영화는 좀 SF거든요. 디스토피아를 예.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언어가 일본어로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옌타운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가 디스토피아처럼 전부 다 이제 막 파괴가 된 이후에 N이 전 세계의 유일한 통용되는 통화가 되어서
1: 예.
0: 그 통화를 가지고 싶어서 몰리는 전 세계 이민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1: 예.
0: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막 정신없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1: 예.
0: 그래서 밑에 나오는 자막으로 대충 뭐 영어 자막 같은 아. 것들도 나와서 뭐 그걸로도 내용을 좀 짐작하면서 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영화가 왜 좋았는지는 사실 지금까지 저도 깨끗하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1: 아.
0: 근데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봤던 어떤 그 영화가 주는 인상.
1: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0: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영화 안에 보면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전혀 정서도 통하지 않는 그 이민자들이
1: 예.
0: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안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목숨을 내놓고
1: 예.
0: 한 어떤 서사가 있거든요.
1: 영화 속 인물들도 언어가 잘 안 통하고 네.
0: 맞아요.
1: 보고 있는 김유나도 영화가 안 통하고
0: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영화 내 내용도 엉망진창이에요.
1: 예.
0: 이게 좀 로드무비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3: 이게 SF 영화라고 뭔가 스케일 큰
0: 그런 게 아니에요.
3: 생각하시면 안 돼요.
0: 네, 예. 약간 좀 옛날 그쵸. 풍경을 그린 디스토피아 SF 같은
1: 예.
0: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인상이 제 인생에 많이 남아있는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영화 안에서 이 옌타운 밴드라는 밴드가 등장을 합니다.
1: 영화 속 밴드로?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옌타운이라고 했잖아요.
1: 예, 예.
0: 그곳에서 이제 뭐 중국인, 흑인, 뭐 일본인의 뭐 어떤 굉장히 하층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1: 예.
0: 가짜 돈으로 클럽을 하나 열게 돼요.
1: 예.
0: 그래서 그 클럽에 데뷔를 시키는 팀이 바로 옌타운 밴드라는
1: 아.
0: 팀이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 보컬이 차라라는 가수이고
1: 예.
0: 영화에서는 글리코라고 하는 이제 몸을 파는 여성으로 나오는 주인공인데
1: 예.
0: 이 여성이 이제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게 이 마이웨이라는 곡이에요.
1: 예, 예.
0: 이후에는 오리지널 곡들도 부르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나 무슨 노래 부르지? 라고 할 때 이 여성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클럽을 열어준
1: 예.
0: 중국인 이민자가 마이웨이 불러보자
1: 아.
0: 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곡이에요.
1: 예. 그 영화 속에서 부른 곡이 실제 그 뭡니까? 차트에서
0: 네, 맞아요.
1: 1위를 한 거죠. 예, 예.
0: 그리고 이 옌타운 밴드가 부른 뭐 수록곡 이 마이웨이 같은 곡들을 전부 모은 몬테지라고 하는 이제 그 앨범이 또 발매가 되었었는데요.
1: 예.
0: 이 앨범도 큰 사랑을 받았었고 실제로 옌타운 밴드도 그 이후로 종종 이제 밴드를 위해서
1: 예.
0: 다시 노래를 부르는 뭐 이런 흐름도 만들어졌습니다.
1: 그 정식으로 밴드. 그러면 밴드로 결성이 돼서 계속 갔습니까? 아니면
0: 뭐 쭉 그렇게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1: 네.
0: 예, 영화와 함께 가끔씩 이제 환상처럼. 그리고 이 차라라고 하는 보컬은 어쨌든 계속 지금도 오랫동안 활동을. 아.

0: 하고 있는데 예. 가수라서요. 그 가수의 또 이력에 따라서도 늘 회자가 되고 있는 밴드이자 예. 곡이기도 합니다.
1: 옌타운 밴드.
0: 네.
1: 마이웨이 시작합니다.

0: 옌타운 밴드의 My Way를 들었습니다.
1: 네. 아,
0: Swallow Tail Butterfly라는 영화.
1: 네.
0: 그저 러브레터를 감독한 이와이 슌지 감독의 작품.
1: 네. 네.
0: 이 감독은 좀 독특하긴 합니다.
1: 맞아요.
0: 두 영화가 너무 결이 달라가지고.
1: 맞아요. 아마 러브레터로 이와이 슌지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보면 좀 깜짝 놀라실 그쵸. 거예요. 무슨 이런 영화가?
0: 근데 아까 그 영화 설명 한창 네. 하실 때 이미 내가 볼 영화는 아니고.
1: 아, 제가 어디서 느꼈는지 아세요?
0: 예.
1: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걸 그냥 가만히 경청하시더라고요.
0: 예. 예.
1: 네.
0: 그래도 아무튼 뭐 관심은 갑니다.
1: 네, 좀 정말 독특한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자극? 좀 신선한 무언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0: 예.
1: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처럼 이상한 데 꽂혀서 이 작품을 평생의 영화로 꼽게 되실 분도.
0: 나요 그 김윤아 위원은 보면 좀 독특한 것도 좋아하고
1: 네.
0: 그걸 좋아하면 좀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뭐
1: 그래요?
0: 뭐 저 사람의 목소리로 태어나려고 뭐 했다라든가.
3: 그러네.
2: 아니 네. 음악을 좋아서 그 나라에 유학을 가고 보통이 아니죠.
0: 이것도 무슨 뭘 평생 뭘 하셨다면서 이 영화에
1: 맞아요. 제 아이디. 닉네임 아이디를 닉네임. 아게하로 사용했었어요.
0: 예. 하여간 뭔가 그렇게 몰두하는 게 있어야 또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1: 정말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2: 아게하로 막 매일 갑자기 많이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1: 그런 일 없습니다.
0: 자, 두 번째로 들어갈까요?
1: 네, 두 번째 영화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와 그리고 좋아하는 팀이 함께 결합한 작품인데 근데 이 작품 얘기하면 또 예. 김학서님이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서
3: 이따 하겠습니다.
1: 아, 이따 네. 하실래요? 먼저
0: 네.
1: 안 하시고?
0: 예.
1: 영화는 고양이를 부탁해 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0: 예.
1: 이 영화의 OST 가운데에서 모임 별의 이 숫자 2라고 하는 예, 곡을 예.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1: 제가 왜 김학선님이 입이 근질근질할 거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영화의 배경이 동인천이에요.
3: 아, 예.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1: 거의
3: 예.
1: 뭐 지금 동인천에 뭐 파수꾼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3: 네, 맞습니다.
0: 중국집은 잘 하고 있으시죠?
3: 네, 중국집은 잘 운영되고 있고
1: 네.
3: 이제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3: 네. 네.
1: 아, 이 고양이를 부탁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재개봉이 되고 각본 집이 나오고 할 맞아요. 정도로 매니아가 굉장히 많은 예. 영화예요. 사실 개봉 당시에는 뭐 그 정도까지 화제는 아니었었는데
3: 그때 고양이를 부탁해 뭐 돕기 운동 같은 거 많이 보기 운동 같은 거 했었어요.
1: 그랬었나요?
3: 네, 이거 살리기 운동.
2: 왜냐면 그때 네. 헐리우드 영화들이 같이 개봉한 막 항상 네. 그런 시기였잖아요.
0: 예, 손해를 많이 봤군요. 예.
2: 좋은 영화인데 네. 네, 그래서
3: 이렇게 좋은 영화인데 관객이 이렇게 없다니 하면서 많이 보기 운동 이런 캠페인이 있었던
0: 거예요.
1: 아, 이때가 네. 이제 2001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 영화계가 갑자기 확 성장을 하게 되면서 뭐 한국 독립 영화도 좀 지켜야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 않았나 예. 싶어요. 이 영화는 배경이 동인천이고요. 그리고 20살 여자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0: 예.
1: 그래서 20살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서 뭐 우정, 사랑, 인생 안에서 굉장히 방황하는 이 20살 여자아이들을 예.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에 제가 배두나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했는데
0: 예.
1: 이 영화에도 배두나 씨가 등장을 했고 뭐 이호원 씨나 옥지영 씨 같은 당시에 막 떠오르던 젊은
0: 예.
1: 여성 배우들이 다수 참여를 했었어요. 20살 여자아이들의 좌충우돌이다 보니 얼마나 영화가 또 좀 섬세하겠어요.
0: 예.
1: 여러 가지로 제가 또 나이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렇게 몰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나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 음악이 저에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예. 기억이 납니다.
0: 여기에도 조성훈 씨가 참여를
3: 했네요. 네, 맞습니다.
1: 제가 예. 그래서 아까 김학선 씨가 봄날은 간다를
0: 예.
1: 이야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조성훈 음악 감독의 전성기 아닌 전성기가 이때죠.
0: 그렇죠.
1: 봄날은 간다와 뭐 고양이를
3: 맞아요.
1: 부탁해.
3: 2000년. 2001년 2년
1: 맞습니다. 예. 네. 그때 같이 아마 비슷할 때
2: 저희 네 명이 묘하게 다 조금씩 연결이 돼 있네요.
1: 그러니까 일본 감성 네. 연결되고
2: 러브 스토리도 있고요.
1: 아, 맞아요. 러브 스토리도 네. 있고 조성우 음악 네. 감독도 있고요. 그래서 조성우 음악 감독이 음악 전체는 그 프로듀싱을 했는데 그 안에 두 곡을 실은 팀이 바로 이 모임별이라는 팀이었어요.
0: 예.
1: 이 이라는 곡과 진정한 프렌치 후라이의 시대는 갔던가 라는 제목을 가진 이 두 곡이 영화에 삽입이 그
0: 노래
1: 됐거든요.
0: 노래 제목인가요?
1: 네. 네. 네.
0: 진정한 프렌치 후라이의 시대는 갔는가.
1: 예. 나는
3: 뭔가 그때 키치 같은 게 좀 약간 유행할 때여서
1: 그리고 그 감성으로 사실은 4반세기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 모임별이라는 팀이기도 합니다.
0: 아, 예.
1: 이 팀은 지금까지도 이런 좀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도 이제 그 부산의 오방가르드라고 하는 클럽 관련해서 운영 영업정지가 됐는데 이 클럽을 좀 돕자는 의미의 뮤지션들의 모브먼트도 중심에서 좀 잡을 정도로
0: 영업 정지가 됐나요?
1: 네, 이게 좀 긴 이야기인데
3: 춤을 추면 현재 법상 춤을 추면 안 된대요.
0: 아, 예.
1: 네, 네. 법적으로.
3: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신고를 해서 영업 정지를 당한 거예요.
0: 예.
1: 네. 아, 예. 이 이야기는 뭐 다른 테마로도 네. 풀 수 있어도 좋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예.
1: 어쨌든 이 모임별이라고 하는 지금도 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감성의 음악을 하는 팀의 아주 풋풋하던 시절이 풋풋한 배우들, 예. 영화, 이야기와 함께 잘 맞물려 들어간 작품이 고양이를 부탁해.
0: 예.
1: 입니다.
3: 그리고 아까 유나 씨가 계속 동인천 얘기를 한 게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장소가 막 좀 동인천이 낡고 오래되고 그런 예, 예.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자란 친구들이 거기에서 막 서로 미묘한 심리적 뭐 그런 갈등도 겪고 우정도
1: 맞아요.
3: 쌓고 막 하는데 제가 이게 2021년에 애관극장이라고 100년
1: 동인천에
3: 100년이 넘은 극장이에요.
0: 애관극장이
1: 네. 네.
3: 아직도 예. 상영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0: 아, 지금도 있어요?
1: 네.
3: 지금도
1: 네.
3: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021년에 상영 20주년을 기념해서 무료로 재개봉을 했습니다.
0: 아, 네. 예.
3: 제가 거기에서 그걸 보는데 기분이 정말 좀 묘하더라고요.
0: 예.
3: 이 영화의 배경인 현장에서 이 영화를 다시 보는 게 굉장히 기분이 묘했고 그리고 그 동인천

0: 이라는 곳의 매력을 너무나 잘 전해준 영화였어요. 네. 저한테 인천은 사실 부평처럼 뭔가 이렇게 혼잡하고 사람 많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동인천을 가게 되면서 굉장히 좀 고풍스러운 오래된 곳의 매력을 전해준 동네여서 저에게도 이 영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학선 씨 얘기처럼 만약에 20대 여학생들이 강남에서 사는 20대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영화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2: 예, 예.
1: 동인천이니까
3: 맞아요.
1: 네.
2: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네. 이 영화는 2001년에 개봉했잖아요.
3: 네.
2: 한 25년이 지났는데 25년 전의 동인천과 지금의 동인천은 어떻습니까?
0: 다를 게 없습니다.
3: 그렇더라고요. 네. 다를 크게 게 다르지 없고. 않아요.
0: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구 소멸 예정 지역이고 대도시 뭐 구 가운데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여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멸해 가는 거에서 오는 아름다움 같은 게 또 있거든요.
2: 예, 네. 그럼요. 예.
3: 사실 낙후되었잖아요.
0: 맞아요.
3: 요즘에 네. 지금 뭐
0: 맞습니다.
3: 어떤 21세기 풍경과 비교해보면 근데 그 뭔가 텅 비고 점점 낡아가는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자애들도 그렇게 희망적인
0: 맞아요.
3: 삶들을 살진 않아요. 굉장히
2: 그렇죠.
3: 좀
2: 예, 예.
3: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허탈한 어떤 이야기 가운데 이 모임별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비로우면서 희망적이고 좀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사운드가 전해주는 그 몽환적인 느낌이 저를 평생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
2: 그렇군요.
3: 영화입니다.
0: 바다도 많이 나오는데 바다가 보면 그런 동해 바다가 아니고
3: 그렇죠.
0: 회색빛 공업 도시의 바다가 그냥 계속
3: 자세히 보면
0: 떠나옵니다.
3: 이제 빈캔 같은 게 떠다닐 것 같은 그런 네 바다죠.
2: 서해 바다 잘 알죠.
3: 네.
2: 모임별의 2라고 할까요? 2라고
3: 네,
2: 할까요?
3: 2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2를 듣겠습니다.

0: 예, 오늘 영화 OST 혹은 삽입곡을 주제로 해서 각자의 인생 영화 음악을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손석희의 12시 A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뭐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네. 장르의 영화 음악들로 같이 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약간 이렇게 배가 부른 듯한 느낌? 예. 영화 음악으로
1: 또 안 예. 보셨던 작품이 있으면 음악 듣고 예, 오늘 또 예. 주말이니까 하나 정도 보셔도 그러게요. 좋을 것 같아요.
2: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3: 네, 아 근데 반응 좀
2: 해야 됩니다.
3: 반응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한 번 더 가는 걸로. 네,
0: 그건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에서 모두 또 마치겠습니다. 박정용, 김학선, 김윤하 선곡위원과 함께 토요일 함께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 다시 뵙죠.
4: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6: 이번 가을 어디로 갈까?
7: 외나무 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6: 풍기 인사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어디?
7: 바로
6: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풍기 인삼공원과 남원천에서 열리는 2026 영주 풍기 인삼축제, 장안별 성리, 길려원 그리고 김용빈의 흥겨운 공연까지 10월 3일과 4일 무선마을에서는 영주 무선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풍기에서 기운 충전,
7: 무선에서 낭만 충전,
6: 올가을
7: 축제도 2배,
6: 즐거움도 2배,
7: 10월
6: 영주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 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8: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미국 9.11 테러 25주기를 맞아 뉴욕과 펜타곤 등 참사 현장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 추모식에서 오늘 미국이 싸우는 이유라며 9.11과 현재의 대일한 전쟁과 연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1: 오전 8시 46분 첫 여객기가 건물에 충돌했던 시각에 맞춰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됐고 함께 순직한 아버지와 아들 두 소방관의 이름도 차례로 불렸습니다. 펜타곤 피격과 건물 붕괴 등 주요 사건이 발생한 시각마다 묵념이 이어졌고 유가족들은 테러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직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대신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해 9.11을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을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으로 지목하며 9.11과 중동전쟁을 연결지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고위급 8명을 상대로 1인당 우리 돈 134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0: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 종료 다음 날인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부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계열과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보실과 관계기관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좌시할 수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 문제가 논의될지 묻자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심이 이미 명백한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김 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니라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제보자를 공격하고 피해 주주의 목소리에는 침묵하며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며 김승원 검증을 하랬더니 제보자를 검증하고 청탁 의혹을 밝히랬더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잡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고발인들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인 동서파이프라인이 드론 공격을 받고 운영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 원유를 우회 수송해온 핵심 통로인데요. 여기에 이란과 연계된 예멘 후티 반군까지 홍해 입구 바벨만데브 해협 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중동의 원유 수송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지난 10일 리야드와 메디나 지역 송유관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했고 안전점검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서 파이프라인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이어지는 약 1200km 길이의 송유관입니다. 사우디는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이 송유관 등을 통해 우회시켜 왔는데 원유 수송이 멈춘 겁니다. 사우디는 이라크 영토에서 발사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고 이라크 총리실은 조사 결과 이 드론이 자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 지휘관 한 명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공격 주체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연안의 전략적 항구 도시 모카를 장악한 데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페림섬까지 진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막힌 상황에서 사우디가 원유를 우회해 보내던 홍해 쪽 수송로까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은 호르무즈 통항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2: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2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알자지라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콩고 남키부주 정부는 하루 전 북하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학교 두 곳으로 번지면서 지금까지 학생 등 2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000세제곱미터당 최대 15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자 인도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결과 유럽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이달 들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메가와트 시당 80유로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의 수상 여부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넷플릭스 영화 가능한 사랑은 지난 7일 베니스 현지 프리미어 상영 직후 미국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 영화 평론가들이 매긴 메타크리틱 점수에서 96점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는 마틴 맥도나 감독의 와일드 호스 나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룩백 등 모두 21편이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놓고 겨룹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2시 뉴스 마칩니다.
3: CNBC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웰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어느 심리학자들이 했던 실험인데요.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려고 돈을 쓴 것 중에 경험 하나, 물건 하나를 각각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서 더 오래 행복했던 걸 고르라고 했더니 절반이 넘는 57%가 옷이나 가방, 자동차 같은 물건보다 공연이나 여행처럼 경험이 주는 행복이 훨씬 더 오래 남았다고 답했어요. 물건은 익숙해지면 그 설렘이 금방 무뎌지지만 경험은 오래 묵을수록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추억이 되죠. 오늘은 물건과 경험, 어느 쪽에 돈을 쓰셨나요?

0: 윤수연의 니나노 EDM 버전으로 오늘 들으면서 9월 12일 토요일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 시작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물건이 주는 만족감은 평균 2주 정도였고요. 경험은 시간이 갈수록 만족도가 점점 더 올랐다고 합니다. 올 가을에는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 장난감 같은 거 모으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진짜 이 물건, 이 장난감 같은 거 의미 없구나라는 그 깨달음 이후에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대학교 때나 좀 뭐 20대 때 돈 모아서 여행이나 이런 걸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예, 그게 오히려 얻는 게 훨씬 많다. 우리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토요일은 손트라 차트쇼로 달리는 거 아시죠? 그냥 틀어놓고 좋은 음악과 쭉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 광고 듣고 신청곡 양손 가득 들고 올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

0: 기술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 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 쇼. 우리 손트라 가족들의 소중한 신청곡 차곡차곡 모아서 차트로 만들었어요.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9월 둘째 주 손트라 차트쇼 출발! 먼저 20위 소개할게요. 9664님께서 화창한 가을 날씨에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문득문득 느끼면서 삽니다. 충길이 부른 사랑 신청합니다. 야, 그런 고마움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서로에게도 힘이 되는지 너무 보기 좋고요. 충길이 부른 사랑이 20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9위는 293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새벽 5시에 인제 신남에서 장모님 모시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서울 시내 도로가 정말 많이 막혔습니다. 진료 마치고 오는 길에 휴게소 잠시 들러 커피와 호두과자 먹으며 손트라 들으면서 쉬어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활짝 웃는 행복한 날 되길 바랍니다. 배아연이 부르는 조약돌 사랑. 아,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동간에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건강 유의하라는 거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훈아의 사랑, 오늘은 춘길의 목소리로, 그리고 장민의 조약돌 사랑, 배아연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명곡의 새로운 발견 손트란 차트쇼 18위입니다. 5798님께서 신청곡 박지연의 사는 게 다. 면접 볼 때마다 채용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볼 때마다 불합격입니다. 면접도 쉬운 게 아니네요. 채용될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또 이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고요. 박지연의 사는 게 다 이번 주 18위입니다. 다음 17위는 5630님께서 지난 4월에 딸 결혼식에 축가로 불렀던 박현빈 대찬 인생 신청합니다. 오늘이 사위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우리 사위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노래 두 곡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보니까 뭐 박씨들의 노래들인데 박지연의 사는 게 다 그리고 박현빈의 대찬 인생 듣고 오시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 안성분기점, 또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정체가 모아졌고요. 반대 부산 방향에는 사고입니다. 안성일대 사고 나면서 정체고 또 주감휴게소 구간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에서도 사고입니다. 일산 방향 수리터널 안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산본부터 4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어려워졌습니다. 송악 구간 또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내송휴게소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새벽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태라 차트쇼와 함께하시죠.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474님께서 추억의 노래,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술 한잔하고 부르시던 노래, 가수는 모르겠고 제목도 모르는데 아 의학세 슬피우니,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신청해봅니다.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알아서 척척 찾아드립니다. 고복수의 짝사랑인데요. 아 의학세 슬피우니 가을인가요로 시작하는데 이 노래 맞겠죠? 이 노래가 16위에 올랐네요. 이어서 15위는 0488님께서 생전 우리 아버지 부르실 수 있는 노래가 한 곡밖에 없었어요. 본인 결혼식 피로연에서도 애국가를 부르셨다던 우리 아버지가 울고 넘는 박달재 한 곡은 매일 테이프 틀어놓고 가사지를 보며 부르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저도 매일 듣고 자라서 낯설지가 않은 곡이에요.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곡 울고 넘는 박달재 신청합니다. 아니 피로연에서도 애국가를 부르셨다고요? 혹시 4절까지는 다 부르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에, 뭐 이렇게 다른 거 다 뭐 음악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한 번씩 생각나는 한 곡 있죠. 네, 그런 곡이 있으면 우리랑 좀 나눠주고 그러세요. 우리 고복수의 짝사랑 먼저 듣고요.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 듣고 올게요.

차트쇼 14위 어떤 곡일까요? 7319님께서 여긴 창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무덥더니 좀 시원하네요. 하루 사이 이렇게 달라지나 싶을 정도예요. 가을이 되면 항상 이 노래가 생각나요. 이자연의 구름 같은 인생 신청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비 몇 번 오더니 날씨가 아예 딴판이 됐어요. 예, 진짜 가을이 온 듯한 그런 기분인데 그래도 우리 정말 이 시간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깜짝할 새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이자연의 구름 같은 인생 같이 듣고 올까요?

노래 좀 아는 사람들의 선택 손트라 차트 쇼 13위 소개할게요. 7088님께서 안녕하신가요? 트라씨 여기는 해남인디요. 은방울님의 마포종점 신청합니다. 이제 또 트라씨라고도 불리네요. 너무 반갑고요. 이 곡 은방울 자매의 마포종점이 13위에 올랐네요. 이어서 12위는요 3766님께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 우리 엄마가 좋아하던 곡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 현인의 고향 만리 신청합니다. 아, 또 이렇게 여러 추억이 담긴 곡들 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두 곡 이어서 부를게요. 은방울 자매의 마포종점 그리고 현인의 고향 만리.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3: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2: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드물대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9: 손타라 가족들의 신청곡 모음집 손타라 차트쇼 11위입니다. 2313님께서 옛날에는 라디오 시대에 많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듣습니다. 지금 여기는 손태진의 2시 만세인가요? 노래 하나 신청해도 됩니까? 이수연의 독백 듣고 싶네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입니다. 네, 손트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중에는 2시 20분, 주말에는 2시 10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렇게 노래 보내주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바로 함께 들으시죠. 이수연의 독백 듣고요. 3부에도 우리 손트라 차트쇼 이어집니다. 뉴스까지 듣고 우리 3시 5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영광을 달리고 음악과 캠핑의 낭만까지 이번 가을 문경 영광에서 제대로 놀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가을 영광을 따라 달리는 특별한 러닝 영광 다이나믹 리버런에 도전하세요. 참가 접수는 9월 13일까지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캠프와 업사이클링 체험, 다이나믹 듀오와 마이트 마우스가 함께하는 영광 뮤직페스타까지 올가을 가장 다이나믹한 주말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좌시할 수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 문제가 논의될지 묻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고발인들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

0: 총장은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을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심이 이미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김 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니라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제보자를 공격하고 피해 주주의 목소리에는 침묵하며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거부했다며 김승원 검증을 하랬더니 제보자를 검증하고 청탁 의혹을 밝히랬더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잡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 종료 다음 날인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계열과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보실과 관계기관이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에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52살에 공학박사 학위를 딴 공근식입니다. 과학밖에 모르는 빡빡한 유학생 생활은 삭막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주말에 발레나 음악회, 오페라 구경을 갔는데 학생은 입장료가 반값이라 더 좋았습니다. 음악의 음자도 모르던 저였지만 연주를 듣고 밤거리를 산책해 돌아올 때 마음이 편안했고 생각도 차분히 정리됐습니다. 바쁘고 고될수록 숨쉴 구멍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0: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0: 건강기능식품.
3: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억과 흥으로 가득한 트로트 테마파크죠. 손트라 차트쇼 계속해서 10위 이어집니다. 3547님께서 어제 쌀이 똑 떨어졌는데 주문한다는 걸 깜빡해서 점심에 부랴부랴 주문해서 늦은 점심 먹습니다. 주부, 엄마, 직장인 등등등 맡은 일이 많다 보니 필요 없는 것은 잘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쌀은 좀 심했죠? 신명근 나의 영토 신청합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원래 그런 게 더 맛있지 않나요? 그냥 집에 뭔가 없을 때 이것저것으로 그나마 이렇게 긁어 모아서 만드는 메뉴들, 그런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우리 현진우의 나의 영토 신명근의 목소리로 듣고 올까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손타라 차트 쇼 9위로 갑니다. 6978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주의 택시 기사입니다. 한 시간을 기다려 겨우 손님 한 분 태웠는데 카드도 돈도 없으시다네요. 70대 후반 정도 어르신인데 계좌번호 달라시는 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서 그냥 내려드렸네요. 신청곡 주현미 최고의 사랑. 와, 안 그래도 뭐 하루 종일 손님이 없었는데 마침 손님이 왔는데 이런 분이 탔을 때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택시기사님 마음씨가 너무 좋으시네요. 아마 이 복 정말 돌고 돌아올 겁니다. 6978님 너무 반갑고요. 아, 우리 9위 주현미의 최고의 사랑이 올랐네요. 원주의 사연에 이어서 8위는 청주에서 보내주셨네요. 503 하나님인데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60대 늦깎이 대학생 남성 애청자입니다. 손타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강쥐 자두 포도 하고 공부하고 있네요. 우석대학교 창업 컨설팅 학과 이정희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 학우 여러분 이제 반갑게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손태인 씨 목소리로 파이팅 외쳐주세요. 신청곡 안성훈 돌릴 수 없는 세월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파이팅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주현미의 최고의 사랑 그리고 조항조의 돌릴 수 없는 세월 안성훈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부르고 즐기는 손타라 차트쇼 7위로 가볼게요. 6262님께서 보내셨는데 요 사이 비가 계속 내렸는데 오랜만에 그쳐서 빗골 광주에서 전남 장흥에 있는 밭으로 가는 길입니다. 차에서 라디오 들으며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고영준의 정의 약한 남자.

근데 22년 전에 그렇게 헤어졌다가 어떻게 다시 만나셨을까? 그런 게 더 궁금한데. 우리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아, 우리 시삼촌이라고 할 거면 남편의 삼촌인데, 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진심원의 둠바둠바 듣기 전에 고용준의 정의 약한 남자 먼저 듣고 오시죠.

0: 2026년 안동 MBC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 서울, 춘천, 강릉 등 중북부 지방은 다소 날이 흐리지만 또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고요. 광주나 부산 등 남부지방으로는 아주 맑은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 때문인지 고속도로 아침부터 정체가 아주 심한 편인데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37km 구간 밀립니다. 특히 망향휴게소부터 천안호두휴게소, 청주부터 주감휴게소 구간 어렵고요. 반대 서울 쪽은 더 밀려서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구간 포함해 총 47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당진부터 팔탄 분기점까지 여기서만 30km 극심한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취향을 100% 반영한 손트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8560님께서 신랑이랑 일하고 점심 돼지국밥 맛나게 먹고 다시 일하러 왔는데 잠이 쏟아져요. 신나는 노래 부탁드려요 했는데, 아 정말 잠 홀라당 달아나는 신나는 곡들 바로 출발해보시죠. 우리 2428님께서 저는 올해 7순입니다. 잘하는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평범한 할미입니다. 2년 전 우연히 택시에서 손트라 듣고 집에 와서 아이들 보고 앱 깔아달라 사정해서 지금까지 청취하고 있어요. 샵이 뭔지도 모르고 망설이고 썼다 지우길 수십 번 용기 내서 올렸는데 제 사연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날을 잊지 못하네요. 그때부터 손트라는 제가 살아가는 낙중의 으뜸입니다. 어느 여가수의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노래가 있는데 신청해봅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어떻게 그 택시 탔는데 잠깐 함께했던 인연에서 이렇게 오래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앞으로도 즐거운 재미난 추억들 더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5위의 양지은의 10년만, 아 이게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마 이 노래겠죠? 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4위 소개할게요. 9825님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토요일 등교가 참 싫었는데 지금은 토요일이면 아이 셋 삼시세끼 챙기느라 넋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후 알바 덕분에 합법적으로 집 탈출 성공. 알바하러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렐까요? 신청곡은 장민호 풍악을 울려라 부탁드려요. 그냥 집 탈출해서 기분 좋으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설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좋은 노래도 함께 하시죠. 양지은의 10년만 먼저 듣고요.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듣고 올게요.

취향 저격 음악 차트 손트라 차트쇼 이번 주 3위입니다. 6187님께서 오전에 4시간 알바하고 퇴근하고 와서 저녁 준비해놓고 5시에 4시간 알바 갑니다. 노사연의 바램 신청합니다. 야, 정말 알바에 알바에 심지어 그 사이사이에 저녁 뭐 식사까지 해놓으시고 어우 너무 힘드시겠어요.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3위에 노사연의 바램이 올랐네요. 다음 2위는 이 곡이에요. 3337님께서 나오나 태수형 술 많이 마셔서 택시 타고 집 가고 있는데 택시기사 어르신이 너무 젠틀하고 감사해서 라디오 듣다 신청합니다. 아, 이 문자를 수통 가까이 보내주셨어요. 그냥 보내고 낮부터 좀 거하게 한번 달리신 것 같은데 뭐 그럴 때도 있어야죠. 그러면서 좀 약간 좀 스트레스 푸는 그런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너무 반갑고 아 왠지 이분 막 들어가면서 아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부르실 것 같아요. 우리 노사연의 바램 먼저 듣고요. 나훈아의 테스형 듣고 올게요.

들고 가도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3, 2, 1, Fire.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6: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

0: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황해도 강령 지역의 한 어르신이 조개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바지락 가득 넣어 짭조름하게 끓인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사계절 별미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손태라 차트 쇼로 달려보았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발표할 시간인데요. 1위는 바로 문희옥의 평행선. 축하드립니다. 우리 9825님께서 저는 이제 고무장갑 딱 끼고 락스 희석해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타일 구석구석 묵은 때를 박박 문지르다 보니 벌써 이마에 땀이 맺히네요. 청소가 꽤 고되고 힘든 작업이지만 손트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와 노래 덕분에 외롭지 않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깨끗해질 화장실을 떠올리며 힘내서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도록 문희옥의 평행선 신청합니다. 아, 정말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노래는 들으면서 청소하면 되게 템포가 딱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막 이러면서 딱딱딱 계속 좌우 좌우 이러면서 흔드실 것 같은데 우리 흔들면서 잘 청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문희옥의 평행선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2시 10분에 찾아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인원 70%가 비소득권. 경북이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6: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5: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6: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5: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6: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5: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내시 뉴스입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이 적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수첩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에 포착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재판의 결론을 멋대로 예단했다며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한 서울시장 후보 함합형으로 사법부를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용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대표 메모 한 줄을 붙잡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단순 정치적인 전망을 사법부 겁박으로 왜곡하는 억지 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정례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반발해온 북한이 훈련 종료 다음 날인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을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사 직후 청와대는 국방부와 합참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북한을 향해선 유엔

0: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 북부지역 모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를 체포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7월쯤 경찰 내부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000세제곱미터당 최대 1,5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이달 들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메가와트 시당 80유로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물 위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정도로 인기가 좋지요. 5세기경에 로마인 일부가 이민족의 약탈을 피해서 이곳으로 급하게 이주했습니다. 잠시만 머무르려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자 큰 고행을 시작하기로 하죠. 물 때문에 물컹한 늪지대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바닥에 말뚝을 끊임없이 박아야 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박고 그 위에 석판을 일일이 깔았던 어마어마한 육체노동. 피난민의 숭고한 고난의 결과가 그 세계적인 미항 베네치아입니다.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대단히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오늘 결혼식 하는 커플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미국 MZ세대 사이에서는 마이크로 웨딩이 요즘 트렌드래요.
0: 마이크로 웨딩이 뭐예요?
1: 이게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하객이 50명 안팎 또는 그 이하인 소규모 결혼식을 마이크로 웨딩이라고 부른대요.
0: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스몰 웨딩하고 그렇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근데 정선혜 씨, 50명이면 누굴 초대할지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막 신중하게 엄선해서 청첩장을 보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막 누군 또 안 부르면 섭섭할 것 같고 막.
0: 맞아요.
1: 막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뭐 50명을 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진짜 가까운 사람 또 꼭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뭐 아니면 직계 가족하고 베스트 프렌드 뭐 한 명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30명 안팎이 될 수도 있고 20명 안팎이 될 수도 있고.
0: 그러네요. 네. 근데 결혼식인데 20명은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1: 그지?
0: 네. 좀 더 불러야 돼.
1: 근데 실제로 네. 이 22명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후기를 남긴 거예요.
0: 네.
1: 친한 사람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서 결혼식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런 후기를 남겼답니다.
0: 아, 그래요? 마이크로웨딩의 좋은 점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일단 하객 식사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그럼 서로 여유롭고.
1: 그쵸.
0: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마이크로웨딩 하면 미국 부모님들도 은근 반대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그쵸. 야, 그동안, 마이크, 아빠가, 파더가 뿌린 그 결혼식 도저히 얼마 안 돼, 너.
1: 그래서, 로라.

0: 내 입장은 생각 안 하는 거니?
1: 최소 100은 확실해.
0: 본전 생각하는 부모님 많이 계실 것 같기도. 나중에 커서 주아가 아빠 나는 그냥 스몰 웨딩 좋게 한 20명 정도 초대해서 할래 이러면.
1: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요?
1: 100명은 해야 돼 진짜.
0: 아빠랑?
1: 주아야 100명은
0: 뭐 결혼식 앞두고 가위바위보?
1: 주아 아빠 방송하면서 겸손 많이 안 했어.
0: 신중하네 가위바위보.
1: 딸 한 번 싹 걷어야지.
0: 싹 걷어야지.
1: 미안합니다. 예, 너무 천박했네요. 예.
0: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워딩을 쓰지 않을 뿐이지 예, 예. 그 마음을 예. 안쪽에서 생각 안 하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 더더욱.
1: 은근하실 거예요.
0: 은근히. 예. 자, 쿨의 노래 첫 곡으로 듣고 올까요? 예. All for you.

0: 9월 12일 토요일 첫 곡으로 쿨의 All For You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저희 딸한테도 불러주고 싶네요.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1: 어. All For You가?
0: 네, 100명 이상은 무셔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1: 그 집 주어가 가서 신랑한테 얘기했지. 자기 아빠가 100명 이상한테는 거둬야 된대.
0: 어, 남의 입에 쓰니까 되게 이상하구나. 이게.
1: 아, 네. 아, 네, 요즘은 네. 사실 결혼식장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뭐 식당이나 카페 있잖아요.
0: 진짜로?
1: 저도 가보면 되게 예쁜 카페, 뭐 프렌치 식당 이런 데 빌려서 하는 부부도 많아요. 아,
0: 하긴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은 집에서 했으니까 그죠?
1: 그래서 네. 주례를 안 초대하니까 네. 같이 입장을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여배우 남자 배우처럼 싹 등장을 해 앞에서.
0: 맞아요, 맞아요.
1: 어, 약간 런웨이처럼.
0: 40년 전에도 그랬나 봐요. 0022님께서 저는 40년 전 고향의 한 중국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웨딩드레스에 짬뽕 국물이 튀어서 세탁비 물어주느라 돈이 더 들고 탕수육 튀김옷이 너무 두껍다는 하객들 불만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뭐 보기 좋은 결혼식이었죠.
1: 와. 이거 봐. 짬뽕 국물이 웨딩드레스에 안 튀었으면 이게 임팩트 있는 결혼식이 됐겠냐고.
0: 그러네. 추억이 안 남았겠네.
1: 그리고 뭐 튀김옷 두껍고 뭐 이런 서사가 없었으면 네. 이 웨딩은 그냥 중국집에서 한 웨딩 이렇게 되는데 스토리의 재미는 바로 이런 변수인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네.
1: 아, 좋다,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엔 너무 그거 형식에만 얽매여서
0: 맞아요.
1: 사실 축제,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축제인데 즐기질 못했어.
0: 맞아요. 아, 정말.
1: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비로소 신랑 신부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아직은 갈 길이 멀었지만.
0: 자, 오늘은요. 결혼의 추억도 이별의 아픔도 모두 글감이 되는 시간이죠. 지라시 라떼 101장 하는 날입니다. 야,
1: 바쁜 일 있는 건 아니죠?
0: 아, 아닙니다. 예. 예. 정선혜 씨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길어질 때 조금
1: 아니 장어 꼬리도 아니고 그렇게 꼬리를 잘라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겠다 싶어서 예. 자 그럼 이세준 씨와 함께 어여 들어갈게요. 예. 3부에 모십니다. 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0: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0: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1: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2: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3: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2: 노션은 노노노.
3: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눌러채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2: 먼저 사연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주시죠.
3: 방송 중에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어요.
2: 네,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342님이 대하 먹으러 가신다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3: 어머나, 헬로.
2: 네네.
3: 아, 안녕하세요. 지금 주말에 우리 오남매종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하 먹으러 갈라고.
2: 예.
3: 부득이하게 오빠랑 남동생 뭐 약속이 있다 하고, 그 또 제 이 세 자매는 스케줄이 맞이 이렇게 아, 맞았거든요.
2: 그랬군요.
3: 역시 제철음 씨 이거 때려줘, 아니 먹어줘야 돼. 우리 세 자매 오랜만에 아우 뭉쳐서 화끈하게 달려보자. 하셨어요.
2: 아, 정선 씨도 올해 대하 못 드셨죠?
3: 못 먹었어요.
2: 저도 아직. 아,
3: 대하 철인데.
2: 전어 대하 꼭 먹어줘야 되는데.
3: 그렇죠. 네. 전어, 아, 전어도 이렇게 새콤매콤하게 무치는 것도 맛있고, 회도 맛있고,
2: 구이도 맛있고.
3: 아, 네. 아, 전어 쌈장에다 이렇게 상추 마늘로 꼭 땡긴다.
2: 그죠. 그래서 저는 새우 같이 먹을 때 껍질 까는 것이 귀찮은 분들 많잖아요.
3: 맞아요.
2: 저는 많이 까드립니다, 제가.
3: 어머, 진짜?
2: 네, 많이 까드려요.
3: 어머, 매너남이네.
2: 네, 그럼요.
3: 저도 오빠가 껍질을 까주거든요. 세훈이 표정이 어둡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까먹어요, 그냥. 눈치를 챙겨야지.
2: 네. 네.
3: 어쨌든 맛있게 드시고 네.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많이 웃으세요. 네,
2: 그렇습니다.
3: 다음은 1011님이 보내주셨어요. 공연 보신대요.
2: 아, 네. 선윤아, 전식형. 저번 주에 소개팅을 했는데요. 그분이랑 페스티벌 놀러 갑니다.
3: 오?
2: 제가 좋아하는 가수 나오면 정신 팔릴까봐 좀 걱정돼. 와, 다이나믹 듀오다. 와.
3: 아, 저기 전식 씨. 저 화장실 참 잘.
2: 아, 개코 형 뭐 있어요?
3: 전식 씨.
2: 오, 예.
3: 나갔다.
2: 우와, 미쳤다. 고백 바로 와. 노래해준 형 사랑해요. 와.
3: 야. 다녀올게요.
2: 아, 미안해요. 예. 아, 설마 이런 일 없겠죠? 아, 이거는 제가 써본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3: 최악이야.
2: 예, 그부가 잘 되기를 빌어주십시오.
3: 뭐 하나 꽂히면 정신을 못 차리시나?
2: 아,
3: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 분들은 옆에서 왜 영화 볼 때도 말 시키면 못 알아듣잖아요.
2: 저는 다듀는
3: 다듀는 남자 팬들도 정말 많아요.
2: 그렇군요. 아, 실제로 여자 아이돌의 정신 팔릴 줄 알았던 게 아니고.
3: 그럼 여자 아이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2: 그렇죠, 괜찮아요. 네.
3: 내 말 못 들어도 빈정이 덜 상해요.
2: 네, 그럼요.
3: 네, 여자 아이돌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다듀는 오케이.
2: 네.
3: 아, 근데 좋으시겠다. 이 애프터가 성공한 거잖아요.
2: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친해지시기를.
3: 그렇죠, 그렇죠. 끝내고 이제 또 맛집 가서 맛있게 먹고.
2: 예, 얘기도 하시고.
3: 오선도선. 예. 즐거운 시간 됐어요.
2: 그러면 다이나믹 듀오 노래 들을까요?
3: 들을까요? 출첵.
4: W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0: 네, 정설의 문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에는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하신 부킹 사연들,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번엔 윤인희님. 갈게요.
1: 나 삶을 그냥 내버려.
0: 잘한다.
1: 더 이상 간섭하지 마.
2: 오, 안녕하세요. 주말에 뮤지컬 보러 갑니다. 오, 와우. 예. 예전에 제가 가끔씩 봤는데 점점 티켓값도 부담되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한동안 못 봤거든요. 근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요거 같이 보러 가자고 티켓을 구해준 거 있죠? 아우, 나 거의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 너무 설렌다요. 친구야, 고마워. 뮤지컬 진짜 설레죠. 왜냐면 우리나라 뮤지컬의 수준과 스케일이 해외에서도 인정해.
0: 예, 뮤지컬. 전 세계 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진짜 얼마나 설레실까. 어떤 작품 보실라나?
0: 그러게 궁금한데요.
2: 뮤지컬 팬층 보면은 확실히 좀 더 뭐랄까 두텁고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왜 전회 계속 관람하시면서 네. 가사를 다 외우신 분들 계세요.
0: 맞아요.
2: 넘버를 다 따라하시고.
0: 그리고 배우 바뀌는 거 다 보고요. 그죠?
2: 그래. 네. 그것도 되게 보람찬 것 같아. 맞아. 한 작품을 입체적으로 통으로 내가 다 가져오는 거잖아.
0: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센스 있다. 그죠? 생일 선물로 맞아. 뮤지컬. 와.
2: 맞아. 공연을요.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많이 자주 못 다녀요. 네. 작정하고 결심하지 않은 이상은.
0: 그렇죠.
2: 네. 즐거운 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2: 자, 우리 지금은 이제 뭐 비즈니스로 거의 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업가죠.
0: 이분.
2: 네. 임상아 씨의 뮤지컬 듣고 광고까지 챙겨드릴게요.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선선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면서 나들이 인파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토요일 오후 이 시간대가 되면 정체가 좀 줄어드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차가 많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탈탄 분기점 구간 포함해 총 50km가 꽉 막혀있는 상태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는 청주부터 청주휴게소, 반대 부산 방향도 청주부터 주감휴게소 구간 교통량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쪽 치악 4터널 또 대동요금소 부근 승용차 사고 발생이 극심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 여주휴게소부터 용인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박수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정선희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1544님이세요. 바로 모실게요.
4: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천식이 형. 저는 여자친구와 잠시 이별을 했습니다.
3: 아이고, 그랬구나.
4: 예, 시간을 좀 갖기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녀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공주 여행을 마지막으로 다녀왔는데요.
3: 아, 오랜만에 공주 오니까 좋다, 그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잖아.
4: 그러게. 자기야, 근데 있잖아.
3: 우리 시간을 좀 갖자.
4: 어?
3: 나도 자기 사랑하는데 이제 조금 지치네. 미안해.
4: 저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아지면 돌아오라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가을 단풍을 보러 가자고 약속했는데 같이 꼭 가고 싶습니다. 여자친구도 지라시 애청자라 이 사연이 그녀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3: 나 우리 애청자라니까 또. 나 되게 잔혹한 현실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애청자라니까 또 언니 누나가 또 이렇게 막 감싸주고 싶네.
4: 근데 이별 여행까지 다녀오셨구나.
3: 근데 아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을까 싶은 커플들이 많아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매듭을 풀 수 없잖아요. 네. 그럴 땐 잠깐 시간과 공백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4: 그렇죠. 네.
3: 확 그 열기가 좀 식어주는 것도 사랑의 온도를 맞추는데 필요한 기간일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언제쯤 끝날까 이 형벌이 이러지 말고 잠깐 선선한 바람을 허락한 시간이니까 네. 그 바람 같이 맞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혹시 지금 기다리는 마음만 한가득 갖고 있다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는

0: 그럴까요?
1: 아 진짜 슬프지만.
0: 왜냐하면 이 모든 거를 차치하고 나에게도 이 사랑이 정답일까라는 생각이 필요한 시간이니까 네. 여자친구에게만 주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는 시간이니까.
1: 어 좋네요. 네,
0: 그 결론이 내려졌는데 기다리고 싶다면 기다리는 거고. 네,
1: 저희 아내도 술 못 남자랑 결혼 못 한다 그래서 제 1년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예.
0: 사기 아니에요?
1: 좋은 얘기 하고 있지.
0: 영원히 끊어야지.
1: 좋은 얘기 하고 있지.
0: 1년 걸랑 끊고 지금.
1: 내 얘기 하고 다시 말했으니까.
0: 다시 지금 예. 막 들이부는.
1: 네, 그녀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지금 그대로는 이어갈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0: 예. 또 형으로서 할 수 있는 예. 조언이기도 하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아, 힘내십시오. 예.
0: 그래요. 문준식 씨도 계속 끊는 방향을 모색해봐요.
1: 저희 부킹에서 노준 그날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0: 1544님 신청하신 더원의 아이두 들으시고요.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베스트.
1: 지금까지 이런 편지는 없었다.
2: 아, 귀여워. 자,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입니다.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연만 소개합니다.
3: 사연이 나간 뒤엔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입니다. 발표할까요?
3: 8월 31일 월요일에 소개됐죠. 대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그분들만의 리그!
3: 자, 우리 사연자분 축하드립니다.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3: 풍수지리학. 아, 이거 그 사연이다.
2: 기억났습니다.
3: 네, 사연자분이 풍수지리학을 배우다가 생긴 에피소드였어요.
2: 근데 여기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세요.
3: 저 그래서 문천식 씨 30년 후 모습이다. 감히 짐작컨대. 언행 불일치. 표리부동.
2: 아니, 저는 이미지 없어요? 아, 왜, 진짜. 아, 정말.
3: 저는 이미지 없어요가 뭐야.
2: 아, 너무하시네.
3: 아니, 여러분 들어보시면 네. 지금껏 누적된 지라시에서의 문천식 씨의 네. 어떤 행보와 굉장히, 예, 겹칠 겁니다.
2: 한번 들어보죠. 예. 네,
3: 갈게요. 가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2: 네.
3: 어느 날 텔레비전을 켰는데 풍수학자가 출연하셨더라고요. 진 막대기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수맥이 흐르는 곳을 찾아주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심지어 흉가에서 막대기가 뒤로 확 돌아가기도 했는데 풍수학 지리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 예, 누구나 수맥봉을 들고 수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어머 세상에, 너무 혹하는 말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풍수지리학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침 평생교육원에서 풍수지리 수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간은 8주였고 수업은 주 1회였어요. 드디어 수업 첫날 강의실 모여있는 회원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지 뭐예요. 아니 모든 회원이 80대 할아버지셨어요. 당시 제가 42이었거든. 근데 이분들과는 나이대가 안 맞아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려는데 옆자리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5: 아직 젊은데.
3: 아, 네.
5: 부모님 몇 자리 보러 왔나?
3: 아니요, 그냥 공부하러 왔어요.
5: 나는 내 몇 자리를 보러 왔어.
3: 어머나, 예.
5: 그런데 한편으론 말이야. 그 인생사 공수래 공수건데 죽어서 이런 몇 자리가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이제 취소를 하려고 했어요.
3: 아, 네.
5: 근데 이게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냥 왔어. 풍수지리 뭐 몇 자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인 것을.
3: 그러면서 할아버진 홍삼팩을 하나 뜯으셨어요.
5: 오래 살아서 뭐하나. 나이가 드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네. 아이고 이런. 이 홍삼팩 뒤에 뭐라고 써있나 좀 봐줘요.
3: 네? 아, 6년근 홍삼 농축에 이렇게 써있네.
5: 아,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글씨도 못 보고. 그거 말고 저 설탕 들었는가 성분을 좀 봐요.
3: 설탕이요?
5: 당기 몸에 안 좋아. 아, 이거 내가 저 제로 슈가라 그래가지고 산 거야.
3: 아,
5: 아 뭐래?
3: 네.
5: 아?
3: 설탕은 없고 이게 꿀이 좀 들었네요.
5: 무슨 꿀이 들었어? 토종 꿀인가?
3: 아니 사양벌 꿀? 이렇게 돼 있네.
5: 그렇구만. 아 사양벌 꿀인 게 좀 아쉽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갈 때가 다 됐어.
3: 아유 왜 그런 말씀?
5: 근데 몇 포까지 먹어도 된대?
3: 1일 1회 1포라고 써있네요.
5: 아, 한 번만 먹어야 되는구만. 아쉽네.
3: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이 말하고 행동이 좀 다르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강사님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전 결국 나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자리에 눌러앉아 강의를 듣게 됐죠. 강사님은 요즘 풍수지리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가짜들이 많은데 여러분만큼은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칠판에 혈이라고 큰 점을 찍고 그 점을 중심으로 물줄기와 산을 막 겹겹이 그려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5: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죽어서 좋은 자리에 묻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나는 풍수지리 같은 건 안 배우려고 했는데. 저 강사님 그런데요. 그 그림을 필기를 해야 될까요?
3: 아, 아닙니다. 교재에도 이미 있는 그림입니다.
5: 아, 그렇구만요. 예, 예. 아이고. 나는 이런 공부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강사님, 그러면 그 가운데 혈은 그 빨간 펜으로다가 표시를

0: 하는 게 좋을까요?
1: 몇자리 공부해봐야 다 필요 없다는 할아버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셨고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수업이 끝나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0: 입안에서 그 총무를 뽑는다고 하던데.
1: 아, 예? 아,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저는 계산도 느리고요. 그런 거 맞는 거 저는 싫어해요.
0: 아니, 아니, 나를 총무로 추천해달라고.
1: 예?
0: 내가 뭐 감투를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뭐, 저, 봉사라고 할까? 그런 어떤 기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 아줌마가 저 나를 총무로 추천한다고 해서, 그 여러분 저 보세요. 하는 수 없이 내가 총무를 할까 합니다.
1: 아, 늙어 빠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뭐 총무야.
0: 에, 누구야?
1: 젊은 사람 시켜요. 그 아줌마가 하면 되겠네.
0: 아, 그래요? 하긴 뭐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면 아주머니가 해요.
1: 예? 제가요? 그렇게 저는 어이없게 풍수지리반의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고 모아주신 회비를 들고 난생 처음 찻집에도 따라가 봤어요. 어르신들만 계셔서 그런가 대화의 주제는 명당, 수의, 이장, 파묘, 후손 뭐 등등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 뿐이었는데 이게 또 듣다 보니 묘하게 빠져들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말을 거셨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0: 죽으면은 돈도 다 필요 없는 거지요. 어차피 빈손으로 갈 텐데.
1: 아, 할아버지는 돈 욕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0: 아이고, 나는 재물 욕심 없어요. 그저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둔 그 작은 산이 하나 있을 뿐. 근데 그 옆으로 이 도로가 나가지고 보상금을 받았네. 그럼 뭘 사야 되나 지금 고민이.
1: 아, 그러세요?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0: 아이, 뭐 얼마 안 돼. 5억 6천인가?
1: 5억이요?
0: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 계좌 까봐야지. 나는 저 이 푼돈에는 뭐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
1: 5억이 푼돈이에요?
0: 아이 무슨 말. 요즘 뭐 어디 돈인가.
1: 와. 아니 재물 욕심 없는 분이 5억이 푼돈이면 와.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죠. 할아버지 보상받은 땅이 어디예요?
0: 왜 좋은 땅이 필요한가?
1: 아니 예, 구경이라도 뭐. 예.
0: 보상받은 땅 주변은 벌써 값이 다 올랐고. 내가 좋은 땅을 하나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볼 거야.
1: 그래서 저는 그 5억 할아버지랑 몇몇 회원분과 같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보러 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아주 넓은 논밭이었어요. 여기서 내릴까요?
0: 내리지 마.
1: 왜요?
0: 여럿이 내려서 땅을 둘러보는 순간 그 주인 귀에 들어가가지고 땅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 차창으로만 살짝 봐. 무심하게. 아무 관심 없는 척 보라고.
1: 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거의 땅 거간꾼 같은 포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나는 운이 좋았지 뭐 땅 욕심은 없어요. 여기가 행정수도가 들어오는 주변이야.
1: 와.
0: 근데 내가 또 여기 원주민이라 이 주변 땅이 다 내 거지.
1: 대박. 아, 진짜요?
0: 그렇지만 나는 땅 욕심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다만 지금 이 논밭이 그 알박기 땅이거든.
1: 알박기 땅?
0: 내가 사고 싶은데 이거를 그 주인이 알면 땅 주인이 땅값 올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내색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게 땅 주인들만의 어떤 리그라는 거 뭐야.
1: 근데 땅 욕심 없다 그러셨잖아요.
0: 어차피 인생이 공수래 공수건데 알박기 같은 걸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
1: 아니 이 세상 것에 욕심이 없으시다면서요.
0: 없지 그냥 운이 좋았어. 아 저거 내가 사야 되는데 저 씨.
1: 욕심 없으시다고.
0: 아 뭐가
1: 사고 싶으세요?
0: 아니 봐서 되면 내가 해야지. 남 주면 써라. 누가 사도 살 건 내가 해야지.
1: 순간적으로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땅 부자 아빠를 둔 자식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땅 욕심이 없는데 땅 부자야. 물론 저는 돈이 없어 그 땅을 그때나 지금이나 살 수 없죠. 근데 가끔 그 할아버진 결국 그 땅 사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지네요. 할아버지 요즘도 욕심 없이 땅 보러 다니세요? 그때 뵙게 돼서 많이 즐거웠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죠? 겹치죠?
2: 정선 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1: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아유, 나는 제로 슈가밖에 안

0: 건강 엄청 챙기시네.
1: 누나, 아, 나는 그냥 짧고 굵게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네. 근데 뭐 먹니? 홍삼이요.
0: 자주 먹죠, 저도. 네. 저는 원래 이게 딱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자면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자 이런 겁니다.
1: 간판 좋아요. 간판 잘 달았어. 네.
0: 4313님도 네. 할아버님 100세까지 거뜬하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
0: 역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 알죠? 늙으면 죽어야지. 죽으면 소용없다.
1: 근데 이게 약간 물음표 같아. 문장에 물음표는 없고 의문문은 아니지만 네. 그 듣고 있는 사람에게 아, 부정적인 어떤 리액션을 기대하는 거죠. 아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0: 아, 그렇겠네.
1: 아, 죽긴 왜 죽어? 왜 그래? 뭐, 엄마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0: 맞네. 리액션을 강요하는 질문이네.
1: 그죠. 약간 네. 그런 옆구리 찌르는 아, 구성이 느껴집니다요.
0: 그러네요. 9098님. 사연자분이랑 비슷한 분이에요. 배우러 가셨대요. 문화센터에 포토샵 배우러 갔는데 다 어르신인 거예요. 어르신들의 만장일치 총무가 됐습니다. 아, 저는 그때 35살이었고요. 그렇게 밥도 다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아무튼 어르신들이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1: 근데 이게 처음에 조금 뭐 좀 피곤하기도 할 것 같고 어르신들이니까 지레 좀 겁을 먹잖아요. 네. 어렵고. 근데 한번 겪고 나잖아. 그러면 내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진다요. 내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할 때 어르신들처럼 굉장히 또 자기 주관이 확고하신 분 좀 드물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어디 가서도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게 뭐 어렵지 않죠.
1: 그렇죠, 여러분 고령화 시대입니다. 네. MG 여러분.
0: 맞아요.
1: 예, 네,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이게 경쟁력이 될 수도 있어요.
0: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1: 그럼요. 네. 자, 사연 나갔으니까
0: 퀴즈 드릴게요.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1: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0: 사연자는 이것을 배우러 갔다가 어르신들을 만났죠. 땅의 지형이나 방위 등 환경적인 요소를 인간의 길흉화복과 연관지어 좋은 터를 구하는 이론. 이건 무엇일까요?
1: 1번 풍수지리, 2번 어부지리, 3번 노고지리.
0: 아, 너무 심하네.
1: 라임 쩐다.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맞춰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동방신기의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도 이게 최선이었어요. 네. 풍선.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의 나루쌀
2: 겹밥에도
3: 당진의 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의 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기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5: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주간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사연자가 어르신들과 배운 것. 정답은요?
2: 1번 풍수지리였습니다.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뉴스까지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을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 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0: 사람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2: 친구처럼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 맵 대리. 티 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5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는데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와 장남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린 두 자녀가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한 셈입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서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해드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우리나라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실종 한국인 수색 구조 재개 여부를 네팔 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은 수색과 구조와 함께 복구, 재건 지원 방향을 네팔 정부와 국제기구 등과 협의할 예정이며 전체 8명으로 구성돼 44명인 일진보다 제한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네팔 중북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친 대홍수로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실종된 가운데 네팔은 수색 구조와 함께 복구, 재건으로 대응의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29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시간 11일 알자지라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콩고 남키부주 정부는 하루 전 북가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학교 두 곳으로 번지면서 지금까지 학생 등 2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서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본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은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 소속 심사위원단이 비평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작품을 주는 상으로 이 감독은 지난 2002년에도 오아시스로 같은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미묘한 힘의 역학관계를 다층적으로 풀어내면서 완벽한 리듬과 절제된 서사가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국제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11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은 전장보다 3.02달러, 2.81% 내린 배럴당 104.6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

0: 이야기로 맑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5시 뉴스 마칩니다.
1: 52살에 공학박사 학위를 딴 공근식입니다. 과학밖에 모르는 빡빡한 유학생 생활은 삭막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주말에 발레나 음악회, 오페라 구경을 갔는데 학생은 입장료가 반값이라 더 좋았습니다. 음악의 음자도 모르던 저였지만 연주를 듣고 밤거리를 산책해 돌아올 때 마음이 편안했고 생각도 차분히 정리됐습니다. 바쁘고 고될수록 숨쉴 구멍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정사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오늘 3, 4부는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 지라시 에라떼 백일장 함께하는 날이죠.
0: 네, 오늘 백일장 함께해 주실 분 목소리만 들어도 추억의 한 페이지가 스르르 펼쳐지는 분이죠.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함께할게요.
1: 이세준 씨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백일장 소개 함께하고요. 추억담도 나누어 볼 겁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0: 이분이 옆에 앉아 계시면 늘 든든합니다. 노래는 노래, 기타면 기타, 에피소드 많으시고 꽁트 연기까지 되는 많은 게스트입니다. 유리상자 이세준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유리상자 이세준입니다. 네.
2: 자, 우리 문자가 또 이세준 씨 앞으로 하나 도착했어요. 321호님이
0: 옛날에 저 중학교 때 유리상자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은정이. 세준 오빠 팬이었죠.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이름을 세준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생각이 나네요. 잘 살고 있는 은정아, 혹시 지라시 들으면 대답해라.
2: 이런 사연이 꽤 있잖아요, 이세준 씨.
1: 실제로 아들 이름을 세준, 이세준이라고 지은 분도 계세요.
2: 우와. 진짜?
1: 한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들 이름 짓는데 그거 그대로 해도 돼요? 아니, 해도 되긴 되는데 괜찮을까?
2: 어떤 새, 어떤 준이에요?
1: 저 세상 새 준걸준.
2: 준걸준?
1: 예.
2: 오, 세상에 뭔가 이렇게 딱.
1: 준거라고?
2: 예. 옛다. 영어 이름 옛다예요?
1: 준걸 도로줘 이러면서.
0: 아, 이세준 씨는 노래를 줬으니까.
1: 세준걸?
2: 회수, 회수.
1: 아. 세준걸? 세주고 건물주대라.
2: 아니, 세상에 아, 우리한테 주면 좋지. 네. 너무 좋지.
1: 준걸이 뭔가 이렇게.
2: 뛰어나다, 빼어나다. 네,
1: 빼어난.
0: 아, 그런 거군요. 예. 네.
1: 준걸로 받은 걸.
0: 아, 재밌다. 아, 근데 영예로운 얘기네요, 그죠? 내 아, 팬이 맞아. 자녀 이름을 나처럼 짓겠다.
2: 아, 예, 그 이세준 씨가 또 상징하는, 그 이세준 씨를 떠올리면 이미지가 굉장히 착실하게 네. 뭔가 잘 자라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네, 그렇게 네. 많이 써보셨죠.
0: 또 형님이 경력이 오래되시잖아요.
1: 네.
0: 신인 때는 하갈 1000개 뭐 이런 것도 받으셨어요?
1: 저 많이 받았죠.
0: 오,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예전에 한번 지금도 후회되는 게 있는데 네네. 공연 게스트를 갔는데 대학로에 게스트인 저희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인데 종이학을 이만큼 접어왔는데 그걸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고등학생이 이거 접을 시간이 어딨어요. 공부하셔야지. 저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완전 티처럼.
0: 그래, 그냥. 네.
1: 그때는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2: 근데 또 그런 까칠하면, 어, 저 오빠 뭐야. 뭐 이랬을 수 있어.
1: 아, 그랬을 수도 있어.
2: 소녀 때는 가진 이유를 갖다 붙여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갖다 붙여.
1: 근데 나중에 네. 그런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걸 보면서 네. 너무 꼴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내가 저랬지. 아, 왜 그랬을까, 막.
2: 에이, 돌이켜보면은 창피하지 않은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1: 성의, 청춘
2: 때. 아, 그럼요.
1: 왜 그렇게 살았나 몰라.
2: 근데 가수들은 한 번쯤 그렇게 또 약간의 겉멋? 그런데 도취되어 있던 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팬들이 또 그렇게 왕자님으로 만들어주시잖아요.
1: 눈뜨기도 하고 네. 또 그게 그분을 진정으로 위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진짜 티적인 사고방식이었지. 고마운 건 지금 충분히 고마워하고 아우 시간도 없을 텐데 이것까지 하느라고
2: 맞아, 맞아.
1: 너무 어떻게 막 이러고 나서 이제 네. 조근조근 얘기를 해도 좋은 건데 아니 지금 어? 고등학생이 종이학이 웬만해
2: 좋은 어떤 영향력을 줬을 거예요. 더 접어 이런 거보단 낫잖아. 네. 부족해.
1: 천말에 갖고 되네. 장난해. 이게 누구 거에 붙이니?
2: 이거보단 낫잖아.
1: 날겠니? 이거
2: 오빠 덕분에 대학 갔어요. 하갈 접기 끊고 뭐 아, 이럴 수 있잖아요. 진짜.
1: 그랬으면 좋겠네.
0: 자, 이세준 씨와 함께하는 지라시 라떼 백일장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를 써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2: 네. 소개되시면 기본 선물로 외식 상품권 챙겨드리고 장원에 뽑히시면 외식 상품권에 하나 더 얹어요.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0: 네, 지라시 홈페이지 라떼 백일장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여기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2: 자, 그러면 지라시 라떼 백일장 이번 주 주제죠. 문자입니다. 네. 문자에 얽힌 백일장 사연인데 맛보기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0: 문미정님이 몇 년 전 스페인어 학원 다닐 때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방 안에 있어야 될 태블릿 PC가 없는 겁니다. 혹시 학원에 두고 왔나 싶어서 선생님께 얼른 연락을 드렸는데요. 잠시 후 답장 문자가 왔습니다.
1: 교실이랑 사무실을 찾아봤는데 없네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0: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하시는데 아뿔싸 신경 써까지 입력한 순간 버스가 덜컹 하면서 전송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선생님께 간 문자는 딸랑 신경 써 졸지에 선생님께 명령을 했네요.
2: 예.
0: 다음날 선생님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중요한 문자는 흔들리는 버스에서 보내지 말자고요.
2: 맞아 이런 거 있어요. 덜컹 이 순간에
1: 우리 라디오 뭐 보이는 라디오 하거나 옆집 뭐 라디오 방송하다 보면 채팅창 막 올라가잖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1: 그 중에 되게 이제 지긋하시고 실제로 시도 쓰시고 막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네네. 그런 분들이 가끔 문자 끝에 오타를 내는데 그냥 그 모음 오.
2: 아, 오, 그쵸.
1: 나사목 같이 예. 생기네. 예.
2: 그게 약간 손가락 욕 같은.
1: 욕 같아.
0: 아, 진짜 조심해야 돼.
2: 피어슬레다가, 예, 간만 올리고 동그라미 못 붙이고.
1: 그랬는지.
0: 조심해야 돼.
2: 자. 아.
1: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아주.
2: 오타 이슈 얼마나 많이 옵니까?
1: 아이고.
2: 문자 쓰다가.

0: 알고 오타 나가지고 오해받고. 네. 근데 뒤에다가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밑에다 안 붙인 거예요?
1: 옛날이라
0: 어떡해 이러고.
1: 옛날이라 그 정액제라 한 달에 100개까지만 보낼 수 있는데.
0: 아, 딱 100개에서 승역서고가 됐구나.
1: 다음 달까지 못 보내.
0: 그러면 그냥 오해받는 게 낫지. 정액제인데. 아, 가슴 아프다.
2: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0: 아,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각인은 됐겠다. 하하, 이 녀석.
2: 자, 이세준 씨,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요.
1: 아, 이제 가을이, 예, 성큼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가을 노래 가운데 코스모스라는 노래 생각나서 골라봤습니다.
0: 아니, 이 정도로 자기 노래 틀면 우리 티켓 파워 좀 생겼으니까. 예. 예, 이거 콘서트로 진행해도 되지 않아요? 입장권.
2: 콘서트 계속 하고 계세요, 왜?
0: 아니, 예. 여기 지라시에서.
2: 아,
1: 지라시에서 합시다, 한번.
0: 아니, 심현보 씨가 영향을 진짜. 받아가지고. 예. 수줍게 자기 노래를 올리더라고요.
1: 아, 그동안은 현보형은 안 했어요?
0: 며칠 봤어요.
1: 어머.
2: 부끄럽다고 네. 잘 안 드셨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여쭤봤더니 틀어도 될까요?
0: 네. 이세준 씨 경우를 레퍼런스로 제공했죠.
1: 나중에 네. 출연시켜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나오는 김에 내고 한 번씩 틀어 맛이 있어야지.
2: 좋지.
0: 지혜로운 자야.
1: 아, 그 형은 블러드 타입 A.
2: 맞아요.
1: 어. 예. 네. 3A 사이즈.
2: 왕소심.
1: 3A?
0: 네, 네 그 세계 세상세 준걸 준자인데, 네. 그럼.
1: 줄걸 주고 줄 받고 받을 수
2: 그렇지. 네.
1: 받은 걸 준으로 바꿀게요.
0: 이세줄. 이세줄 씨의 추천곡입니다. 네. 이세준 씨의 코스모스 들을까요? 네.

0: 네, 슬슬 라떼 회계장 문자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 양천구에서 한유나님 주신 사연 보겠습니다.
1: 네. 제목, 그렇게 우린 헤어졌다. 때는 2004년 대학교 1학년 새내기 시절. 우리 과는 유난히 남학생이 적었는데요. 그 귀한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남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내기 주제에 무려 자가용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 시절 학생이 자기 차를 몰고 학교에 온다는 건 그냥 그 자체로 꽤 멋져 보이는 일이었죠. 우와, 쟤야? 차 타고 다닌다던가?
2: 어머, 맞는 것 같아. 진짜 굉장하다.
1: 우와, 아빠 차 아니고 자기 차 맞는 거겠지? 대박이다.
2: 맞아, 맞아.
1: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말수가 참 적었어요. MT를 가도 3355 모이는 작은 술자리에서도 조용히 앉아만 있다가 필요한 말만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었죠. 그러니 더 신비로워 보였고 여자 동기들도 쉽게 다가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 남자애가 글쎄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행하던 메신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0: 오늘 수업 어땠어?
2: 아, 완전 졸았지 뭐. 너는?
0: 나도. 그 교수님 수업 완전 졸려. 아, 내일 학교 올 때 연락해.
1: 이렇게 별거 다니 몇 마디에도 괜히 설레던 20살. 그렇게 하루하루 가까워지던 우리는 결국 같은 과 공식 커플 CC가 됐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차가 있다 보니 함께 학교를 오가며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0: 아, 차 다 왔다. 내려.
2: 고마워, 천식아. 이따 끝나고 같이 가는 거지?
0: 어, 그래. 내가 먼저 끝날 것 같으니까 앞에서 기다릴게.
1: 스윗한 그의 모습에 저는 매일매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차가 있으니까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그의 차를 얻어 타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제 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2: 아, 맞다. 나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 시내로 데리러 올 거지?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잠깐 만나자.
0: 어, 몇 시쯤?
2: 글쎄, 아직 모르겠는데 내가 끝나고 연락할게.
1: 밤 11시든 12시든 제가 어디에 있던 남자친구는 데리러 왔어요. 저는 그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무지무지무지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사랑에도 운행시간이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사귄 지 100일쯤 됐던 11월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0: 야,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내가 뭐 네 운전 기사냐? 기사냐? 기사냐? 기사냐?
1: 강렬하죠? 이렇게 짧고 강렬한 한마디와 함께 제 첫사랑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요, 그 시절에 미숙했던 저는 누군가의 배려를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살의 그 친구에게 늦게라도 전하고 싶어요.
2: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고 성숙하지 못했어. 나 데리러 와준 거 진짜 고마웠어.
0: 에휴, 그럴 수 있어요.
1: 어리니까.
0: 네, 어리니까.
1: 에, 커서도 이러면 큰일 나지.
2: 이게 이제 이럴 때 많이 쓰는 명언이 있죠.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0: 맞아요.
1: 그게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느 사람이 되게 순내보적으로 잘 퍼주고 막 또 뭔가 섬겨주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 같아. 총량이 있는 것 같아.
2: 남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보통의 남자들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한 50 정도, 평균 그 정도 해준다 쳐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80을 해주면 되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80을 해주다가 어느덧 그게 한 65 정도로 내려왔어. 그러면 그래도 50보다는 여전히 15가 높은 건데 일단 기준이 80에 대해 있어서 15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서운해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소홀해하고 너는 여자를 아낄 줄 몰라.
0: 그쵸.
2: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가 한 30부터 시작하는 게 현명한 거냐.
1: 수치가 이마빵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0: 딜레마죠, 딜레마. 저도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해놓고 후배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전력 투구하지 마. 어깨 나간다.
1: 나갔어요. 이현식 씨는 지금 헐랭이야.
0: 결혼하자마자 오른팔 빠져가지고.

0: 미안 이런 마음으로.
1: 아니 예. 근데 그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그동안 천식 씨가 여기 맨날 연기할 때마다 막 술 취한 아저씨나 뭐든
2: 맞아
1: 이런 것만 하다가 스윗하죠. 약간 심쿵. 예.
0: 아 진짜
1: 오, 네. 어울리는데?
3: 그러니까
0: 되게 점수가
3: 나 착한 거 잘한 내가 누나가 하도 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는 거 아니에요?
0: 이상하니까
1: 지금 문천식 같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만들어.
0: 왜냐면 문천식 씨가 그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도 제가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매일 같이 진짜를 만나니까 네. 갑자기 잘 들어갔어. 오, 막 진짜 기름이 가득 찬 소고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
3: 그렇게 해주는 건 이제 우리 딸밖에 없으니까 제가.
1: 근데 괜찮았어요. 진짜.
3: 다행입니다.
0: 그럼 그렇게 어깨 빠지게 노력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잘 들어갔어? 오빠가 지금 갈게.
1: 딸을 볼 때마다 내 어깨를 갈아 넣어서 탄생시킨
0: 존재 왼쪽 어깨는 딸, 오른쪽 어깨는 아들.
3: 그렇지. 웃기다. 노래 한 곡 들까요?
0: 윤하의 노래입니다. 기다리다.
1: 이름을 어깨라고 지금.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춤.

0: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영광을 달리고 음악과 캠핑의 낭만까지 이번 가을 문경 영광에서 제대로 놀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가을 영광을 따라 달리는 특별한 러닝 영광 다이나믹 리버런에 도전하세요. 참가 접수는 9월 13일까지 세계 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캠프와 업사이클링 체험, 다이나믹 듀오와 마이티 마우스가 함께하는 영광 뮤직페스타까지 올가을 가장 다이나믹한 주말 문경 영광체육공원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그동안 워낙 무더운 여름이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들자마자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 듯합니다. 평소에 두 배 이상 교통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충청권 보면 논산 천안고속도로가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부터 천안분기점까지 여기서만 30km가 꽉 막혀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진입해도 서울 쪽으로 청주부터 청주휴게소까지 다시 밀리고 도심 들어서도 안성과 수원, 달래내 부근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화성휴게소까지 31km 특히 어렵게 지나고요.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 강원도는 매우 수월합니다. 박소영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이번 백일장 주제죠. 문자로 온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서울 홍제동에서 김경희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제목, 남편의 첫 문자. 남편은 참 보수적인 사람이다. 성격은 불같고 말투까지 거칠어서 남편 말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았다. 그래도 나는 괜한 불씨로 싸움을 만들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말을 아끼며 조심했다. 그런데 내가 사고로 양쪽 고막 수술을 받은 뒤 우리 부부의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수술 후에는 예전만큼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졌는데.
2: 아, 이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아유, 답답해 죽겠네. 아유.
1: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조금만 천천히 조곤조곤만 말해주면 될 일인데 남편은 늘 짜증부터 냈다. 나는 그마저도 속으로 삼켰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간 날이었다. 한동안 자동차 용품 앞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는지 도통 움직일 생각을 안 하기에 지루해져서 말했다.
3: 여보, 나 지하 식품 매장에 좀 가 있을게요. 볼일 다 보면 그리 와요.
2: 알았어.
1: 주말이라 백화점 지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끄러운 음악에 사람들 말소리까지 섞여 아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씩씩거리며 나타났다.
2: 아휴, 당신 저 핸드폰 왜 안 받아?
3: 응? 전화 온 줄 몰랐는데. 아유. 전화했었어요?
2: 아니, 핸드폰을 폼으로 들고 다녀? 어? 전화도 안 받을 거면 그거 왜 들고 다녀?
3: 아, 내가 지하에 가 있는다고 했잖아요. 아, 여기 좀 봐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못 받을 수도 있지. 아니, 그렇게 급하면 문자라도 하던가.

0: 아니 내가 문자를 보낼 줄 모르잖아.
1: 아 그거 어렵지도 않은데 배우면 금방 해요.
0: 아이고 됐어. 아이 참.
2: 남편은 불리하다 싶으면 늘 됐어로 마무리한다. 그렇게 화가 나서 씩씩대며 혼자 가버리더니 저녁때가 돼서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 나는 때 되면 들어오겠지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다.
3: 여보, 나 지금 들어가요.
2: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3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이 처음으로 쓴 문자. 거기다 들어본 적 없는 존댓말. 얼른 답장을 했다.
1: 네, 알았어요.
2: 잠시 후 남편은 세상 멋쩍은 얼굴로 말한다.
3: 문자 봤지? 내가 그 저 얼마 힘들게 배웠는지 알아?
1: 아, 너무 잘했어요. 아주 잘 배웠네.
2: 그날부터 문자에 재미 들린 남편은
3: 나 퇴근 중 필요한 거 말해요.
1: 두부 한모 사오세요.
3: 냉.
2: 다음 날부터는 전화로 해도 될 말을 문자로 했다.
3: 오늘 저녁 약속 밥 먹고 들어갑니다.
2: 그리고 가장 놀라운 문자는 자존심 강한 남편이 내 얼굴을 보고는 죽어도 못하던 그 말.
3: 아까는 미안했어요.
2: 별것 아닌 그 문자를 한참이나 바라봤다. 평생 남편에게 듣기 어려울 것 같았던 그 말. 말로는 쑥스러워 못하던 그 말을 대신해준 고마운 문자다.
4: 어 뭉클해요. 아, 감동이에요. 이거 진짜 약간 네. 심쿵 포인트가 그 남편분이 막 성을 내고 가셨는데 뒤에 문자를 한참 배워가지고 첫 문자 딱 주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 왜 감정 표현 서툰 아버님들 계시잖아요. 네. 딱 그런 경우.
5: 아. 얼마나 노력을 하신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아니면 하다가 때려쳐. 아야야야.
6: 맞아 맞아.
5: 아 해볼까 하다가. 아야야야. 네. 이러다 근데 이 끝까지 버텨내셨다는 건 아, 그렇죠. 마음속에 항상 이만한 마음을 품고 계셨는데 그걸 꺼낼 줄을 몰랐던 건데 아, 통로가 하나 생긴 거죠.
6: 그러네. 진짜 문자를 그 한글 깨우치듯이 터들고 하신 거잖아요. 이제 아버님. 그죠?
4: 난 어렸을 때는 그 아저씨들이 네. 자꾸 슬퍼도 화를 내고 뭐 막 안타까워도 화를 내고 냅다 화를 내서 나 그게 너무 싫었는데
5: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네. 미안해도 화를 내. 할 말이 없으니까.
4: 그러니까 아들들이 특히 엄마한테 엄마 왜 그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5: 아, 그 왜 무슨 얘기야 거기까지 와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6: 잘한다. 세수형 해봤네. 세수형 해봤네.
4: 아니 잠깐만 반듯한 이미지와 다른 양반일세.
5: 아, 연기
4: 승질을 맛있게 내네.
5: 심취해가지고.
4: 아니 근데 진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다른 마음들. 네. 제가 문천식 씨랑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진짜로. 아 얘는 왜 화를 내지? 착한 애인데 왜 안타까운 사연마다 목요일마다 승질을 내지?
6: 목요일에 도네이션 코너에
4: 집어 던지고 막.
6: 안타까운 아이들 소식이면 아 어떻게 하면 될 것을. 네. 아 뭐 이런 일이 다 이렇게 되니까.
4: 난 그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다른 감정의 보따리를 네. 풀지 모르는 거야.
5: 물꼬가 필요해요.
6: 그렇죠.
4: 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우리 이 아버님도
6: 마찬가지예요.
4: 이 아내분이 이제 잘 안 들린다는 걸 알고 내가 좀 그 발끈한 성질을 못 참았던 스스로에게 지금 화가 나고 아내에게 미안한 거구나.
5: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말 안 해봤기 때문에 진짜 힘든데
6: 어색한 거야.
5: 문자는 처음이잖아.
4: 아, 맞아.
5: 예, 근데
4: 솔직할 수 있지.
5: 백지장이야.
6: 돼지, 돼지, 돼지.
5: 네. 되지?
4: 아, 네. 되죠. 된다고. 인양반도 네. 사과할 때 그 아내에게 문자로 사과하거든요.
5: 천식씨도? 네.
4: 그 옆에서 이렇게 옹송구리고 문자로 뭘 찍어.
6: 당당했었거든요, 당당하게.
4: 아니야, 아니야.
5: 뒷모습만 어깨가,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
4: 옥수수 한 자루처럼 옹송구려가지고.
6: 왜 저래.
4: 이렇게.
6: 정말.
4: 보이더라고. 문자로는 솔직하구나, 다들.
5: 지금 네, 아버님. 수염도 났대더라고.
6: 이제 아버님 사과도 잘 하시는데, 아버님 최고는 화 안 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4: 반사.
6: 네. 참사. 네, 노래 틀어줘요, 그러면.
4: 네. 네, 익스트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More than words.

0: 네, 지라시 라떼 백일장 문자를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 볼까요?
1: 자, 문자로 9805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2: 제목 서툰 문자. 나이 예순을 넘기고 머리카락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도 엄마라는 말은 부르기만 하면 눈시울이 먼저 뜨거워집니다. 저희 엄마는요 평생 글을 읽고 쓸 줄 모르셨어요. 실순을 한참 넘기셨을 무렵 까막눈으로 살아온 세월이 서럽다며 동네 야학에서 느지막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죠.
3: 에이구, 나도 이제 글 좀 배워볼란다. 내 이름 석자라도 내 손으로 써보고 죽어야지.
2: 마디마디 긁어진 손에 몽당 연필을 꾹 치고 돋보기 안경 너머로 기억, 니은을 꾹꾹 눌러 쓰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와서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낯 익으면서도 낯선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순간 내가 잘못 봤나 싶었죠. 전화를 거신 것도 아니고 엄마에게 문자가 오다니.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다 틀린 짧은 문장 하나가 화면에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3: 집에 언제 오냐? 만난 거 해주게.
2: 어?
3: 아이고, 이 진또 잘못 눌렀네. 이 잠깐만, 이거 지우는 게 뭐였지? 아유.

0: 아유 복잡해.
1: 눌렀다가 지우고 또 눌렀다가 다시 고치고 그 짧은 한 줄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딸내미 오면 먹일 생각에 장을 보시고 쌀도 씻고 대문 밖을 몇 번이나 내다보셨을 엄마의 마음이 그 한 문장에 빽빽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0: 아이고 왔냐? 저기 내가 문자 보냈는데 잘 갔냐?
2: 응 엄마. 예. 문자 잘 왔어. 어떻게 보냈어?
0: 아이고 내가 그거 하나 보내느라고 얼마나 애 먹었는지 아냐? 어? 야 그래도 글자가 가긴 가더라. 응. 야 어여 와서 밥부터 먹어. 응.
1: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저도 할머니 소리를 들을 만큼 나이가 들었고 엄마는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삶이 고되고 외로울 때면 가끔 그날의 문장이 생각나요. 집에 언제 오냐, 만난 거 해주게. 엄마가 제게 처음으로 보내주셨던 문자. 세상 그 어떤 눈부신 시보다 아름답고 그 어떤 품보다 포근했던 엄마의 서툰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하늘에서는 글씨 공부 원 없이 하면서 평안히 지내고 계신 거죠? 이제는 돋보기 안경 없이도 글자 아주 잘 보이죠?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엄마 두 손 꼭 잡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2: 엄마 나 왔어. 엄마가 해준 밥 먹으러 집에 왔어.
3: 또 온다 또 온다 정선 씨 또 온다.
2: 아 세상에.
3: 아니 뭐야 참을 오냐고 그냥 어? 아 울라고 방송하냐고. 아 정말 목요일 놀고 돌도 울고. 아이고 자
2: 지금은 울보시대.
3: 아. 아니 요즘은 장건샘 밥을 본인이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울어? 아이고.
2: 아니
0: 엄마가 나 만나서 또 법회 달라고 그러고.
3: 아니 감동으로 갈 거면 좀 가라고.
0: 개그맨이라.
3: 들이치지 말고 누나 좀.
0: 그게 안 돼.
3: 아니 그게 안 돼. 안 돼.
0: 아니 생각해 봐요. 네. 그게 어 마지막 문장이. 네.
3: 그러니까.
0: 어 너무.
3: 세 주에 너무 슬프게 잘했어. 아이.
2: 아니 나는.
0: 아 마지막 문장이.
2: 나 이거 읽는데 저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네. 문자를 못 가르쳐드렸어요 끝까지.
3: 아 그래요, 언니.
2: 그게 너무
0: 문자를 안 하세요.
3: 형이 좀 시간 냈으면 되는데 한 며칠 시간 내면 되는데.
2: 그러니까 이제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분명히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3: 그렇죠. 가르쳐드리면 되는데.
2: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문자가 한 통도 없어요.
3: 아, 네. 너무 슬프다.
0: 지금 저기 필기 앱 다운 받으면. 저희 엄마
2: 필기도 필요 없어요. 요즘 그 마이크 예. 표시 누르면
0: 말로 맞아요.
2: 맞춤법. 어. 기가 막혀.
3: 예, 다 돼, 말로 하면 돼.
0: 띄어쓰기까지 다.
3: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드리면 되는데.
0: 어쨌든, 어우, 막, 엄마랑 티걱티걱하고 싸우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던 그 일상 모두가 추억이 돼버릴 날이 오잖아요.
3: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엄마랑 진짜 성향이 비슷해서 많이 싸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신장을 보잖아요, 신발장을. 네. 근데 갑자기, 그 신발장만 남겠지? 신발들만 남겠지? 아. 그리고 옷방을 보면 저 옷만 남겠지? 싶을 땐 아유. 그때는 이제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맞아. 사람처럼 부랴부랴 급하게 잘해드리고 막 이러거든.
2: 아주 급하게.
0: 어, 급하게.
2: 근데 그래. 또 금방 까먹지.
0: 아, 돌아서면 잊어버려. 안 맞아. 하여튼 안 맞아.
3: 참나.
0: 네, 어우, 엄마 나왔어. 엄마가 해준 밥 먹으러 집에 왔어. 이 한 줄이 정말 오늘의 네. 킬포인트였다.
3: 그러게요.
0: 라는 생각을 합니다.
3: 뭉클하네요.
0: 네. 광고 듣는 사이, 아우 저는 울다 웃다 막 몸이 울창해질 것 같아요.
2: 오늘 1등 어떻게 뽑지?
3: 진짜 세 중에 뽑으셔야 되는데 힘들겠네요.
0: 아니 오늘 진짜 너무 다 잘 써주셔서. 자 광고 듣는 사이 어떤 작품에 장원 드릴지 얘기 나눠볼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7: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괜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황해도 강령 지역의 한 어르신이 조개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바지락 가득 넣어 짭조름하게 끓인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사계절 별미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2: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오늘의 장원을 정해봤습니다. 자, 이세준 씨 발표해 주시죠.
3: 자, 지라시 라떼 101장 장원은
4: 장원
3: 서툰 문자의 9805님.
2: 오, 축하합니다. 뭐 다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또
4: 그죠.
2: 재미도 있었는데
4: 수준이 점점 올라가요 이게. 네,
2: 그 마지막에 그 어머니에 관련된 그 모든 어떤 마음들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3: 네, 거기에다가 네. 정선희 씨의 그 눈물의 양이
4: 지원 사격하셨어요 MC가.
3: 한몫했어요.
4: 이분께는 기본 선물 외식상품권 외에도 녹용 홍삼 세트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3: 아니 세상에 네. 선희 씨가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잖아요. 그 눈물이 많은데 어쩜 천식 씨 안 온다고 그렇게 뭐라 그래?
2: 아니 진짜
4: 나보고 굉장히 메말랄 때나 뭐래나.
2: 아니 우는 자를 조롱하니까.
4: 아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냥
2: 제가 잠정적 사패라고.
4: 특별하다. 특별하다.
2: 네. 네. 이분은 참는 거고. 네.
3: 그렇죠. 네.
2: 그렇죠. 참죠. 팁 보면 다 비슷하다.
3: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진지
2: 엉망으로. 유라야 나 오늘 어땠는 줄 아니.
4: 자, 101장 주 다음 주도 문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아, 이 문자가 진짜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 이렇게
4: 그러네.
2: 되니까.
4: 그렇죠.
2: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주제로. 네, 우리 제작진이, 고단수야.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주제를 그렇죠. 선정했어.
3: 그냥 기본적으로 오타 사연들 몇 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4: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맞아. 우리의 생각이 너무 얕았습니다.
3: 제가 다음 주에 오면.
2: 네. 네.
3: 오늘 이 따뜻해진 마음으로 추천곡을 심연보씨 곡으로
4: 우와
3: 해야겠어.
2: 여유인가요?
4: 그리고 이타적인데 형님.
3: 아니 이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갑자기.
2: 이런데 심연보씨가 그냥 자기 노래 들어. 이세준 씨 거를 화답하지 않고.
3: 그 다음에 네. 다시 바꾸면 되죠.
2: 네. 2AM에 죽어도 못 보내.
3: 아유, 좀. 네,
2: 끝곡으로 네. 들려드리면서 네. 이세준 씨 보내드릴게요. 감사해요.
3: 감사합니다.
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또 올게요.
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0: 순간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계원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좌시할 수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 문제가 논의될지 묻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심이 이미 명백한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김 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니라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제보자를 공격하고 피해 주주의 목소리에는 침묵하며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며 김승원 검증을 하랬더니 제보자를 검증하고 청탁 의혹을 밝히랬더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잡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강화군 내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2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얼굴과 목 등을 찔렸지만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에는 이상한 말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선박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그제 오후 2시 반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인근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불법 꽃게잡이 중이던 70톤급 목선을 납포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그제와 어제 이틀간 함정 20여 척을 동원해서 불법 조업 집중 단속에 나섰고 한 척을 납포하고 91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간 10일 이스라엘군이 감행한 공습으로 모하메드 압델 살람 아랴주리와 다른 지휘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랴주리는 하마스에서 카뉴니스트 여단 부사령관 등 여러 직책을 맡았으며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계획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 물 위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정도로 인기가 좋죠. 5세기경에 로마인 일부가 이민족의 약탈을 피해서 이곳으로 급하게 이주했습니다. 잠시만 머무르려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자 큰 고행을 시작하기로 하죠. 물 때문에 물컹한 늪지대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바닥에 말뚝을 끊임없이 박아야 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박고

판을 일일이 깔았던 어마어마한 육체노동, 피난민의 숭고한 고난의 결과가 그 세계적인 미항 베네치아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김수영의 뉴스 하이킥.
1: 9월 12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검찰이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한동훈 의원의 SNS는 뜨거운데요. 코로나19 신약 임상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의 청탁 의혹 국민의힘으로도 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고 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현재 속사정은 어떨지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합니다.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0: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 관련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이에 한동훈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돼주기로 한 거냐, 할 일 없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져놓고 물용기 없으니까 경찰 동원하는 거다. 개가 지져도 기차는 날린다라고 얘기했죠. 약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글에 대한 내용 평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부대 말씀부터 듣죠.
2: 일단 격앙 지금 상당히 흥분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만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계속 발언에 이 개, 이빨 이 단어 쓰시고 계시잖아요.
0: 네네. 그러니까
2: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라는 격앙된 표현, 뭐 개소리, 뭐 별의 소리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 격한 표현을 써야지 꼭 내용이 전달되는 것인가라고 떠올려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말이 격해지면 본인이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좀 몰리거나 코너에 몰리거나 이럴 때 말이 격해지는 건데 지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표현을까지 써가면서 법조인이라면 좀 논리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그런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 오빠들 자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자꾸 오빠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또 있고 지금 이빨은 이제 제보자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어제도 그 제보자들 건드리지 마라. 막 제보자를 물면 그 이빨을 뽑아버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0: 네네.
2: 제보자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분을 공익 제보자로 지금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동훈 의원이 또 최혜병 특검 사건 때 그때 공익 제보자에게 몰아세웠던 그 과거를 또 소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좀 약간 캄다운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박상수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좀 그 의견을 좀 전달해 주면 어떨까. 지금은 캄다운 하셔야 된다.
0: 그 공익 제보자 그 얘기는 뒤쪽에서 좀 나눌 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표현이 막 격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조금 강하게 보이고 싸움닭처럼 보이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이러는 거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박상수 변호사 말씀 좀 들어보세요.
1: 개가 지져도 기차는 달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 당모가지
0: 네.
1: 김영삼 전 대통령이 쓰던 말씀이에요. 제가 좀 돌려드리고 싶은 게 얼마나 급하면 우리 헌정사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국회의원 제명을 그런 식으로 수첩에 쓰고 아웃 이렇게 한 다음에 공식 유튜브 방송까지 나가가지고 제명이나 자격정지를 추진하겠다.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저도 바로 페북에 받으면서 한번 해봐라.
0: 네네.
1: 그래 뭐 YH 사건 때 여공들 지원했다는 이유로 우리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국회의원 제명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일어났습니까? 부마항쟁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0: 네.
1: 오빠 독약 사건에 대해서 그걸 세상에 알렸다고 오빠 독약 사건 세상에 알렸으니 국회의원 제명. 그러면 아마 부산의 또 국회의원이기도 하니 제2의 부마항쟁이 일어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당에서도 정치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한동훈 의원은 부산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또 부산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0: 네네.
1: 강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워딩들이라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 워딩과 비교를 해보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사건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는 양당이 좀 다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독약 사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1: 근데 저는 쥐가 네.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으면 독약이에요. 이거 강선필 부대변인도 계속 쥐가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은 게 왜 독약이냐라고 저한테 따져 물으시던데 이번
0: 네네.
1: 주 방송에서 저한테 따져 물었거든요.
0: 네네.
1: 독약 맞아요. 쥐가 치사율이 20%인데 독약이 아니면 뭐가 독약입니까?
2: 근데 그 어떤 차원으로 강성필 부대변인이 말을 한 거냐면 원래 약을 실험할 때는 그 한계치를 어디까지 할 건가 계속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속인 행위가 잘못된 거지 가짜 소리를 제출한 게 잘못된 거지 그 죽었다는 거를 숨긴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받아야 된다고 봅니다만.
0: 제가 말했던 거는 뭐 독약이라고 표현하신 거 그거는 이제 그 회사가 식약처를 속인 것과 관련된 문제고
1: 그러니까 문제가
0: 지시령과 관련된 문제고
1: 생각했으면
0: 아니 그 문제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것은 승약처 승인 청탁 의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의원은 앞서서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0: 협력한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에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까지 공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검찰 내부 문서를 어떻게 입수한 건가? 제보를 통해서라면 그럼 제보한 사람은 어떻게 검찰 내부 문서를 갖고 외부로 유출했는지 이게 이제 의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1: 글쎄요. 국회의원은 원래 세비를 받는 이유가 이러한 제보를 받아서 공익 제보를 받아서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민주당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박계동 의원이 그 문건을 흔들면서 비자금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해서 민주당은 이러한 제보, 공익 제보를 받은 일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정윤회 문건이라고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건 무려 청와대의 문건이었죠.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그 조응천 비서관을 찾아가서 인재 영입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쪽에 친한 기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뭐 전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 악마의 편집이니 뭐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기자도 구하는 거를 한동훈 의원이 구하는 게 뭐가 이상한 거죠? 이러한 문건들에 대해서 다른 매체들에서 더 자세하게 보도하는 매체들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그 기자들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네. 민주당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쪽에 양모 씨나 이런 사람들 변호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검사 출신이 검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초식들을 한번 되돌려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 자, 뭐 양모 씨나 강모 씨나 그쪽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들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뭐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소 계획서는 그분들로부터 네. 나올 수가 없는 자료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나 이쪽에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은 재판부에 넘기는 그 수사 기록에 없는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만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오로지 검찰이 뭐 수사한 다음에 이거를 자 재판부에 이런 것들 다 우리 의견서도 덧붙입니다. 에서 올리는 자료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나왔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지적하는 거는 그 자료의 출처도 문제지만 네. 자료를 왜 취사해서 왜 시나리오를 쓰냐는 거죠. 24년 8월 이 기소 계획서, 24년 9월에는 기소 계획서가 아니라 아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계획서가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뭡니까? 이거 보니까 판례를 보니까 뇌물이 실제 전달됐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나오더라. 그럼 뇌물이 이번에는 전달이 안 된 사건인데 이건 집행유예도 안 나올 거다. 그러면은 이건 위험하다. 오히려 의원 탄압이라는 얘기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네네. 내부에서도 이거 기소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건 쏙 빼고 24년 8월 것만 해서 기소 계획서가 있었는데 왜 구형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24년 12월에 이게 뒤집힙니까? 압력 가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 압력 행사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거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닌가요?
0: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김승원 후보자한테 받은 건가요? 검찰 기소 계획서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당도?
2: 제가 네. 말씀드린 24년 9월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근데 기소계획서는 말씀드렸듯이 김승원 후보자의 자료가 아니라 검찰의 자료입니다.
1: 근데 네. 그 정인의 문건 같은 경우에 보면 청와대 문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언론사들이 더 자세하게 보도하면 그 언론사는 지금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건이 유출이 문제다라고 계속 호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과거에 이러한 문건의 유출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다 뭐다 하면서 심지어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네. 그동안 그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된다는 법률도 만들고 줄기차게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김의겸 의원. 대놓고 제 손에 해병대 수사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대놓고 손에 들고 외쳤어요. 그럼 그 수사 자료 어디서 나왔어요? 그때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 초식을 보니까 아 우리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세게 공격하지 않고 항상 내용 가지고 다퉜거든요.
2: 저희는 근데 또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 내용을 안 보고 출처만 물어보느냐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내용 갖고도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갖고도 지금 일부 우리가 자료를 다 확보하기 전까지 자료를 확보한 측에서 자꾸 뭔가 이걸 왜곡하고 네. 편집하고 짜깁기 해가지고 올리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에 대한 반박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자꾸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저희는 달 얘기도 하고 손가락 얘기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0: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은 이 사건의 이제 제3자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제보를 받은 거다. 이 얘기신 거고.
1: 그렇죠.
0: 제보를 네. 받는 게 맞는 네. 거고. 제보자는 이제

0: 그러면 검찰 내부 문서인데 어떻게 이걸 외부로 유출했는지, 뭐 이거는 그러면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 제보자가 한두 명이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보자를 지금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이 그
0: 네네.
1: 제보자를 지금 뭐 세상에 지금 알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특정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우리 당에서 국정원 출신의 국회의원이요 민주당이 공익제보라고 생각하는 제보자를 이런 식으로 알렸으면 민주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공안 정치한다고 했을 거예요. 박선원 의원 국정원 출신입니다. 진짜 이러한 부분들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0: 네네.
1: 부끄러워하실 줄을 좀 아셔야 된다. 어떻게 국정원 출신 분이 이런 식으로 제보자를 색출해가지고 알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2: 얘기를 이렇게
1: 말씀드렸습니다.
2: 섞어서 하면 안 돼요. 지금 검찰 내부 자료 그 보고서 그거 그 지금 그 제보자라고는 그분 통해서 내온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지금 뭔가 양 씨나 강 씨와 나눈 뭐 대화나 녹취록들 이런 것들 폭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제보자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검찰의 자료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는 박선우 의원이 지적한 그 컨설턴트라는 그분이 지금 사실 양 씨랑 강 씨랑 같이 사업하다가 투자금 회수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6억 달러, 2억 달러 계속 이러다가 돈
0: 네.
2: 달라고 해서 돈못 받으니까 앙심을 품고 쪼르르 가서 그게 자료를 넘기면 그게 공익제보자입니까? 저희는 그 사람이 공익제보자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0: 자,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만약에 공익제보자라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비공개 검찰 자료 그리고 내부 문서를 SNS에 공개한 거는 문제가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노회찬, 강효상 전 의원이 각각 홈페이지나 SNS에 떡값 감사 명단, 그다음에 한미정상 통화 내용 올린 부분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인정받지 못해서 유죄를 받았던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1: 예,
0: 보십니까?
1: 공직자 비밀 누설죄는 누설을 한 사람을 책임을 지웁니다.
0: 네.
1: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설을 뭐 받은 사람을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누설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엇갈린 판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무혐의로 끝난 사안들도 또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국회의원이라는 게왜 존재하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 국회의원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익제보를 왜냐하면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공익제보를 받는 사람으로 주체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앞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의원 쪽 제보자로 검찰 내부자 외에 한 특정 인물을 지금 추가 지목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특히 권성동 전 의원과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인데 브로커 양 씨와의 이성 교제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앙심을 품고 무차별한 제보,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공익 제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공익제보자법 위반이라면서 아까 잠깐 표현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빨 다 뽑겠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거 먼저 박상수 변호사 먼저 말씀하십시오.
1: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정면으로 위반된 사실이고요. 저는 이거를 공개한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라는 게 너무너무 민주당이 정말 그동안 국정원의 그와 같은 공안정국, 국정원의 불법 사찰, 또 국정원 출신들의 그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 이 공익제보자를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국정원 출신 의원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건 신공안정국이다. 민주당이 공안정국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민주주의, 뭐 공안정국을 이런 것들이 전부 민주당이 민주장하는 거고 공안정국을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항상 해왔는데, 야,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민주당이 드디어 기득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안이고 박선우 의원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2: 지금 그거 판단 받아보게 되겠죠.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2: 박선우 의원이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또 아까 드렸습니다만 공익제보자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가 공익제보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법상 뭐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있죠. 공익제보자를 신청할 때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법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공익제보자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의원 이름이 나왔지만 그 최혜병 그 카톡방 관련된 공익제보자가 있을 때그 당시에 그 신원 흘렸던 사람이 신원을 알리도록 했던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었고요. 그 당시 국민의힘이 그 공익제보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제보 조작자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들이 정말 그 공익제보를 했던 사람들을 몰아세웠던 거를 과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갑자기 저희가 볼 때는 공익제보도 아닌 사람을 사람을 이렇게 공익자 보좌라고 하면서 보호하는 듯한 이빨을 뽑아버리는

0: 아, 복마전 같다, 뭐 이런 말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빠졌다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중요한 내용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식약처장에게까지 말할 건 없고 왜 딜레이 되는지만 좀 확인해 달라. 이게 정말 민원적 성격이라는 걸 그걸 드러내는 내용인데 이런 거는 왜 안 공개를 하고 다른 것만 이렇게 뭔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왜 순서를 바꿨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같은 날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날 했던 것까지 지금 막 중간에 섞여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의 공유 상태가 지금 처음에 한동훈 의원이 막 공개를 하실 때 그때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국민들 그 당시에 이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는 대화네라고 바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선입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그 대화의 정말 풀 그거를 전부를 봤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의 인식에는 뭔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이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매우 이건 악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편집하고 한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네네. 이걸 짜깁기를 처음부터 전체를 공개하셨다면 차라리 글쎄요. 이거는 자료 출처 갖고만 얘기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리고 붙이고 했냐는 거죠.
0: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제보라고 하니까 애초에 받을 때서부터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받았는데 한동훈 의원 측에서 이걸 이제 맥락에 맞게 자른 건지 어떻습니까?
2: 야당의 네. 정치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보를 받은 바에 있어서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본인들을 돌아봐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 최 목사가 김건희 씨한테 줬던 가방, 그 경과, 그 내역, 그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르고 가방을 줬다라는 그것만 공개해서 계속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안인데 명태균 녹취 공개할 때 어땠습니까? 저는 계속 정치검찰의 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민주당식 방법이에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던 방식입니다. 명태균 녹취 공개할 때 처음 칠불사 홍매화로 시작해요. 저는 아직도 홍매화부터 떠오릅니다. 근데 칠불사 홍매화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김영선이 해줘라라는 녹취가 나올 때까지 최고위원회까지 열어가면서 하나하나 살라미식으로 이렇게 치고 나왔을 때 저 당시 여당 대변인이었는데 진짜 많이 그 뭐가 나올지 몰라서 매주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뭐 유리한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했어요. 네네. 그게 민주당 야당 정치인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0: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두 분과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오늘도 안전하게 주치자 발견 시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야간에는 주치자로 인한 교통사고 및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나 주차장 등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주치자를 발견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권유해 주세요. 두 번째, 쓰러진 주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신고 시 빠른 출동을 위해 근처의 파란색 신주소 표지판 혹은 인근 상점의 상호를 확인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경찰이 출동하면 주치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인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만약 발견한 주치자의 의식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주치자의 성별,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전달해 주시면 출동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길고 긴 폭염이 끝나자마자 이번 주말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주말 나들이 떠난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고속도로는 평소 토요일에 두 배 이상 정체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강원도는 교통량이 많이 줄었고요. 강원도는 거의 안 밀리는데 충청권, 논산 천안고속도로가 정안휴게소부터 천안분기점까지 25km 구간 하루 종일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청주부터 청주휴게소, 북천안부터 안성구간 포함해 총 50km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부터 용담터널 구간 특히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로도 생중계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박상수 변호사께 이 녹취록 공개된 게 일종의 약간 편집이 돼 있다, 이게 애초에 제보받은 것부터 편집이 돼 있었던 거냐,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 전체 원본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냐, 이 질문을 드렸는데 뭐 말씀하시는 거에는 명확하게 답변은 안 주셨고요. 다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 보면, 그러면 뭐 살라미식으로든 뭐 이렇게 약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집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5: 아니요, 그거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 전략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했던 그 방식이 그대로 지금 민주당이 받고 있는 거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해왔던 공격을 생각을 한다면 네. 적극적으로 뭐 자기들이 억울한 것이 있으면 억울한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때 당시에 가방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뭐 그 가방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녹취가 이루어진 네. 그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방어를 하고 그 설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6: 그 말을 들으면 억울한 게 있으면 그 말을 했어요. 들으면 민주당이 그렇게 그 당시 그걸 비판하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럼 뭐 잘했다는 거네요?
5: 뭐 잘했다는 건 아니죠.
6: 그러면 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때도 그랬으니 이때도 이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4: 그 상황이 서로 이렇게 공방하시면 저희가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럼 다른 상황까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양 씨가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고 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2022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6일 뒤 녹취고요. 이 녹취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호실 출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군장성 등이 거론이 되는데 이 내용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성친 부대부터 하시죠.
6: 그러니까요. 사실 이 녹취 보면은 22년 3월 그 전부터 21년 12월부터 이쪽 인사들, 국힘 인사들 녹취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윤석열 아저씨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윤석열 아저씨의 부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의 보좌관과 식사를 했고, 뭐,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 쪽은 뭔가 부탁하면 이게 빠르다, 진행이 빠르다, 말하는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뭐, 왜 그랬겠습니까? 결국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문제가 없었, 뭐 그냥 묻어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도 하신 것처럼 왜 이런 것들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오빠 계속 하시는데 네. 국민의힘들은요. 국민의힘 뭐 그 지금 거기에는 오빠라는 단어가 없으면 괜찮은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동원된 것 같고 이른바 이 브로커라는 사람에게 상당히 많이 휘둘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이거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물론 국민의힘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이런 사람들 다 보자. 오케이 동의합니다. 근데

0: 이거에 관해서 취사를 해가지고 아까 계속 이, 지금 이건과 관련돼서 문제는 취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쪽에 유리하게 아니면 한쪽에 불리하게 공개하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1: 지금 검증 대상은 김수건 후보자예요.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됐나요?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검증 대상은 김수건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다른 오빠들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 지금 후보자인 김수건 후보자를 지금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다른 오빠들의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은 지금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이 오빠 소리 들으면서 이 오빠 독약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이 행실이 이 행태가 법무부 장관,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가를 우리는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0: 김종원 후보자에게 포커싱 하겠다는 건 100%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왜 국민의힘에 로비했던 것들도 알아야 되느냐. 이 양모 씨라는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정치권에 이 여기저기 다 어떻게 보면 사기치기 위해서 다 로비되고 줄을 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팩트입니까? 왜 그런 것들은 같이 공개 안 하냐는 거를 지적하는 거지 원희룡 후보자도 검증 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1: 아 그러면 특검을 합시다. 정말 저는 특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2: 아까 그러니까 녹취록과 관련돼서도 일부를 빼고 뭐 편집했다 이 논란하고 비슷한데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힘하고 관련된 뭐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뭐 오빠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최재성 전 수석이 거론된 녹취는 이제 공개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을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김승원 후보자만 검증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 왜 그러면 송영길 의원하고 최재성 전 수석은 공개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좀 뭐랄까 비이성적이에요.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해서 뭘 얻습니까? 저는 2019년 조국 사태가 떠올라요. 결국 그래서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시켜서 35일간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저는 그때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게서 비슷한 사안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옹호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오빠들이라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 박상수 변호사님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뭔가 그 유흥저점에서 만난 사람을 뭔가 그런 민원을 들어준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막 공격을 하시는 건데 근데 그 유흥저점에 일했던 분이 사업을 한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펼쳐도 사람이라는 그 팩트 이게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고 국민들께 알려드리면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뭔가 유흥저점 오빠라는 사이 뭐 고양이 필터 키고 사진 찍은 사이 이런 것들은 본질을 흐린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양모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야 되니까 왜 이걸 빼놓고 얘기했냐고 지적하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을 검증 포행의 포커싱은 이 사람 김승원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2: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빠라는 표현이 계속 연일 등장하고 한동훈 의원도 오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약간 초점을 가십거리 또는 불공정 특혜를 보여주는 사안의 본질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어떤 결정이나 이런 데 관여를 했다라는 게 부패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사적인 관계 고리를 아예 논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오빠가 허락하는 논점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오빠가 허락하는 논점만 이야기하자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김성원 후보자가 떳떳했으면요.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단독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모 씨가 그 사건에 휘말렸던 그 곳이 로테이션 바라는 게 그냥 기사로 딱 나오죠. 로테이션 바. 그래서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로테이션 바에 그렇게 자주 가지 않습니다. 로테이션 바에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와 그 식당에 로테이션 바는 포함되지 않아요. 김승원 후보자가 자주 갔겠죠. 김승원 후보자가 자주 가는 카페와 식당이 로테이션 바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이 먼저 그렇게 로테이션 빠르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셨으면 되잖아요.
2: 이 제약회사의 창업자 강 씨가 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 씨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

0: 다수 언급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다. 양 씨가 말하는 오빠들이라는 사람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많다. 또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1: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네. 있어서 포커싱은 진짜 김성원 의원한테 가야 돼요. 네.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아, 너무 왜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으로 실드를 치지? 오빠들이라 그런가 해서 그 여기가 번지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번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산을 하면서 흐리려 하는데 그러면 좋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으면 특검에서 밝히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뭐 민주당도 동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검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일단 우리는 김성원 후보자가 과연 오빠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거기는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2: 자, 특검이라는 건요. 지금 일단 이 김성원 후보자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수사를 받을 때 여당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그 윤석열 정부 때 24년 그때 한창 탈탈탈탈 털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은 원래 여당을 향할 때 뭔가 여당의 후보자가 여당이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것 같을 때 그럴 때 특검을 가는 거니까 그때 윤석열 정부 때 그럼 왜 안 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못 털었잖아요. 기소 못 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오빠 지금 아까 선생님이 한 2분 동안 로테이션 빠라는 단어를 한 5번, 6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본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 그 거기서 만났던 어디서 만났던 그런 사람 말고 어쨌거나 민원 청탁을 통해서 식약처를 통해서 거기에 정말 부당한 매뉴얼을 어겨가면서 뭔가 강요했는가 거기에 불법적인 게 있었는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로테이션파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의 민원을 들어줘? 이쪽으로 가면 또 저희는 뭐 아니 할 말은 없죠. 뭐 그런 사람의 민원을 들어주는 네네. 거는 도의적으로 적절치 않아라고 말하면 거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아마도 생각하실 거니까 아니 판사 출신이 판사가 왜 거기를 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계속 거기에만 포커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본질은 이 그래서 식약처가 부당한 일을 해줬는가 거기에 있는 거고 거기가 없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0: 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이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게 김성훈 후보자하고 양 씨 관계가 조금 더 뭔가 그 관계가 있는 분위기를 묘하게 좀 풍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후보자가 양 씨 집에 간 적이 있는지 단둘이 사진 찍었는지 이걸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내연 관계를 말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또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고 묻는 거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한다고 봐야 돼요?
1: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일에 네. 관여하게 되게 된 그 근간이 되는 사적 관계의 친밀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인 거지 사실 뭐 사생활은 이거는 호사가들이나 할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방송에 나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아니 그럼 뭐 저기 김성원 의원이랑 양모 시간에 오빠 동생 하니까 오빠 동생으로 보자. 그리고 또 제가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양모 씨가 자기의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네. 제네셀 대표인 강모 씨에 대해서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면서요. 그 변호인이 의견서를 그렇게 쓸 때는요. 저도 변호사지만 의뢰인한테 본인한테 대리인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양모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양모 씨가 얘기한 거라고 치면 양모 씨와 강모 씨는 서로 연인이다. 그럼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자, 오빠 여동생, 여동생의 연인.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지만 처남 매부 관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관계 얘기하지 말고 처남 매부관계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남 매부관계 그리고 그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에서 뭐 집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처남 매부관계가 되면은요 이것도 꽤 가까운 관계입니다. 예, 그러면 강모 씨에 대한 관계에서도 네. 이게 뭔 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가까운 관계예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단 하나도 뭐 추측성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김성원 의원이 얘기한 거 양모 씨가 얘기한 거 기반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사적 관계예요. 사적 관계가 공적 관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0: 박상수 변호사님의 논리라면 이거는 호칭 한번 잘못하면 바로 처남 매부가 된다라는 논리인 것 같기도 한데.
1: 아니, 지금 법원에 내는 의견서에 연인 관계라고 했으니까.
2: 지금도 사진 네. 하나 갖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진도 사실 한동훈을 갖고 있으니까 관저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물어보았던 거고.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포커싱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 사진, 단둘이 찍은 사진. 뭔가 집에서 찍은 사진 이게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사적 관계를 공적 관계로 이어갔다. 그 공적 관계를 이어가서 부당한 일이 있었냐는 걸 들여다봐야지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게 공직자로서 할 일이냐? 그게 전달해가지고 식약처를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업체를 압박을 가했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사진 단둘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0: 근데 이게 검찰 수사 기록에 보면 내연 관계 부분이 나오긴 나와요. 이건 근데 또 김성원 후보자하고 양 씨가 아니라 양 씨하고 제3자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뭡니까?
2: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분이 나오고 그분과도 뭐,

0: 관계가 있었고, 근데 양모 씨 또 김, 그 강모 씨는 또 강모 씨는 또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는 또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이 가십, 이게 네.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검찰은 원래 이런 내연관계 이런 것도 수사를 합니까?
2: 이게 얼마나 이 세력들 간의 관계가 공고한가 뭐 이러한 여부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견서도 그런 의견서가 들어가는 건 거고 왜냐하면 그게 경제적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때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본질은요. 국민 모두가 고통을 입었던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습니까? 백신으로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때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떼돈을 버는 그 과정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관여됐냐 안 됐냐가 이 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네. 고통을 받았던 일에 누군가는 떼돈을 벌었고 그 떼돈을 버는 과정에서 오빠 소리를 듣던 국민의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관여됐냐? 과연 그렇다면 이 정도 의혹만 존재해도 법무부 장관 되는 게 적절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0: 관여됐나 안 됐나를 들여다보고 불기소를 한 게 24년 12월의 결과서입니다. 그건 들여다봤어요. 이미 검찰이 3년 동안 탈탈 털어서 들여다본 거예요.
2: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유예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기소유예입니다.
0: 기소유예. 그래요. 기소유예고.
2: 그러니까 자, 기소유예.
0: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그것도 검찰이 목리를 부린 거라고 해서 헌법소원 냈잖아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는 걸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헌법소원이 만약에 결과가 나왔어요. 헌재의 판결이 봤는데 이거는 기소유예가 맞다라는 판결을 맞으면 아마 김승원 후보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네. 이거는 그 지금 김성호 후보자가 얘기한 게 맞다. 이건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유예를 한 거다. 이건 무혐의했던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그때 그걸 나왔을 때 돌려다보면 되고 되는 거고 결국 지금 김성호 후보자가 그 전 나쁜 집단이라 생각하거든요. 양모 씨, 강모 씨, 네네. 그 사람들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한 나쁜 집단이라 생각하는데 나쁜 집단들의 민원을 왜 들어줬냐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할 말은 없죠.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들여다 봤어야 되는 게 공직자로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나쁜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뭔가 결과론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게 됐지만 뭔가 거기에 가담하고 기획하고 뭔가 범죄를 같이 뭐 돈을 태우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게 드러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만 그래서 후보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자세로 갔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왜냐하면 피해를 본 분들이 국민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잘못 없다 너무 이런 식으로 가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는 걸 또 다른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네네. 조금 자세를
1: 두 분 다 이제 그 본질을 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오빠가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나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권파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 입 다물고 있으라 어그로에 미친 인터넷 BJ라고 비난까지 좀 강한 비난까지 했는데 또 나경원 의원도 SNS에 글 쏟아내면서 쏟아내고 있는 한동훈 의원한테 난 누구처럼 60개씩 쓰지는 않는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 그냥 오빠 여동생 네. 간의 관계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라 저 지역구 그냥 뭐 그냥 주민들이나 이렇게 한 거였으면 지금 이렇게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빠가 본질인 게 맞는데 이걸 오빠가 본질이 아니라고 그거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게 민주당 오빠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빠들이 허락하는 것만 다투자. 이거예요. 오빠들이 허락하는 것만 다투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우리 당의 인사가 있다? 그럼 민주당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김성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 또 민주당의 친한 언론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장동혁 대표나 박민영 대변인의 이러한 워딩을 인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 유권자, 보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네. 그 계속해서 그쪽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강성보수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소위 말하는 엔츄파도스 가짜 야당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본질이 아까 제가 말하는 본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여기를 식약처와 관련돼서 식약처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한 게 없는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 본질. 그거가 중요하다는 본질. 국회의원이 자신의 힘을 과시해가지고 자신의 힘을 악용해가지고 식약처가 하면 안 되는 거. 식약처가 이거 못합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아니야 그거 해주세요라고 뭔가 강압을 넣었다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자는 게 저희가 주장하는 거고 그런 게 없었다고 저희는 계속 강변을 하고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도 자기는 자기 장동혁 대표나 이쪽에서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지금 뭐 기소유예가 났지만 그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아무래도 더 들여다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여기 다른 포커스

0: 오빠냐? 사적 관계냐? 어디서 네. 만났냐? 로테이션 바? 이런 단어에만 집중하면 이 본질을 못 들여다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달아주는 거는 이례적이잖아요. 지금 여당에 대해서 여당 후보자를 검증하는 건데 야당, 지금 한동훈 의원이 연일 뭔가 오르락내리락 연일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갑자기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다뤄주는 거죠.
1: 그런데 유진산 대표가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지금 저기 민주당에서 그 장종혁 대표 인정하는 것처럼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0: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서 그런 유진산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유진산 대표한테 사쿠라라고 했어요. 사쿠라라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네.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닭의 모가지 뭐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뭐 강한 워딩 써가면서 끌고 나가서 그래서 선명 야당 민주당을 만들어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바로 그때 유진산 대표가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들을 만한 이유가 없죠.
0: 명확히 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2: 아니, 뭐 그거는 그러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의원은 이제 더 멀어지는 건가요? 오늘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SNS에 계속 글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나가는 거는 득입니까? 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수 변호사.
1: 그 일반인 사건에서 우리 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네. 우리 일반인께서 또 오빠와 일반인 진짜 지금 민주당의 지금 양대 적의가 되고 있는데 일반인 사건에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을 지금 지원사격하는 SNS 글을 쭉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유진산 대표도 처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구상유치라 그랬어요. 구상유치. 그랬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40대 기수론과 선명야당의 기치로서 그걸 완전히 엎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가는 과정이 사실 누가 사쿠라고 누가 엔츄파도스고 누가 가짜 야당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2: 이 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한동훈 의원이 국회 로텐드월에서 기자회견할 때 총리실 직원이 기자처럼 질문하고서 한동훈 의원이 소속을 모르니까 일반인이다라고 답해서 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뭐 총리실에서 사찰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한 게 무슨 사찰이냐라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침부대 말씀 듣죠.
0: 일단 그 공무원께서 한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신 것도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우연히 가서 거기에 질문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그 공무원의 처신이 너무 부적절했다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왜 사찰인가? 그것을 왜 갑자기 사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가? 그때 한성숙 총리를 세워놓고 한수 총리를 몰아세우면서 이거 사찰한 거다. 수사 중인 사안에서 어떻게 감찰 지시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감찰 지시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감찰 지시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한 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 저는 뭔가 네네.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 하나 건을 갖고 뭔가 막 사찰 프레임까지 막 몰고 가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1: 왜 이 부분을 계속 민주당 패널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반인께서 그 3급이신 일반인께서 핸드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 그 스마트폰에 단톡방이 떠 있었어요. 텔레그램 단톡방이. 근데 그 단톡방에 이건 한석수 총리가 인정한 겁니다. 한석수 총리도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 당이 지자체장인 곳의 공무원 일반인께서 그 우리 당의 지자체장이 속해 있는 단톡방, 텔레그램 단톡방을 꺼내놓고 일반인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0: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사찰이라고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왜냐하면 총리가 있는 단톡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리가 여기서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인께서 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그 단톡방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2: 알겠습니다. 저희 이 얘기 유튜브로 넘어가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연장방송에서 두 분과 조금 더 얘기 나눕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백현진입니다.

0: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있는 거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는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경제 얘기하고요. 4부에서는 판을 읽는 국제정치 얘기 나누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영역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저희 다 좋대.
2: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우리나라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이 실종 한국인 수색 구조 재개 여부를 네팔 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은 수색 구조와 함께 복구 재건 지원 방향을 네팔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협의할 예정이면서 전체 8명으로 구성돼 44명인 일진보다 제한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네팔 중북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친 대홍수로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실종된 가운데 네팔은 수색 구조와 함께 복구 재건으로 대응의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서 추도식을 열었지만 올해도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전쟁 당시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고 희생자도 있었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추도사 내용을 문제 삼아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사도광산에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노역한 조선인은 1519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 양국은 강제 노동의 역사적 표현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이 드론 공격을 받고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이란과 연계된 예멘 후티 반군까지 홍해 입구 바브엘만대부 해협 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중동의 원유 수송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지난 10일 리야드와 메디나 지역 송유관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했고 안전점검과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서파이프라인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이어지는 약 1200km 길이의 송유관입니다. 사우디는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이 송유관 등을 통해 우회시켜 왔는데 원유 수송이 멈춘 겁니다. 사우디는 이라크 영토에서 발사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고 이라크 총리실은 조사 결과 이 드론이 자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 지휘관 한 명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공격 주체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연안의 전략적 항구 도시 모카를 장악한 데 이어 바브엘만대부 해협의 페림섬까지 진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막힌 상황에서 사우디가 원유를 우회해 보내던 홍해 쪽 수송로까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은 호르무즈 통항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0: 미국이 9.11 테러 25주기를 맞아 뉴욕과 펜타곤 등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 추모식에서 오늘 미국이 싸우는 이유라며 9.11과 지금의 대이란 전쟁을 연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웅 특파원이 전합니다.
2: 오전 8시 46분 첫 여객기가 건물에 충돌했던 시각에 맞춰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됐고 함께 순직한 아버지와 아들 두 소방관의 이름도 차례로 불렸습니다. 펜타곤 피격과 건물 붕괴 등 주요 사건이 발생한 시각마다 묵념이 이어졌고 유가족들은 테러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직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대신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해 9.11을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을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으로 지목하며 9.11과 중동전쟁을 연결지었습니다.
0: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지금도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미국 정부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고위급 8명을 상대로 1인당 우리 돈 134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0: 미군 3명이 사망한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사진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이렇게 전날의 현지 시간 11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지난 7월 이란이 요르단의 무아파크 사이트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기지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은 위성사진이 실제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증거를 요구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후회하는 시간대가 하루 두 번으로 축소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2일 미 해군 선박 협력 지침에서 이번 달 초부터 미군이 허가한 호르무즈 통행 시간대는 하루 두 번 특정 시간대로 제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해군 분석센터의 한 연구원은 선박 호위에 사용하는 첨단 미군 항공기는 1시간 운용에 2만 5천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지속적이고 무기한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관리하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유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50%대로 낮췄다면서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략 비축유 수압 부재의 도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며 국내 정제유는 최고 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000세제곱미터당 최대 1,5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1일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결과 유럽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이달 들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메가와트시당 80유로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받는 경기 북부지역 모 경찰서 소속의 30대 경사를 체포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7월쯤 경찰 내부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진도의 한 바닷가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1시 50분쯤 전라남도 광주 진도군 의심면의 한 바닷가에서 40대 어머니와 8살, 4살 두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4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당시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자녀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본 어머니가 이들을 구하려다가 함께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본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수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과 수도권, 강원 중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 산지에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이번 가을 어디로 갈까?
2: 외나무 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1: 풍기 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어디?
2: 바로
1: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풍기 인삼공원과 남원천에서 열리는 2026 영주 풍기 인삼축제, 장안별 성리, 길려원 그리고 김용빈의 흥겨운 공연까지 10월 3일과 4일 무선마을에서는 영주 무선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풍기에서 기운 충전,
2: 무선에서 낭만 충전,
1: 올가을
2: 축제도 2배,
1: 즐거움도 2배,
2: 10월
1: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막바지 협상에 다다른 대미투자 협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번 주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 열풍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 주게 되는지 재밌고 쉽게 이야기해 드려보겠습니다.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점입가경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부터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트럼프 대통령의 매표 논란과 방미를 앞둔 시진핑 주석의 행보, 일본 내 최고 국정평가를 받은 다카이치 내각 이야기까지 국제정치 얘기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1: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0: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함께 정리해주시는 김큐, 안녕하세요.
1: 네, 어서 오십시오.
0: 네.
1: 저는 배아량 리포터하고 저하고 SNS 친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 보니까 이번 주에 유퀴즈 녹화 하신 게 뜨던데요, 막.
0: 지금 제가 한여름 밤에 꿈을 꾸고 온 것 같아가지고. 유퀴즈? 제가 퀴즈를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1: 안 알려줄 거잖아요. 아,
0: 다가오는 이제 수요일에 방송하거든요. 한번 그걸로 확인해 주시죠.
1: 57분 교통정보. 네. 그 목소리, 친숙한 목소리로.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좀 보겠습니다. 거기서 저희 방송도 얘기 좀 하셨나요?
0: 아, 처음에 인사할 때 이제 또 주말 뉴스 아이퀴즈에서 제가 하고 감사합니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또 이 코너에서만큼은 제가 경제에 질문들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번 주에도 알차게 제가 질문 준비했습니다.
1: 오늘은 어떤 질문입니까?
0: 이번 주 초에 대미 투자 확정 얘기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1: 맞아요.
0: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1: 워낙 요즘 이슈가 많다 보니까
0: 네.
1: 이게 주 초에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뭐 국회 보고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쭉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이슈에 다 덮여가지고 이게 이번 주에 나왔나 싶을 정도로 이슈가 요즘 많은데요.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오는 18일 날 한미 양국이 MOU를 쓸 걸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중반이 넘어서면 다시 한번 이 대미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이슈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총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에 합의를
0: 그렇죠.
1: 했었죠.
0: 네.
1: 그 당시에 1,500억 달러는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우리가 거기 가서 이 돈을 쓰고 뭐 같이 협력한다 이렇게 해서 딱 1,500달러는 따로 빼놓고요. 나머지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한 투자처, 어디에 투자하고 언제 투자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시간 계속 끌어왔던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걱정은 혹시나 미국이 뭐 말도 안 되는 투자처에다가 이거 돈 넣어라 라고 네. 하고 우리는 원금도 회수 못하고 돈 떼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시간 끌면서 계속 협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리 못해도 우리는 원금 회수는 해야 돼. 그러니까 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가 수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거든요.
0: 네.
1: 대미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0: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시너지가 나는 것들에 투자처였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공개된 1호 투자처가 미국 텍사스주의 LNG 복합 화력 발전소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 플러스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원전 8기를 짓는 것도 아마도 대미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할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1: 다 살펴보니까 에너지 사업이라는 얘긴데
0: 네네.
1: 그 반도체 공장 지으라는 압박도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0: 이제 18일 날 MOU 맺을 때 구체적인 내용 공개돼야 저희가 완벽히 확인은 되겠지만, 언론들이 이 보도를 한 근거는 지난 월요일에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미 투자 협상 내용하고 1호 프로젝트 추진 방향이 보고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 보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그 법에는 협상 체결 전에 국회에 협상 결과하고 개요, 그리고 규모, 향후 절차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정 협의가 사실상 협상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이걸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사전 절차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반도체는 없습니다. 또 반도체가 사실상 대미 투자와 관련된 이 아까 제가 구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구조를 보면 반도체는 거기가 좀 넣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미 투자와 별도의 트랙으로 반도체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요 사업 구조랑 이런 건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대부분 AI 인프라 관련 사업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에너지 인프라 투자로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AI 투자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이고요. 미국의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AI 투자를 못하면 트럼프 정부가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AI 투자 중에 병목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거나 송배전하는 뭐 이런 쪽에 병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이 좀 투자해서 해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텍사스 LNG 복합발전소는 6.3기가와트급이고요. 총 223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한 30조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아까 2천억 달러가 대미 투자 남은 금액이니까, 여기서 보면 아주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래서 2차는 원전이 된다는 건가요? 이 주식시장에서도 원전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0: 예, 이번 주에 원전주가 조금 테마처럼 움직였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 발표할 때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발표했고요. 6개의 투자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우리도 아마도 처음에 이제 확정된 거, LNG 텍사스의 복합발전소 투자를 발표를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협의가 있었어요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원전 얘기도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이 미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8기를 새로 짓는 건데요. 보통 원전 1기가 지으려면 100에서 150억 달러 정도 돈이 든다고 해요. 그럼 8기 딱 계산해 보면 최대 1200억 달러가 소요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20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빼고 텍사스의 복합발전소 223억 달러 하면 이제 얼마 안 남는 거지 않습니까? 한도가. 그러니까 아마도 나머지도 에너지 인프라 쪽이 될것 같고, 미국이 지금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할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된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그때 대미 투자 합의할 때 사업 구조 살펴보면
0: 네.
1: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들 이야기했었거든요.
0: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프로젝트를 소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투자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위원회나 이런 데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사업이 시작되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소유하는 건 미국이 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투자원금 회수 이전에는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눠요. 우리가 투자한 돈 회수될 때까지는 5대5로 미국하고 나누고요. 투자원금이 우리가 회수가 다 되면 미국이 90% 수익 가져가고 한국은 10%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우리는 돈을 대면서 리스크를 떠안고, 잘안 되면 원금을 회수하는 시간까지도 엄청 오래 걸리고, 5대5로 나누고 있으니까요. 사업이 잘 되면 원금 빨리 회수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90% 미국이 수익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죠. 그래서 이 대미 투자의 핵심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0: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에 우리 돈을 우리 기업들이 들어와서 많이 타먹게 만드는 구조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는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예요. 특히 네. 원전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원자로 원천 기술 이런 것들은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기업이 가지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실제 원전 지으려면 우리 기업 참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우리가 대고 우리 기업들이 가서 일해서 돈 벌어 들어오는 구조 이걸 생각한 것이죠.
1: 반도체 투자 압박 따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0: 네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사업 구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원금 회수 후에 수익을 미국이 90% 가져오고 우리 10% 가져오는데 네. 이거를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거기다 반도체 공장 지어주고 나중에 반도체 잘 팔리면 미국이 90% 가져가고 우리가 10% 가져가는 공장을 거의 지어야 됩니까?
1: 그러게요.
0: 지을 수가 없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미 투자와 관련된 이 사업 구조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우리가 대미 투자로 거기다 짓는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두 기업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굳이 우리가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지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트랙으로 얘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정말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적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트랙으로 지금 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설령 지금도 지금 짓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 공장 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두 기업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것들은 올해 내에 반도체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35%의 세액공제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올해 내 시설 투자가 안 들어가면 이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두 기업이 미국에 짓는다라고 하면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추가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당장은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대미 투자가 발표될 때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의 추가 투자가 결정되면 기업의 돈주머니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를 조금 줄어들거나 늦춰지거나 해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투자하면 또 공급 과잉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내 반도체를 지으려고 하는데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요소에서 그 부분까지 정부나 기업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18일 발표 때 정확한 내용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그때 보고 또 이제 여쭤볼 거 있으면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그나저나 이 오픈 AI GPT-6 아스트라가 이번 주에 되게 뜨거웠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이거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뭐예요?
0: 그러니까 이제 AI 서비스들이 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뭐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아주 특이한 일은 아니에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버전이 하나 더 나왔어요. 좀 더 높은 버전이 공개됐어요. 네네. 이런 얘기 뉴스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오픈 AI가 내놓은 GPT-6 아스트라는 관심도가 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번에 좀 나왔거든요. 공개를 해놓고 보니까 써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좋은데? 뭐 이전에 나왔던 게 그냥 업데이트된 버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AI가 나온 것 같은데 라는 평가가 막 나오면서 심지어 최근에 반도체하고 AI 생태계와 관련돼서 비관론들이 좀 힘이 이렇게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정점에 왔어. 수익도 잘 못 내는데 투자 더 할 수 있겠어. 뭐 순환금융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요 아스트라 때문에 이게 약간 긍정론으로 이렇게 바뀌는 야, 이 정도라면 이거 투자 좀 더 해도 되겠는데? 라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번 주에 우리 증시도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7000선 위로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뭐 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오픈 AI가 처음에 챗GPT를 공개했을 때 충격에 버금가는 정도의 뭐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AI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AI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근에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얘기되고 있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패블 5.1보다 훨씬 성적이 높아요. 완전히 너무 차이 날 정도로 높아버리니까 심지어 업계에서는 진짜 AI 시대가 한 단계 진보하는 거다. 그러니까 AGI 시대로 진입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1: AGI는 일단 글자 하나 더 붙었는데 네. 뭐예요?
0: AI 사이에 G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 G가

0: AI 서비스가 된것 같아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의 시대에 가서 진짜 우리가 AGI 시대를 살고 있으면 아마도 출발은 아스트라였어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진짜 AGI 시대에 들어섰냐 안 섰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아스트라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부터 IT 시장까지 전부 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지난주에 좀 반영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1: 이거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면 반도체랑 관련 사업들 주가가 좀 다시 오른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0: 지금 이제 대외 환경이 유가 막 100불 위로 올라가고 있고 미국이 다음 주에 뭐 금리를 올리냐 마냐. 거기에 뭐 장기채 금리가 막 고공행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위에를 이렇게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환경은 좋아졌어요. 난 너무 달리고 싶고 달릴 힘도 있는데 곧비올것 같아서 밖에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거치고 날씨 좋네 그럼 밖에 나가서 확 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환경을 이번에 아스트라가 좀 만들어준 것 같아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마련돼 있는데 이 대외 환경이 좀 개선되는 거 이것까지 이번 주에 확인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실제로 미국이 금리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대외 환경과 관련된 이란과의 호르무즈 협의라든지 홍해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좀 해결되기를 좀 바라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비관론은 많이 줄어들고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회로가 좀 돌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뜨거운 경제 이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2026년 안동 MBC 신인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 기술, 취재 기자, 방송 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선선한 초가을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도 잔잔하고요. 전국에 특보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안정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과 중북부 지방은 구름 사이로 약하게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새벽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모레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만주시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된

0: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정체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부터 화성휴게소까지 27km 길게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북천안부터 안성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일대 어렵습니다. 박소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전쟁이 끝난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당장은 전쟁이 안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왜냐면은 오늘이 9.11 테러 네. 25주기였거든요. 펜타곤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네. 이란 전쟁과 연결된 그 연설을 했습니다.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이었다면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유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할 거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싸움을 마무리 짓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중간선거 이후에 전쟁이 끝난다라는 말을 처음 꺼내놓은 거는 네. 지난 9일 전당대회에서였어요. 이란 전쟁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거다. 이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더는 못 버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 측이 미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필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공화당이 패배해야지만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미국이 승리하지 못, 그러니까 공화당이 승리하지 못하는 건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이 승리는 이란이 이 선거에 개입을 했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이 의회의 다수당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위기감 조성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중도층의 표심 확보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물밑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보도를 같은 날 내놨었냐면은 벤스 부통령과 마크 루비오 장관 등이 최근에 백악관 집무실과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란 전쟁이 2029년 1월 자기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는 겁니다.
0: 2029년이요?
1: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얘기를 해놓고도 와가지고는 아, 이 중간선거 끝난 직후에 전쟁 끝날 거야라는 거짓말을 버젓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은 종전 시한 제시를 거부하면서 네. 전쟁 지속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전쟁부 역시 이 명확한 기한을 두지 않고 중동 내 일부 방공부대의 배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올 가을에는 제3해병원정대가 중동으로 추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느냐. 네. 지금 이란을 경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 쓰고 있는 전략 자체가 사실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외교가에서도 사실 미국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한 목적. 네.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핵물질을 반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이란이 전혀 동의해 주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에 대해서도 이란 측은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측은 협상 중간에 미국으로부터 두 번이나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불신도 깊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협상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동 해상 봉쇄가 길어져서 군사력이 계속 투입되게 되면은 네. 결국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미군 전력까지 차출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0: 합니다. 자,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네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전이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전쟁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후회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다. 네, 다시 해야 한다면 정확히 똑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자신의 지지층 일부가 실망하거나 위축됐다는 주장도 일축하면서 네.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이다 라는 기존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1: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도 중간선거용 네.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0: 그러기에는 살짝 문제가 있는 게요. 네네. 일단 한국이 파병한다고 해서 미국 내 여론이 뭔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의미가 크지 않다는 건데요. 게다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 한 얘기들 지금 기억나는 거 좀 떠올려 보시면은 네. 처음에는 전쟁 시작할 때 4주에서 6주면 끝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뭐 지금 협상 중이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끝날 거다 수도 없이 나왔지만 지키는 여기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란 내 강경파들이요. 전쟁을 네. 끝낼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 보이는 징후들이 굉장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결국은 한국 파병이 현실화된다면 실제로 무력 충돌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1: 네네.
0: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란 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병과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1: 네네.
0: 이란 측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적으면서 경고를 했고요. 이란 의회 내부에서도 그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조사단 파견했잖아요. 이런 네.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한국은 100% 미국의 나라이고 스스로 결정권이 없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 아래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비용과 골칫거리만 초래할 문제에 뛰어들었다.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1: 네네.
0: 자, 현재 이 두 나라가 군 자산을 해협 인근에 배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란 간 교전이 격해지면서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1: 이란하고 이쪽 걸프 지역의 뭐 새로운 변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이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0: 네.
1: 어떤 얘기들을 하려고 모일까요?
0: 그 걸프 협력회의 네. GCC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1: 네네.
0: 요 여섯 개 나라가 속해 있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 전쟁 초창기부터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들 나라의 미군 기지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이들은 반격을 사실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란과 완전히 척을 지는 것이고
1: 네네.
0: 그것 자체를 이 나라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계속 나는데요. 자,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끊임없이 수출을 해야지 살아남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란과 어떻게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만의 주선으로 14일 날 외무장관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 해협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동관리 협정에 대한 걸프 국가들의 지지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1: 네.
0: 미국을 좀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실 이란하고 오만은 우리가 해협의 직접 당사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협을 관리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이란이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해상 봉쇄를 하고 있는 걸 해제를 해줘야 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을 해줘야 되고 이란의
1: 네.
0: 동결 자산 접근 등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호르무즈 해협 완전한 재개방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이 요 중재국의 조금 입장에서
1: 네.
0: 미국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걸프 국가들의 힘을 좀 받겠다라는 거죠. 미국도 사실은 오만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니들이 이란을 설득해라. 근데 지금 분위기가 보면은 오만과 이란이 사실 합의를 먼저 했고
1: 네.
0: 걸프

0: 국가들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쪽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론은 미국의 입장 변화거든요.
1: 네.
0: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가 거기가 막히니까 그 땅을 가로지르는 영토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설치해 가지고 네. 홍해 쪽으로 빼내고 있었거든요, 석유를.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려면 아래쪽에 예멘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멘에는 또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떡하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와 후티 반군 사이에 충돌이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지금 후티 반군이요. 홍해 연안에 목화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 안에 페림섬과 맞은편에 예멘 본토 두바까지 다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홍해 쪽으로 빼내는 것도 원유를 수출하는 것도 사우디한테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후티가 또 아예 사우디 본토까지 거세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사우디가 미국 측에 이걸 좀 방어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트럼프가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군의 해군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된 틈을 타서 이란과 대리 세력이 호르무즈, 홍해, 이 중동의 양대 에너지 회량을 동시에 장악을 했습니다.
1: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많이 안 올랐던 게 사실은 홍해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파이프라인 쪽으로 빠져나오는 뭐 이 물량이 있어서다라고 했는데
0: 그렇죠.
1: 양쪽이 다 막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주에 배럴당 유가가 뭐 100달러 위로 지금 올라와 버린 상태여서요. 다행히 최근에 원화 강세가 좀 나와서 수입하는 데 부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0: 네.
1: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1인당 670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했네요. 이거 매표 논란이 미국에서도 생긴 거죠? 그래서.
0: 그렇습니다. 그 9일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이라고 네. 전제를 한 뒤에 미국 성인들에게 한 명당 5천 달러 약 67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하원을 지고 상원만 이기면 안 주겠지?
1: 네. 반만 주나?
0: 네, 어쨌든 어떻게 네. 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배당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럼 여기에 드는 재원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지불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 여러분 돈 받으시면 미국 내에서 써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당대회에서도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지금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어서
1: 네.
0: 그 어느 때부터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관세 수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관중 등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향해 11월 3일에 반드시 나가서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1: 네.
0: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예. 이게 하라는 건지 위협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악시오스가 바로 보도를 내놨는데요. 그 오바마 케어에 따라서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최대 100만 명에게
1: 네.
0: 500달러를 환급을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금 지급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현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라고 하면 지금 판세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0: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도 네. 그렇고요. 근데 뭐 전통적으로 원래 중간선거는 행정부 심판 성격이 강해서 대체로 집권당에 불리했거든요.
1: 네.
0: 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방위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원래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경합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열기도 했고요. 공화당 지도부는 그래도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1, 2기를 통틀어서 최저 수준에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1: 네네.
0: 공화당 일각에서는 아, 트럼프 대통령을 내세우는 게 맞나라는 이제 트럼프 피로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0: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도 일부 경합지에 출마하는 공화당 현역 의원이나 후보자들은 역풍을 우려해서 참석을 피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이번 돈 주겠다는 공약 있잖아요. 요거를 정치적 매표 행위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문제는 전체 비용이 약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3,5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최대 1,800조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실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게다가 이게 뭐 억지로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현금이 한꺼번에 풀리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엄청나지
1: 그렇죠.
0: 않겠습니까? 예. 게다가 자, 최근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40조 달러, 5경 5천억 원을 넘어섰잖아요? 5천조 원을 넘어섰죠? 예. 이게 1년치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재정 건전성도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저도 앞서 얘기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도 본격적으로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0: 그렇습니다. 일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얘기했던 김 장관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러트닉 상무장관과 조금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9.11 추모 행사에 참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끝까지 관세 협상에서 좀 버텼잖아요. 그때 러트닉 상무장관을 9.11 추모식에서 만나가지고 좀 마음을 돌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러트닉 장관이 운영하고 있던 투자은행이 그리고 그 동생이 사실 그 당시에 사고로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추모식에 꼬박꼬박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김 장관이 그걸 좀 노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 정관 장관의 협상력이 굉장히 좀 끈질긴 부분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 사실 협상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부 내용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외교 성과, 좀 부풀릴 만한 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만만한 게 지금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병이라든지 대미 투자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장관의 부담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십시오.
0: 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잠수함 보유와 관련해서 올해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난해 10월에도 일본의 차세대 잠수함의 동력 방안 중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해 12월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 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립 여당인 일본 유신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이 안보 관련 3문서에 대한 정부 제언을 발표하면서 일본도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9일날 사실 일본 언론의 보도로 좀 나온 내용이 있는데 미 해군 당국자가요. 일본은 뭐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일본의 핵잠 도입에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 중에 있는데요. 요게 이제 깨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1: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평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나요?
0: 그렇습니다. 지지율은 떨어지는데요. 예. 내각에 대한 국정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7년에 아베 내각 때부터 7차례 진행된 조사 가운데 최고 점수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봤더니 동맹국과 동지국과의 협력 강화 부문에서 69%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이 AI, 반도체 등 성장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방위력 강화가 3위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올해 총리를 계속하길 원

0: 나는지 묻는 질문에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7년 9월까지가 45%로 가장 많았고요. 가능한 길게라는 대답은 34%에 달했다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핏
4: 좀 간단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코요태는 빨리 달리지만 땅을 파는 데는 서툽니다. 반면 오소리는 땅을 파는 데는 선수지만 발이 느리죠. 이렇게 정반대인 둘은 놀랍게도 종종 함께 산행에 나섭니다. 오소리가 땅을 파서 먹잇감을 찾아내면 코요태가 밖에서 재빨리 잡아채죠. 힘을 합치면 부족함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같은 사람끼리 말이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9월 12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저도 환절기 되면은요, 약간 비염에 알러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눈 간지럽고 막 재채기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채기 많이 나와도 더위가 신게 더 행복합니다. 주말 가을 날씨 만끽하시고요. 오늘 끝곡이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창업, 서울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술 창업 전 분야, 8,000명을 뽑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자 등록 없어도 업종을 바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200만원, AI 솔루션, 1:1 멘토링까지. 선발인원 70%가 비소득권. 정북이 기회입니다. 9월 17일 마감 모두의 창업을 검색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0: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이 적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수첩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에 포착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원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재판의 결론을 멋대로 예단했다며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한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으로 사법부를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용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대표 메모 한 줄을 붙잡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단순 정치적 전망을 사법부 겁박으로 왜곡하는 억지 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컨테이너 선으로는 처음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펜스타 아크로우가 영국에 도착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역사적인 북극 항로 첫 길을 연 선장과 선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펜스타 아크로우의 무사 귀환과 성공적 북극 항로 개척을 함께 빌어달라고 적었습니다. 또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추진과 지원으로 북극 항로 시대 해양 수도 부산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의 수상 여부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영화 가능한 사랑은 최우수 작품상 등 본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미묘한 힘의 역학관계를 다층적으로 풀어내면서 완벽한 리듬과 절제된 서사가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10일 이스라엘군이 감행한 공습으로 모하메드 압델살람 알 야주리와 다른 지휘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끝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과 수도권, 강원 중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 산지에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금 현재 기온 21.3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무시무시한 한니발 렉터 역할을 맡았던 배우 안소니 호킨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연기의 경지에 올라있는 안소니 호킨스가 최근 영국 클래식 차트에서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독학으로 작곡을 익힌 후에 젊은 시절부터 약 60년에 걸쳐서 작곡한 관현악곡 12곡이 담긴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앨범이 세계 양대 음악 차트로 불리는 영국 오피셜 차트 클래식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앨범을 발표하면서 안소니 홈키스는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음악은 나의 첫 번째 바람이자 첫 번째 소망이었다. 이 작품들 중 일부는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해왔고 나는 여전히 그 곡들을 쓸 때로 돌아가곤 한다. 세계적인 배우의 첫 번째 꿈이 음악이었다니 놀랍죠. 89세의 나이에 그 첫 번째 꿈으로 차트 1위까지 올라선 것도 정말 경이로운데요. 여러분도 나의 첫 번째 꿈은 뭐였더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배우 앤서니 호킨스가 영국 클래식 차트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프닝 읽으면서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평생 마음속에 품었던 꿈을 60년 넘게 이어온 끝에 마침내 또 차트 정상까지 올랐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이 꿈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꿈을 이루는 데는 늦었다는 말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젊은 시절에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 꿈을 꾸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앤서니 홉킨스처럼 꿈을 이루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0: 오프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첫 번째 꿈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들 함께 볼게요. 잠시 후에는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이다성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만나보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 드릴게요.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젠데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진짜 많이 선선해지지 않았어요?
3: 맞아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저희 9월 1일까지만 해도 언제까지 이렇게 더우려나 싶었는데 딱 지난 주말 정도부터 가을 하늘도 쫙 펼쳐지고 날씨도 한결 활동하기 편해졌죠.
4: 네, 아무래도 이 가을은 구름이 거의 없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재미가 또 쏠쏠한 것 같은데요.
3: 맞아요.
4: 요즘에는 구름이 있어도 너무 예쁘고요. 구름이 없어도 하늘이 너무 예쁘고
3: 네.
4: 진짜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 볼 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만나볼 이분들은요. 하늘 위로 이것들을 관찰하느라 더욱더 목이 쑥 길어진 분들입니다.
3: 오, 네네.
4: 젠디는 혹시 길에서 새를 만났다.
3: 네.
4: 피해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 새지? 하고 관심을 갖는 편인가요?
3: 새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4: 네.
3: 우리 길에서 많이 보는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가려고 하는 편이고 처음 보는 새, 낯선 새는 저게 어떤 새지? 하면서 구경도 하고 저 사진도 찍어요 가끔.
4: 진짜요?
3: 네.
4: 저는 사실 좀 새를 무서워하는 편이어가지고
3: 그런 분들 많죠.
4: 네, 피해가는데 근데 이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저도 젠디처럼
3: 네.
4: 한 번쯤 멈춰서서 새들을 좀 관찰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동호회 이쯤 되면 아시겠죠?
3: 네.
4: 네, 이 새를 관찰하는 이른바 탐조 모임, 탐조하는 여자들 탐녀방이 오늘 모여라 우리 동호회의 주인공인데요.
3: 네.
4: 우리 주변의 새들을 관찰하고 탐색하는 도심의 탐험가. 이 탐녀방 일단 어떤 곳인지 이옥화 모임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본 뒤에 탐조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5: 탐녀방은 대부분 20, 30대 여성분들이 모여서 이제 다 같이 탐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좀 전국에 탐조하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처음 탐조를 하다 보면

0: 봄에 섬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섬이니까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자분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182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조가 약간 젊은 사람들 층에서 요즘에는 좀 힙한 그런 문화? 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오, 요즘에 탐조가 힙한 문화군요. 또 힙한 문화 하면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새로 관찰하는 탐조 동호회라고 하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죠. 새 박사, 윤무부 교수님도 좀 생각이 났고. 중장년층이 좋은 장비 들고 새를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0: 네.
1: 근데 20, 30 때 친구들이고 실제로 새로운 문화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탐조 활동이 뭐길래 이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았을까?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해지네요.
2: 그렇죠. 저도 사실 탐조하는 여자들, 이 탐여방 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큰 망원경이나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들고 약간 이제 철조망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오지로 가는 그런 동호회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물론 앞선 설명처럼 때때로 섬에 들어가서 탐조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요, 일상에서 아주 쉽게 출발할 수 있는 탐조 활동이 이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네 공원 산책길에서 만난 새를 그 자리에서 두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한다던가, 혹은 새롭게 찾아간 지역에서 이제 동네에서 볼수 없던 새를 막 찾아본다던가, 이렇게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쌍안경으로 새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부류,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워낙에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로 기록을 남기는 분들 등등 다양한 형태로 탐조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관찰 기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당역 부근 공원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오셔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오던 길에 발견한 큰 부리 까마귀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아, 탐조 동호회는 역시 이제 길에서 보는 시야도 좀 남다르구나 싶었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새는 날아다니는 생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찰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2: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점의 차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막 독특한 새, 주변에서 쉽게 볼수 없었던 새를 찾아서 관찰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면 까치, 비둘기, 참새, 요거는 진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새들이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얘네들도 생김새도 다르고 행동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각기 다른 탐조 활동이 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이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다른 새는 뭐가 있을까?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면 어떤 새인지 또 바로 검색이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대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탐조 세계의 문을 열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새를 지정해서 탐조 활동에 나서기도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이 새가 없다면 이 지역엔 또 어떤 새가 있지? 이렇게 나름 공부해 나가는 재미도 챙겨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공원을 걷더라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새를 통해서 자연의 변화에 빠져드는 그 느낌 자체가 탐조 활동의 매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청계천에서 만난 딱새를 찾아보다가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실제 현장에 나가서 탐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김정화 씨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3: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새 도감 같은 거를 사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 이 새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들을 마음속에 두고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은 보물찾기에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한국에 있는 새들이 거의 한 600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계절마다 찾아서 볼수 있는 새들이 있는데 그런 새들을 계절이 올 때마다 일부러 찾아가서 찾고 봅니다. 저도 보고 싶어서 여러 번 갔는데 못 찾아서 네, 세 번을 도전을 해가지고 결국엔 봤습니다.
1: 정환님 말씀처럼 뭔가 보고 싶은 새가 있으면 보물찾기를 일상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겠네요. 근데 도대체 어떤 새였길래 세 번이나 찾아가서 이 새를 만나려고 했나요?
2: 우리나라 겨울 철새 중 하나인데 이름도 어려워요. 털발 말똥가리 새. 네, 이 계절이 지나면 그 계절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봐야 하다 보니까 누군가 어떤 새를 상암동에서 봤다 이런 제보를 올려주면 또 상암동에 가서 기다리고 김포에서 봤다 하면 김포로 가는 있는 그런 정보 교류의 장으로 이 탐조하는 여자대 탐녀방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그럼 지금까지 봐온 새가 어느 정도라고

0: 생각하면 되나요?
1: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화 씨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탐조 활동을 했는데요. 네. 이분들은 이제 새 종류로 탐조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참새를 봤다. 그러면 몸 단장 중인 새 혹은 먹이를 먹는 새의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아. 그게 지금 한 2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청계천에서 새벽에 먹이를 잡는 딱새를 만났음. 이런 식으로 하고 사진 살짝 올리고 아. 이렇게 기록들을 채워나가는 또 어플리케이션이 요즘에 있어서 네. 도감 채우듯이 채워나가는 재미도 탐조의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해요.
0: 오, 진짜 재밌겠네요. 장소마다 만날 수 있는 새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 탐조 활동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1: 네,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북 군산의 어청도나 충남 보령 쪽 외연도 같은 곳에 들어가서 네. 1박 2일 정도로 새를 보고 나올 때가 있고요. 진짜 새만 보러 가는 거예요.
0: 아, 진짜.
1: 네, 그리고 개개인으로 가셨던 거는 정말 놀랐던 게 진짜 새를 보러 남극까지 다녀오셨다고 해요.
0: 우와.
1: 그리고 또 실제로 팀을 만들어서 해외 탐조를 나가기도 하고 앞에서 인터뷰했던 이오카 부임장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랑 그냥 이제 일단 대만 여행을 가긴 했는데 네. 거기서 새로운 새를 보면서 남편은 쉬고 혼자 대만 곳곳에 다니면서 또 따로 탐조 활동을 하고
0: 우와.
1: 이런 열정까지 보이고 왔다고 합니다.
0: 대단하시네요.
1: 그렇죠. 그런데 또 이 대단한 이 열정에만 또 치중을 두다 보면 자칫 내가 사랑하는 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내 탐조 활동이 주가되기보다는 탐조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는 새 위주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이 탐조를 해야 한다라고 다들 강조를 좀 해주셨거든요.
0: 네.
1: 이 이야기 정인 씨에게 직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 긴꼬리 딱새라는 굉장히 보기 힘든 이제 희귀한 새가 있는데 그걸 찍겠다고 정말 수십 명이 모여들어서 둥지 바로 앞에서 삼각대를 설쳐놓고 심지어는 사람 없을 때 몰래 나뭇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둥지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들렸던 것 같아요. 탐조하면서 제일 좀 경계해야 되는 게 그렇게 새를 막 기다리거나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길목을 막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방해잖아요. 미안한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많이 했던 실수가 새를 봤을 때 이제 흥분해가지고 어! 하면은 새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 하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걸 알아두면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0: 와,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거. 그게 진짜 자연을 사랑하는 멋진 탐조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탐녀방 분들이 이제 종종 탐조 활동을 나가다 보면 새만 관찰하지 않고요. 이제 때때로 새들이 이제 유리창인 줄 모르고 부딪혀서 부상을 입거나 혹은 이제 목숨을 잃는 장소들이 눈에 또 띌 때가 많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충돌 방지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민원을 넣어서 좀 이런 충돌을 앞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이제 아래에 떨어져 있는 새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좀 수습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탐조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그만큼 새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해나간다고 하셨는데 아 이런 새에 대한 애정이 정말 이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행동으로 나왔을 때 더 잘 느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0: 진짜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새도 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많이 아픈 지구를 치료하는 일까지도 관심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은 선순환이 되는 동호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도시에서도 탐조할 수 있다라는 명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대로 지켜지려면 주변을 잘 챙겨야 하니까요.
0: 네.
1: 네, 또 그리고 거북목이 되어가던 2030 세대의 목이 탐조 덕분에 꿋꿋하게 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특별한 장비나 거창한 지식이 없어도 내 주변의 작은 생명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 이번 주말에 여러분도 가볍게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오늘 들어보시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깨깨오톡 오픈 채팅방에 탐조하는 여자들 검색하시면 가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탐녀방 회원들이 그려나갈 앞으로의 풍경과 바람 그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2: 탐조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까지 메이저한 취미생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탐조라는 활동을 알게 되고 새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새를 보는 게 재밌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 될 수 있으면 이제 다 같이 또 해외 탐조 한번 가보고 싶고요. 모인 분들이랑 다 같이 국내에 좀 알려지지 않은 탐조지 같은데 개척 탐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 저에게 탐조란 삶의 확장인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에 재미없게 다니던 길거리더라도 여기 무슨 새도 있고 무슨 새도 있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넓게 느껴지는 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아까 우리 자영 리포터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해가 지면서 고속도로 정체 많이 풀렸는데요. 충청권은 밤 10시나 넘어야 모두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 또 북천안부터 안성, 그리고 양재부터 반포까지 아직도 총 27km가량 정체가 남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송악부터 행담도 휴게소, 서평택부터 화성, 이후로도 매송과 광명역 일대까지 아직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판교 쪽 장수 부근 1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서운 분기점부터 주로 6km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부터 여주까지 14km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1: 활동가님, 저희 앞에서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오늘 새를 관찰하는 동호회 분들 만나봤는데요.
0: 네.
1: 활동가님도 새 보는 거 좋아하시죠?
0: 아, 네. 저도 새 보는 거 좋아합니다.
1: 네.
0: 보는 것도 좋아하고 소리 듣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활동하면서 가는 현장에서 많이 보고 듣는데 멀리 안 가고 일상에서도 자연을 만나기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 그렇네요.
0: 네.
1: 근데 앞에서 동호회 분들이 탐조 활동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들이 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난 2월에도 조류 충돌 문제 다뤘었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0: 방금 우리가 새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갯벌과 철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오, 마침 또 철새 이야기가 네. 나오네요.
0: 네, 지난 7월 25일에 우리나라 갯벌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어요.
1: 네.
0: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 갯벌 일부가 세계유산으로 처음 등재됐는데 이번에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의 갯벌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보호해야 할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1: 네.
0: 이렇게 갯벌이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갯벌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태계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우리나라 갯벌이 가진 가치와 철새들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 갯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꼽히는군요. 그러면 나머지 갯벌들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0: 세계적으로 중요한 갯벌을 꼽을 때 우리나라 갯벌이 빠지지 않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을 비롯해서 유럽의 북해 갯벌, 미국 동부 해안 갯벌, 캐나다 동해안 갯벌, 그리고 아마존 하구 갯벌을 세계 5대 갯벌로 이야기합니다.
1: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0: 서해안 갯벌은 규모도 크고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지형과 바다가 갯벌이 만들어지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해는 수심이 비교적 얕고 해안선이 복잡하죠. 여기에 조수간만의 차도 크기 때문에 넓은 갯벌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충남, 전북, 전남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곳곳에 아주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약 80% 정도가 서해안 갯벌입니다.
1: 네.
0: 또 갯벌이 특징이 있는데요. 펄이 많은 곳도 있고 모래가 많은 곳도 있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갯벌에서 흔히 만나는 조개나 낙지 같은 생물도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작은 생물들이 사실 갯벌 생태계로 움직이는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철새들이 우리 갯벌을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런 풍부한 먹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갯벌 가면 우리는 보통 조개나 낙지 이런 거 보게 되는데
0: 맞아요.
1: 그 안에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생물들이 정말 많겠네요.
0: 네.
1: 그럼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갯벌이 우리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0: 갯벌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모래나 펄 같은 퇴적물과 바닷물 같은 환경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이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의 생태계인데요.
1: 네.
0: 갯벌이 주는 이로움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일반 농경지 생태계의 100배 이상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갯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0: 네, 우선 갯벌은 해안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홍수나 태풍이 왔을 때 파도의 힘을 줄이고 해안 침식을 막아줘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지를 지켜주고요.
1: 네.
0: 철새들에게는 먹이를 구하고 쉬어가는 중요한 서식지이자 중간 기착지가 됩니다. 특히 우리 서해안 갯벌은 전 세계 도요새, 물대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또 갯벌은 육지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이나 퇴적물을 걸러주는 자연 정화조 역할도 합니다. 갯벌이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걸러내면서 바다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산란장이나 보육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갯벌을 비롯한 습지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갯벌에 사는 염생식물, 바닷가나 갯벌에 그 염분이 있는 네.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이 모든 역할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갯벌이 건강하면 생물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녹색연합의 이다솜 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 살아갈 수 있고 철새가 찾아오고 수산 자원도 유지되고 결국 사람도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갯벌을 보호한다는 건 하나의 생물이나 한 가지 자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오, 그렇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갯벌이 우리 생활과 생태계에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0: 네.
1: 해안의 방파제 역할도 하고 또 서식지 철새들에게 역할도 해주고 또 자연정화조 역할에 보육장 역할에 기후위기 완화까지 그중에서도 우리 서해 갯벌이 전 세계 철새들의 중요한 이동 경로라고 하셨는데 철새들에게 갯벌 어떤 곳인가요?
0: 철새들에게 우리나라 갯벌은 한마디로 장거리 비행을 이어가기 위해 꼭 들러야 하는 휴게소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러시아와 알래스카까지 이동하는 철새들이 이용하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1: 네.
0: 철새들은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요. 특히 봄철에 북쪽으로 이동할 때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해서 갯벌에 있는 조개나 개, 개지렁이 같은 먹이를 먹으면서 다음 여행을 위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죠.
1: 네네.
0: 그래서 만약 이 갯벌이 사라진다면 철새 입장에서는 중간에 쉬면서 먹이를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없어져서 더 이상 비행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1: 네.
0: 실제로 우리나라 갯벌에는 넓적부리도요, 검은머리 물대새, 황새, 흑두루미 같은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새들이 찾아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한국의 갯벌을 동아시아와 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에서 중요한 서식지이자 중간 기착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갯벌을 지키는 일이 우리나라의 새만 지키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철새들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거죠.
1: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우리나라 갯벌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군요. 근데 철새가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하던데 어떤
0: 네.
1: 도움을 주나요?
0: 아, 철새는 사실 우리 생태계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철새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식물의 씨앗을 퍼뜨리기도 하고 농경지의 벌레나 해충을 잡아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충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철새의 이동 시기나 개체수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기후가 변하거나 서식지가 훼손되면 먹이가 줄어들고 이동 시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철새의 변화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환경의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일종의 생태계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정부기관이 매년 국내 철새 동향을 조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1: 네.
0: 철새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킨다는 건 결국 그 환경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1: 근데 활동가님, 바다를 건너서 이동하는 철새 종의 절반 가까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1: 왜 이렇게 많은 철새들이 위기에 놓인 건가요?
0: 철새가 위협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서식지 훼손, 혼획, 그리고 기후위기 같은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바닷새에게는 혼획이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혼획이라는 건 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잡으려던 물고기나 생물 외에 다른 동물이 함께 잡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참치를 잡을 때는 긴 줄 여기저기에 낚싯바늘을 잡아서 달아서 잡는 연승 어업 방식으로 잡는데
1: 네.
0: 바닷새가 물 위에 있는 미끼를 먹으려다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물속으로 끌려들어가서 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지 훼손 문제가 크죠. 철새가 서식하는 공간을 사람이 개발하면서 철새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사라집니다.
1: 네.
0: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여기에 기후위기까지 겹칩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고 해류가 변하며 물고기 같은 먹이의 분포가 달라지고 새가 번식하는 시기와 먹이가 풍부해지는 시기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문제는 이런 위협들이 하나씩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다시 개체수를 회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1: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갯벌과 철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바사

0: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바사, 철새는 날아가고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이다소 활동가님과 함께 우리나라 갯벌의 중요성과 철새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어요, 이야기. 근데 궁금한 게 활동가님, 갯벌이요. 한때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갯벌을 쓸모없는 땅, 버려진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1970-80년대 개발우선주의 정책 속에서 갯벌은 개발과 매립의 대상으로 여겨졌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 갯벌은 지난 40년 동안 대규모 간척과 매립이 이어지면서 절반가량이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인데요. 새만금 간척사업 과정에서 방대한 갯벌이 사라졌고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바닷물의 흐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어업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고 갯벌에 의존하던 생물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새만금에서 예전에 백합을 잡으시던 어민분을 뵌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방조제가 생기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백합들이 갯벌에 꽁꽁 숨어서 기다리다가 하루는 비가 왔대요. 물이다, 바닷물이 왔나 보다 하고 백합들이 나온 거죠, 밖으로. 그런데 바닷물이 아니었고 비는 멈췄고 그래서 백합이 그대로 다 죽었대요.
0: 진짜요?
1: 네, 죽은 백합 수백만 개체가 갯벌을 덮고 있는데 그 광경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네. 이런 새만금 사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도 아직도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새만금 신공항인데 새만금에 얼마 남지도 않은 갯벌을 매립해서 만드는 공항입니다. 바로 1km 옆에 군산공항이 있는데도 멸종위기 중인 저새 흰발룽개가 살고 있는 수라갯벌을 메워서 그 위에 공항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갯벌을 그렇게 써도 되는 땅이라고 여기는 게 70-80년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한때는 이제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우리 생태계 아주 중요한 공간이자 또 철새들의 서식지이기도 한 갯벌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 소중한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훼손된 갯벌은 가능한 곳부터 복원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된 것도 단순히 이름 하나가 더해진 게 아니라 우리 갯벌을 앞으로 잘

0: 보존해야 할 책임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인데요.
1: 네.
0: 등재보다 중요한 건 그 책임에 맞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세계유산으로 지킨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갯벌을 매립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순이 사라져야겠죠.
1: 네. 자, 이렇게 오늘 갯벌과 철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생활 속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를 위한 실천. 활동가님, 오늘은 어떤 실천 함께 해보면 좋을까요?
0: 오늘의 실천은 바라보기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1: 바라보기요?
0: 네. 모든 마음은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서 탐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떤 종인지 몰라도 괜찮으니까 네. 새든 곤충이든 조용히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방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저런 소리를 내는구나. 그냥 바라보면서 마음 한켠에 작은 공간 하나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갯벌이나 습지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꼭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 네.
0: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것부터 지구를 위한 실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갯벌이나 네. 습지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인지 자세히 몰라도 바라보는 시간 한 네. 번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당주 홈페이지에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 있으니까요. 실천해보시고 어떠셨는지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녹색연합 이다소 활동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주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SG 워너비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0: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음주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안한 전화 스타젠.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주시고요. 저는 레지나 스펙터의 온 더 레디오 이 노래 듣고 9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대미시의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서 선면성을 드러내기보다 최대한의 공감을 얻어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X에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하고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 있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개혁 자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문제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추 지사는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라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지명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또 내란 세력이 훔쳐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돌려세웠는데 대통령은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왜 민주 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진보 정당과 개인, 중도적 개인,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평택을 지역위원회 행사에서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과 연대하고

0: 조국 혁신당과는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고 그것은 구정치라면서 합당을 하건 연대를 하건 대원칙은 경쟁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심이 이미 명백한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김 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니라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제보자를 공격하고 피해 주주의 목소리에는 침묵하며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며 김승원 검증을 하랬더니 제보자를 검증하고 청탁 의혹을 밝히랬더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잡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과 수도권, 강원 중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 산지에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1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미국에는 못생긴 개 선발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벌써 50년째 이어져 온 행사인데요. 예쁘지 않은 강아지도 입양되도록 사회 인식을 바꿔보려는 취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외면받는 생물들이 있죠. 마트나 백화점의 진열대에는 예쁜 과일만 올려지고 못생긴 건 폐기됩니다. 또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는 일도 겉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파충류나 곤충은 관심을 끌지 못하죠. 모든 생물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하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H.O.T의 빛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3328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작년 여의도 불꽃축제 때 있었던 일인데요. 딸아이에게 인생 첫 불꽃놀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몇 시간 전부터 명당을 잡고 기다렸거든요. 드디어 하늘에 불꽃이 팡 하고 터졌는데 옆에서 딸아이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빠, 저거 하늘에서 팝콘 터지는 거 아니야? 남들은 감성에 젖어서 불꽃을 보고 있는데 제 딸은 저건 고소한 맛, 저건 카라멜 맛 하면서 밤하늘에 터지는 팝콘 맛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팝콘 두 봉지 사줬습니다. 하면서 H.O.T의 빛 신청해 주셨어요. 작년에 이제 불꽃놀이 다녀오신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와, 불꽃놀이를 팝콘으로 생각하다니 너무 귀엽죠. 불꽃을 맛으로 또 이렇게 팝콘의 맛으로 표현하는 게 진짜 생각도 못했던 건데 저는 너무 귀엽기도 하고 새롭고 신기하네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또 팝콘 두 봉지까지 실제로 사들고 집에 들어간 걸 보면은 아마 딸아이에게 잊지 못할 정말 완벽했던 그런 불꽃놀이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불꽃을 보게 되면 저도 한번 이 사연을 생각하면서 저건 무슨 맛 팝콘일까? 한번 그렇게 떠올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저희에게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 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진짜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스윙스 크러쉬의 듣고 있어. 2024년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135님이 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스윙스 크러쉬의 듣고 있어 부탁드립니다. 가을밤의 시원한 바람 같은 잔디 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트 하트 보내주셨는데요. 와, 진짜. 가을밤에 시원한 바람 같은 잔디라니. 진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기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가을밤에 시원한 바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 바람 느꼈을 때 너무 행복한 기분 들잖아요. 며칠 전부터 확실히 저녁 공기 확 달라졌죠. 많이들도 문자로도 남겨주셨는데, 선선한 바람 불어오는 저녁에 이렇게 라디오 저희 오당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135님, 이런 따뜻한 메시지, 제가 더

감사합니다. 8588님, 지난주에 대면 강의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오당재와 했던 전화데이트 부분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면서 시작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오당재 덕분에 첫 강의를, 시작을 제대로 할수 있었네요. 지난주 화요일에 전화데이트 했던 황용환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토요일에 첫 대면 수업 앞두고 있어서 많이 떨린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첫 수업 잘하고 오셨나봐요. 시작하시면서 저희 오당재와의 전화데이트 살짝 이렇게 틀어주면서 가볍게 또 웃으면서 즐겁게 시작하신 것 같아서 괜히 저도 뿌듯하고 학생들도 좀 색다르고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첫 강의라 긴장도 많이 됐을 텐데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용환님도 그렇고 저희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리시지 않았나 이런 뿌듯한 마음도 들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강의에서도 이어질 강의에서도 좋은 수업 계속 이어가시기를 응원하고 있을게요. 노래 두 곡 전해드릴 건데요. 김경선님이 신청해주신 정우의 젊은 나의 책갈피 그리고 1381님의 신청곡 박혜원의 뒷장을 먼저 본 책처럼 전해드릴게요.

정우의 젊은 나의 책갈피, 그리고 흰 박혜원의 뒷장을 먼저 본 책처럼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9639님은요, 목욕탕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집에 가면서 뻥튀기 먹고 있습니다. 잘 들을게요. 오, 이렇게 또 평화로운 문자 보내주셨네요. 목욕탕에서 개운하게 씻고 나오면서 뻥튀기까지 드시고 계신가 봐요. 목욕탕 다녀온 뒤에 그 갔다 와서 먹는 간식이 또 그렇게 맛있잖아요. 뻥튀기도 그렇고, 그 우유, 바나나만 나는 우유도 그렇고, 뭐 요거트 같은 것도 맛있고요. 우리 9639님 편안한 주말 보내신 것 같아서 좋네요. 오당제가 계속해서 친구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뻥튀기 맛있게 드시면서 주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우님이 신청해주신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My Al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벌써 저녁 9시가 넘었지만 오늘 정체가 심했던 터라 고속도로는 아직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행담도 휴게소, 또 서평택부터 화성휴게소, 매송과 일직 부근까지 총 22km가량 정체가 남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부근, 논산 천안고속도로도 천안 쪽으로 정안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광교터널부터 북수원 구간 어렵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선은 일산 방향으로 장수부터 중동 구간 밀립니다. 지금 광주 원주고속도로 지정 1터널 2차로 막고 교량 보수 작업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4부에서도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전주영님이 안녕하세요 젠디, 부모님과 외식하고 들어왔어요. 두부 전문 식당이었는데요. 굴짬뽕 순두부, 들기름 막국수, 파전, 된장 순두부, 더덕구이까지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신청곡은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싶어요. 와, 부모님이랑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셨군요. 주영님, 두부 전문 식당인데 다양한 메뉴들이 있네요. 굴짬뽕 순두부에 들기름 막국수에 파전에 된장 순두부 더덕구이까지 하나같이 다 맛있는 메뉴들, 거기다가 밥 생각나는 그런 메뉴들인데 부모님이랑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셨겠죠. 소중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이 노래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요즘에 이 노래 많이들 들으시나 봐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

그런데 생각을 다들 멈추고 싶나 보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는데,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강소리님, 젠디, 저 이제 퇴근해요. 차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전건우, 김대우의 사랑을 시작하는 봄날에 들으면 퇴근길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히힛! 하셨어요. 우리 소리님은 퇴근하는 길에 듣고 계시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퇴근길에 딱 나오면 뭔가 더 특별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리님의 행복한 퇴근길을 위해서 신청해주신 전건우, 김대우의 사랑을 시작하는 봄날에 전해드릴게요. 그 전에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전주영님의 신청곡 먼저 드릴게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그리고 전건우 김대우의 사랑을 시작하는 봄날에 듣고 왔습니다. 3720님 저는 댄스 강사예요. 마지막 타임 수업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 조금 힘들긴 하지만 또 열심히 신나게 마지막 타임 수업이면 진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사실 그 강사분들 진짜 대단하시죠. 하루 종일 수업하느라 꽤 피곤하실 텐데 또 마지막까지 학생들 앞에서 신나게 수업을 이끌어 주셔야 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음악이 시작되고 나면은 또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지막 수업까지 3720님 신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또 퇴근하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9995님 평일에는 바빠서 남편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식 시켜서 같이 먹으려고요. 6회에 맥주 한잔하면서 한 주 동안 못했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쵸. 요즘에는 이제 평일에 워낙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 뭐 가까이 있는 사람과도 이야기 나눌 시간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야식도 시키시고 남편분이랑 여유롭게 한 주 동안 못다한 이야기 나누고 계신 것 같네요. 거창한 데이트 아니어도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야식 하나 시켜놓고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두 분께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또 노래 두 곡 전해드릴게요. 0570님이 신청해주신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들을 거고요. 이어서 타편의 내 세상은 너로 가득해 1120님이 신청해주신 노래까지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5174님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여름이 떠나가고 따사로운 햇빛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 가을이 왔나 봐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있길래 사진 찍어서 같이 보내봅니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신청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은행이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예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사진 보니까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뭐 햇살도 되게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 저도 자주 봤거든요. 보니까 확실히 가을이 온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은행 밟으면 냄새나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요즘 이렇게 길 걷다가 계절 바뀌는 거 발견하는 재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고 5174님이 보내주신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0: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한 질문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중동에서 미국이 경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누아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하면서 우리는 지역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영토 보전과 안보는 오직 주요 당사국들과 이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들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유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50%대로 낮췄다면서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략비 중류 수화부재 도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며 국내 정제유는 최고 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K리그 1 울산 공격수 이동경이 국내 선수 최초로 두 시즌 연속 리그 10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은 인천과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올린 이동경을 앞세워 2-1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13골 12도움으로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던 이동경은 지난 2012년 FC서울 몰리나에 이어서 2년 연속 10시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연속으로 10시클럽에 가입한 것은 이동경이 역대 최초입니다.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의 수상 여부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영화 가능한 사랑은 최우수 작품상 등 본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0: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미묘한 힘의 역학관계를 다층적으로 풀어내면서 완벽한 리듬과 절제된 서사가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과 수도권, 강원 중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 산지에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시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남부 도시와 에너지 시설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사우디의 예멘 개입을 막는 동시에 미국의 대이란 압박에도 부담을 주려는 건데요. 이 공격으로 출범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방위 동맹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맺은 메카 공동 방위 협정인데요.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세 나라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카 동맹도 위기가 닥쳤을 때 나토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메카 동맹이 중동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0: 문의전화 1577-1352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손에 잡히는 경제 두 진행자가 뭉쳐서 전해드리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박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네. 최근에 이상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4: 네.
3: 제가 웬만하면 그 영어 안 돼서 다른 나라 뉴스 잘 안 보는데.
4: 네.
3: 또 믿으신다 또.
4: 아니, 아무도 안 믿습니다.
3: 사우디, 터키, 네. 파키스탄 이 세 나라가 네. 무슨 방위 동맹 맺었다고.
4: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라고 교수님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네. 아, 그 되게 중요한데 다음 주에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 한다고.
4: 네.
3: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4: 네. 이게 정말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달입니다. 8월 7일 날 이름을 정했어요. 네. 메카 동맹.
3: 메카 동맹.
4: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메카에서 공동 방위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게 8월 7일이고요.
3: 예.
4: 그다음에 8월 31일 날 장관급 회의를 이스탄불에서 열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본격화됐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메카에서 직접 메카라고 하면 성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 예. 예. 그리고 신성시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비이슬람교도는 출입도 못하고 아주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거기에서 뭔가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메카에서 다 모여가지고 세레모니를 했다라는 건 이거를 아주 무시할 수준의 공동 방위동 동맹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3: 예.
4: 여기서부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식이잖아요. 동맹을 맺으려면 적이 같아야 되잖아요.
3: 아, 그렇지. 그렇죠.
4: 네.
3: 근데 나토가 예를 들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듯이.
4: 그렇죠.
3: 예.
4: 근데 이 세 나라는 적이 다 달라요.
3: 잠깐만. 사우디는 보통 주적이라고 하면 어디랑 제일 그렇지. 이란하고 사이 안 좋죠.
4: 그렇죠. 순위파, 시아파의 각각 종주국이니
3: 예.
4: 이란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최근 또 특히 이란이 사우디의 주요 시설물까지 공격했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니까 사우디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지금 분명히 이란입니다.
3: 튀르키예는?
4: 튀르키예는 전통적으로는 그리스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3: 예.
4: 그런데 요즘 급격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조만간 이거 튀르키예도 전쟁하는 거 아니야라는 대상자는 사실 이스라엘입니다.
3: 아.
4: 왜냐하면 시리아가 지금 정권의 공백 상태가 되고 나서
3: 네.
4: 튀르키예가 시리아에 다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분을 갖게 됐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리아에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3: 이스라엘은 시리아하고 왜 어떤 관계고 시리아하고 터키하고는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4: 원래 시리아를 뭐랄까요? 지배하고 있었던
3: 예.
4: 정치 세력이 지금 다 해외로 도주해버렸죠.
3: 예.
4: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란 그 지역이 무주공산이 됐는데
3: 네.
4: 튀르키예는 지역의 맹주로서 지역에 있는 유사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3: 시리아도 일단 관리는 해야 된다.
4: 그렇죠.
3: 예.
4: 그래서 튀르키예가 실제 지금 시리아에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시작했습니다.
3: 예.
4: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여러 뭐랄까 위협 세력이 있잖아요.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3: 네. 예.
4: 이런 잔당들 또 일부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시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거나 아니면 시리아에 뭔가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3: 예.
4: 실제 지금 다 사실 하고 있고요.
3: 음흠.
4: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선 야, 시리아는 내가 관리해 주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네가 왜 자꾸 시리아에다가 위협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3: 아, 두목이 급사한 특정 지역의 주변 그 조폭 세력들끼리 이제는 이게 내 땅이라고 싸워.

0: 그렇죠.
1: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지금 가장 큰 뭐랄까요 위험 요인은 또 이스라엘이고요.
1: 아, 그렇겠네요.
0: 예.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우리가 다 알죠. 인도입니다.
1: 거기는 뭐 상상.
0: 네. 그러니 이거 모두 다 쳐다보고 있는 주적이 다 다른데
1: 예.
0: 이들이 뭉쳤다? 야, 이게 무슨 동맹이지? 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럼 보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뭉쳐서 저 큰 적에 대항하자가 보통 방위 동맹인데
0: 네.
1: 각자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다 다른데 일단은 뭉쳐보자.
0: 네.
1: 안 뭉친 것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맹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그런데 이 그 성명의 아주 세부 그러니까 성명이 아니라 그 뭐랄까요? 본격적인 그 동맹을 하겠다라고 문서화된 게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서 전문은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선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뭉쳤어요.
1: 네.
0: 라고 했었을 때 그 선언한 발언의 수위를 보면 이게 그냥 뭐 문서만 작성한 수준의 동맹이 아니라 동맹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그 수준으로 우리가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가장 수위가 높은 게 사실은 나토거든요.
1: 그렇죠.
0: 나토는 예. 나토 회원국 중 누구 하나를 공격하면 우리 모두를 공격한 것과 똑같이 여기겠다라는
1: 자동 개입. 거예요.
0: 자동 개입.
1: 예.
0: 그런데 이 적이 다 다른 이 세 개 국가가 나토 수준의 동맹을 맺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1: 야, 그러기는 쉽지는 않겠어요. 정말 쉽지 않겠네요.
0: 그렇죠.
1: 예를 들면 A 국가를 누가 공격했는데 공격한 적을 보니까 C 국가 입장에서는 내 친구인데?
0: 그렇죠.
1: 야, 내 친구랑 싸우긴 좀 그렇지.
0: 네.
1: 뭐 그런.
0: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네. 얽히고 설켜 있는데도
1: 예.
0: 그걸 본인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1: 예.
0: 그런데도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공격받으면 우리 모두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동맹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 세 나라가 우리 조만간 여기 한두어 명 더 들어올 겁니다라는 냄새를 풍기고 다녀요.
1: 아, 저 이 멤버 안에?
0: 예. 예. 에르도안 튀르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집트 우리 접촉 중이다. 이집트도 여기에 메카 동맹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유도할 거다.
1: 예.
0: 이렇게 이미 냄새를 풍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맥락 때문에
1: 네.
0: 아 내가 들어가기 약간 애매한데 이게 있는 거예요.
1: 이게 들어간다고 작동을 하겠어? 괜히 또 이상한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0: 바로 그겁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난 뒤에
1: 예.
0: 이스라엘하고 간신히 평화협정에 체결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지금 주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1: 네.
0: 만약에 둘이 붙었다. 그럼 본의 아니가 이집트도 참전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좀 애매해지는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는 이란하고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데 지금 이집트가 대표적인 이란의 중동 평화를 중재하는 국가가 또 이집트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와 이란이 붙었다고 했었을 때 나는 지금 이란 평지안을 평화를 중재하고 있는데
1: 꼭 사우디 편을 들 수도 없겠군요.
0: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도 지금 주판을 좀 튕기고 있는 겁니다. 가입을 할 이유도 꽤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지금 아 이거 좀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더 있는데 하나가 방글라데시고 또 하나가 말레이시아입니다.
1: 야, 자꾸 넓게 퍼지네요.
0: 그렇죠. 근데 뭐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건 아니로 보이지만 적어도 이집트까지 여기가 들어온다면 이 네 나라를 R4라고 부르거든요. 지역의 네 개의 뭐 주도국 이렇게 부르는데
1: 예.
0: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주요 국가 네 개가 이렇게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1: 야, 이거 뭐 여러 가지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게 작동을 잘하든 삐걱거리면서 작동을 하든 이게 지역 안보나 그 국제 정치 질의에 어떤 영향을 줄까 등등 꽤 파장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죠. 일단 주적이 다 다른 동맹들이 그럼 과연 있었냐. 있었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1: 예.
0: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삼국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삼국 동맹.
1: 예, 이거는 독일하고요. 예.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예.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 세 개 주체가 사실 실질적인 위협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이 당시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견제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0: 예.
1: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은 발칸반도에서 위협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튀니지 문제로 프랑스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명확하지가 않고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0: 예, 예.
1: 그런데 얘네들은 그럼 왜 삼국 동맹을 맺었느냐 했었을 때 각각 마주하고 있는 그 주 적이
0: 예.
1: 야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상대하기는 좀 버겁거든요. 그런데 저 친구도 보니까 저 친구의 주적이 만만치가 않아요. 야, 너 러시아 때문에 고민한다며? 야, 넌 누구 때문에 고민한다며? 그럼 이렇게 하자. 만에 하나 내가 위협을 받으면 니들이 도와줘. 그럼 네가 위협을 받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주적은 다르지만 그 서로 위협이 받았을 때 혼자 버거우니 그때는 십시일반 도와주자라는 결속이 있었던 거예요.
0: 보험 같은 느낌?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를 이 삼국동맹과 유사한 흐름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게 한쪽의 적이 다른 사람의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0: 아, 그래서 더 애매한.
1: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있었던 이 삼국동맹과 같은 걸로 이걸 치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0: 더 복잡하게 꺼여있네요.
1: 네. 예. 그다음에 또 냉전 시대에 파키스탄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0: 예.
1: 지금은 사실 파키스탄과 미국의 사이가 냉랭한 편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동맹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파키스탄은 그때도 인도를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미국은 또 소련을 견제해야 될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결국 공산권이 확산하는 국면에 있는 주요 거점 국가들이 않습니까? 남아시아 쪽으로 공산 진영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동맹이 하나 필요하겠네라는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있었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 파키스탄은 인도를 혼자 대항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나도 큰 형님이랑 친구야 이걸 파키스탄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파키스탄이 동맹을 맺고 싶다고 했었을 때 아 쟤랑 동맹하는 게 나에겐 무슨 이점이지 생각했을 때 큰 형님 입장에선 좋아. 내가 지금 신경 쓰는 또 다른 큰 형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너는 이 동네에서 나랑 동맹을 맺어라. 이런 관점에서 두 국가의 주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것도 얼추 보면 동맹의 가장 큰 축이었던 큰 형님이
0: 예.
1: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동맹을 맺어준 것이죠. 그러니 최근 있었던 모든 어떻게 보면 주적이 다른 동맹들과 달리 이번 거는 특히 주적이 다름과 동시에 각각의 주적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간접적인 동맹이고
0: 어허.
1: 그러니 이게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워요.
0: 그러게요. 진짜 정말 뭐 어떤 버튼이 눌렀을 때 작동을 할지 안 할지는 눌러봐야 하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공동 성명이 안 나온 이유들, 뭐랄까요. 문서화된 걸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침략을 어디까지로 침략을 규정할 거냐.
0: 예.
1: 분명 나토 수준으로 우리 세 개 국가 중에 한 명이 공격받아도 다 같이 공격한다고 했는데
0: 네.
1: 그럼 공격을 받았다는 걸 어디까지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0: 네, 그것도 해야죠.
1: 그다음에 그럼 도와준다는 걸 다 파병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그냥 군수물자나 주겠다는 얘기냐.
0: 아니면 그냥 기도해준다는 얘기냐.
1: 그렇죠. 그것도 있겠네요. 이들 국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성 있는 얘기를 뭔가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없어요. 제 소견으로는 아마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 은 부속 조치로 논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본인들도 스스로 알고 있는 이 복잡다기한 상황 속에서
0: 예.
1: 이 안보적인 관점에서만 이거를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거 뭐야 그냥 유명무실한 동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저는 뭐 국제 정세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통이니까 이걸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동맹을 맺을 이유들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 동맹의 전례와 유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자 동맹입니다.
0: 한자 동맹.
1: 네. 예. 이게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작동했던 동맹인데요.
0: 예.
1: 이거는 군사적 공동의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해상 무역료를 보호하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업적 이익을 공유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제

0: 를 만들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1: S1 캡스 공동구매?
0: 그렇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자동맹의 주요 그 거점 지역은 북독일 지역과 예. 발트의 연안 지역이었는데요. 예. 이때 100여 개의 도시들,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100여 개의 도시들이 결성한 연합체가 이제 한자동맹인데 이거는 안보 동맹보다는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협의체였는데 무려 2세기 가까이 이 동맹이 유지됐다라는 것이죠.
1: 네.
0: 따라서 이번에 이 참여하고 있는 이 국가들, 이 국가들도 사실 저는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1: 야, 그럼 어떤 목적은 그럼 각자 다 다르다는 거군요.
0: 그 방위적인 그다음 국가 안보적인 목적은 다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데
1: 예, 예.
0: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같아요. 홍해 그다음에 수에즈운하
1: 예.
0: 이쪽 지역 그 중동 지역의 불안전성이 높아지면
1: 예.
0: 배가 쫙 희망봉을 통해서 저기로 돌아서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투르키예, 이집트, 사우디
1: 다 묶이죠.
0: 다 이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1: 네.
0: 그러니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안보를 조금 더 그 평화에 준하는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협력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예.
0: 일단 최근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수에즈 운하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정부의 가장 큰 외화 획득 원 중에 하나가 1등이에요. 예.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 그런데
1: 예.
0: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지금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줄어서 국가 수입이 가장 큰 국가 수입 중에 하나가 반토막이 난 거죠.
1: 요즘 왜 그렇게 됐어요? 수에즈는?
0: 왜냐하면 이쪽에 후티 반군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쪽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1: 호르무즈 막힌 후에 수에즈로라도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0: 그렇죠.
1: 맞아. 얼마 전 뉴스를 들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티 반군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수에즈 운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2023년 10월 때 가자전쟁 발발 이후 후티 반군이 홍해 근처를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수에즈 운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그때 줄어들었던 돈 이후에 다시 그 전 상황으로 아직도 회복도 안 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란 사태로 인해서 또다시 수입원을 줄었으니까 이거는 진짜 이집트 입장에선 이런 추세로 계속 이쪽 지역에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면
1: 네.
0: 우리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아부엘만 대부 이 해협 지나는 이 배들이 계속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1: 예.
0: 구체적인 1일 통행 선박 수를 보면요 최근 있었던 이란 전쟁 이전에는 하루 1일 통행 선박 수가 75척 정도 됐는데
1: 예.
0: 요즘은 30척 정도였고요. 그것도 이 후티 반군의 이슈 때문에 이러다가 30척보다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가 지금 중론이에요. 따라서 이집트 입장에서도 이 알포로 더 승격해서 메카 동맹을 늘릴 만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 그런 각각의 하나씩 다 걱정 근심들이 있으니
0: 그렇죠. 그다음에 파키스탄도 말씀드리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해로와 관련 있는 국가는 당연히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 중동에 출장을 가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시는 사실인데요. 중동에서 택시를 타잖아요. 그럼 택시 드라이버 분들의 한 80% 가까이는 다 파키스탄 국민이에요.
1: 네.
0: 그리고 무슨 호텔의 컨시어지라든가 기타 뭐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1: 도어맨 델맨
0: 다 무슨 파키스탄 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파키스탄은 제조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파키스탄 국민의 상당수가 이슬람 문명권에 있는 어느 잘 사는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해서 그 벌어들인 돈으로
1: 역송금
0: 그렇죠 역송금하는 게 국가에 어떻게 보면 주 수입원이 돼버렸어요. 예, 예.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불안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자국 국민들이 나가서 일감 또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

0: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우디가 석유 패권을 유지하는 것마저도 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예.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선 엮여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튀르키예 입장에선 이쪽 지역에서 도모하고 있었던 사업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튀르키예가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경제적 타격이 심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럼 튀르키예는 어떤 경제적 타격이 있었는지 시간 벌써 다 됐네요. 요거 2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2부에서 계속 이어 듣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네, 역시나 박정호 2부로 이어왔습니다. 2부에선 튀르키예는 또 어떤 이해관계와 고민거리가 요즘 있길래 이 동맹에 참여했는지 얘기를 해주시다가 끝났네요.
3: 맞습니다. 사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정상적으로 가동됐었을 때 본인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튀르키예의 메르신항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항만들이 환적 거점으로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2: 예.
3: 유럽에서 아프리카 또는 중동, 아시아를 넘나드는 그 루트에 이 우리 그 컨테이너선은 마치 셔틀버스처럼 또는 지하철 노선처럼 중간에 컨테이너 내려주고 다시 올리고 하잖아요.
2: 네.
3: 그런데 그 컨테이너선이 환적되는 대표적인 루트를 튀르키예 항만들이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에즈 운하를 이제 못 지나간다라고 하면 저쪽에 북대서양에서 저 희망봉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본인들 항만 인프라들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예.
3: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2: 네.
3: 그다음에 튀르키예가 가장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이스탄불 운하라는 걸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왜요? 거기는?
3: 이 이스탄불 운하는 어떤 운하냐 하면요. 저기 흑해와 마르마라 해를 잇는 인공 운하입니다. 원래 여기는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있어요. 흑해는 저쪽 안쪽에 있잖아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쪽으로 나오려면 어떤 해협이 있어야 되는데
2: 맞아요.
3: 원래 원래 자연상 있었던 해협이 보스포루스 해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2: 예.
3: 그런데 튀르키예는 수에즈 운하를 옆에서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인공 운하를 가지고 있으면
2: 아, 차라리 여기 막혀 있으면 우리가 살짝 뚫고 돈 받을 텐데.
3: 그렇죠.
2: 이게 안 막혀 있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받을 수도 없고.
3: 맞습니다.
2: 호르무즈처럼 받고 싶은데.
3: 그렇죠. 딱 보니까 이집트가 아주 짭짤한 거예요.
2: 이 친구는 저 원래 뚫려 있었던 건데 몰래 막아놓고 저 다시 몰래 뚫어버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하겠네.
3: 그런 생각 하겠죠.
2: 야.
3: 그래서 본인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야, 우리도 뭐 인공 운하 같은 거 하나 해서 통행료 받을 거 없어? 했다가 이 보스포루스 해협 말고 아주 이용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점 도시들을 연결할 수 있는 수요가 나름대로 루트가 살짝 다르면 여기 지나는 것보다 통행료 살짝 내더라도 이쪽을 지나는 게 낫겠다. 이럴 수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 보스포루스까지 안 가고.
3: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공운하를 만들어보자 해서 계획한 게 이스탄불 운하라는 거예요.
2: 예.
3: 그래서 이 이스탄불 운하를 건설해서 수에즈 운하처럼 돈 받아보자라는 걸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인공운하니까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라? 이 이스탄불 운하도 결국은 수에즈 운하로 이스탄불 운하 통해서 수에즈 운하로 가서 이렇게 하는

0: 가 대표적인 예상 그 수요처들이었었는데
1: 예.
0: 수혜주 은하가 제대로 가동 안 된다면 이 거대 사업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트리키에도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거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중단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물론 트리키의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요즘 중동 지역에 뭐랄까요 불안감이 높아지고 난 뒤에
1: 예.
0: 독특한 수혜를 또 받기도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라크와 트리키에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으로 원유 수송량을 거의 지금 맥시멈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1: 어디서 나온 걸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0: 이라크에서부터 트리키에까지 이어놓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바다로 보내기가 어려우니 이 수송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트리키에까지 보내면 네, 네. 트리키에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이제 보내주는 형태였는데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풀가동되는 상황이 되니
1: 네.
0: 이건 분명 수혜인데 그러면 이 수혜가 점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익이 줄어들고 다른 이익이 늘어나는 게 플러스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트리키의 판단은 이 파이프라인도 아마 본인들이 구축하는 이스탄불 운하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구상들과 맞물리면
1: 네.
0: 오히려 그 파이프라인 원유 수송량도 하루 200만 배럴에서 80만 배럴로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트리키의 정부의 입장이에요.
1: 아하.
0: 오히려 예. 뭔가 이용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트리키에도 결국은 야 이거 반드시 중동 지역의 평화가 안착돼야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잘 수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하기에 경제로 봐서는 뭐 평화가 존재하는 게 제일 원활하죠.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0: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번 동맹은 메카 동맹은 안보적인 관점에서 살피기보다는
1: 네.
0: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게 훨씬 더 조금 수긍이 가는 동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과 이건 안보적인 관점이 같이 엮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1: 방산?
0: 예.
1: 방산이 여기 왜 끼어요?
0: 지금 중동 국가들이 갑자기 멍해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멍해졌느냐.
1: 아.
0: 미국이 아니 우리 동맹인데 우리 공격받았는데 안 도와줘.
1: 아하.
0: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1: 네.
0: 이란이 단순히 지금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직접 때리지도 못하죠.
1: 예.
0: 근처 국가인 쿠웨이트 때리고 사우디 때리고 UAE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우디나 UAE나 쿠웨이트는 미국의 맹방이에요.
1: 예.
0: 그래서 원래 본인들이 믿고 있었던 게 우리 건드리면 우리 큰형님이 가만 안 있는다 했는데 큰형님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큰형님이
1: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0: 전화를 안 받고 큰형님이 또 야 일하는 내가 어 다음 달까지 끝낼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다음 달이 거의 이러다가 1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님도 일하는 함부로 손보지도 못하는 눈치가 보이고
1: 예.
0: 그러니 슬슬 본인들의 안보 불안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가만히 또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나라가 이 안보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확인됐어요.
1: 사우디, 트리키, 파키스탄이
0: 네.
1: 뭘 주고받아요?
0: 일단 하나씩 말씀드려보면요. 파키스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우디나 트리키에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얻을 게 있고 파키스탄은 나머지 두 국가로부터 또 얻을 게 있어요.
1: 그게 뭔데요?
0: 자, 파키스탄은 놀랍게도 이슬람 문명권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핵을 가진 나라예요.
1: 그러네. 그러면 아, 인도는 이슬람 아니니까.
0: 아니죠. 힌두가 사실
1: 네네.
0: 주요죠. 이슬람도
1: 예.
0: 있지만.
1: 예, 예, 예.
0: 그러니 파키스탄하고 동맹을 맺는다는 건
1: 아, 필요할 때 핵을 잠깐 빌려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겠네요.
0: 상상을 할 수 있는
1: 상상을
0: 거죠.
1: 하겠네.
0: 물론 문서에 핵을 공유한다라고 들어간지 안 간지 아직 모르고
1: 네.
0: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1: 야.
0: 그런데 냄새가 좀 나을 수 있잖아요. 야 이러다가 진짜 파키스탄이 핵 빌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을
1: 네.
0: 수 있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파키스탄으로부터 트리키에와 사우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빈살만은 본인이 실질적인 사우디의 주도권을 잡은 뒤 부터 간간히 냄새 풍겼던 게 핵무장이었어요.
1: 예.
0: 아,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1등 부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에요. 빈살만입니다.
1: 네, 예.
0: 아람코 지분 가지고 비교하면 물론 일론 머스크가 더 큰 부자지만 빈살만은 그 사우디 국가

0: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화되지 않은 모든 자산이 다 빈살만 겁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1등 부자예요. 그럼 1등 부자가 더 돈을 탐하겠습니까? 원래 돈 많이 벌면 명예욕 생기는 거고
1: 네.
0: 돈 많이 벌면 권력욕 생기는 거예요.
1: 예.
0: 그럼 타고났을 때부터 전 세계 1등 부자가 그다음 노리고 싶은 건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근데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수단은 북한 봐서 알잖아요.
1: 핵이 있습니다.
0: 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아랍 국가들 중에서 이슬람 문명권 중에서 아니 핵을 내가 아니라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다고? 이거 용납 못할 일인가?
1: 네, 예.
0: 게다가 그러면 미국에게 어떻게든 나도 좀 핵을 갖게 해달라고 했는데 미국이란 나라 아시잖아요. 우리도 미국과 혈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재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원자력 기술이나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절대 우리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던 게 우주발사체잖아요.
1: 예.
0: 그거 전수해 주는 순간
1: 핵무기 달고 로켓 되니까.
0: 그렇죠.
1: 미사일 되고.
0: 그래서 야 한국 위성은 내가 알려줄게. 올려서 네가 쓸 게 결국 통신이라며 그 위성은 내가 알려줄게. 근데 발사체 안 돼. 이게 한결같은 논조여서
1: 예.
0: 우리도 결국 러시아 어려웠을 때 그 발사체 기술 받아 배워가지고 누리 올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우디도 뭔가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안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런데 파키스탄 얘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애들인데 핵은 가지고 있고 그럼 잘하면 또 딜도 될 수 있고 사우디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1: 아하, 아하.
0: 자, 그다음에 트리키예. 트리키에는 또 파키스탄하고 뭐가 맞물려 있냐면 트리키에는 우리 한국 못지않은 방위산업 체제를 잘 가지고 있어요.
1: 아, 트리키가?
0: 네.
1: 예.
0: 특히 재래식 무기에서. 그래서 우리 미국의 자주포 파는 뭐 그다음에 장갑차 팔고 뭐 탱크 파는
1: 예.
0: 이런 여러 가지 입찰에서 항상 트리키에랑 경합이잖아요.
1: 아, 방위산업이 나름 주력산업이구나.
0: 그렇죠.
1: 트리키에가.
0: 사실 트리키에가 어느 정도냐면요. 나토에서
1: 예.
0: 나토 전체 회원국에서 미국 다음으로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트리키에고요. 미국 다음으로 포,
1: 예.
0: 그다음에 탄환 이걸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트리키에입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솔직히 고해성사를 안 해서 그렇지 미국이 지금 탄환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그 인프라가 유실됐어요. 그래서 사실 나토에서 가장 탄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지금 트리키에일 거다라고 또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1: 아, 미국 포함한 나토에서, 그죠?
0: 네. 네. 그, 미국을 포함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재래식 무기 생산할 수 있는 1등은 이제 트리키에다. 아,
1: 중국, 러시아 빼고 나면 한국에나 좀 있고 트리키에나 좀 있지 총알을 누가 좀 만들어.
0: 그렇죠. 포탄을 총알하고 해서요. 그런데 그 재래식 무기에서 굉장히 강한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는 게 트리키에요.
1: 트리키에다. 예.
0: 그런데 파키스탄 지금 어떤 상황이냐. 미국하고 예전에 동맹이었었다고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동맹이 좀 어그러지면서
1: 예.
0: 그 뒤로 파키스탄이 재래식 무기를 거의 90% 가까이를 어디서 수입해왔냐면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 중국이 미국을 또 부러워하는 게 미국이 전 세계 1등 패권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양쪽 대항을 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오른쪽으로는
1: 태평양으로도 출동.
0: 그렇죠. 대서양으로도 출동. 그리고 괌이나 사이판이나 이쪽 지역에도 뭐 이상하게 점 하나씩 찍어놓고 있어가지고 인도양이나 이런 데도 뭐 그냥 상시 왔다 갔다 해요.
1: 맞아. 그래서 미국의 유일한 고민이
0: 네.
1: 뉴욕 앞바다에 있는 대서양군을 태평양 쪽으로 지원하라고 하려고 할 때
0: 네.
1: 그때만 좀 골치 아프다. 어떻게 돌리지 애들?
0: 그렇겠네요. 진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위아래는 거의 같은 식구나 다름없는 캐나다랑 멕시코가 있으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거든요.
1: 네.
0: 그러니 천의 요새와 천해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요지에 있으니 패권 국가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중국은 사실 우리 서해 그다음에 남중국해 여기 말고는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그러다 보니까 인도양이나 아니면 저기 다른 데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1: 진짜 없구나.
0: 그래서 1대1로 사업하고 근처 국가들을 자꾸 신경 써주는데 그래서 파키스탄을 자꾸 도와주는 이유를 본인들도 알아요. 자꾸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인도양으로 직접 가려는 지금 수작이다.
1: 중동 앞바다로 중국이 가려면 그 길밖에 없지.
0: 그렇죠.
1: 만만한 길이.
0: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도 야 이거 재래식 무기도 우리가 중국에 전량 의존하고 있고

0: 그다음에 생필품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이거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네. 그럼 나중에 중국이 부탁하는 걸 우리가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진짜 인도양 앞바다로 나가는 그 루트를 내줄 수도 있겠구나. 그 걱정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0: 그러니 우리 그러면 하나씩 중국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 그럼 재래식 무기는 우리 어디서 받아올 건데요?
1: 트리키에가 주면 된다.
0: 그렇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트리키에의 재래식 무기의 기술 이전이라든가 거기에서 수입해올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는 게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1: 다들 자기 얻을 것만 생각하는구나.
0: 아, 그렇죠. 아, 그렇지만 트리키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재래식 무기에서는 나토에서 거의 1등인데
1: 네.
0: 여기다 활용점점을 찍으려면 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파키스탄 잘 꼬시면
1: 아 터키는 또 핵도 갖고 싶고
0: 그렇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또 사우디 야 니들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려는 거 다 많이 있는 거 알겠는데 니들 이런 걸로 방산 키우고 뭔가 기술 이전해서 자체적으로 육성한 다음에 그 핵도 그 만드는 것보다
1: 예.
0: 그 관리하고 보수하고 계속 그 관리비가 엄청 든다면서요. 그 니들 무슨 돈으로 할 거야? 바로 이때 필요한 게 사우디의 경제력인 거죠.
1: 아하.
0: 근데 사우디는 또 자체적인 방위 산업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트르키예로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아, 방위 산업.
1: 방위 산업 쪽으로 서로 손잡을 게 많구나.
0: 그렇습니다. 아. 바로 요런 맥락에서 이들 국가들이 같이 방위적인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1: 예.
0: 실제 공동의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하면 같이 진짜 도와줄 의사가 너무나도 이제 공고히 되졌다는 게 아니라
1: 예.
0: 경제적인 부분으로 지역의 평화 안정이 돈이 되고 그리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할 것들이
1: 예.
0: 무궁무진하게 많아졌다. 그리고 그렇게 자체적인 자주국방을 안 했을 때 진짜 미국이 도와주겠어라는 의구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1: 예.
0: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본 것 같다라는 거죠.
1: 다들 계산할 만한 일들은 꽤 있네요. 듣고 나니까.
0: 네.
1: 방위 산업은 우리나라도 꽤 나름 그 짭짤한 사업 모델인데
0: 네.
1: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붙어서 튀르키예 쪽에서 사가는 게 약간 좀 신경 쓰일 수는 있는 건가요?
0: 아,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중동 아 미국뿐만 아니라
1: 예.
0: 미국의 우방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해다 쓰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그때 우리 무기가 그들 국가들에게 수출하기가 편한 게 미국 무기와 우리 무기가 호환이 잘 되잖아요.
1: 네, 네.
0: 우리도 전투기까지는 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봐.
1: 네.
0: 그런데 그 전투기에 부착할 탄, 그건 우리 거 갖다 써야 돼.
1: 네.
0: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미사일에 맞춰서 전투기를 개발한다든가, 군함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1: 예.
0: 그런데, 미국과 무기 호환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나토 국가들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폴란드라든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무기 팔기 편한 게,
1: 예.
0: 폴란드가 야 니네 무기 사다가 썼다가 우린 나토 국가인데 이거 나중에 호환 안 되면 아 저희가 미국 무기랑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리고 저희가 미국보다 싸게 만들어드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납기가 빨라요.
1: 사실상 미국과 우리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0: 그렇죠.
1: 브랜드만 없지.
0: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폴란드가 우리랑 덥석덥석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싼 무기는 미국에다 갖다 쓰는데 싼 무기는 또 어디서 다 갖다 써야 되지 하는데 그때 튀르키예가 또 나토 국가다 보니 미국과의 호환이 일부 되고
1: 네.
0: 또 우리도 호환도 되고 경합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튀르키예가 이렇게 사우디랑 공고하게 동맹을 맺어버리면 우리가 사우디에게 기대했던 무기 수출.
1: 예.
0: 이거는 조금 퀘스천마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
1: 예.
0: 중동 지역의 평화가 안착되면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 수급하는 건 편하겠지만 반대로 무기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트리키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선 그런 관점에서
1: 예.
0: 이 동맹이 과연 나토처럼 실질적인 실행력이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1: 처음부터
0: 게.
1: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0: 네.
1: 걱정.
0: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무기의 대부분은 중국산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튀르키예는 나토의 회원국이고.
1: 그러네.
0: 사우디도 이제 미국산 무기 잔뜩 샀고.
1: 예.
0: 그러면 이들 세 개 국가가 모여서 뭔가 이제 연합 군사 훈련도 하고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도 만들고
1: 예.
0: 나토 사무총장 같이.

0: 뭐 그런 체제가 있어야 네. 실질적인 워킹을 하는 동맹이 되는 건데 무기가 다 다르고 제식 훈련을 해야 될 방식 다 다르고 그러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실제로는 조금 따로 놀 수 있다.
0: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아직까지 이 동맹을 바라보는 분명한 의구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1: 서로 연합군으로 같은 전선에 모여서 싸우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거다.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제 전투가 일어나면 내 총은 뭔가 갑자기 예. 뭐랄까요. 파손이 되거나 총알이 내가 떨어졌어요. 근데 내 동료 총 옆에 떨어진 게 있어요. 네. 그럼 그거 집어다가도 또 싸우고 하는 게 진짜 전투 아닙니까?
1: 그렇죠. 내 탄창 끼워서.
0: 내 탄창 끼워서. 그런데 옆에 거 총을 지웠는데 이건 중국산이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1: 영화 많이 보셨네.
0: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겠어? 이런.
1: 그런 정도도 있다.
0: 네. 그래서 실제 이 동맹을 일부 전문가들은 어떻게만 보냐면요. 정보 공유하고 해안선 안보 같이 하고 네. 영공 공유만 해도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것들을 네. 원활히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재래식 무기 정도를 공동 생산해서 갑자기 해안선 막혀가지고 어디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아 죄송한데 저희 포탄 실은 배가 이란이 자꾸 위협해서 근처로 못 가고 있어요. 이래서 못 받는 일을 막아보자.
1: 조금 좀 더 친하게 지내는 정도?
0: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1: 사우디는 이슬람에서 무슨 파라고 하죠? 순위파?
0: 네.
1: 파키스탄도 이슬람이죠?
0: 네.
1: 거기는 파가 좀 달라요, 같아요?
0: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다 섞여 있습니다.
1: 섞여 있어요?
0: 네.
1: 그럼 이란은 거기는 시아파죠?
0: 네.
1: 그 뭐 이슬람권의 그 뭔가 이 파가 다른 문제는 이 동맹이랑 별 변수는 없어요.
0: 그래도 이쪽이 숫자로 따지면 순위파 계열로 분류되는 국가들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범순위파 안보 동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1: 그렇게도 해석도 한다.
0: 해석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클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 하여간 뭐 그 친구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지금 제일 마음 급한 게.
0: 네.
1: 이란이랑 미국이랑 저거 싸우는 거 저거 어떻게 될 거냐 자꾸 가만히 두면 우리 막 파병하라고 그러고
0: 네.
1: 점점점 진짜 우리가 제일 친한 줄 알았더니 친하면 만만한가 자꾸 그러고 그래서 그게 일단은 관심인데
0: 네.
1: 변수가 있을까요? 그 친하겠죠? 이거는 이거고 이란은 이란이겠죠 또?
0: 이제 우리가 이 동맹이라는 걸 바라봐야 될 중요한 관점을 지금 질문해 주신 건데요.
1: 네.
0: 이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는 이유는 두 가지 위험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1: 음흠.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동맹에 안 끼면 나중에 버림받을 위협이 있어. 위험이 있어.
1: 예.
0: 그러니 동맹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버림받아질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동맹에 들어갑니다.
1: 네.
0: 근데 동맹에 들어가려고 하면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게 원치 않은 전쟁에 연루될 위험.
1: 그렇죠. 당연히.
0: 예.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죠.
1: 그렇죠.
0: 우리가 이란하고 무슨 척질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이름이 테헤란로입니다.
1: 그렇죠.
0: 우리는 서로 윈윈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이란 가면 또 서울 거리가 있고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이 원치 않은 전쟁에 지금 끼어든다고?
1: 네.
0: 그건 우리 동맹인 바로 미국 큰형님이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바로 그래서 원치 않은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우리는 감내하고 버림받을 위험을 해칭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동의 세 가지 국가들도 모두 그거 선택한 거예요. 버림받을 위험보다는 원치 않은 전쟁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원치 않은 전쟁에 연루되는 위험을 오히려 선택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조만간 해야 될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원치 않은 전쟁인 이란 파병에 우리가 끼어드는 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했었을 때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서 요거만 딥답하신 학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1: 딥답.
0: 그래서 그분들에게
1: 신념감 있는 표현이네.
0: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카톡을 좀 해봤어요.
1: 예.
0: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1: 네.
0: 그랬더니 뭐 방송할 때 인용하려고 그럼 내 이름은 밝히지 마 하면서 한쪽은 파병해야지. 점점

0: 안보 위험이 커지는데.
1: 그러니까 안보 위험이 커진다는 건 우리나라 안보 위험.
0: 그렇죠. 우리나라 안보 위험이. 예.
1: 하여간 뭐 여기는 항상 안보 위험이 있는 동네이긴 하니까. 네. 더 커지는지는 몰라도.
0: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미국과 이럴 때 방점 찍어야 된다.
1: 이 기회에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0: 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쪽은 아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다. 베트남 전에도 참전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원조 국제적으로 미국이 원조 이제 점점 줄인다고 하니까.
1: 출동 비용 다 받고 간 것.
0: 그렇죠. 원조 비용 줄인다고 하니 우리 뭘로 먹고 사느냐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 가발 팔고 신발 팔고 하는 거 예. 그때 중국에서 미국에 들어간 물량이 많았는데 중국엔 관세 대거 부과해 주시고 예. 우리 거 좀 사주십시오. 그리고 군수물자 우리가 베트남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루트 좀 해 주십시오. 그럼 니네 진짜 군대 보내는 거야? 우리 사람이 부족해. 그래서 그럼 장병들 보내는 대신 우리가 조국 근대화를 달성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냐.
1: 그때는 진짜 전투병들이었어요, 정말.
0: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뭐 기술을 의존할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느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또 우리가 감내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 지탄받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니. 국민들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약간 양보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라고만 된다면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도 계시고.
1: 뒤에 분은 주식 투자 안 하시는.
0: 제가 단언컨대 그분 안 한 사람 맞습니다.
1: 그죠?
0: 네, 맞습니다. 단언컨대 그분 안 합니다.
1: 어허.
0: 그래서 아직도.
1: 둘 다 생각해 볼 만한.
0: 둘 다 네.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개인적으로는 박정호 교수님이 지금 예를 들면 뭐 국군 통수권자이거나 뭐 그분께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0: 네.
1: 어떤 버튼을 누르라고 하냐고 질문 안 드릴 테니까 이따 점심이나 사세요.
0: 정말 고맙습니다.
1: 자, 역시나 박정호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의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해인 손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좌시할 수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 문제가 논의될지 묻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분을 나누는 것은 구정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양당 간 대화가 없는데도 홀로 질문과 답을 만들어 상대를 깎아내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대표가 우당을 지분이나 챙기려는 세력이자 가상의 적으로 규정했다며 당내 리더십 위기에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 공작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언급한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은 힘자랑과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졸부 정치의 단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 이진이 실종 한국인 수색 구조 재개 여부를 네팔 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은 수색 구조와 함께 복구 재건 지원 방향을 네팔 정부와 국제기구 등과 협의할 예정이며 전체 8명으로 구성돼 44명인 일진보다 제한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네팔 중북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친 대홍수로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실종된 가운데 네팔은 수색 구조와 함께 복구 재건으로 대응의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여객 열차가 탈선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오후 프랑스 북서부 루앙과 캉 사이를 운행하던 지역 급행 열차가 샌마리팀주 클레옹 인근에서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이 여파로 열차에 타고 있던 186명 가운데 44명이 다쳤고 여성 1명은 중태입니다. 경찰은 철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파괴 공작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는데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 장남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과 수도권, 강원 중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0: 연임이다, 중임이다, 단임이다 하는 말에서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름을 뜻합니다. 우리 모임의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처럼 쓰이죠. 또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을, 끝으로 단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음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1: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980년대 중반 펑크, R&B, 힙합이 융합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테디 라일리라는 프로듀서가 명확한 형식으로 발전시켜서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로 이름 붙였죠. 이 뉴잭 스윙의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음악이 바로 1989년에 나온 바비 브라운의 이 노래인데요. 우리에게는 뉴잭 스윙이라는 장르보다 바비 브라운이 무대에서 춘 토끼춤의 그 노래로 더 유명한 음악이기도 하죠. 덕분에 이 노래는 장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80년대 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남아있습니다.

0: 9월 12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바비 브라운 Every Little Step이었어요. 어떤 음악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 이게 언제 발표됐는지 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언제 들어도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의 음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노래들은 와 이거 진짜 완전 80년대 음악이다. 와 이거 진짜 60년대 음악이네 하면서 마치 지표처럼 그 시대를 알게 해주는 음악들이 있는데 지금 들으신 Every Little Step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형적인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 많이 나왔었던 리듬의 그때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기도 하죠. 이 노래 5807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골든디스크와 음원을 통해서 몰랐던 팝들을 알게 되어서 좋네요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익숙한 노래가 우리한테 주는 편안함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내가 몰랐던 새로운 노래를 발견했을 때 그때 약간 짜릿한 기분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내 취향이다 하면서 저장하게 되는 그런 유레카스러운 순간들. 골든디스크를 들으시면서 그런 익숙한 편안함과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짜릿함 두 가지를 다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노래도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같은 감정으로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하시면서 정말 천만인의 팝송도 좋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싶은 노래도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는 동안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은 언제든지 접속만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갔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 진 어트리 You're My Sunshine이었어요. 이종윤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 포커의 Sea of Heartbreak였습니다. 이 노래 골라주신 1947님 음악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네요. 요즘 좀 힘들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울 보고 웃어보라고요. 그래서 거울 보고 씩 웃어봤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웃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웃어보려고 합니다. Sea of Heartbreak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 지인분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그냥 거울 보고 웃어라. 내가 웃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이왕이면 웃는 게 낫다라는 그런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웃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변이 좀 아름다워지는 것 같다고 1947님이 그러셨잖아요. 웃는 얼굴로 세상을 보면 세상도 나를 웃는 얼굴로 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사연 같이 들으신 분들 그냥 괜히 한번 웃어볼까요? 신청곡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7596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밤 공기가 시원하다 못해 약간 서늘하네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곡 남깁니다. 제니스 조플린의 Maybe 틀어주세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요즘 일교차도 크고 뭐 공기도 좋고 날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감기 특히나 잘 걸릴 수 있죠. 네, 조심하시고요. 저도 뭐 저는 감기가 걸리면 꼭 코 아니면 목으로 와서 목소리가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은 자신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요즘 감기는 진짜 걸려서 병원 다니고 약 먹어도 1, 2주, 안 먹어도 1, 2주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7596님 덕분에 오랜만에 제니스 조플린 목소리 듣겠네요. 제니스 조플린의 Maybe 그리고 이 노래와 함께 권용주님이 퀸의 39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같이 이어서 들어볼게요. 먼저 제니스 조플린입니다. Mayb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전해드리는데요. 5724님이 뮤지션의 처음과 지금으로 스타세일러 신청해도 될까요? 스타세일러는 데뷔곡부터 좋았으니까 핑계삼아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됩니다. 대고 말고요. 접수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2001년에 데뷔한 영국의 포스트 브리팝 그룹이죠. 스타세일러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타세일러는 90년대에 이제 크게 띄운 오아시스 블러, 레디오헤드 등이 이제 크게 띄었었던 그 브리팝 특유의 감성을 2000년대에도 이어나간 그룹이었는데요. 1집의 첫 싱글이 Fever였습니다. 이 노래로 그 시작을 알렸죠. 그런데 이 1집이 명반이에요. 진짜 좋은 앨범이고 저도 여전히 간간히 듣는데 이 Fever에 이어진 Good Souls, Alcoholic 모두 다 호평을 받으면서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었던 Coldplay, Keane, Muse 이런 그룹들과 함께 같이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스타세일러가 2009년에 4집까지 발표한 뒤에 잠시 활동 휴지기를 거쳐요. 해체를 살짝 했다가 2017년에 재결합을 해서 현재까지 6장의 앨범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 6집 앨범은 2024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스타세일러의 보컬인 제임스 월시가 솔로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스타세일러의 처음과 지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스타세일러 6집 앨범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 Better Times를 최근 싱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스타세일러가 1집 때는 진짜 약간 우울한 감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면 이제 점점 그 본인들의 사운드 색채를 좀 더 진하게 가져가다가 최근에 나온 싱글은 좀 많이 편안해진 느낌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스타세일러의 데뷔곡 Fever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Better Times.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영국의 그룹 스타세일러의 데뷔곡 Fever,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Better Times였습니다. 김요한님, 저는 FC 바르셀로나 팬이라서 자연스럽게 건축가 가우디를 알게 됐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가우디 전시를 너무 재밌게 보고 왔어요. 신혜림 작가도 지난 월드컵 때 스페인을 우승국으로 찍은 걸 보니까 스페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전시 추천합니다. 힙스 온 라인 신청해요. 안 되면 유명한 라틴 음악이라도요 하셨는데요. 네, 그런 적이 있었죠. 지난 월드컵 때 제가 우리 골든디스크 말고 출연하고 있는 옆집 배철수의 음악 캠프 그 배신의 한수 코너에서 축구 캠프라는 월드컵 기간에만 잠깐 했었던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출연진들이 각자 월드컵 우승팀을 좀 점찍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올라간 그 나라들 중에서 제가 이제 플라멩코라는 그 문화를 춤을 좀 오래 배우다 보니 스페인하고 좀 연관이 많이 돼서 그것도 제가 스페인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배철수 DJ가 그냥 스페인 미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는 그럼 스페인을 우승국으로 찍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진짜 스페인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정말 축구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승팀을 맞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아 가우디 정말 뭐 천재적인 건축가죠.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정말 유명한 성당이 최근에 그 한쪽이 아예 완공이 돼가지고 또 네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 네 봄에 휴가를 가면서 바르셀로나를 잠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가우디 건축물들 직접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뭐 구엘 공원이라든가 아까 그 성당이라든가 요한님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그 가우디 전시를 좀 인상 깊게 보셨다니까 우리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생겼네요. FC 바르셀로나 팬이시면은 그 FC 바르셀로나 홈구장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캄프누 그 구장이잖아요. 축구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없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시티 투어를 하다가 그 캄프누 경기장도 보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때 당시 공사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쪽으로 아 여기가 캄프누구나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런데 공사 중이어서 경기를 안 하고 있는 그리고 경기장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팬분들이

0: 굿즈를 사려고 계속해서 진짜 경기장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요한님도 바르셀로나에 한번 가셔야겠는데요. 이미 다녀오셨을 수도 있지만 또 가면 또 좋으니까요. 스페인 가수는 아니지만 콜롬비아 가수 샤키라의 Hips Don't Lie를 신청해 주셨어요. 뭐 같은 스페인어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샤키라는 공식적인 전 세계가 공인한 것 같은 축구하면 떠오르는 가수이기도 하죠. 자, 샤키라 피처링 와이클레프 진의 Hips Don't Lie. 이 노래와 함께 2746님이 신청해 주신 시아의 Unstoppable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1: Ladies up in here tonight. No fighting. We got the refugees. No fighting.

9월 10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예요. 4791님 신청곡 빌리 홀리데이의 I'm a fool to want you.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too late?
1: Sure.
0: Eat this.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sunshine.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0: 중요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나이가 꽤 들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할 때 늦깎이 글 공부로 발음하면 틀린데요. 정확한 발음은 늦깎이 글 공부입니다. 나이가 제법 들어서 뭘 시작한 사람은 늦깎이가 아니라 늦깎이. 글을 배움은 글 공부가 아니라 글 공부로 발음해야 맞습니다. 글 공부엔 다른 뜻도 있는데요. 글의 속뜻은 익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공부도 글 공부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6시 뉴스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 팔라초 델 시네마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며 이 감독의 수상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이 차지했으며 감독상인 은사자상은 일리아 흐르자녹스키 감독의 다우가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좌시할 수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 나온다는 말에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해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분을 나누는 것은 구정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양당 간 대화도 없는데 홀로 질문과 답을 만들어 상대를 깎아내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대표가 우당을 지분이나 챙기려는 세력이자 가상의 적으로 규정했다며 당내 리더십 위기에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 공작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느닷없는 지분 나누기 발언은 미략설과 색깔론 제기에 대한 혁신당 사과 요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언급한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은 힘자랑과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의 윤주석 구호대장은 실종 한국인 수색 구조 활동 재개에 대해 네팔 당국과 자세히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해 이진 대원들과 합류한 윤 대장은 가족분들의 참담한 심정과 기다림을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맡은 바 임무를 완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추가 수색 구조에 대해 네팔 당국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협의해서 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한 질문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중동에서 미국이 경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폐쇄시키한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너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하면서 우리는 지역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영토 보전과 안보는 오직 주요 당사국들과 이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들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로 크게 나타나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라디오 북클럽 박정민입니다. 1978년 봄, 아내와 함께 재즈바를 운영하던 29살의 무라카미 하루키는 한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한 타자가 공을 받아쳐 왼쪽 외야로 2루타를 날립니다. 경쾌하게 울려 퍼진 타격음과 함께 관중들의 박수가 터지던 순간 무라카미 하루키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특별한 근거도 올해 준비해온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원고지와 만년필을 샀고 그날부터 재즈바 영업을 마친 뒤에 매일 새벽마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바로 그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너무 많은 이유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은 생각보다 가볍고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 어쩌면 진짜 변화는 그 가벼운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9월 13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순간에 대해 들려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에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고아성 씨를 대신해서 그 라디오 북클럽의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예. 아성이가 어디 갔대요. 예. 어디 가서 잠깐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잠깐 왔습니다. 예. 라디오 DJ는 항상 이렇게 가끔씩 와서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또 이제 또 평소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책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이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오늘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반가운 손님 한 분도 모셨습니다. 저 이분이랑 정말 길게 대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바로 배우 한예리 씨 모셨습니다. 오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어떤 책 읽으시는지 자세한 이야기 좀 이따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역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드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분은요, 드라마 청춘시대부터 영화 코리아, 해무, 최악의 하루, 그리고 전 세계 관객에게 사랑받은 미나리까지 작품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색은 또 잃지 않는 특별한 분입니다. 무용가로 시작해서 배우가 되셨고 최근에는 연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도 도전하고 있는 배우 한예리 씨 모셨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잠시 동안 네, 한예리 FM 영화음악으로 네, 또 MBC의 딸로 꽤 오래 있었던 네. 네, 배우 한예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저 대본 보고 기억났어요. 몇 년 전에 그 라디오 하실 때 네네. FM 영화음악 하실 때 제가 스페셜 DJ를 하러 간 적이
1: 맞아요.
0: 있었어요.
1: 맞아요. 철수 아저씨.
0: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인사를 드렸었던가요? 제가?
1: 그때도 뭔가 스치듯 안녕했고요.
0: 그렇죠.
1: 저희가 항상 스치듯 안녕하더라고요.
0: 맞아요. 늘 항상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었어요.
1: 누군가는 우리가 분명히 같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네. 거예요.
0: 비슷한 시기에 데뷔해가지고 저희 학교도 비슷한 시기에 다녔었고
1: 맞아요.
0: 그때는 한예리 씨가 김예리였어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저희 학교 이제 영화과 학생들의 최고 인기 배우였어요. 네, 저희 동기들뿐만이 아니라
1: 네,
0: 그 당시 뭐 이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종필 감독님도 그렇고 여러 감독들의 총애를 받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 사람 누구야 했는데 연극원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죠? 전통무용원.
1: 네네. 전통예술원의 네. 한국무용과였습니다.
0: 아, 전통예술원의 한국무용. 네. 네.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그 당시에 그냥 제가 학생으로 봤을 때는 마스크가 진짜 독특하고 연기가 너무 좋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아, 이 영화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제가 아, 그 영화 있었어요. 종필 감독님의 달나라.
1: 아, 달세계 여행.
0: 아, 달세계 여행.
1: 네네.
0: 그거 보고 제가 반해가지고, 저 나도 나중에 영화 감독 뭐 이렇게 연출하게 되면 저 배우한테 연락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연극과로 옮겼죠. 그래서 영화 찍을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뭔가 또 제가 연출하는 일이 생기면 꼭 연락드릴게요.
1: 연출하실 것 같아요. 진짜.
0: 공부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예.
1: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연출을 하게 되면서 어차피 난 처음이고 잘 알지도 못하고 네. 이걸 공부하지도 않았고 늘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근데 뭔가 내놓지 않으면 절대 내가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다.
0: 맞아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를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번에 하시면서.
1: 네. 네.
0: 그게 그 연출하시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셨나 봐요.
1: 정말 많은 경험을 그렇죠? 했습니다.
0: 네, 방금 저희 들어와서도 그 얘기만 하다가 또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 네, 좀 이따 한번 얘기 나눠보고요.
1: 네.
0: 어떻게 요즘은 뭐 하고 지내시나요? 그래서?
1: 이제 영화 하나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저도 고전 낭독이라는
0: 네, 뭐
1: 거를
0: 하신다고.
1: 꾸준히
0: 네.
1: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영시라는 필름을 만드는 프로젝트? 네. 그런 그룹에서 같이 저희 필름 에세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영시?
1: 네.
0: 그 무슨 뜻이에요?
1: 영원한 시간, 뭐 아름다운 시간,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시간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원래는 제가 뭔가를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기록하고 싶다, 어떤 순간들을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브이로그 같은 건 원하지 않고 그게 어떤 식으로 필름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어떤 시간 네,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가지고 그게 아마 이런 필름 에세이 형식으로 나와서 저희끼리는 필름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0: 그게 책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1: 그게 지금 유튜브에서
0: 유튜브로?
1: 네,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0: 영상으로 기록한다.
1: 네네.
0: 근데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1: 아, 이게 영시가 서점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0: 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1: 네.
0: 잠깐만요. 그러니까 영시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있고,
1: 네.
0: 이게 이제 그 필름 형식의 어떤 영화 그 에세이를 만들고 계신다는
1: 네.
0: 거고, 이게 서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1: 네,
0: 말씀이에요.
1: 네. 총괄적으로 영화와 책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0: 아,
1: 네.
0: 그러면은 책도 만드시는 거예요?
1: 책을 만들려고
0: 노력하고
1: 네.
0: 계시는 거예요.
1: 네. 이게 그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10년이 네.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고요.
0: 아~
1: 그냥 계속 꿈은 꾸고
0: 그렇죠.
1: 있는 상황이고 한자라도 쓰면 된다 일단 그런
0: 그렇죠.
1: 생각으로.
0: 맞아요.
1: 네.
0: 책은 보통 첫 문장 쓰면 반은 쓴다. 라고들 하죠.
1: 네.
0: 뭐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1: 언제든지.
0: 네. 네.
1: 제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0: 네. 이따가 전화번호 나누고 네. 뭐 필요하시면 한번 이 얘기 나눠보시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연출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 올해 각본도 쓰셨고 연출도 하셨고 제작도 하셨고 단편 영화인데 사실상 단편 영화가 아닌 네.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1: 네 장편이 됐죠.
0: 네네 70분.
1: 네.
0: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바쁜 시간 안에 뭔가를 해냈어야 한다고도 네. 전에 들었습니다. 3개월?
1: 네, 3개월 동안 그렇죠? 네. 안에 시나리오 쓰고 뭐 신업 쓰고 시나리오 쓰고 트리트먼트도 쓰고 막 별의별 희한한 것들을 다 하면서 모든 와. 과정을 정말 빠르게 경험을 했는데
0: 그렇죠.
1: 많이 부족한 뭔가가 나왔어요. 근데 많이 부족한 뭔가지만 그 부족한 뭔가도 저여서 네. 그때 저여서 네. 그냥 저는 좀 그래도 최대한 솔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찌 됐건 이게 돈이 필요해서 찍은 영화이거나 아니면 영화제를 가야 되는 영화이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기보단 순수하게 정말 제가 생각한 어떤 게 나와서 저는 솔직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처음 영화를 만들 때는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뭐 예전에 단편 영화 찍어보고 했지만 가장 처음 만드는 영화가 가장 서툴러도 가장 약간 나와 닮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찾아가서 개봉을 목표로 하신다고.
1: 네. 네.
0: 그래서 개봉하게 되면 제가 꼭 극장에 가서 한번 보는 걸로.
1: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0: 아, 근데 정말 놀라워요. 이게 단편 영화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50분이 나와서 이럴 거면 20분 더 해서 70분을 만들자. 그래서 개봉까지 목표로 한다. 그 쑥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할 건 다 하고 계시는 한예리 감독님이십니다. 예. 연출해본 소감은 어떠셨어요?
1: 연출하면서 배우를 더 많이 생각했던
0: 그쵸?
1: 것 같아요.
0: 예.
1: 아, 배우라는 직업이 정말 외롭고 힘든 직업이구나를 더 많이 느꼈어요.
0: 그죠.
1: 와. 배우는 그 자리에서 다 돼야 되는
0: 네,
1: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연출은 나중에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의할 사람들도 있고 팀워크 있고 그리고 뭔가 100%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떨어져서 큰 그림을 계속 보니까 사실 이게 아주 이 컷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라는 여유가 있는데
0: 네네.
1: 배우는 그때 그 상황에 그 컷이 완벽하지 않으면
0: 맞아요.
1: 안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죽을 때까지 남아.
1: 네. 죽을 네. 때까지 남아. 너무 외로워. 상의도 안 되고 누가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게 힘든 직업이구나를 그쵸. 다시 한번 네. 느꼈고.
0: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찍고 있는데
1: 네.
0: 그 감독님이 김희원 감독님이에요. 방탄유리 아저씨. 어쨌든 훌륭한 배우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뭐, 작년에 조명가게라는 드라마도 나왔고, 올해는 저랑 또 상남자는 드라마 찍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저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 출신 감독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배우를 생각해줘. 예, 배우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아, 여기서 얘가, 뭐가 지금 아쉽구나. 어떻게 해줘야 얘가 컨디션이 괜찮겠구나라는 거를 알아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고 제가 약간 투정 부리게 되더라고요. 저 보통 이렇게 어디 가면 투정 잘 안 부리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막 이렇게
1: 알아주니까
0: 보듬어 주니까 막 이렇게 투정 부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장면들도 잘 나오고 현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확실히 이게 배우 출신 예, 감독님들의 어떤 특징이 그런 데서 좀 발현이 되는구나. 배우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근데 이제 그 한예리 씨 말씀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1: 진짜 네. 좀,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정신병 걸리기 정말 좋은 직업이다.
0: 맞아요. 네, 너무 외롭고
1: 네.
0: 집에 가면서 항상 후회하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100점이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100점 맞고 싶은데.
1: 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큰 변수라는 거를 알았어요.
0: 그렇죠. 맞아요. 배우가 가장 큰 변수예요.
1: 그래서 네. 캐스팅이 전부일 수도 있겠다라는
0: 맞아요.
1: 생각도 있어요.
0: 캐스팅이 이준익 감독님의 말씀이 항상 저는 이해가 돼요. 감독은 사실상 배우 캐스팅하는 순간 한 연출의 반은 끝난다.
1: 네. 네. 저는 현진 씨한테 서현진 네. 씨가
0: 맞아요. 서현진 선배님이 나오시죠.
1: 네. 네. 주연이었는데 바랄 게 없었어요. 너무 알아서 너무 잘 해주니까.
0: 너무 잘하죠.
1: 너무 잘해요. 어떻게든 서 있는 것도 그렇게 그렇죠? 잘해요.
0: 네, 저희 출판사에서 그 듣는 소설이라고 오디오북 만.

0: 이거든요. 저희 이렇게 배우들이
1: 저도 할게요. 네네.
0: 저 다음에 꼭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0: 근데 이번에 서현진 누나가 잠깐 나오세요. 그 녹음을 도와주셨어요. 녹음실에서 저 진짜 감탄했잖아요. 저 눈물을 흘렸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 역할 자체도 굉장히 슬픈 역할인데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오, 이게 좋은 배우를 쓰는 감독의 마음인가?
1: 정말.
0: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원래도 좋아하는 어떤 누나이자 배우였지만 이번에는 정말 좀 약간 존경하게 됐어요.
1: 전 진짜 딴 거 필요 없고 예쁘게만 나오면 되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겠다.
0: 아 근데 생각. 또 그것도 사실 배우가 그냥 예뻐서
1: 너무 예쁘니까
0: 그것도 굳이 뭐 감독이 굳이 노력해주지 않아도 또 예쁘게 나오는 배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여러모로 참 육각형에 가까운 배우구나 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됐습니다.
1: 너무 잘해.
0: 아무튼 뭐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라는 영화. 언젠가 곧 개봉을 하겠죠. 올해 안에 하는 걸 목표로 하시지 않을까.
1: 올해요? 모르겠어요.
0: 뭐 내년까지 또 저는 한번 기다렸다가.
1: 네, 언젠가는.
0: 네. 네. 꼭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거 독립영화 비슷한 거잖아요.
1: 아주 독립영화고요.
0: 그렇죠.
1: 네. 사실은 되게 길고 지루한 영화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0: 그 독립영화의 맛이죠.
1: 네. 네.
0: 나중에 개봉하게 되면 저희 출판사 유튜브도 한번 나와주세요.
1: 야하.
0: 네, 저희도. 신난다. 저희가 또 독립영화 소개하는 걸 또 좀 하거든요, 요즘에.
1: 아, 너무 좋아요. 네,
0: 상업영화는 거부하고 있고.
1: 독립영화만. 설자리가 너무 작아서.
0: 오셔서 홍보도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꼭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화 얘기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책 라디오에 오신 만큼 평소에 또 어떤 독자이신지를 좀 한번 좀 알아보고자 질문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책을 좀 자주 읽으시나요?
1: 사실은 작품을 할 때는 책을 잘 못 읽는
0: 그죠?
1: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본이 있다 보니까 다른 활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0: 약간 배임 같은 느낌도 있죠.
1: 네.
0: 다른 책을 봤을 때.
1: 그리고 그거를 어찌됐건 책을 읽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는 좀 보는 게 있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구체적으로 생각보다 막 배우가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0: 맞아요.
1: 어떨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책을 읽을 때 그게 잘 안 돼요.
0: 네. 그쵸.
1: 그래서 좀 오히려 좀 쉬는 동안에 이 책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래에. 네.
0: 그럼 보통 어떤 책을 보세요? 소설, 뭐, 논픽션. 소설.
1: 네, 소설.
0: 어떤 작가를 좋아하십니까?
1: 제일 많이 읽은 건 아주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더라고요.
0: 네네네. 이번에 신작 나오잖아요.
1: 네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의 나온 출간된 소설은 다 읽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다 읽었네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근래에 이제 조금 에세이 이런 것들도 재밌게 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에세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저는 에세이를 잘 제가 어디서도 한번 고백했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는데 에세이를 잘 못 읽어요.
1: 저도 그랬어요.
0: 네, 그게 뭐라 그래야 되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100% 진실이 아닐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에세이는 어쨌든 소설이 아니니까 이게 어디서 이게 어디가 구라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막 하면서 구라라는 말씀 안 되군요. 이게 어디가 거짓말일까? 거짓말이 한 1% 정도 있을 텐데 그런 약간 이상한 습관 같은 게 생겨가지고 못 읽다가 좋은 에세이들을 또 읽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게 또 에세이의 맛이 또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작년에 좀 들기 시작하면서 저도 조금씩 이제 찾아 읽는 것 같은데 혹시 요즘에 좀 재밌게 읽으신 에세이 있으세요?
1: 저 지금 읽고 있는 에세이가 우리의 말이 커피라면이라는 글이고요.
0: 우리의 말이.
1: 네. 우리의 말이 커피라면.
0: 네.
1: 윤선혜 님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막 이래서 일단은 아는 제 친구의 지인분이시기도 해서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가볍고 귀엽고 네, 그리고 본인의 젊은 시절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의 시작이 그래 누구에게나 시작은 이렇게 좌충우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읽고 있어요. 네.
0: 우리의 말이 커피라면 윤선혜 작가님.
1: 네.
0: 저희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출판

0: 저희 무제란 출판사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이번에 개봉하는 가능한 사랑 그리고 네. 버닝 이런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신 오성미 작가님이 내 모든 것이라는 오. 책을 이제 저희랑 내셨어요.
1: 볼게요, 근데 볼게요.
0: 그거를 제가 사실 기획한 책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써서
1: 주셨어요.
0: 투고 비슷한 걸 하신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어떤 배우를 통해서. 근데 제가 그 에세이 보고 좀 놀랬었어요. 아, 이런 원고를 우리한테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아, 네. 아 그래 어떤 사실 그 에세이와 인터뷰 집이 섞여 있는 독특한 형태의 책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간 소설 같기도 하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세이 중에 하나예요. 저희 책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네,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저는 책방에 간 적이 있어요.
0: 연남서가 말씀하시는
1: 네,
0: 건가?
1: 네, 맞아요.
0: 아, 그 책장 그거 하나 아, 빌린 거요?
1: 네, 네, 맞아요.
0: 거기 지금 어제 책 넣어놨어요. 한 달 비어있다.
1: 아, 네. 그렇구나. 연남서가, 네, 네
0: 연남서가.
1: 맞아요.
0: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기 한번 책장 하나 빌려볼까 해서 네. 하다가 한 달 동안 비워놓고 거기 서가 지기님이 저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빨리 채워야 되는데 또 매일 문자 하시기 좀 어려우신가 봐요. 정말 어렵사리 며칠 전에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채워놨죠. 네. 연남서가에 저희 제 책장이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네,
0: 가서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1: 네. 네.
0: 자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그 작품 들어갈 때 어쨌든 인물을 내가 다 아는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인물들이 있으면 저는 보통 책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한예리 씨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지.
1: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세요?
1: 저는 비슷한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요.
0: 아 진짜요?
1: 네. 주변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람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서 자주 좀 만나고 그리고 감독님하고 제 얘기를 많이 해요.
0: 아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작가분이 아니라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연들은 감독님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감독님이구나.
0: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하고 대화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게 불편해가지고 혼자서 책을 읽어요.
1: 아 대화가 불편하세요?
0: 약간 좀 그 들킬까 봐 나의 모자람을.
1: 근데 누구나 다 모자라잖아요.
0: 제가 그걸 못 견뎌요. 모자람을 들키는 거.
1: 저는 엄청 모자라요.
0: 아 그래요?
1: 네 이런 바보가 없어요 세상에.
0: 저는 또 그걸 그 용기를 좀 내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 1부가 끝났어요. 아 이게 라디오는 항상 이게 문제야. 아무튼 2부에서 가볼게요. 자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한예리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해서
1: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한예리 배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에서 좀 얘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네.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빼먹어가지고 고전 낭독하시
2: 잖아요. 아,
1: 그죠? 이거가 그 아까 프로젝트 영시 거기랑 같이 네. 뭔가 하고 있는 네. 건 거죠?
2: 유튜브에 영시 필름북이라고 치면은 이제 제가 나오는 필름 에세이 예. 필름북과 영상 예 그거랑 같이 낭독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분리되지 않고.
1: 전권을 낭독하세요?
2: 아니요. 그 일단은 지금 저작권이 해결된 고전 낭독 중에 짧게 한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읽고 있어요.
1: 엄선해서?
2: 네.
1: 그래서
2: 엄선을 초반에 했었어요.
1: 했었다가. 지금 엄선 안 하세요?
2: 이게 어차피 뭐 1000개 할 거니까 뭐 10년 할 거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1: 조금 가벼운 마음이 되는군요. 네.
2: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냥 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됐어요.
1: 1000개요?
2: 목표는요.
1: 와 대단하십니다. 천
2: 그냥 마음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예요.
1: 네. 지금까지 이상의 숲이 권태 네. 김유정의 단편소설 봄봄 김동인 소설 광염소나타 등등을 읽으셨는데 이거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좋으세요? 좋아서 하시는 건 거죠?
2: 처음에는 일단 고전문학이어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말투도 지금의 말투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어찌 됐건 시대적 배경이 이제 일제시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조금 더 가볍게 읽으려고 하고 너무 그렇게까지 제가 의미 부여한다기보다는 누군가한테 정말 들려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중간중간 연기할 어떤 구석이 있으면 연기도 하고 그래요.
1: 재밌죠?
2: 네. 재밌어요. 특히 막 기백 있는 연기할 때 재밌어요.
1: 그죠?
2: 근데 어제 되게 신기했던 게 동주 나오셨잖아요. 네네. 제 건. 근데 별 헤는 밤을 어제 녹음을 했어요.
1: 네네.
2: 너무 좋은 거예요. 와.
1: 읽다가 네. 또 새삼.
2: 네. 저 지금 갖고 오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1: 한번 잠깐 네. 읽어봐 주실까요?
2: 별 헤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네, 좀 더 길지만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1: 이게 엄청 잘 읽으시네요.
2: 아니에요.
1: 나 깜짝 놀랐는데 눈이 동그래졌어요. 처음 딱 그 첫 행을 읽으시는데 제가 이런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출판사에서 좀 의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목소리로 다른 책들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2: 감사합니다. 네.
1: 갑자기 이제 예정이 없던 별에는 밤을 좀 읽어주셨는데
2: 네. 이거 저희, 뭔가 예. 정민 씨한테 선물처럼 드리고 싶었어요.
1: 이거 제가 어제 폭삭 소가수다
2: 네.

0: 아, 이게 또 이게 촉촉해지면 또 사람이 또.
1: 저는 그게 끝까지 상처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 그래요?
1: 네. 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쓰고 그게 접힐 때 접어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2: 이야, 오늘 제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이 배움을 또 제가 얻고 갑니다. 아,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그러니까 그게 저라는 사람이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짧은 대화지만 굉장히 마음 쓰는 것에 익숙하신 분인 것 같다.
1: 그게 기질이 좀 그래서 그런지 그거 그대로 안 하면 또 나중에 뒤돌아가서 후회하더라고요.
2: 제가 항상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뭔가 오늘 좀 예상치 않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무슨 책을 읽으시는지와 좀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를 좀 얻어서 집에 가서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책을 좀 고르셨나요?
1: 제가 이은선 기자님께 추천을 받았던 책이 여름 오래 그곳에 남아 마세이의 마사시의 이 책을 은선 기자님이 여름마다 읽는다고 해서 저를 선물해 주셨었는데 이상하게 저도 여름마다 읽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냄새가 나요. 글을 읽으면 그 냄새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해요.
2: 그래요?
1: 네.
2: 아, 저도 이거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표지도 되게 예쁘잖아요.
1: 너무 예쁘죠. 묘사를 이렇게 할 때 별장에 그 나무가 축축하게 뭔가 있는 거, 뭐 과일의 냄새, 먼지의 냄새, 햇빛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게 약간 오감을 다 좀 자극하는 느낌이 있어요.
2: 아, 그런 책들이 있죠. 아, 이런 그런 책이군요, 이 책이.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1: 네. 근데 또 술술술술 익혀요. 되게 빠르게.
2: 집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1: 네네.
2: 아직 못 읽어봤는데.
1: 아름다운 책입니다.
2: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은희경 작가님의 신작인데 시간의 감촉이라는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1: 좋습니다.
2: 가져와 봤어요. 이게 시간 3부작이라고 그러시나? 네, 빛의 과거와 새해 선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의 감촉해서 시간 3부작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이제 그 자매예요. 자매가 그 인생 막바지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추억하고 뭔가 노인이 돼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부질이 없었는가. 그 자기 자식들 혹은 손자들까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LA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거기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 이 책을 읽었거든요. 저도 가끔씩 그 한일이 씨처럼 그냥 제 목소리로 책을 녹음해요. 핸드폰에다가.
1: 네네네. 네,
2: 녹음해서 들어보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녹음한 책이에요. 명문장이 확실히 많고 은희경 작가님의 책이다 보니.
1: 네.
2: 그래서 아, 이 책 한번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1: 좋습니다.
2: 아, 근데 아까 저 별의 는 밤 때문에 약간 분욕이 들긴 하는데 읽어볼게요. 첫은 가장 오래된 이다. 안나와 경선의 첫은 점점 가장 오래된으로 수렴해 간다. 경선의 말처럼 그 모든 게 다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은 매 순간이 첫이다. 안나와 경선에게도 첫 순간은 수없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경선이 틀렸다. 우리의 첫에 대한 기억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최근과 우리의 다음이 되기도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 당신의 첫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시가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아무튼 사실 제 나이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은 그 이제 노인들의 정서가 조금
0: 들어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0: 했는데 아, 그냥 뭔가 나중에 100% 내가 이런 마음을 느끼겠구나 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꼭 한번 뭐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갖고 와봤고요. 한일희 배우님이 가지고 오신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1: 그거랑?
0: 그거랑 또 하나가 네. 있죠.
1: 다자의 오사무의 이제 사양을 읽고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죠.
1: 너무 좋았어요. 에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성의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잘 이런 식으로 여성의 캐릭터를 쓰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네. 특히 그 어머니.
0: 네네네.
1: 네. 어머니가 약간은 너무 아름답게 네. 네. 미학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0: 그렇죠.
1: 뭔가 딸이 조금 더 어머니를 사랑하는 듯한 느낌도 있잖아요. 조금 부족한 그런 뭔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어머니의 느낌이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고
0: 다자의 오사무는 이거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뭐 워딩이긴 하지만 참 여성을 사랑한 것 같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1: 맞아요.
0: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요. 물론 이제 조금 뭐 시대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어떤 표현들도 있기는
1: 있죠.
0: 있는데
1: 있죠. 예. 네.
0: 그냥 그런 거는 좀 시대적인 걸로 차치하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그 어떤 시선 같은 네. 것이 굉장히 여성을 아름답게 좀 보는구나,
1: 묘사.
0: 네, 묘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분 책을 보면 저는 좀 들거든요.
1: 저도.
0: 비슷한 어떤 그런 건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랬어요, 진짜로.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양의 109페이지에 네. 있는 부분인데
0: 네.
1: 그로부터 12년이 지났건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도대체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혁명을 동경한 적도 없고 사랑조차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세상의 어른들은 혁명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장 어리석고 깨름직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우리는 그런 줄만 믿었으나 패전 후 우리는 세상의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이건 그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쪽에 진정한 살 길이 있는 것 같았고 혁명도 사랑도 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달콤한 일이며 너무 좋은 것이다 보니 심술 궂은 어른들이 우리에게 포도가 시다며 거짓을 가르친 게 틀림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나는 확신하련다. 인간은 사랑과 혁명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인간은 사랑과 혁명을 위해서
0: 맞아요.
1: 태어난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0: 맞아. 어른들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죠?
1: 그죠.
0: 너 가서 어디 가서 데모하지 마라.
1: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0: 가서 너 공부해, 연애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것처럼. 신포도.
1: 네.
0: 다자의 오사무의 사양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군요. 좋습니다. 아, 이게 사실 시간 없어요. 사양 한번 읽으시고 보내드려야 되는
1: 굿바이예요?
0: 상황이 와버렸어요. 혹시 뭐 이건 이 얘기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라는 거 혹시 있으셨나요?
1: 일단 아성 씨의 라디오이기 때문에
0: 네네.
1: 아성 씨를 못 보고 한다는 게
0: 아 그게 좀 저도 아쉬워요.
1: 네. 네, 아성 씨, 네 많이 응원하고 있고 늘 멋진 연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네. 말을 하고 싶네요.
0: 오늘 정말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드리고 북클럽 초대서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1: 네.
0: 또 좋은 기회로. 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한번 뵙죠.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 네.
0: 마지막 인사하고 헤어지시죠.
1: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가셔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조만간 네,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편집자 K, 강윤적 편집장, 강...

0: 편집자 K 강윤정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오랜만입니다. 아, 네.
0: 격주로 한 권씩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1: 네.
0: 여기
1: 그러고 있습니다.
0: 어. 네. 근데 사실 뭐 여기 대본에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써 있지만 너무 자주 하시는 일이라서 익숙하시죠? 책 추천하는 거.
1: 아, 일이긴 한데 늘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책이, 그러니까 읽지 않은 책을 읽게 만드는 게 일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어렵죠. 특히 소설은 내용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0: 그 로그라인 짜는 게 조금 좀 어렵고.
1: 예.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0: 저는 항상 책 추천하기 어려운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책을 한 달에 뭐 한 10권 읽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중에 한 두세 권 좋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두세 권도 안 좋을 때도 있어요.
1: 그렇죠.
0: 예, 그럼 이제 추천하기가.
1: 어디까지 기준을 잡느냐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모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0: 그쵸.
1: 검토해야 되는 책들이 많아져서 뜻하지 않게 병렬 독서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겠군요. 아, 병렬 독서 하시는군요.
1: 원하지 않았지만.
0: 침실에 딴 책 있고 뭐 거실에 딴 책 있고 뭐 이런
1: 네네네.
0: 식인가요?
1: 저도
0: 뭐. 그렇습니다.
1: 네. 또 그래야 또 한 권이라도 또 발견을 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0: 네. 책 선물할 때 좀 이렇게 상대방에게 알맞은 책 이렇게 추천하는 좀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1: 아, 책 선물은 잘 안 하고요. 일단
0: 아, 그럼 어떻게 해요? 편집자가
1: 출판.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아, 선물하기 너무 어렵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아. 사고 싶은 책이 뭔지 내가 오히려 모르겠다. 내 취향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일은 하지만 제가 직접 선물하는 일은 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일단 제가 드리는 팁은 그냥 표지가 마음에 드는 책? 저는 아. 그런 직관적으로 나한테 끌리는 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저희 무제에서도 표지 만드는 거에 아주 공을 드립니다. 표지가 마음에 드는 책을 사라. 네, 아주 현명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하고 SNS에 올리기도 좋고.
0: 그렇죠.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책 GPT. 오늘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추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일본 소설가의 한 남자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0: 아, 어떤 책이죠?
1: 이 책이 좀 내용이 특이한데 내용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변호사인 기도 아키라라는 남성이 나와요. 근데 그 남성에게 예전에 의뢰한 적이 한번 있었던 여성인 리에라는 여성이 다시 연락을 해서 내 일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일을 도와줬던 게 리에라는 여성이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다 이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혼 소송을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왠지 기도도 리에가 좀 눈에 밟혔던 게 아들 둘을 키우다가 둘째 아들이 병으로 죽고 남편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그 과정에서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굉장한 슬픔이 연이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이 왠지 눈에 밟혔었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사이에 리에가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던 거예요. 재혼해서 아이가 또 생겼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다가 그 남자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남자가 두 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남편의 남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의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가족하고 연을 끊었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사망 소식은 알려야 되니까 연락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죄를 올리려고 봤더니 이 아이는 우리 집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0: 뭐야?
1: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죠? 하면서 이 사람의 사망 신고도 할 수가 없고 자기 가족 관계의 정리도 안 되고 뭐 재산 정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던 변호사 기도 아키라를 불러서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남의 신분을 도용해서 사는 뭐 내용은 뭐 화차도 있었고
0: 그렇죠.
1: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남편 죽은 남편 다이스케라는 남편이 실제 다이스케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실제 다이스케의 어린 시절 그리고 성장 환경 그 모든 것을 다 복제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복사해서 내 것인 것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0: 아.
1: 그래서 사랑했던 아내한테도 자기의 진짜 이름을 말하지 않은 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입장, 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누구지? 이게 너무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기도 아키라는 또 일본인으로 귀화한 제1-3세예요.
0: 제1교포.
1: 본인 정체성에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그래서 그런 혼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떤 미지의 남성의 삶을 쫓아가는 그 과정에서 또 자기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리에라는 여성도 역시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0: 보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장편 소설인데요. 이 작가님이 워낙에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1: 그렇구나.
0: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배우님하고 있을 때 제가 달라지고 네. 작가님하고 있을 때 제가 달라지고 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그 이야기를 꾸준히 쓰시는 분인데 네. 이 소설에서 그 내용이 제일 잘 드러난 것 같아요.
1: 히라노 게이시로라는 작가는 그러면 일본에서 미야베 미유키류의 어떤 작가님이신 건가요? 아니면
0: 아, 장르 소설을 쓰진 않으시고
1: 아 그건 또 아니에요.
0: 네네네. 그냥 리얼리티 소설을 쓰시는 분이고 이분이 대학생 때 쓴 소설로 아쿠타 과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23살에 그래서 오해겐잡으로 이후 최연소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대 후반에 거의 이분의 소설을 가방에서 뺀 적이 없을 만큼 그렇구나. 저는 되게 팬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연차가 워낙 많이 쌓인 중견 소설가가 되어서 아쿠다가상 심사위원이 된
1: 그렇구나.
0: 그런 분이죠.
1: 얼마 전에 김현수 작가님하고 그 이제 그 네네. 책을 같이
0: 근접한 세계라고 두 그쵸. 분이 같이
1: 내신
0: 네 책을 내시기도 했어요.
1: 네. 이번에 서울 국제 작가 축제 기간에 또 방문하신다고.
0: 네, 이 책이 주제 도서여서 마침
1: 아,
0: 또
1: 그래요?
0: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황정은 작가님이랑 대담이 있는데 제가 진행을 맡게 돼서 오랜만에 네. 다시 읽은 거예요. 근데 너무 다시 읽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1: 저는 이거 꼭 이거 소개를 정말 잘해 주시네요.
0: 근데 영화도 재밌어요.
1: 그 영화도 있다면서요.
0: 이게 스마부키 사토시랑 안데 사쿠라가 나오는 어이구. 믿고 보는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인데요. 소설 먼저 읽으시고 영화 보시면
1: 그래야죠.
0: 좋겠습니다.
1: 그게 훨씬 낫겠죠.
0: 어, 그렇게 보시나요? 소설 네, 먼저
1: 저는
0: 보고?
1: 보통 원작이 있으면 원작 먼저 보고.
0: 저도 그렇습니다.
1: 근데 보통 근데 그렇게 보면 영화가 좀 실망스러울 때가
0: 그쵸?
1: 많아요.
0: 네. 아무래도.
1: 아무래도.
0: 그래도 알던 아,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구나라고 약간 이미지가 생기니까 또 재밌는
1: 그렇죠.
0: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서울 국제 작가 축제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하고 그 기간에 이제 그 대담을 편집자님께서
0: 네, 여러 대담들이 있는데 이거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어서
1: 아, 그래요?
0: 삼성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셔도
1: 돈
0: 보실
1: 내요?
0: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1: 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보겠습니다. 네.
0: 굉장히 무료라는 곳에
1: 네, 강윤정 편집자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히라노 게이지로의 한 남자 김종국의 한 남자
0: 음악 나오나요?
1: 네, 한 남자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 뵙죠.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그럼 잠시 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3: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박정민의 에필로그. 우리는 수많은 첫 문장을 기억합니다. 제어로부터의 수기에는 나는 병든 인간이다 로 시작하고요. 안나 카레니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등의 아주 유명한 첫 문장들이 있죠. 그리고 첫 문장은 소설의 첫 인상을 좌우하고요. 오늘 저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도 저는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라는 인간 실격의 첫 문장으로 오늘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고아성이라는 훌륭한 DJ를 대신하기에 제가 역량이 좀 모자라서요. 그럼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제작진과 한예리 배우님, 강윤정 편집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작품을 품는 첫 문장을 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더 힘든 것이 마지막 문장일 겁니다. 글을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는 마지막 문장도 많고요. 저는 오늘 강제적으로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물러나지만 고아성 씨는 제 길을 찾아서 오래 유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조금 더 늦게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애독자를 위해서 더욱 고군분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고아성 배우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고요. 다음에는 무책임한 게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시각장애인 보행에 도움을 줘야 할 때의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갑자기 손을 뻗으면 시각장애인은 놀랄 수 있습니다. 곤란해 보인다면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경우 뒤에서 밀거나 옷을 잡아당기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시각장애인의 지팡이는 비장애인의 눈과 같은 존재이고 갑작스럽게 잡으면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보행에 도움을 주실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보다 반부 앞에 서서 팔꿈치를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현지시간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 팔라초 델 시네마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며 이 감독의 수상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이 차지했으며 감독상인 은사자상은 일리아

0: 크르자노프스키 감독의 다우가 받았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문제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추 지사는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삼 의혹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라면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지명을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쓴소리를 이어갔는데 내란을 극복하고 선거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으며 내란 세력이 훔쳐갈 뻔했던 헌법질서를 돌려 세웠다며 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란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곳에 와야 하며 빌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기보다 최대한의 공감을 얻어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 X에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하고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 있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한 질문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려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23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공근식이라고 합니다. 수방공사를 짓다가 30살 넘어 대학에 가고 40 넘어 외국 여학을 떠나서 50을 넘어서 우주항공 박사가 됐습니다. 그 덕에 몫이 있는 사람이란 책도 냈습니다. 농사든 과학공부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발걸음을 옮기기만 한다면 반드시 처음보다 더 먼 곳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며 저의 몫을 다하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한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지브리풍 AI 그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지브리 스튜디오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서 첫 입장을 냈는데요. 부정적입니다.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테마로 이걸 골랐습니다. AI와 창작의 관계. 이거 어떻게

0: 하게 되는 걸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좋겠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시사.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꽂이대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리고 방송인 MC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자, 지브리 이야기부터 해보죠. 지브리 스튜디오 관계자들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고 평가를 했다는데, 한마디로 보면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6: 뭐 지브리의 속뜻은 우리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네. 호의적이지 않다는 뉘앙스는 충분히 풍겼던 것 같습니다. 네.
7: 당사자니까 자신이 볼 때는 이게 어떤 의미와 재미가 있느냐라는 거겠죠.
3: 근데 어떻게 보면 창작물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창작물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네. 의미가 없다면 창작물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뭐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 네.
3: 그죠?
6: 그렇죠. 뭐 게다가 이제 유희성마저도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재미도 없다.
3: 그러니까.
6: 네. 그러니까 어떤 창작물로서의 효용이 전혀 없다고 본인들은 판단한다.
3: 한마디로 가치 없다.
6: 가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죠, 사실.
3: 이제 논하고 싶지도 않다. 네.
7: 그러니까 딱 네. 나오는 거.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오는 그것이 신기하지만 재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술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3: 여기서 그럼 잠깐 샛길로 빠져가지고 지브리풍 이게 한때 엄청 유행을 할 때
6: 네.
3: 자신의 카톡 프사를 요걸 네. 바꾼 사람들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죠? 바꾸면 네. 뜨잖아요. 제 카톡에서. 세 분 혹시 바꾸신 적 있으십니까?
6: 저는 안 해봤습니다.
3: 그래요?
6: 네.
7: 저는 이제 카톡으로 안 하고 집에 옛날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아내가 찍어서 그걸로 바꿔서 다시 프린트를 해가지고 옆에 같이 붙여놓고 한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3: 예. 우리 이사장님은?
4: 저는 뭐 엄두도 안 냈었고요. 뭐 그렇게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저도 누군가가 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저 대신 제 이미지를

0: 이렇게 만들어 갖고 보내줬더라고요.
1: 제가 인물이 별로 없는데 잘생기게 만들어줘서 페이스북에서 뭐 프로필로 바꾸진 않았지만 뭐 자랑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3: 아, 몰라서 못하셨다?
2: 몰라서. 네. 어떻게 할 줄을 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못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AI로 뭐를 만들어내는 게 거의 장르 불문, 거의 뭐 이 정도 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뭐 그림 그리기, 뭐 글쓰기, 음악 만들기, 심지어 이제 영화까지도 넘보고 있으니까요.
2: 아니, 제가 한때 저번에 한번 얘기할 때 이제 그 집에서 누워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음악 이제 종종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것도 이제 그 한 30분, 40분 말 노래 이어 뭐 여러 개 묶어 놓은 거 있잖아요.
3: 네.
2: 다 들었는데 나중에 볼까 AI 음악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4: 저도 예. 너무 좋아서 이 가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내 이런 가수 내가 모르고 살았다니 검색해보고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AI로 부른 앨범이라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3: 네, 그 이제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 그 AI가 만든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마저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전문가도 구분 못하고요. 심지어 어디 뭐 창작 대회에 예, 가요 창작 대회 같은 데다가 출품해서 나중에 상을 받고 나서야 AI로 만들었다는 걸 뒤늦게 아는 케이스도 있었으니까요.
2: 특히나 요즘은 제 주변에서 일러스트나 디자인,
3: 네,
2: 또 AI한테 다 시키던데요, 보니까
3: 이제는 그분들 하시는 일이 달라졌어요. 3D 렌더링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AI로 작업을 하고, 본인이 그, 조금 다듬는 정도? 그것도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네. 이제 텍스트로 전달을 해서, 네. 요건 요렇게 좀 바꿔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업무가 바뀌었다고 다들 인정을 하십니다.
2: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일을 AI한테 시켜.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건 창작물입니까? 아닙니까?
4: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창작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2: 일단 세 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장님은.
0: 예, 사실은 창작과 모방 사이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 우리 M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는, 창작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2: 세 명이 네. 지금 다 달라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오찬호 작가의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것이 우리는 결과만 놓고 항상 말을 하지만 누구든지 그 창작물을 평가를 할 때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질 수가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네네네.
4: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보통 뭐 작가의 서재, 지식인의 서재 이런 것이 하나 아이템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니 뭐 작가의 서재는 그냥 서재죠. 근데 그런 것이 아이템이 되는 이유는 어떤 창작물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가의 서재도 신기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AI라는 것은 결과를 확률적으로 높은 통계적인 것에 기대어서 좋게 뽑아내는 것이지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좋은 결과물이다라는 정도.
2: 그리고 이번에는 그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M장의 한번 그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3: 사실 이 논란은 미술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과정에서 인간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그걸 가지고 예술 작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2: 그 대표적인 사건 있죠. 조영남 씨.
3: 조영남 씨.
2: 하토그림. 하토그림.
3: 네. 그걸 이제 밑에 이제 보조하시는 분이 대부분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걸 예술품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2: 네.
3: 근데 사실 이 세계 미술계에서는 그런 논란이 아주 예전에 있었어요. 이미. 거의 끝난 논란이나 다름 없습니다.
2: 미술계로도 또. 대단하네. 네. 아무튼 그래서.
3: 근데 레디메이드라 그래가지고 기성품을 그냥 갖다 놓고 그거를 예술품이라고 주장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4: 아니, 변기.
2: 그건 사기 아니야 그건?
3: 아, 그 마르셀 뒤생의 샘이라고 네. 변기를 그냥 갖다가 놓고.
2: 아 저는 기성품을 어떻게 비튼 거.
3: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기성품을 그냥 갖고 왔어요. 레디메이드라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2: 그 유명한 거고.
3: 네네네.
2: 변기는 그거는.
3: 그리고 이제 앤디 워홀 같은 경우도 세제 박스 그냥 쌓아놓고 이건 예술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토마토 소스 병 갖다 놓고 예술 작품이다.
1: 바나나 걸어놓고 전시하는데도 그거 누가 먹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 적도 있었죠.
3: 그러니까 이게 그게 1910년대에 예, 마르셀 디생의 샘이 1910년대에 나왔거든요.
2: 야, 100년도 더 됐네요.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창작자가

0: 실제로 그 작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로 이걸 예술작품이라고 인정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의 논란은 이미 미술계에서는 예전에 끝낸 논란이다. 논란이다.
1: 그러니까 과정과 도구에서 네. AI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생겼을 뿐이지
0: 그렇죠.
1: 본질은 거의 똑같다.
0: 사실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카메라가 더 찍지 사람은 셔터만 누를 뿐인데 이 사진을 예술품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회화계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1: 오, 오늘 좀 뜨거울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여기 절충점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부터 견해까지 여쭤보겠습니다.
2: 좀 전에 듀상의 그 샘을 작품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하는 사회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듀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전시했을 때 사람들이 예술품으로 인정한 거다. 무명의 작가가 많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과연 그걸 예술로 인정해 주겠냐 이거죠.
1: 미친 X
2: 이런 엽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징 자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한
1: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2: 브르디에가 설명했던 예가 있는데요.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저는 뭐 그 장 보르디아의 그 이제 시뮬라리슘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제 실제하는 것을 대체한다는 거죠. 이미지나 복제품이. 근데 그것이 또 확장돼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회가 없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해서 창작물과 모방 사이에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창작물과 순수 창작과 모방이 굉장히 경계가 이제 분명했는데 이제는 경계가 모호해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는 사실은 인간이 했던 행위, 인간이 했던 어떤 그런 그 근거를 익숙하게 배워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갖고 새롭게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방조차도 이제는 예술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뭐 애매모호한 그런 지금 상황에 어떤 경계에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오찬호 작가의 재반박을 한번 들어보죠.
3: 그러니까 왜 병기를 생각했을까가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병기가 레디메이드 만들어져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거를 왜 의미를 둬서 전시를 하려고 했을까라는 것. 그러면 처음부터 병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단계에서 무엇 할까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과정에 최종적으로 병기가 나온 것이고 그것은 1부터 10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에서 2가 됐다가 마이너스 2로 됐다가 옆으로 튀기도 하고 모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게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그 과정에 인간이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엄청난 상상력과 사유를 했다라는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례가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새로운 창작물인 것이지 뭔가 창작물에 대한 다른 견해라고는 저는 좀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 에피소드 뒷얘기가 좀 있는데 뒷상이 그거를 어째 창작의 개념에서 그걸 변기를 옮겨놔야겠다고 아주 창의력을 가지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전시물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잊어먹고 있다가 어떤 작품을 만들지 않고 급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 대체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창작과 모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처음에 했던 사람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죠. 그 논리철학연구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명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진실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서로 보여주어야 된다. 그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테이션 게임은 흉내내기 게임. 그게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그 앨런 튜링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서로 보여주기를 통해서 이게 모방을 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일찍이 예견을 했고 지금 AI가 등장하면서 그게 거의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근데 아까 잠깐 조용남 씨 경우를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품의 거래에서 친자 그러니까 직접 제작을 한 건지 아니면 보조자를 사용해서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물론 이거는 작품 거래. 그러니까 이제 그 기소된 내용이 사기냐 아니냐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 오로지 법률적으로만 판단한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제로 바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창작품으로 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를 든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창작의 의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0: 네.

0: 창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법원의 판결을. 그러면 그 의도, 이 이른바 좋게 표현하면 그 작품에 녹아 있는 작가의 정신,
1: 네.
0: 이것의 독창성만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만들었든지간에 그거는 창작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단 이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M장도 그런 면에서 창작물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 맥락에서
1: 네,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이죠. 예.
0: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그거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 중에 보조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드라마 작가들이 있습니다.
0: 있죠,
2: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드라마 작가가 초고를 쓰면 나중에 수정하는 단계였지만 네. 그 드라마 작가가 바빠지면 그 보조들이 쓴 초고를 본인이 다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심지어 유명한 사극 작가 중에는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사극을 본인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연기를 하면 그걸 이제 받아 적는 거죠. 60분짜리라고 아, 그러면 본인이 이제 1인 10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글로 쓰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0: 예.
2: 연기를 하면 보조 작가들이 톤을 조절해가지고 써가지고 다듬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노동을 한 사람의 어떤 기여도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만약에 그 드라마 작가 한 명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한 명이 전체적으로 뭔가를 관통하고 있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창작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0: 싶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른 삐딱선 정식에 대해서 다른 그러면 예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논문 표절 여부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표절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이건 표절이다. 그다음에 어떤 그래서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뭔가 표현을 빌려왔다. 그게 짝짓기라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그 논문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라면 표절이다. 그래서 연구 결과나 이 논문의 어떤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로는 갈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또 얘기도 성립이 되거든요. 아까 했던 얘기를 연장을 하면. 근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2: 그래서 대학원 가면 공부하는 게 그 모방을 표절로 보이지 않도록 흉내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게 인류가.
1: 아, 실제로 그렇다고요?
2: 네, 넘겨.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이제 좋은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된다라는 거죠. 네가 거인보다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연구들을 네가 다 정리하고 그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하나의 다른 의견을 내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논문이라는 글이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떤 인용에 관한 학습을 정말 제대로 하면 그 인용을 한 것도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성이 있을 정도로 예술로 보입니다. 참고 문헌을 굉장히 잘 정리해놓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의 그 인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통으로 그냥 갖다 옮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3: 인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문은 그 인용한 것을 정확하게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가 중요해요. 풀네임을 밝혀야 되는 거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엉설쩍 넘어가는 거 자기가 마치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처럼 하면은 그게 이제 표절이 되는 거고.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3: 학문 윤리에 이제
0: 그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서 창작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딱 하나의 틀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는 그럼 예를 들어서 조영남 씨의 경우에도 대학생을 해가지고 시켰다 안 밝히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논점은 그런 게 아니라 독창적인 하나의 어떤 연구 결과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창작이라는 개념은 연구논문에서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인용을 했네 안 했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선가 가져왔는데 방법론으로. 그렇죠. 왜 근데 그러면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한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제가 독창적이었던 그럼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논리상으로는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3: 이게 예를 지금 이게 창작이냐 아니냐를 주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하필이면 논문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저는 좀 덜 와닿는데 논문은 창작이냐 아니냐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 성과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선행 연구가 얼만큼 반영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뭐 표절이냐 아니냐 시비하는 거는 뭐 논문 학문 분야에서 얘기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예가 요 근래에 있었던 게 황석영 작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로 작가인데 요번에 할매라는 작품을 쓰면서 AI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AI에게 몇 개의 질문을 던져놓고 600년 전 팽나무라든가 뭐 몇 개를 키워드를 집어넣고 AI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작품을 썼다. 그거를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야, 황석영 정도 되는

0: 대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로 작가도 AI를 활용한다? 이제 AI가 대세인가 보다? 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망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황석영 작품 할매가 뭐 AI가 쓴 거니까 뭐 작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모방이라고 해오면서 역사가 발전해 왔거든요. 선행학습, 선행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후속학문이 나온 것처럼 후속 작품들도 계속 선행 어떤 작품들을 모방하고 패러디하면서 계속 더 발전된 형태로 나가왔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창의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도의 문제라든가 아까 말한 출처 문제라든가 기타 어떤 그 양심의 문제, 창작자의 자세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이제 창작이냐 아니냐는 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서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할 중요한 논점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은 연구 논문, 연구의 창작이라는 개념을 대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어찌 본다면 본류를 형성하는 핵심 테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창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죠?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라는 겁니까? 정신이라는 거죠.
2: 네.
1: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녹아있는 작가의 정신. 그러면 작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작가의 문제의식이겠죠.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에 던지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 이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논문에 없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본질적인 어떤 핵심적 논점이 되는 건데, 요 얘기는.
2: 네.
1: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네.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2026년 안동 MBC 신입 및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기술, 취재기자, 방송카메라, 아나운서 4개 분야로 부문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23시 50분까지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2: 네, 테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했던 그 주제는 제가 1부 말미에 그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에 대한 한번 세 분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우리 이사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근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공부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전의 성과들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0: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봄으로써 지금 현실 문제에서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어떤 관점을 제시하거나 하는 게 이제 논문 혹은 학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열심히 읽었는데 스스로가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선행 연구만 언급해놓고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관점과 어떤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학문적 성취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 논문인 경우에는 그거는 뭐 그냥 모방에 불과한 거고 표절에 불과한 거고 학문적 성취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어떤 이 우리 세상에다가 어떤 관점을 던져주느냐 어떤 문제의식이 담겨있느냐 나만의 문제의식이 담겨있냐 또는 어떤 독창적 어떤 사고가 담겨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이제 그 학문적 성취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1: 그러면 그럼 그것도 창작 아니냐라는 거죠.
0: 창작이죠, 창작. 그러니까 창작인데 그러니까. 창작을 아니, 얘기할 그러니까 때는 학문 분야보다는 이제 예술 분야나 이쪽에서 저는 관점을 맞춰서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고 편하다는 의미에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고
1: 아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어떤 하나 연구자가 독창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독창적인 인정을 하겠는데 거기 논문을 구성하고 있는 글에 뭐 60% 70% 어디서 그러니까 따와갖고 짜깁기 한 거야. 그러면 그 논문 작성자의 그 문제의식, 독창적 어떤 문제의식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학계에서는. 저는 근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느냐고 지금 되물은 거예요. 예술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인정될 수 있다. 아까 얘기에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네. 왜 그럼 그건 인정이 안 되느냐? 그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기가 여기까지 왔던 건데 우리 오찬호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학문이 더 엄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행적으로 학계가 일반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매체나 미디어보다 훨씬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이론이나 어떤 학문적 성취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보수화된 어떤 그런 관행들이 있다라는 거죠, 학계에. 그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 그 공부라는 게 이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논문 시기가 다가오면 주제를 정합니다.
1: 정하죠.
2: 주제를 정할 때는 자신이 너무 기특해요.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주제를.
1: 근데 네. 진짜 몸 많이 네. 나오지.
2: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도서관을 가죠. 그러면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연구가 되어 있고, 아,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하면서 내가, 나는 어떤 결을 가졌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인정을 하냐면, 그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거와 관련된 다른 논의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분석을 했는 사람일 것이다. 전제에서 사회적인 어떤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쭉 합의된 것이 아까 말씀을 이제 주신 게 어떤 거냐면 그런 어떤 표절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발언을 따와서 어떤 식으로 해석한 거를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썼을 때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쓴 거를 썼다라는 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나는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의견을 갖고 그래서 이거를 인용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한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책 10권을 읽고 그중에 3권을 골라가지고 몇 페이지를 인용을 해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의 어떤 노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쓴 것처럼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표절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1: 전문자다 그러면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사실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풍부함을 위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왜냐하면 성립이 안 되는 게 예술 작품과 논문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죠. 왜냐하면 예술 작품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결과물만 제시하죠. 하지만 논문은 오히려 보면 그 결론보다 더 중요한 건 근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오히려 이제 논문은 더 중요한 거고 학술 논문에 있어서는 근데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근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논문은 결론 다시 말해서 어떤 연구의 주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근건데 근거를 베껴왔다면 이거는 창작으로 볼 수 없다가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제 가는 것 아니냐.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창작이라는 그 개념의 범위는 훨씬 더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창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0: 저는 근본적으로 순수 창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주의자에 가까운데요. 아까 오찬하 작가 말씀 중에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나는 기특해 했는데 도서관에 보니까 이미 선행 연구가 엄청나게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영미권 작가 중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작가라고 알려진 빌 브라이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뭐 또는 뭐 어떤 발칙한 미국학 뭐 미국 대륙 횡단기 이런 작품을 쓴 작가인데

0: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거죠.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빌 브라이슨이 얘기해줘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인류의 역사가 5000년 이상 지나왔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학문 분야는 뭐 새로운 것이 발견되겠지만 사실 예술 분야 이런 쪽은 누군가는 이전에 다 실현했었고 했던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니까 저는 독창적인 거 하나 생각했어요, 방금. 뭐요? 사랑과 관련해서.
0: 네. 사랑과 관련해서.
1: 예, 이거, 이 규정 아마 없을 거라고 하면 사랑은 모르는 것.
0: 네. 들어본 것 같은데.
1: 그래서 AI로 한 번, 있어요? 아, 있으면 진짜 하늘 아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모든 작가.
2: 그냥 지금 앵커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0: 아, 그래요? 모든 작가의 로망이 어느 누구도 쓰지 않았었던 문장을 만들어낸 거라면 수학자들의 또 로망은 뭐냐면 어느 수학 자도 생각하지 않았던 나만의 숫자를 발견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카스너라고 하는 수학자가 어느 날 1 뒤에 0이 100개나 붙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쾌재를 불렀어. 나는 이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발명했다. 근데 이름을 붙이려는데 이 마땅한 이름이 떠오르자 고민했는데 10살짜리 조카가 삼촌이 고민하는 걸 듣더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거 이름 그냥 구골이라고 하면 되니 구골. 구골이 뭐냐니까 너 내가 데리고 도는 고양이 이름인데 그래서 구골플렉스라는 단위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1에 1 뒤에 0이 100개나 붙는 10의 100 제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수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걸 따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로고를 그렇게 만든 구글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확장된 수의 개념을 자기네 회사의 모토로 쓰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 검색할 수 있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구글에서 따와서 구글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3: 그런데 구글에서 검색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0: 이제는
3: 인생의 진리라는 것은 인생의 진리는 우리가 인간이 다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논문도 나오고 사랑에 대한 정의도 따로 나오고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비판적 이성의 힘은 끊임없이 창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 숙명이
1: 그러니까 바로 그거는 네, 조금 전에 참고로 사랑은 모르는 것이란 규정은 네. 유행과 가사에 있답니다. 저희 피정과
2: 바로 찾아서 그 정도로 흔하다는 얘기죠. 네.
0: 사랑과 관련해서는 도전
1: 독창적인
0: 도전 자체를 하지 마세요. 사랑과 네. 관련 인류 역사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안 걸리는 게 없을 겁니다.
2: 그 사실 모든 창작은 과거 세대의 빚질 수밖에 없죠, 사실.
1: 네, 그럼요.
2: 그거는 누구 어떤 예술가도 어떤 창작자도 사실 비껴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는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와중에 표절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내가 접했던 수많은 예술 작품, 문화 작품 안에 있었던 표현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남아져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인 것처럼 튀어나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1: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요. 100% 확실하다는 얘기를 못하면 80%로만 하죠.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창작을 때 창자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널빤지에다가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것을 뜻하는 게 창자래요.
2: 네.
1: 제가 어디선가 그걸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널빤지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2: 네.
1: 그동안 축적해왔던
2: 네.
1: 그 모든 것들
2: 네.
1: 거기서 비트는 것 비트는 거 그러니까 상처를 낸다는 걸 비트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그게 창이다.
2: 네.
1: 그러니까 백지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2: 네. 사실 그래서 AI도 지금은 이제 스스로 인간만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던 창작의 영역을 이제 AI가 넘보고 있잖아요. 근데 AI도 이 단계까지 한 번에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학습이라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빨아들이면서 학습을 했고요. 그 사이에 사실 도덕적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거대 자본의 힘에 눌려서 그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못했죠. 왜냐하면 기존의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이 컨텐츠들을 무작위로 다 갖다가 학습을 했거든요.
1: 네.
2: 구글에서 만든 AI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영상물을 무단으로 갖다 썼어요. 근데 그걸 구글에서 그 창작자들에게 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우리가 만든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영상이니까 그냥 갖다 쓴 거예요. AI는 사실 그걸 다 학습해서 지금의 창작 능력을 갖췄죠. 네.
1: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사장님의 그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AI를 통한 창작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AI한테 제가 질문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표현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줘. 그러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 얼마나 한 달 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양질에 달라질 것이고.

0: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얘랑 좀 친해져야 됩니다.
1: 학습의 단계가 필요해요.
0: 내적으로 싹 끌어와서 얘가 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한 5분 정도는 투자를 하시면 얘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막 팩트 체크도 하고 막 더 아주 잘 사용하죠.
2: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인데 뭔가 네이밍이 필요해서 이제 그 기획 취지나 이런 걸 입력을 하고 이러이런 걸 만들려고 해. 네. 이름을 하나 좀 지어줘 해서 막 한 10개가 나오더라고요.
3: 네.
2: 전부 다 구린 것들만. 근데 그 저는 유료가 아니라 무료 버전이었거든요. 무료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0: 무료는 조금 약간 뭔가 2% 부족하게 전달을 해서 유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죠.
3: 그리고 아직 AI 사용이 익숙치 않은 앵커님의 부족함도
2: 그래요,
3: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
3: 아니 왜냐하면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2: 잘했잖아 지금 저는.
3: 아,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4: 그러니까 이 지식의 변동사를 보면은 19세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대였어요.
2: 그렇죠. 맞아요.
4: 20세기에는 지식을 검색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21세기인 지금은 지식을 질문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던 시대에서 검색하던 시대에서 이제 질문하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질문이 올바로야 좋은 답이 나온다.
2: 왜 저한테만 공격을 해요.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연장한테 부탁할 때
4: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AI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재인 박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용어가 인간지능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된다.
2: 어떻게
4: 되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별도의 어떤 지능을 가진 기계로 보지 말고 기계로 하여금 우리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공지능이니까 인간지능이라고 표현해도 AI 시대에 다시 인간이 있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그 맥스 테그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라이프 3.0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인류가 라이프 1.0, 2.0을 거쳐서 지금 3.0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3.0의 시대를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복제의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복제 의지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뭐 무슨 뭐 유전자 형질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체물을 만든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후쿠오카 신이치라는 사람이 쓴 생물과 무생물 사이라는 책에는 뭐라고 하면 생명의 본질은 뭐냐?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뭐 흡수해가지고 뭐 신진대사를 해서 이렇게만 대답하는데 이 사람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복제의 의지를 갖는 것. 그게 생명의 본질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이제 더 나가서 좀 있으면 AGI, 이제 그 AGI까지 이제 그 강인공지능까지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실제로는 이제 그 로봇 같은 것도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2049 같은 영화가 나오고 수색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간과 기계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때 과연 행복한 미래가 될 것이냐. 그걸 디스토피아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0: 어떤 연구원이 그
4: 10년 내에
0: 회사 때려치우면서 10년 내로 다 망할 것이라고 AI가
2: 저 100% 공감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터미네이터를 생각해라.
0: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게 이제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 지능을 이제 뛰어넘죠. 왜냐하면 뭐 캡처 테스트라고 합니까? 다음 중 뭐 고양이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거를 48개 테스트가 다 통과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3: AI가 그걸 뚫어냈습니다. 이게 로봇인지 인간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인데
2: AI 배우 얘기하는 거잖아요.
3: AI가 그걸 뚫어냈죠.
2: 그러니까.
4: 원래는 이게 튜링 테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테이션 게임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튜링 테스트다. 그러니까 모방 게임. 이거거든요. 네, 거기서 온 건데 더 지금 진화해가지고 이제는 알겠습니다. 인간 대 기계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2: 그러면
4: 있는 거니까.
2: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봐. 아까 중간중간에 잠깐 지금 묻어 나왔는데 다시 이제 정리해서 질문 드리면 창작이란 무엇인가 말고 왜 인간은 창작 욕망, 창작 욕구에 빠지는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 뭐 어떤 평이성보다 어떤 특별성을 가지게 될 때 아주 예전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옛날 원시 시대에는 또 그 자체로 막 와 주술적인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리더가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이 남들한테는 우리하고 다른 좀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라든가 모든 것이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게 굉장한 그 사람의 상품성이 되니까 그 창작에도 현이 말하는 문학적 창작에도 마찬가지죠.
2: 그것도 일종

0: 인정 욕구입니까?
1: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자본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고
2: 시뮬라시온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체물이 이미지나 복제품 이런 것들이 나를 대신해서 시장 속에 돌면서 나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내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경도돼 있죠. 특히 인간이 머리를 써서 꼭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만들어낸 어떤 대체물이나 내가 형성한 이미지를 통해서 사회 어떤 맞아요. 반응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아까 뭐 인정 욕구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 정리가 됐지만 그런 욕구는 사실은 생명체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등생물인 우리 인간이 인간의 뇌가 그런 것들로 관심을 가는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1: 대학원은
2: 거예요.
1: 대학원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키워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막 논문 쓸 때 논문 써서 지도 교수님 갖다 드리면 쭉 읽어보시더니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항상 그런 얘기를 듣던 얘기. 그러니까 거기 정리는 했는데 거기서 네가 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생각한다라는 것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겠죠.
0: 인정받고자 한다. 그럼 인간은 본성상 관종 입니까?
3: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0: 아, 그래요?
3: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 저는 누구나가 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치라는 게 사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간다면 나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하겠죠.
0: 나의 가치라는 건 비교 속에서 나오는 거죠.
3: 그러니까.
0: 그죠.
3: 그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고 상위에 있는 게 창작이라고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게 뭐 인사이트일 수도 있는 네. 것이고 혹은 리더십이라는 어떤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데 결국 어떤 저 사람이 뭔가 생각하는 것이 평이하지 않다라는 것이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오래된 역사였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3: 다르고 싶은 욕구도 상당히 중요한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주제에 약간 마무리랑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AI의 등장 이전에도 수많은 기술이 사실 예술을 위협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늘 들어왔어요.
0: 네.
3: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결국 예술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사진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회화계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그럼 앞으로 회화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 끝에 나왔던 화가들이 피카소였고 고흐였고 세잔이었어요.
0: 어 그래요?
3: 네.
0: 아, 왜 이렇게 미술 전공했어요?
3: 저 미술 전공했었습니다.
1: 아니 이제 그 전에는 그림이 다 현상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네. 그게 네. 사진이 대체가 되니까 네. 그럼 이제 화가들이 우리는 이제 으깨고 해체하고 네. 추상 표현지로 만들어보고 하면서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
3: 또 다른 사진기의 네. 등장이 오히려 새로운 회화적 장르를 만들어냈거든요.
2: 결론은 AI도 지금 우리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데 사진기가 나왔을 때 우리 인간은 새로운 어떤 미술 장르를 만들어냈듯이 AI 시대에도 우리는 분명히 협업을 통해서 인간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상력이나 공감 능력은 기계는 절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협업 체제로 가면서 또 다른 버전의 어떤 인간의 창의적 사고가 구현되는 세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꼭 디스토피아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1: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모든 연구 결과들이 대학교 레포트나 이런 것도 AI를 다 금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AI를 통해서 작성한 거를 한 45초 후에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AI를 통해 썼을 때 와 지식이 풍성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는 것이 AI 대체물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AI를 우리가 도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을 하겠죠. 어떤 사람이 야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분석해줘라고 하면 걔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키워드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건가 합쳐 쫙 나열을 하겠지만 진짜 인간이 무엇을 비판을 할 때는 내가 이것을 비판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일부러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야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이러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다른 생각을 보탠다라는 측면을 다른 외부에서 너는 참 비판적이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AI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해줘. 뭔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그 지시어를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성 자체가 다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0: 아까 M장이 저보고
3: 네.
0: 질문을 잘해야 된다.
3: 네.
0: 제가 이제 뒤끝 정렬을 하면
3: 네.
0: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창작이라는 것은 독특한 생각이잖아요.
3: 네.
0: 근데 AI가 결국은 창작을 좀 먹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0: 있어서 저는 존먹낸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어느 AI 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I에게 생각을 빌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AI는 결국은 평균의 수렴에 간다.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긁어다가 거기서 가장 공통분모가 넓은 것을 그러니까 답을 주는 그 것이 AI이기 때문에 AI는 평균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독창성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얘기잖아요.
1: 네.
0: 반대로 간다라는 거니까 AI는 도구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독창성을 좌우하는 것은 AI를 쓰는 사람이다.
1: 네.
0: 그러니까 그게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 인정.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고
2: 인지 아니라 인정이네.
0: 인정.
1: 이제 학습의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제는 학습의 단계를 넘어서서 추론의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AI가.
0: 또 나가네.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또 다른 두려움이 사실 인간을 갖게 됐죠.
0: 그러니까.
1: 추론을 통해서 이제 독창적인 AI만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심과 경각심은 사실 존재하고 있죠.
2: 저도 한 말씀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AI한테 저는 희망을 거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린 정치가 좀 엉망이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서로 주장하는 바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뻔한 내용 가지고인데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자기 주장들을 펴잖아요. 그래서 저는 AI가 좀 더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은 정치적 PC주의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지금 현재 현상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류가 축적한 정의의 관점 또 올바름에 대한 것을 AI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PC주의의 어떤 그 강화로 이어지는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왔었던.
0: 알겠습니다.
3: AI 대통령이 곧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오늘 얘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되고 이건 네. 그 방송 끝나고 M장은 잠깐 남아서 저한테 아, 미술사 전공했다고 이거 진심인데 그림 보는 법 좀 저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1: 저도 저 디자인 전공입니다.
0: 아 이건 진심으로 한 얘기네.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선연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공 1522-58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3, 2, 1 Fire.
7: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5: 권용주
4: 강다솜의
5: 차카차카가

0: 시작됩니다.
1: 네,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4: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5: 그러게.
4: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5: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4: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래.
6: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7: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해줬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기보다 최대한의 공감을 얻어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하고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 있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성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 팔라초 델 시네마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며 이 감독의 수상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케 감독의 우먼 언노운이 차지했으며 감독상인 은사자상은 일리아 흐르자놉스키 감독의 다우가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한 질문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중동에서 경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나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하면서 우리는 지역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영토 보전과 안보는 오직 주요 당사국들과 이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들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SUV가 연석을 충돌한 뒤 길가에 있던 사람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여성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23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동화 속 이야기인데요. 지평선 끝에 엄청 큰 고인이 서 있습니다. 겁이 났지만 호기심도 좀 생겨서 크게 소리쳐 말을 걸어보죠. 거인도 상대가 도망을 안 가고 말을 걸어주니 반가워서 대답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거리를 좁혀가는데 막상 눈앞에서 만나니 전혀 크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사실 난 멀리서만 크게 보일 뿐이고 실제론 거인이 아니야. 용기를 내서 가까이 온 사람은 너희들이 처음이군. 모두 막상 마주하면 생각만큼 거대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 권영주
0: 강다솜의
1: 차카
0: 차카.
1: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다 이 프로그램을 알도록 노력하고 있는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해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0: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1: 잘 따라오시는군요. 자, 늦은 밤이나 주말처럼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도 시속 30km를 지키하는 스쿨존에 대한 불만이 꽤 있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스쿨존은 언제든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모든 시간을 30km로 지키자는 의견과 그래도 일률적인 시속 30km는 과하다 이런 의견이 아주 팽팽했었죠.
1: 이 팽팽한 사이에서 일단 법이 조금 완화됩니다.
0: 밤에는 제한 속도가 높아지나요, 그럼?
1: 일부 구간만 시행하고요. 심야 시간대 특히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시속 40에서 50km로 상향하는 겁니다.
0: 그런데 이렇게 제한속도 올려도 정말 괜찮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최근 5년 동안 심야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행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 4월에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4%가 속도 상향에 찬성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자고요.
0: 이번 결정이 어린이 보행안전 후퇴가 아닌 안전과 운행 효율을 두루 챙긴 합리적인 결정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1: 중요한 건 제도가 완화됐다고 나 느슨해져야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0: 노노노.
1: 네, 합리적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지키는 안전의식은 더 깊어져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일요일이죠? 권영주 강다솜.

0: 뱅글스의 매닉 먼데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섬세한 사뮬리에 박재용 실장 벌써 와 계십니다. 오늘 어떤 분의 구매 상담을 해드릴지 기대해보겠습니다.
1: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의 생생한 시승기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국산 SUV 하이브리드를 함께 타볼 예정입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또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 차카차카 카믈리에 해결해 드릴게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선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0: 모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안전화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쇼
6: 권용주
5: 강다솜의
6: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5: 자동차 구매 계획 있으신가요?
7: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새 차부터 중고차, 작은 차까지 큰 차까지 원하는 자동차, 화물, 트럭 다 찾아드립니다.
5: 자동차 구매는 이제 차카차카 카믈리아 박 실장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7: 메탈리버 테크놀로지의 박지용 회사 글로벌로 차를 팔러 댕기는 박지용 회사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차카차카의 최고 미가 카믈리아 박 실장입니다.
7: 저 미각을 저는 못 믿지만 어쨌든 13번째 구매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 아, 믿는 저는 지금 구매 상담 읽어드리겠습니다. 4378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66세 운전자입니다. 퇴직하고 탈 마지막 차량 구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동차는 4천만 원대 SUV 차량입니다. 박 실장님 도와주세요. 이 사연이 아주 간단명료하죠. 네. 그런데 카믈리에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조건이 너무 많아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간략해도 추천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7: 그럼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8: 네. 네. 제일 어려운 추천입니다. SUV 4천만 원대 끝입니다.
7: 끝.
8: 네. 하지만 가장 큰 의미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퇴직하고 마지막 구입 차량이기에 부탁드려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는 이런 추천을 들으면 항상 마음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7: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네. 중간에도 바꿀 수도 있잖아요.
8: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차 평생 탈 거다 하는 사람 치고 평생 타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7: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지 마시고 네. 마음에 드는 차를 잘 추천해 주시면 돼요.
8: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은 단순히 운전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그쵸. 있을 수 있는 거죠.
7: 그 주변에 이제 그 어르신께서 반납을 하셨는데 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유일한 자격증이야. 이거를 나라에 반납하고 나니까 내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
8: 할 수 있는 게 없다.
7: 그런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5: 저의 미래인데요. 저의 유일한 자격증. 큰일 났다. 저희 그래서 차카차카에서 차량을 이제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멋진 차량 추천 기대해 볼 텐데요. SUV의 가격대도 4,001원에서 4,999만 원. 999,000원, 999원까지 가격의 폭은 좀 넓은 것 같아서 좋아요.
8: 네, 마지막 차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새 차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7: 새 차로 가야죠.
8: 네, 차종은 SUV이고 차량 가격은 4천만 원대라는 키워드로 박 실장 눈에 AI를 돌려보겠습니다.
7: 자, 돌렸더니.
8: 네, 마지막 차라는 얘기에 국산차, 수입차를 골고루 섞어봤는데요. 차종은 새 차종으로 푸조 3008, 기아 소렌토, 토요타 라브4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7: 야, 이게 저 대중적인 차부터 네. 조금 생소한 차까지 수입차도 막 들어오고 네. 자 가격부터 각 차들의 장단점, 박 실장의 추천 들어갑니다.
8: 네, 먼저 푸조 3008입니다.
7: 네.
8: 푸조 하면 국내에 알려진 것이 40년이 넘었죠.
7: 옛날부터 있었어요.
8: 네. 네. 그만큼 푸조 브랜드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는 추억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최근 푸조 차량들은 기본기가 정말 좋습니다.
5: 어허.
8: 푸조의 그런 이제 다양한 차종들 중에 3008입니다.
7: 네.
8: SUV인데 지금 판매되는 3008은 패스트백 스타일로 프랑스 디자인 감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5: 그러니까 푸조라는 브랜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기본기가 뛰어난 자동차인 건 몰랐는데 푸조랑 개인적인 연관은 없으시죠?
8: 푸조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저 자동차를 사랑하고 열정이 풍부한 박 실장일 뿐입니다.
5: 알겠습니다.
8: 네. 현재 이제 푸조는 현지화 작업이 많이 되어서 차량 내부에 LTE 같은 무선 통신만 없지 사용자 화면과 같은 부분은 한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다르게

0: 네, 국산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추천 차량은 이제 마지막 차종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명 오래 타실 것이기 때문에 최고 트림 사양인 3008 GT 트림.
1: 얼마입니까?
0: 4,990만원으로 추천합니다.
2: 꽉 차네요. 네.
3: 3008 GT 상품성도 좋고 주행의 기본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우리 박 실장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이 4,990만원이면 일단 사연자분의 예산 범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0: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3: 턱걸이라고 해요, 턱걸이.
0: 그죠. 네. 지금 푸조의 3008 GT는 3세대입니다. 동력은 스마트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1.2리터 직렬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 15.6kW 전기 모터와 6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기본 동력계입니다. 136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이 나오는데 최근 자동차 차종들을 보면 출력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을 해보면 충분합니다.
3: 맞아요. 누가 네. 그러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자동차의 동력 경쟁은 과잉이라고.
0: 맞습니다.
3: 네, 굳이 그렇게 몇백 마력 할 필요가 없는데 넓을 때도 없고.
0: 맞습니다. 네.
3: 그래서 차라리 효율에다가 중심을 두는 게 낫지 않겠냐.
0: 맞습니다.
3: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효율 좋나요?
0: 좋습니다. 과거 푸조 디젤 차량이 연비가 깡패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휘발유 엔진도 공인 연비가 리터당 복합 14.6km,
3: 네.
0: 도심 14.7km, 고속 14.6km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비슷비슷하게 14.67은 나온다 이 말이죠. 실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리터당 18km에서 22km까지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3: 그만큼, 하더라고요.
0: 네. 그만큼 연비가 좋다고 강조합니다.
2: 그러니까 3008GT의 동력 스펙이 경쟁 차종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차량 크게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좀 전에 주행 감각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0: 아, 이건 개인적인 감각일 수 있는데 푸조의 주행 감각은 가히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일품이라고 저 박 실장은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운전하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운전을 해보시면 단단하고 민첩한 승차감에 빠져듭니다. 특히 고속 장거리 주행에서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죠.
3: 그 GT라는 글자가 붙은 차잖아요.
0: 네.
3: 보통 GT가 이제 그랜드 투어링인데
0: 네.
3: 장점이 어떻게 보면 장거리 주행할 때 편안한 승차감.
0: 네. 뭐
3: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인데 그렇다고 해도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단점도 있죠. 실제로 푸조 3008 GT는 이렇게 뭐 실제 GT라는 성격보다는 약간 사양차입니다. 여기서는.
3: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 뭐 정말 그랜드 투어링을 위해서 차에 뭘 넣었다.
3: 아, 그런 건 아니고.
0: 예,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옵션 선택 사양 품목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단점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의 단점보다는 한국에서는 이제 수입차라는 위치로
3: 네.
0: 국산차 대비 다소 높은 자동차 부품 가격이 단점이라면.
3: 아, 부품 가격이 비싸요?
0: 약간 비쌉니다.
3: 아. 네.
0: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차량 자체적으로는 크게 제 생각에는 단점이 없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3: 부품값이 비싸면 고장이 안 나요?
0: 세상에 고장 안 나는 차는 없습니다.
3: 잘 나는데 부품까지 비싸면
0: 네.
3: 4,900 주고 사봐야
0: 네.
3: 오히려 손해?
0: 미치는 거죠.
2: 자, 첫 번째 추천 차량 푸조 3008 GT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기아 소렌토 알아볼까요?
0: 네. 아, 기아 소렌토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국내에서는 베스트셀링 차에 속하는 차종입니다.
3: 네.
0: 그만큼 상품성이 탄탄하고 완성도가 높은 차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렌토 중에서 1.6 하이브리드 6인승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3: 6인승이라는 게 중요한 거.
0: 네. 4륜구동의 자동 변속기, 드라이버 와이즈, 그래야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와 스마트 커넥터 옵션을 추가해 4,976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썬루프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이 타셔도 편하고 가족들이 방문해서 가족들과 함께 탈 수도 있습니다. 트림을 낮추고 옵션 사양을 빼면 4,295만 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트림에 썬루프 사양을 넣으면 4,724만 원까지도 높아지게 됩니다.
3: 여기서 이제 썬루프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한번 얘기해 보시죠.
0: 네.
3: 썬루프가 꼭 필요하다고 강한아 생각하세요?
2: 있으면 좋다. 하지만 꼭 필요하진 않다. 주의거든요.
3: 하시장.
0: 저는 있어도 잘 안 됩니다.
3: 이게 그 물어보니까 네. 썬루프를 선호하는 사양이긴 한데 네. 실제로 사용 빈도가 엄청나게 낮은.
0: 네.
3: 막상 살 때는 돈 주고 사지만
0: 네.
3: 실제 사용 빈도.
2: 이게 여러 가지 제약이 되거든요.
3: 그러니까.
2: 예를 들어 뭐 미세먼지 안 좋다. 열 수가 없고. 추운 겨울이다. 열 수가 네. 없고. 더운 여름이다. 열 수가 없고.
3: 맞아요.
2: 게다가 머리 위에 바로 해가

0: 있다? 너무 쨍쨍이다. 그럼 열 수가 없고. 아니,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1: 누군가가 불필요하게 썬루프를 집어넣으면서 가격을 높게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길래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 한 분께 좋은 것 같아요. 네. 흡연자분들.
1: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명의 빼는데 아주 많이 쓰고 있죠. 네.
0: 오, 그렇군요.
1: 어쨌든 뭐 두 번째 차종인 소렌토는 사양에 따라서 두 종류로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그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과 기본적인 상품성이 국산차이기 때문에 장점이 좀 있겠죠.
2: 너무 잘 되어 있죠. 네, 사용자 화면 UI 같은 것이 한글화가 그러니까. 너무 잘 되어 있고 기본 품목이나 선택 품목이 수입차보다 더 적용이 잘 된 부분도 있지만
1: 크기도 3008보다 크죠?
2: 크죠. 네, 네. 크죠. 근데 최근에는 수입차들도 사용자 화면 UI 같은 게 한글화와 기본적인 품목이나 선택 품목이 국산차 못지않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자, 한국의 전통 강자, 프랑스 디자인의 감성 두 차종 봤습니다. 세 번째. 토요타 라브4? 네. 어떤 차인가요?
2: 오늘 새 차종은 정말 강자들만 모았습니다. 토요타 라브4의 경우에는 국내 올해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1: 뭐 글로벌에서 강자죠?
2: 네. 네. 94년 1세대를 출시하고 올해 6세대 모델입니다. 추천 트림은 라브4 하이브리드 XLE 모델입니다.
1: 얼마입니까?
2: 4,990만 원. 딱 맞췄습니다. 4기통 가솔린 하이브리드고 정부 공인 연비 복합 리터당 19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네, 도심은 21km입니다. 이 차도 기본기가 탄탄한 차종입니다.
1: 그러니까.
0: 의외로 4천만 원대 구매가 가능한 좋은 차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실제로 라브4는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좋은 차라고요. 고장이 잘 안 난다는 토요타의 중형 SUV.
2: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뭐 베스트셀링 카죠. 90년대 일본차가 한국에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일본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이 일본차들의 진가를 알아보기 전에 차를 다 팔아버렸거든요. 일본차의 진가는 적어도 10년 20만 킬로가 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구성 하나만큼은 깡패인 거죠.
1: 주변에 뭐 일본차 사가지고 타는 동안에 후도 한번 안 열어봤다 라는 네. 사람이 은근히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자, 그러면 푸조는 연비 깡패. 뭐 다 깡패야 이거. 어? 토요타는 내구성 깡패. 그럼 소렌토는 뭔 깡패입니까?
2: 네, 소렌토는 덩치가 깡패죠.
1: 아, 덩치가.
2: 네. 이 가격에 이 정도 공간을 제공하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차종인 이제 토요타 라브4는 이번 신 모델을 출시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상품성도 마찬가지죠. 기본 품목에서는 이제 세 차종 모두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0: 그러면 한번 이 세 차종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품목들을 한꺼번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표적인 부분으로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 일단 자동차 세금을 보면 배기량이 1.2리터인 푸조가 가장 저렴합니다.
1: 그렇죠. 배기량 세금이니까.
2: 네. 다음은 1.6리터인 소렌토고 마지막인 라브4가 2.5리터라서 제일 비쌉니다. 네. 그리고 외장에서는 램프리도 세 차종 모두 LED를 사용하고 있어서 외장은 다 괜찮습니다. 네. 실내는 가죽 시트를 비교하면 푸조가 압권입니다. 나파 가죽 시트.
1: 아, 나파를 썼어요.
2: 네. 소렌토는 일반 가죽 시트, 라브4는 인조 가죽 시트를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데
1: 나파가 부드럽고 좋긴 하죠.
2: 네, 좋죠. 착자감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 여기서 이미 경쟁의 게임은 끝났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세 차종 모두 폰 프로젝션이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어서 내비게이션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0: 이게 자세한 내용들은 카탈로그나 뭐 가격표의 기본 품목, 선택 품목을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오늘 언급된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카탈로그를 본다면 조금 더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래서 박재용 실장의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선택은 사연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0: 자동차 구매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박재용 실장의 추천으로 구매하셨다. 차카차카에 꼭 후기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차카차카 가물리의 박재용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빛과 소금이에요. 샴푸의 요정.

0: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구곡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귀로만 들어도 마치 내가 타본 듯한 생생한 시승기 전해드립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소개할 차 뭔가요?
2: 네, 오늘은 국산 SUV 전문 브랜드로 거듭났죠. 케이지 땡. 그중에서도 이 세련된 디자인이 일품인 땡티언 하이브리드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 2027년형으로 오면서 몇 가지 개선사항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디가 달라졌고 과연 살만한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3: 아, 이게 땡티언이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액티땡이라고 해도 돼요.
3: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2: 뭐, 그러네요.
3: 액티땡으로
2: 네.
3: 가시죠.
2: 네, 액티땡으로 가겠습니다.
3: 보통 뭐 몇 년형 하면 이게 소소한 변화기 때문에 연식 변경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완전 또는 부분 변경이 아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차도 2027년형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타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운전석에 앉아서 손을 뻗는 순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용 편의성이 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던 부분을 정확히 찾아냈고 과감하게 손을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훨씬 다루기 좋은 자동차가 됐습니다.
1: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편해졌나요?
2: 네, 변화의 중심 핵심은 센터패시아 정 가운데 그리고 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통로를 말하는 센터 터널입니다. 기존의 이 차는 디지털 감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기능을

0: 화면 안에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 뭐 요즘 차들 많이 사용하는 그렇죠. 방식이죠. 보기에는 깔끔해졌는데 실제 운전을 자주 하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공조 기능까지 화면에 의존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 아, 있었죠.
0: 그리고 이 액티땡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이 화면이 구성이 꽤나 복잡해서 온도 조절 한번 하려면 몇 번 터치를 꽤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좀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신형은 이를 브랜드도 과감히 인정을 한 듯이 조작계 물리 버튼을 되살렸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아래에 별도의 통합 공조 컨트롤 패널이 있고요. 이 핵심 기능은 전부 다 이게 조그 다이얼이라든지 버튼식으로 다 마련을 해 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클래식하게 돌아왔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확실히 사용하는 건 편리해지긴 했습니다.
1: 아니 이게 유행이에요. 네. 한때 물리적인 버튼을 다 없애는 게 유행했다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 지금 더워 당장 에어컨을 켜야 돼 근데 막 찾아 들어가 더우면 더 짜증나요. 맞아요. 이런 불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다시 꺼내자 그래서 바뀌는 모델에다가는 이런 버튼들을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꽤나 만족도가 지금 좋다라고 하고요. 예. 저도 바로 이제 시승을 하면서 휘리릭 돌리고 한 번에 딱 누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1: 그래, 이거 저기 이름을 붙이시죠. 그냥 바로 버튼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거지 뭐.
0: 아, 그렇죠. 예. 네.
2: 그 이외에 또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물론입니다. 바로 이 센터 터널. 더 큰 폭으로 달라졌는데 기존에는 위아래가 살짝 떠있는 플로팅 타입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페시아에서 이 뒤쪽 이 팔걸이 받침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감각이 좀 덜하긴 했어요. 그리고 플로팅이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도 물건을 놓는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했거든요. 계속 시트에 걸려서 이번에는 그냥 하나로 길게 브릿지 다리 형태로 이어 놓았습니다. 그냥 위쪽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라 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만큼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더 커졌고 컵홀더도 더 깊어졌고요. 그리고 변속기 디자인도 살짝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작은 형태의 이 토글 스위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제법 손에 이제 쥘 만한 조금 더 높게 올라와져 있는 변속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1: 그 소비자들한테 많이 혼났나 보군요. 연식 변경인데 이렇게 많이 바꾼 거 보면 네. 많이 혼난 거예요.
0: 보통은 이제 뭐 앞뒤 범퍼 정도 그러니까. 좀 바꾸고 뭐 브레이크 등 이런 디자인 좀 바꾸고
1: 안에는 잘 안 바꾸거든요.
0: 네. 안에를 전부 다 뜯어버렸더라고요.
1: 많이 혼났네.
0: 많이 이놈한 것 같습니다. 네.
1: 실험적으로 막 적용했다가 많이 혼났어.
0: 네, 그렇죠. 네.
1: 그 외에 또 뭐 좀 있어요?
0: 네, 그 외에 좀 특징을 살펴보면 솔직히 이 센터페시아, 센터 터널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큰 특징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 차 디자인 자체가 꽤나 세련되고 좀 이뻐졌기 때문에 저는 딱 연식 변경 치고는 그래도 나름 수긍할 만한 그리고 상품 경쟁력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회사의 노력이 진짜 보이네요.
0: 네, 그렇죠. 회사가 많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도 꾸준히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이번 이 신차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이제 좀 쓸만한 신뢰가 좀 완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생각해 보면 대단한 신기술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심한 변화는 조금 맞아 보인다.
0: 네. 그렇죠.
1: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식 변경의 이런 개념을 조금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동차 기자를 하면서 항상 연식 변경은 좀 기능 몇 개 좀 더 추가해주고 그다음에 뭐 고급 편의 품목을 기본형 트림부터 좀 넣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과감하게 무언가를 뜯어내고 새롭게 탑재를 하고 이런 모습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는 하지 않았던 꽤나 신선한 변화였다라는 게 꽤 마음에 들었고 이 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준중형 사이즈에서 중형 사이에 위치해져 있는 SUV답게 2열 공간이나 트렁크는 기존에는 좀 좋은 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크게 고치지 않았고 또 이 브랜드가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디자인 특징이 태극기의 권곤 감리를 활용한 이런 램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전히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골라내서 고쳤다라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2: 자, 노래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크랜베리스입니다. Dreams.

0: Cranberries Dreams 였습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시사고아슈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행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성능은 어떤가요?
1: 네, 일단 1.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작은 배터리 조합으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이고요. 최고 출력이 150마력, 네. 최대 토크가 30kg 폴스미터를 발휘합니다. 솔직히 숫자도 무난하고 실제 느낌도 무난합니다. 출발도 부드럽고 속도를 올리는 과정도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뭐 강한 응답성 아니면 빠른 가속감 이런 단어와는 좀 거리가 먼데 그렇다고 아 왜 이렇게 답답해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아하. 한마디로 정말 도심에서 뭐 누구나 호불호 없이 그냥 차를 다루기에 적당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듯합니다.
2: 궤도를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인데? 이렇게 느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1: 네.
2: 라는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1: 아, 그렇죠. 좋은 질문이었고.
2: 좋은 질문이었어요?
1: 네, 또 제가 좋은 대답을.
2: 감사합니다.
0: 아우, 칭찬받으셨어요.
1: 칭찬받았다, 야호.
0: 좋겠다. 아유,
1: 네. 야호. 요즘 요게 대세입니다. 네. 톤 조정하시고요.
2: 알겠습니다.
0: 야호. 이미 네. 끝난 거 아니에요?
1: 아직 조금은 더 아직 하더라고요. 네. 바로 기대 이상이라고 느꼈던 포인트, 정숙성입니다. 엔진음도 잘 들을 수 없었고, 노면 소음과 풍절음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1.83kW급 배터리가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전기에너지의 힘만으로 저속에서 주행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덕분에 정체가 반복되는 도심에서는 매우 조용하고 좀 매끄럽게 움직이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정숙성으로도 연결이 되고 고급스러운 이동 경험을 느끼기에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럼 반대로 좀 이건 기대 이하인데 좀 아쉬운데
1: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있나요? 보이더라고요. 잘 달리는 거, 특히 정숙성 괜찮았잖아요. 네. 반대로 잘 서는 거, 제동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2: 많이 안 스무티해요.
1: 회생제동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회생제동. 네.

0: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나름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을 탑재를 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맞춰서 제동 강도를 알아서 조절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운전자가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살짝 꿀렁이는 감각이 좀 있기도 했고 이 내 차로 오랜 시간 다루면서 브레이크 감을 좀 익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전반적으로 그 EREV에 가까운
0: 그렇죠.
1: 하이브리드라고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0: 네.
1: 최대한 전기를 많이 쓰도록 만들어서 네. 정숙성도 잡고 효율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면 네. 기술 많이 들어갔네.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얼마야?
0: 가격이라고
1: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0: 네.
1: 이것도 좋은 질문이라고 해주세요.
0: 아, 네, 좋은 질문.
2: 야호!
0: 네, 야호!
1: 야호!
0: 네. 네. 톤 다시 조정, 네, 부탁드리고요. 이 차의 가격, 3,850만원입니다. 같은 차 중에 가솔린과 비교하면 한 300만원 정도 비싼 건 사실이지만, 원래 하이브리드 차가 좀 비싸잖아요.
3: 네.
0: 반대로 국산 라이벌 하이브리드, 비슷한 크기의 SUV와 비교하면, 또한 2,300만원 정도 저렴한 숫자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편의민 안전 품목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런 면에서는 가성비 좋다,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 자, 그럼 오늘도 노래 총평 가나요?
0: 네, 이 액티땡 하이브리드 노래로 가겠습니다. 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3: 어?
0: 좋습니다. 아, 리센드 노래.
1: 아닌데 이제 그 노래 결과의 마지막이
0: 네.
1: 그런 여자는 없더라잖아요.
0: 아, 없더랍니까? 앞쪽 가사를 뭐. 일단 제목이 괜찮거든요. 바로 변진섭의 희망사항입니다. 이 음악을 고른 이유, 바로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막 굳이 화려하고 자극적이지 않아도 좀 일상 속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의 이상형을 이제 가사에 적어 놓았잖아요.
1: 그렇죠.
0: 이 차도 마찬가지로 뭔가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소소하지만 쓰면 쓸수록 일상생활에서 꽤나 큰 개선을 이뤄냈고 다루기 좋은 차라는 느낌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이 좋은 자동차는 반드시 거창한 기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1: 그렇죠.
0: 네,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이 작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도 저는 좋은 자동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차의 귀추가 더욱 주목이 됩니다.
3: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시승기 들고 오실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자, 우리 그러면 리센네 야호 들을까요?
1: 아, 맞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 아, 리센의 프리티걸 듣는 거예요. 야호가 아니라.
1: 아, 그렇습니까?
3: 네. 제가 떠봤는데.
1: 아, 그래요? 안 돼, 안 돼. 우리 상학계에서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야호! 이런 거 좋아해요.
3: 리센네요, 프리티걸.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1: 9월입니다. 9월. 주제가 전조등 켜기예요.
0: 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해가 짧아지는 시기가 가장 위험하죠.
1: 나는 밖에 잘 보이는 것 같죠. 다른 차는 보행자나 불빛이 없는 내 차를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아예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게 만들면 좋을 텐데요.
1: 그래서 9월 1일부터 제작 수입되는 차는 주변 발길을 감지해서 전조등을 켜주는 기능이 의무화돼 있어요.
0: 그런데 올해 9월 2일 이후에 제작 수입된 차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차카차카에서 이제 알려드려야죠.
0: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전조등은 오토로 해두세요.
1: 그리고 연식이 좀 있는 자동차 타시는 분들, 계기판에 불 들어왔다고 전조등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계기판이 환해도 전조등은 꺼져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내가 사고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자동차가 나를 잘 보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해가 짧아지는 요즘 더 중요한 전조등 켜기 꼭 기억해 주세요.
1: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하나 드려요?
0: 오늘 끝곡 준비해놨습니다.
1: 뭡니까?
0: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준비했습니다.
1: 에이,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0: 강다솜의 착각착각이었습니다. 착각착각.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문경의 가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상큼한 오미자 향기가 가득 퍼져옵니다. 맛과 건강을 담은 특별한 가을 여행, 2016 문경 오미자 축제가 9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동로면 금천둔치 1원에서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오미자청 당근 체험부터 새콤달콤 오미자 시음,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까지 다섯 가지 매력의 문경 오미자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2016 문경 오미자 축제 놓치지 마세요.

0: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함께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 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2: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3: 문화방송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한 질문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중동에서 경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하면서 우리는 지역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영토 보전과 안보는 오직 주요 당사국들과 이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들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현지 시간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 팔라초 델 시네마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며 이 감독의 수상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이 차지했으며 감독상인 은사자상은 일리아 흐르자놉스키 감독의 다우가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기보다 최대한의 공감을 얻어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X에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하고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 있다면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